0: Not in the dictionary
1: Right.
0: yet. If you don't know the word, you can try and guess what it is. It's a portmanteau. It's a new sort of word. You have the word cool, somewhere that's cold, and vacation probably.
1: Yeah, exactly. In Korea, we have the word 호캉스 to talk about resting at home and enjoying your vacances, I guess. But in English, you actually use a different word to talk about staying during your vacation at home, right?
0: A
1: A
0: staycation.
1: staycation. 그때도 stay하고 vacation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호캉스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이제 많이들 staycation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안 가고 그냥 내가 있는 집이든 아니면 뭐 그냥 지역이든 여기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비슷한 단어인 거죠. 여기서는 coolcation이라는 게 시원한 vacation. 네.
0: And another thing I want to point out from the title, while we're on the topic of jurisdictions,
1: Yes.
0: Hague, in English, it's always used as
1: The
0: the
1: Hague,
0: Hague, right? And so
1: yes.
0: I looked up why that's the case
1: 맞아요.
0: because there's a history of it, but
1: Oh,
0: I think it
1: okay.
0: comes from the historical Dutch phrase, the Count's Hedge. Translated. And that's
1: Oh.
0: always it wasn't really a jurisdiction, but it was it was a sort of a location managed by the Counts of Holland. So it sort of has evolved into, in English, you always say the Hague.
1: Yeah, this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ere are several geographic locations that always have to have the in it.
0: Yes.
1: The United States.
0: The Bronx.
1: Exactly. The Philippines.
0: The Bahamas.
1: Yeah.
0: Yeah, because those are islands, right? And sometimes they actually take it off. Like, I don't know if you remember Ukraine. When we
1: Oh,
0: were young, we
1: yes.
0: always used to say the
1: The
0: Ukraine,
1: Ukraine, but
0: but they
1: not
0: specific
1: anymore.
0: not anymore, because after they became independent from the Soviet Union, they asked to drop that article.
1: Exactly. 그래서 아예 지명에 이렇게 정관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0: Seldomly,
1: 그리고 네. 또 역사적으로는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그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헤이그 하면 안 되고요. The Hague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네덜란드 도시 The Hague가 쿨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사를 읽지 않아도 거기가 좀 시원한가 봅니다. 딴 데에 비해서. 자, 정말 우리가 모닝 스페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올 여름 그야말로 전 세계가 폭염을 경험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이 무더위로 인해서 산불도 발생하고 정말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힘들다 이런 소식도 많이 있었죠. 자,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유럽의 전통적인 여름 휴가 명소들도 더위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아는 사람들만 여름에 아름아름 찾아갔던 네덜란드의 헤이그가 새로운 휴가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0: A woman sprawled on a lounger under a beach umbrella sips from a pitcher of sangria. Sailboats dot the bright horizon, and steel drum music streams from a nearby restaurant. The tang of coconut sunscreen lingers on the salty breeze. Just down the beach, tourists zip line, sunbathe, and eat soft serve on a pier. A surf school attracts visitors from around Europe. The boardwalk is a swirl of languages: Dutch,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This vacation hotspot isn't Mykonos, nor is it Porto, the Amalfi Coast, Malaga, or Mallorca. It's The Hague, the seat of government for the Netherlands and the ho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a prime example of where to have a coolcation in an increasingly sweaty Europe.
1: 해변 파라솔 아래 선베드에 편하게 누운 한 여성이 상그리아 음료가 담긴 피처에서 한 모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밝은 수평선 위에는 요트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근처 식당에서는 스틸 드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에는 코코넛 향, 선크림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이 짚라인을 타거나 일광욕을 즐기고 부두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서핑 교실에는 유럽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수업을 듣고 나무로 만든 해안가 산책로의 사람들에게서는 네덜란드어도 들리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흘러나옵니다.

0: 지역 관광객들까지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와 파리 기온은 최근 폭염 기간 동안 화씨 100도를 넘어섰으며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대규모 산불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이그의 경우는 여름 최고 기온이 보통 화씨 60에서 70도대인데 올 여름에는 몇몇 날짜에 화씨 90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화씨 90도면은 한 32도가 되겠고요. 화씨 60에서 70도가 보통의 헤이그 날씨라고 하는데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quaint.
1: Yeah.
0: It says that, of course, you know, this is a quaint city.
1: Yeah, so when something's quaint, Q-U-A-I-N-T, it's very charming, but sort of in an old-fashioned way.
0: Yeah.
1: A little unusual, right? So when they describe the city center of The Hague as quaint, I imagine something that's not bustling. You know, it's not like Seoul. It's not going to be a bustling sort of chaotic scene, but it's charming and sort of old-fashioned. It takes you back into, I don't know, 18th century Europe, perhaps, right?
0: Yeah, I always have a very good image when I hear the word quaint. It's old, but maybe pretty and charming as well.
1: I also imagine something like an old cottage, sort of in southern France with wine fields around you. That would be
0: Sounds
1: quaint.
0: Sounds glorious, yeah. Quaint spelling은 Q-U-A-I-N-T고요. 굉장히 매력이 있으면서도 예스러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옛날의 정취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면서 지금 배웠다시피 해변이 있기 때문에 휴가지로도 사실 훌륭한데 그동안에는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이제 점점 더 많아진 거죠. So the rest of Europe saw temperatures, that is, eclipsing 100 degrees Fahrenheit. And that would be around 37, 38 degrees Celsius.
1: Right. So eclipse, of course, I don't know if you remember, Europe saw, funny enough, a solar eclipse last week, which was very rare.
0: Really? Okay.
1: But here in this case, it's used as a verb when you surpass something. I'm imagining it comes from if you see a solar eclipse, it's just so sort of, you know, it's an astronomical event that it makes you feel so small, perhaps. So it's used in this way. That's just my hunch. But when you eclipse something, you're surpassing it. So think of a record, a world record that is eclipsed, for example.
0: To eclipse. 동사로서 이 E-C-L-I-P-S-E, eclipse를 썼을 때는요, 무언가를 완전히 뒤덮고 능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명사 eclipse가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개기일식, solar eclipse 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때 완전히 태양을 가리죠. 달이. 맞나요? 지구인가요? 네, 완전히 태양이 가려지는 게 solar eclipse입니다. Sorry, I'm not very good with science, but I do know that the word eclipse means to completely cover something.
1: And that's probably where the verb comes from.
0: 맞아요. Yeah. 그러다 보니까 이 eclipse라는 동사도 무언가를 완전히 덮는다, 넘는다 이런 뜻이어서 100 degrees Fahrenheit라는 이 온도를 많은 유럽의 도시들이 올 여름에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Yep, exactly.
0: 그래서 100도씨, 한 37도, 38도 이상의 날씨를 많은 유럽 도시에서 본 반면 헤이그는 그것보다는 좀 시원했다는 겁니다. So normally during the summertime, the Hague usually experiences highs, 최고 기온 in the 60s or 70s. 한 15도에서 21도니까 얼마나 시원한 여름이에요.
1: Right. 네.
0: But this time,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100 degrees까지는 아니고 90 degrees 정도. 한 32도? 다른 유럽 도시보다는 조금은 시원했던 것 같네요. Alright. 그 버니 타일러의 노래 중에 Total Eclipse of the Heart
1: yes.
0: 있잖아요.
1: Yeah.
0: 그것도 내 마음을 완전히 잠시 시켰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내 마음을 네가 가져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완전히 덮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헤이그가 너무 좋대. 거기 우리 관광하러 가자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또 사람들이 너무

0: tourism industry. Mm-hmm.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전례 없는 고온과 폭염으로 기존의 인기 남유럽 휴양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적하면서도 쾌적한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가 요즘 유럽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 건 좋기도 하지만 또 여름 성수기에 지나치게 몰려서 오버투어리즘 상황이 되는 거는 바라지 않겠죠, 현지인들은. 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조치들을 아까 들어봤는데 그 조치들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게요.
1: So far, it seems to be working. On a recent weekend, the city's galleries and shopping streets were bustling, while dozens of surfers caught waves at the beach, and trendy restaurants were fully booked. But you could get a walk-in table at most standard brasseries and sushi spots. Museums were a hotter ticket. The Mauritshuis, home to Johannes Vermeer's Girl with a Pearl Earring, was out of open slots.
0: 자, 이런 정책들이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최근 주말 헤이그 시내 갤러리와 쇼핑 거리는 북적였고 해변에서는 수십 명의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트렌디한 레스토랑들은 예약이 꽉 찬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나 스시집에서는 예약 없이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박물관은 특히 인기가 높은 장소로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유명한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소장된 마우리츠 하이스 미술관은 관람 예약 가능한 시간대가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Alright, so you could get a walk-in table at most restaurants.
1: Yeah, and simply you don't need a reservation. A walk-in as an adjective combined walk hyphen in means you can go somewhere without an appointment or a reservation. It's available just anyone when they arrive.
0: Yep. 형용사고요. 그냥 예약 없이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1: Yep.
0: A walk-in table.
1: Right. And it's not always a reservation. You can describe a closet. For example, a walk-in closet is a closet. It's a very big closet. That means you have a big house where it's not just opening a door to open it, but you can actually walk into it, right?
0: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드레스룸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1: yes.
0: 그게 내가 걸어 들어가서 이런 저런 옷들을 볼 수 있는 큰 공간이니까 a
1: yeah.
0: walk-in closet라고
1: right.
0: 부르죠.
1: That's a good point because it's not a dress room and it's not a dressing room either. A dressing room you find at a store where you can try on the clothes. You call it a walk-in closet.
0: 맞아요. Yeah. 네. 그래서 그럼 드레스룸이라는 말은 좀 콩글리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it would 그쵸? have to be dressing room.
0: 맞아요. Yeah. 영어로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조금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a walk-in closet라고 하는 게 맞고요. 원래 closet는 그냥 장롱이거든요. 근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자,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a walk-in table를 구할 수 있다. 예약이 안 돼도 그냥 테이블, 식탁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예약이 꽉 차지 않은 레스토랑들도 있다. 그러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소장된 미술관은 예약이 꽉 찼대요.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헤이그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1: Hina Jetwa, who is from Yorkshire, England, and has lived in The Hague for 2 decades, was walking on the city's pier with her daughter and friends visiting from Britain, enjoying the 75-degree weather. The city, she said, seems to be more touristy. She said that during the latest heat wave, the beach had been packed, which she saw as a good thing. Martin Weersderfer, who works to promote the interests of local beach bars, said the area's growing appeal was obvious. Look at our beach, he said. It's Spain, just without the 100-degree weather.
0: 영국 욕셔 출신으로 지난 20년 동안 헤이그에 거주해온 히나 제트와 씨는요, 딸과 영국에서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헤이그 시내 부두를 거닐며 화씨 75도, 그러니까 한 24도 정도의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관광지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폭염 기간 동안 이 해변이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래도 그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해변 술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인 마르틴 베르스데르퍼는 이 지역의 매력이 점점 더 커지고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이번은 화요일에 방송된 뉴스 커버지입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의 가정에서 쓰이던 진공 청소기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2: Death, the beloved vacuum of a 92-year-old Iowa senator has died.
1: 아이오와주 92세 상원 의원이 애지중지하던 진공 청소기 Beth가 세상을 떠났다. 자, 그래요. 문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Beth has died. 이것만 들으면은 부고 기사 같거든요. 네. 진공 청소기가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2: 네.
1: 근데

0: 2세의 아이오와 세나타의 청소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원 의원분은 아직 정정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제 척 그래슬리인데 공화당 의원이고 현재 미국 상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미국 양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령 의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포스팅으로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오래된 진공 청소기 사진을 자주 올렸었기 때문에 당파를 초월해서 미국 정계에서는 베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공 청소기에게 이렇게 이름을 줄 정도면은 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 You never named your vacuum cleaner?
0: No.
1: Oh no.
0: Do you have a name for your vacuum cleaner currently?
1: Not currently, but when I get one, I will name them.
0: Okay, 그렇군요.
1: Maybe Bob.
0: 진공 청소기에 이름을 붙이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었나요?
1: Lots of people in other countries name their appliances if they love them.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스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인데 우리 주변의 작고 소소한 것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1: Beth, a trusty tan Hoover vacuum cleaner with a burgundy cloth dust bag that for years tended to the floors of the Iowa farmhouse of Senator Chuck Grassley, earning admirers in both parties, has died. She was believed to be 49. The cause was apparently an electrical problem, said Grassley, a Republican who often admiringly posted images of his cleaning companion on social media around Christmas, Thanksgiving, Easter, and family reunions.
0: Chuck Grassley 상원 의원의 아이오와 농가 바닥을 수년 동안 관리하며 양당 의원들로부터 공의 찬사를 받아온 버건디색 천 먼지 봉투가 달린 믿음직한 황갈색 후버 진공청소기 베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아마도 49세로 추정이 됩니다. 기기 소유주인 공화당 소속 그래슬리 의원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전기적인 결함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 명절과 가족 모임 때면은 자신의 이 청소 동반자의 사진을 감탄하는 마음을 담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려왔습니다. Alright. So Beth tended to the floors of this senator.
1: Yes, meaning she looked after them. She cleaned them, really. But if we tend to something or someone, we're caring for them, we're looking after them, or we're doing something good for them in some way. As opposed to tend to do something means we're likely to do it. So be careful. You might see tend used in that way, but when we're using it here, it's about caring or looking after something.
0: That's a great distinction. Tend to something and tend to do something are very different. 자, tend to 무엇 하면은 무엇을 돌보다, 신경 써서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th라는 진공 청소기가 tend to the floors of this senator, 이 상원 의원의 바닥을 돌봤습니다. 네. 청소해 줬어요. 자, 그런데요, tend to do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1: 네, so Koreans tend to eat rice for breakfast.
0: Yes, that's right. So tend to and then verb is a completely different expression.
1: Yes.
0: Okay, what about a family reunion?
1: Well, a family reunion is when the family gets together. They all meet in one big group somewhere. To be honest, Christmas is a family reunion usually. Yep. Thanksgiving is a family reunion. Easter can be a family reunion. But when we use this term family reunion, the only reason for doing it is to meet the family. Mm. So as opposed to a birthday party or Christmas or Easter or Thanksgiving, we use the term separately here, just when the family meets up.
0: Family reunion은 가족 상봉, 가족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그러면은 옛날에 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 만날 때는
1: yeah.
0: 뭐라 그래요?
1: We're talking about a school reunion.
0: Or a class reunion.
1: Exactly, yes. 그렇죠. They're very, very common. It should be said, if you live with your family, you're not going to have a reunion.
0: Right.
1: It's when you're separate and you're not seeing each other for an extended

0: period of time. Yeah. Not just a week or a month, we're talking several months.
1: Because re means again, and union means to get together.
0: Yeah.
1: So this word, reunion, is only used when you don't live with them, or you don't see them for a while.
0: Yes.
1: And then you get together once every, I don't know, year or a few months or something.
0: Yeah, a more general term would be family gathering.
1: 그렇죠. 보통 가족이 모일 때 family gather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Reunion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평소에 잘 못 보니까 reuni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스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이 상원 의원 그라슬리의 바닥 청소를 해왔는데요. 49세, 아니 진공청소기를 거의 50년 동안 썼다는 게 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49세의 나이로? 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꽤 오래된 진공청소기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0: You will see Beth no more. Grassley, 92, and the oldest senator, wrote on social media on Saturday, attaching an image that showed Beth's electrical cord connector scarred by sparks. See, Black, that's from electrical sparks. It's not safe to use anymore. Goodbye, Beth. He declared it a sad day at Grassley household and recalled that Beth had worked dependably for 34 years at his home and for 15 years before that at his mother-in-law's house. He wrote of Beth, "You have been a real workhorse," adding, "I will miss you."
1: 올해 92세로 상원 의원 중 최고령인 Grassley는 지난 토요일 베스의 전기 코드 커넥터에 불꽃이 튄 후 그을음이 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첨부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베스를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검은 자국은 전기 불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즉 더 이상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잘 가라, 베스. 자, 그는 이날 그래슬리 집안의 슬픈 날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베스가 자신의 집에서 34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는 장모님 댁에서 15년 동안 믿음직스럽게 일해왔음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 포스팅에서 베스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너는 진정한 일꾼이었어. 네가 그리울 거야. 와우. How affectionate.
0: Yes. And can I say something for those who like to read the article?
1: Yeah.
0: We haven't made a mistake. The New York Times hasn't made a mistake when it comes to the spelling here. If you, at the start of this paragraph, you will with three L's and have spelt H. V, not H-A-V-E. They're actually taking the senator's social media posts as he wrote them. So there are spelling mistakes or inconsistencies there. That's not the journalist making a mistake. That's actually how the senator has written them.
1: 맞아요. 여기 기사를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나중에 보실 분들은 왜 will, W-I-L-L-L 이렇게 썼지? 그리고 U를 왜 대문자 U를 이렇게 썼지? Have는 또 왜 H-V야? 다 오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따옴표 안에 들어있죠. Quotation marks. 실제로 Grassley 상원 의원이 그대로 쓴 것을 옮긴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올릴 때는 우리가 좀 줄여서 쓰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0: And we all make mistakes when we post on social media. My spelling is appalling.
1: 맞아요. So always keep this in mind when you see quotation marks.
0: Yes.
1: Because anything that's a direct quote can be misspelt.
0: Yes, or maybe grammatically incorrect.
1: Yeah, that's all right. That's just the way people write things or say things.
0: Yes.
1: So just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being a workhorse.
0: Oh my goodness. If you are a workhorse, you are working really hard. I mean, think of a horse that works. Here in Korea, rather than horses, oxes were often used.
1: Yeah.
0: So I guess work ox would be the Korean alternative. But an animal who's working on a farm nonstop, 9 to 6, day after day after day, always doing the work, never complaining. So we use it when we're complimenting someone or something who's working really hard, keeps going, never stops. In this case, well, the Hoover was a real workhorse.
1: 맞아요. 너는 정말 나의 듬직하고 충직한 소, 일을 열심히 하는 소였다. 네. 이런 느낌인 건데요. 영어식으로는 말.

0: 이라고 해서 workhorse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일 정말 열심히 했다. 고맙다, 베스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1: Year after year, around the holidays and during other occasions when cleaning was in order, Grassley would fire up Beth. The vacuum, he said, allowed him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festivities as others in the family prepared food. At roughly 49, Beth had been at work since before Grassley, a corn and soybean farmer, reached the Senate in 1981. The vacuum was also older than several US senators. 2 days before Thanksgiving in 2018, Grassley wrote on social media, Mrs. G and daughter Wendy have started big job of preparing meal for 30 at farm Thanksgiving, so my housework contribution begins. This is my machine, Beth. He made a habit of such posts.
0: 네, 마찬가지지만 텍스트를 보고 계신 분들 코테이션 마크 안에 오타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임말도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상원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매년 명절 무렵이나 청소가 필요한 다른 행사 때면은 그래슬리는 베스를 가동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음식을 마련하는 동안 자신은 이 진공 청소기를 통해 집안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약 49세 정도가 된 베스는 옥수수와 콩 농사를 짓던 농부였던 그래슬리가 1981년에 상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미 가동되어 온 기기입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지금 몇몇 미국 상원 의원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 이틀 전에는 그래슬리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G 부인과 딸 웬디가 우리 농장에서 추수감사절 식사 30명분을 준비하라는 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집안일에 기여하고자 내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쓰는 기계 베스입니다. 이렇게 게시물을 꾸준히 올려왔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Mrs. G는 아내를 얘기해요. Grassley 상원 의원이죠. 네. Grassley의 G, 네, Mrs. G는 my wife라는
1: yes.
0: 뜻이겠죠. 예, 그리고 Mrs. G and daughter,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딸이 이런 뜻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have는 항상 이제 줄여서 HV로 쓰네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줄임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Let's have a look at something is in order.
1: Yes, if something is in order, well, it's a good thing to do, or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what we want or what we need.
0: Something is in order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좀그 마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So when cleaning was in order, that's when they would clean.
1: Yes, exactly. When that's when it was right to clean. It was a good time to clean. I should say, be careful again of in order, because if we put nouns before it, the dolls were in order. That doesn't mean that they were right. That just means they were in a line or in the right spot. So that's another confusion that could be there.
0: Yes, indeed. In order, again, has several different usages. In this case, when we say cleaning was in order, that means cleaning was needed, right?
1: Needed or desired.
0: Or desired, okay. 그래서 지금은 딱 청소하기에 아주 딱 마땅한, 필요한 시기였다. 이런 뜻으로 cleaning was in order. But sometimes when you say something is in order, 그러면 차례대로 나열돼 있다가 될 수도 있어요.
1: My pencils are in order.
0: Are they?
1: Yes, from red through to green.
0: Oh, very nice. What about to fire something up?
1: Now this comes from very old-fashioned machinery, but we use it for modern technology too. If you think of how a car starts, and Sue, you're a driver. If it's not an electric car, but a gasoline car, how does it start?
0: Well, you turn on the engine.
1: Oh yeah, what happens when you turn the key?
0: It makes a sound.
1: Not just a sound, it makes a spark.
0: Oh,
1: That
0: okay.
1: starts that combustion. It's a combustion engine.
0: Ah,
1: So you fire it up.
0: I
1: It's that
0: see.
1: use of fire, use of a spark. So when we fire something up, we're getting it going. We're starting the machine, whatever it is.
0: 아, 그렇군요. To fire something up라는 것은 기계를 작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rassley would fire up Beth when cleaning was in order. 그래서 이제 청소 좀 해야겠다. 청소하기에

0: 종종 베프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요. 미국 최고령 상원 의원이 평소 애지중지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자주 소개해 미국 정가에서 나름 유명인사였던 베프라는 진공청 소기가 드디어 명을 다했고 상원의원이 이 부고 그런 포스트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사연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공청소기가 명을 다했다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평소에도 베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뭐 철자도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줄여서 쓰는 단어도 있고 이런 거는 소셜미디어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가정용 전자기기 하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쓴 알뜰함도 참 놀랍지만 이 단순한 가정용 전자기기 하나로 당색을 초월해 서로 작은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이 분위기도 조금 특별하고 살짝 부럽기도 한데요. 이어지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Beth had, by any measure, an extraordinarily long life for an upright vacuum cleaner. A typical vacuum might last for 8 years, according to Consumer Reports, though lifespans vary by brand. Hoover says that its upright vacuums last 8 years on average, and that its cordless vacuums are good for about 5 years on average. Tectonic Industries, which owns Hoover,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on Beth's demise.
0: 베스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직립형 진공청소기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지에 따르면 일반적인 진공청소기의 수명은 8년 정도인데 브랜드에 따라 수명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베스의 제조사인 후버는 자사의 직립형 진공청소기가 평균 8년, 무선 진공청소기는 평균 5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후버의 모회사인 테크트로닉 인더스트리즈는 베스의 사망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Alright, so Beth had a long life by any measure.
1: Yeah, and when we use by any measure, we're emphasizing that whatever we're saying is true, 100%. Doesn't matter how you measure it, and it doesn't matter who is measuring it, it's always going to be correct.
0: 어떤 기준으로 봐도, by any measure, 진공청소기로서, 가정용 기기로서, 뭐 어떻게 봐도 50년 가까이 썼어요.
1: Yeah.
0: 와, 대단히 오래 쓴 거죠.
1: Yeah, extraordinarily long life.
0: That's right. So by any measure, Beth had an extraordinarily, this means really, long life.
1: Yeah.
0: And it then goes on to say, normally a cordless vacuum is good for about 5 years.
1: Yeah, and if something is good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that's how long it will last, or that's how long it will work. For example, you know, we talk about phones. Sadly, are usually only good for a few years.
0: Yeah.
1: Then they get too slow.
0: Computers exactly.
1: as well. In fact, most appliances these days don't last for 49 years. We can use it for food as well. How long something will be good for, how long it will last.
0: Exactly. 스마트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보통 여러분은 몇 년 정도 쓰세요? 요즘에. 뭐 2년에 한 번씩 그 약정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1: sure.
0: 좀 더 길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0년 이렇게는 우리가 못 쓰잖아요. 10년도 뭐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래서 그럴 때 스마트폰이 한 2, 3년 정도면은 뭐 더 이상 못 써. Smartphones are only good for about 2 to 3 years. 이렇게
1: yeah.
0: 말할 수 있어요.
1: Yes, or it may be a pencil is only good for a few months. If you write a lot,
0: yeah.
1: it'll wear out.
0: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쓸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to be good for 그리고 기간. So a pencil is good for a few months if you write every day. But if you don't write often, a pencil can be good for a year.
1: Exactly.
0: Yep.
1: Yeah, and not just in things wearing out. It can be that something has an expiry date, like parking permission.
0: Ah.
1: Your parking permission is good for the next 6 months.
0: Ah, yes, indeed. 주차를 한 6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티켓입니다.
1: 네.
0: 그러면 this ticket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

독일의 리트, 프랑스의 멜로디처럼 유럽 각국에서 예술 가곡이 꽃피던 시절. 이탈리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며 평생 가곡에 집중했던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입니다. 토스티는 이탈리아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섬세한 서정을 가곡에 담았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성악가들에게 널리 불리며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토스티가 이탈리아 시인 가브리엘 단눈치오이 씨의 곡을 붙인 새벽은 빛으로부터를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밤이 끝나간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빛으로부터 어둠을 가르고 나의 갈망으로부터 기쁨 또한 갈라놓는구나. 오 달콤한 별들이여, 이제는 사라질 시간이 다가왔네. 하늘의 거룩한 사랑이 모두 사라지게 하는구나. 토스티,

8월 22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토스티의 라이바세 빠라달라로 제라옴브라 새벽은 빛으로부터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의 노래와 피아니스트 존 우스트만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1번입니다. 1777년 마나임에 머물던 모차르트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였던 페르디난트 드장에게 플루트 협주곡과 사중주를 의뢰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플루트를 위해 곡을 쓰는 일에 내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고 결국 마감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말이 무색할 만큼 이 시기에 탄생한 플루트 작품들이 정말 아름답다는 겁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맑고 우아한 선율에 플루트의 화사한 음색이 더해져 기분 좋은 생기를 전해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모차르트 플루트 사중주 1번 D장조 쾌모노 285를 에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크리스토프 포펜의 바이올린, 하리 얼프, 슐리 튀히의 비올라, 장겐 케라스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플루트 4중조 1번 D장조 쾌에버러 285를 엠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크리스토프 포펜의 바이올린, 하리얼프 슐리티의 비올라,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입니다.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가 불행한 결혼생활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쓰였는데요. 그가 겪었던 고통과 불안, 내면의 갈등이 음악 곳곳에 강렬하게 담겨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제자 타네이프에게 이 교향곡에는 내가 진실하게 느끼지 않은 것을 표현한 부분이 단 한 곳도 없다. 마음 깊숙이 숨겨진 감정을 다 담아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고관의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반영했다는 뜻이겠죠. 초연 이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작품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평가했을 만큼 차이콥스키 자신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으로 36중 1악장을 예브게니 무라븐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으로 36중 1악장을 예베게니 무라븐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선율을 주제로 쓴 7개의 변주곡입니다.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와 장프랑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 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선율을 주제로 쓴 7개의 변주곡을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와 장 프랑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주페 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 야닉 레제 세경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8월 22일 토요일 EBS FM 정계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에서 킹 호이트 모르겐 위버스 펠트 아침의 들판을 거닐면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코 라파엘 쿠벨리크가 주시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였습니다.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말러 초기 작품으로 음악사상 최초의 오케스트라 연 가곡집으로 꼽히는데요.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진솔하고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전체 네 곡 가운데 첫 곡은 그녀의 결혼식이고요. 두 번째 곡이 방금 들으신 아침의 들판을 거닐면인데요. 사랑했던 여인의 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들판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아직 마음속엔 떠나버리지 못한 사랑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새와 꽃은 그에게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말을 건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브람스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으로 68종 4악장 사이먼 레틀이 취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시단조 적모로 68종 4악장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스카르보입니다. 라벨은 1908년 알로이지우스 베르트랑의 시 밤의 가스파르를 모티브로 이 작품을 썼는데요. 옹딘, 교스테, 스카르보 세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벨은 각 곡의 첫머리에 베르트랑의 시를 인용해 한밤중 보물을 지키는 자를 미혹하는 세 가지 환상을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그중 마지막 곡 스카르보는 작고 사악한 난쟁이 요정이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며 짓궂게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피아노의 빠른 음의 반복과 트릴, 날렵한 움직임으로 기괴하고도 환상적인 요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펼쳐냅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제3곡 스카르보를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종 제3곡 스카르보를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레의 돌림음곡 작품으로 56, 제1곡 자장가, 제2곡 야옹, 제3곡 돌리의 정원, 제4곡 고양이 왈츠, 제5곡 정다움,

폴의 돌림음곡 작품번호 56 전곡을 오자 스웨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영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멘데스존 현악 4중주 6번 F단조 작품번호 80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 아사이 리소스 쿼르텟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0: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소설 한 권을 덮고 나면 작가의 산문이나 인터뷰 혹은 해당 작품에 대한 평론을 읽어 여운을 이어가 보세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어떤 주제를 천착해 왔는지 듣다 보면 처음 읽을 때 미처 놓친 의미나 맥락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독서가 단절된 감상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 인터뷰를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은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이고 왜 이런 인물 구성을 했는지 등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말을 읽다 보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딱 채우는 듯한 쾌감을 느낍니다. 간혹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무엇을 말하려 한 걸까 하고 갸우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인터뷰가 훌륭한 안내서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선우정아의 인터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바틀비에서 나온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 이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질문들 저도 북토크나 행사할 때 자주 만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문학 종사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문학의 특징이 뭘까, 매력이 뭘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마음이 되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을 읽고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소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소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이 시대에 어떤 감흥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 질문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은 어떤 것이지? 어떤 느낌으로 이 세계 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에 닿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의 저자, 이 문화라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글쓰기, 독서, 지도를 하면서 사셨는데요. 종종 그 한국 문학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많이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많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국 문학은 좀 어둡지 않나요? 약간 슬퍼요.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 이렇게 받을 때마다 모든 한국 문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한국 문학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슬퍼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일까? 이런 거를 좀 찬찬히 풀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던 그 답들을 모아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번 책에 42권의 한국 소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한 권 한 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독서, 저는 한국 소설 읽는 게 좋아요. 혹은 한국 소설은 약간 낯설어요 하시는 분들, 뭐 정반대의 이유에서라도 한국 소설 읽기에 좀 벗,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 찾고 있어요 하신다면 이 책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 펼쳐보시고 한국 소설의 매력 한번 만나보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아, 이 질문 여러 상황에서 할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물이나 또 자연의 그 기원, 이름의 기원 같은 거, 이런 거좀 살펴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카페인 분들께는 늘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호기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길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꽃의 이름이에요. 언젠가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월요일에 승숙 작가님 오셨을 때이 꽃을 참 좋아한다고 하셔서 이 꽃의 이름을 막 다급히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그걸 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 개망초. 너무 흔해서 눈길을 사로잡기보다 일상의 풍경처럼 여겨지는 이 작은 꽃의 특별함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바로 시인들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시 개망초꽃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치코치 없이 아무데서나 피는 게 아니라 개망초꽃은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핀다라고요. 문태준 시인의 시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개망초가 피었다. 공중에 뜬 꽃별 무슨 섬광이 이토록 작고 맑고 슬픈가. 사람들의 눈길 닿는 곳에 꽃별처럼 피어나는 개망초. 꽃의 모습이 계란 후라이를 닮아 흔히들 계란꽃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망초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철도가 놓이는 곳마다 개망초가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철도를 따라 처음 보는 낯선 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일본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꽃을 퍼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국초, 망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건데요. 굳이 고향을 찾자면 개망초는 일본이 아니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철도 침목에 개망초 씨앗이 묻어 들어왔고 그 때문에 철도가 놓이는 곳마다 개망초가 피어났던 거죠. 한편으로 망초와 비슷하다고 해서 개망초라고 불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식물 이름 앞에 개를 붙이는 것은 원래 식물과 비슷하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거나 쓸모가 못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망초는 밭농사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억센 반면 개망초는 그렇지 않죠. 꽃은 더 크고 예쁘지만 만만하게 쏙쏙 잘 뽑히는 탓에 농사의 지장이 덜해 망초의 하위 버전쯤 된다고 여겨 개망초라 불렀다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개망초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름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 낯선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수없이 뽑히고 천대받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생명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에게 개망초는 작고 맑고 그래서 조금은 슬픈 꽃이 되었나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안치환의 개망초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개망초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 양문규 시인의 시 개망초에 안치환이 곡을 붙인 곡이 바로 이 안치환이 부른 개망초인데요. 이 곡까지 이렇게 다 같이 듣고 오니까 오늘 진짜 개망초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죠. 이 개망초는 정말 아까 언급한 그 시처럼 안도현 시인의 19절처럼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피는 꽃인 것처럼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렇게 피어 있잖아요. 워낙 흔하게 피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 개망초가 주인공 같은 꽃이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늘 곁에 있는 반려식물 같은 그런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이 이름이 가끔은 뭐 계란꽃인가? 그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찾다가 개망초라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왠지 더 미안해지곤 했거든요. 이 이름이 아이 개자 뭐야? 그리고 망초라는 것도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풀이를 다 만나고 나니까 진짜 더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참 깜찍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자그마한 진짜 꽃별처럼 섬광처럼 문대중 시인의 19절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개망초라뇨. 그렇지만 이제 이 이름의 사연을 알았으니까 더 사랑하고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잘 불러주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도 잡초? 그냥 그 들에 많이 피어있는 그 노랗고 하얗고 섞여있는 그 조그만한 꽃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언젠가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이름 그리고 사연까지 꼭 한번 품어주시길 바랄게요. 눈 닿는 곳에 오늘도 있더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보이스 에비뉴 비 밀러의 포토그래프 그리고 피아노 가이스 피터 홀렌스 에빈 홀렌스가 함께한 곡 What a World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승숙 작가님, 우리 지난주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 했잖아요.
2: 네.
0: 그때 이제 끝에 자화상 얘기도 나누게 됐었는데 카페에 있는 강현지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었거든요.
2: 네.
0: 저의 작업은 모두 저의 자화상 같아요. 그 작업 안에 그때그때마다 읽었던 문장들도 담겨요. 헤르만 헤세의 문장도 많이 녹아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 작업이 다 그때그때 나의 자화상 같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때그때 읽었던 문장들도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에도 많이 거듭 공감이 되더라고요.
2: 그러네요. 내가 읽고 보고 사유하는 모든 결과물이
0: 맞아요.
2: 또 나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네.
0: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으로 우리 몸의 어떤 체력을 이루고 하지만 또 책을 뭐 저는 먹는다는 표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읽어치운다.
0: 읽어치운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우리 나오미 베런의 책 한 적 있었는데 네, 북카페에서 네. 읽지 않는 사람들 네.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왔었거든요.
2: 네.
0: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그 독자가 작가의 그 책을 읽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작가가 진짜 자기가 들었던 최고 반응 중에 최고의 찬사였다라는 말을 한 게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2: 역시 독자는 문학 생태계 안에서 최상위 포식자네요.
0: 진짜 맞네요. 네. 최상위 포식자 맞네요.
2: 그러네요.
0: 네. 먹어치워주시기를 많은 작가들은 기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책의 물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뭔가 멋지잖아요.
2: 그러네요.
0: 그래서 진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사전 네. 찢어서 그 씹어 먹으면 네. 도움이 되겠거니 했던 건 너무 옛날 일이고요.
2: 그리고 특히 한국 출판 시장은요. 책에 돌가루를 섞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0: 먹으면 네. 진짜예요? 그거는?
2: 그렇죠.
0: 전 지금 네. 뭐 이렇게 저를 지금 놀리시려고 하시는
2: 그런
0: 얘기.
2: 그런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0: 진짜 돌가루를 섞는다고요? 네네네. 한국만?
2: 한국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의 어떤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돌가루를 섞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 먹으면 안 되겠네요.
2: 얇은 페이퍼백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양장부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0: 네, 돌가루.
2: 네.
0: 책 먹는 여우 동화책 또 떠오른다고 우리 스냅도 네.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책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필경

0: 형사 바틀비 이 열린 책들에서 펴낸 책인데요. 허먼 멜빌의
1: 네.
0: 소설 이거 원하시면 오늘도 샵 1045
1: 네.
0: 문자로
1: 네.
0: 주소 그리고 이름 포함하셔서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1: 당연히 바틀비로 해야
0: 맞아요.
1: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지금 모두가 동시에
1: 네.
0: 스튜디오 안팎에 모두가 다 바틀비, 바틀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바틀비로 하셔서
1: 네.
0: 그렇게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오늘 당첨자는 북카페 홈페이지에
1: 네.
0: 내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0: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지난주 그 헤르만 헤세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1919년 작품이었잖아요.
0: 네.
1: 이 필경사 바틀비의 작가 허먼 멜빌은 1819년생입니다.
0: 오, 이게 무슨 우연이죠? 네.
1: 네, 100년 전에 탄생한 작가이고요. 그 1819년에서 1891년에 사망했으니까
0: 네.
1: 1900년대로 접어들기도 전에 이미 작가적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0: 그러네요.
1: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전으로 알려진 모비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필경사 바틀비도 지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만
0: 네.
1: 사실은 허먼 멜빌은 첫 장편 소설인 타이피라고요. 일종의 모험 소설이었는데
0: 네.
1: 그 책의 유일한 성공 외에는 작가로서 그 이후로 명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7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0: 네.
1: 사실은 작가의 중년 그리고 노년의 세계는 사실상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을 쓰는 작가였어요.
0: 와, 지금은 뭐 모비딕도 그렇고 필경사 바테비도 그렇고
1: 시대의 고전으로 남았잖아요. 너무
0: 그렇죠.
1: 놀랍죠.
0: 모비딕 그 두꺼운 거 도전하고
1: 네.
0: 도전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1: 맞아요.
0: 살아생전에 그런
1: 외면과
0: 네.
1: 방치 수준의 작가 생활을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허먼 멜빌이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0: 네.
1: 72살의 나이로 심장마비가 와서 아주 좀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후로 뉴욕타임즈에서 딱한 챕터에 한 단락의 짧은 이 허먼 멜빌의 부고 기사를 냈어요.
0: 네.
1: 근데 그 와중에 모비딕을 모블로딕 뭐 이런 오타를 낼 정도로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 허먼 멜빌을 모비딕의 작가를 작품 제목마저 오타를 수정할 겨를도
0: 부고
1: 없이
0: 기사에서
1: 내 성의 없이 낼수 있었을까 너무 놀랍잖아요. 하지만 당대의 허먼 멜빌은 늘 조롱받고 누가 이렇게 어렵고 현학적이고 난해한 이야기를 쓰냐 누가 이렇게 셰익스피어 풍의 막 일방적인 고백체와 막 현학적인
0: 네.
1: 철학 적인 문장을 누가 읽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대에 너무 조롱받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품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작가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글쓰기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글쓰기를 계속했고 나중에는 생활고 때문에 그 항구에서 들어오는 이 물건들을 검열하는 세관원으로 하루에
0: 네.
1: 4달러씩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그랬을 정도로 너무 좀 박복한 작가적 생애를 보냈고, 이해받지 못한 이 작품들을 써낸다라고 하는 자괴감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감정이입이 되네요.
1: 모비딕만 하더라도 실제로 허먼 멜빌은 아주 부유한 상인을 둔 아버지 밑에서 11살 때까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지냈다가
0: 네.
1: 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 사업 실패로 인한 아버지의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나 힘겨운 궁핍한 삶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8살, 19살,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선원으로 배를 타고
0: 네.
1: 바다로 나가게 됐고 또 급기야는 포경선이라고 해서 고래잡이 배를 탑승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이 부조리한 폭력의 세계에 많이
0: 그쵸. 진짜
1: 노출됐고,
0: 거친 세계죠.
1: 네. 그리고 고래를 잡기 위한 인간의 잔혹성, 잔인함, 그리고 자유의 갈망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비딕을 쓰는 이 창작의 근원이 됐는데 그 또한 호머 멜빌을 당대에 인정해줬던 유일한 사람이 나다니엘 호손이었대요.
0: 오.
1: 그래서 모비딕의 맨 첫 장에는 이 책을 호손에게 헌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적혀있기도 하고 하지만 나다니엘 호손 외에는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거죠.
0: 호손은 그러나 그때 좀 인정받던 작가였던 거죠?
1: 그럼요. 그리고 호손에 의해서 허머 멜빌은 좀 자존감을 되찾았을 정도로 시대가 당신을 못 따라오는 거라고. 당신은 시대의 역작을 써냈는데 당신의 철학적 세계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이 시대의 차원을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두둔을 해줬대요. 근데 와. 이후에 그 나다니엘 호손의 그 말 때문에 1920년대에 이 허머 멜빌이 다시금 연구자들에 의해서 복원되고 작품의 역량과 가치가 인정받았을 즈음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대요.
0: 네.
1: 시대가 이제야 허머 멜빌을 따라잡았다. 그 정도로.
0: 네. 아, 좀 같이 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예술가들의 삶을 뭐 미술, 문학, 음악 뭐 워낙 많은 분야에서 보지만 이게 진짜 너무 앞서 나가거나 시대와 너무 불안한 상황이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삶으로선 고독할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작가의 살아생전에 누가 이런 책을 읽냐. 이 책이 팔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0: 네.
1: 조롱과 모욕을 받았던 작가가 사실은 겨우 한 세대 만에 30여 년 만에 시대의 고전과 명작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0: 그렇죠.
1: 1920년대의 허머 멜빌의 리바이벌 운동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0: 이쯤 되면 그냥 허먼 멜빌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한 번쯤?
1: 그러니까요.
0: 한 일주일만이라도
1: 그러니까요.
0: 이걸 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이렇게 지금 얘기를 허먼 멜빌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책,
1: 네.
0: 그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1: 그쵸.
0: 허먼 멜빌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1: 네.
0: 뭐 소설만 봤지?
1: 네.
0: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어떤 마음으로 썼던 거야 싶단 말이죠. 지금 필경서 바틀비.
1: 그러니까요. 필경서 바틀비는 1853년 작품입니다.
0: 네.
1: 이 미국 문예 잡지에 이제 두 달간 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허먼 멜빌이라고 밝히면 안 읽힐까 봐 익명으로 투고해서 발표되었던 작품이래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필경서 바틀비 하면 현대소설의 필경사 바틀비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0: 맞아요.
1: 뭐 카프카의 그레고리 잠자.
0: 그렇죠.
1: 바틀비의 후예죠. 사실은 그토록이나 수동적으로 자신의
0: 네.
1: 실존적 고뇌를 발견해야 했던 그리고 뭐 까뮈의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 다 바틀비의 후예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0: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그들을 전부 지금 한자리에 모아두면 되게 재밌겠다 싶긴 합니다.
1: 100분 토론은 가능한가요?
0: 한번 상상해보면 재밌을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바틀비의 후예들은 20세기 현대소설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바틀비가 사실은 필경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0: 네.
1: 직업입니다. 이 안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1인칭 시점으로 나 사실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어. 나 좀 유능한 변호사인데 사실은 처세술에도 능하고
0: 네.
1: 안전제일주의자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맞지도 않지만 법률적인 상식을 알려주고 아주 호전적으로 이 재판의 승을 가져오는 그래도 능력 있는 변호사야.
0: 네.
1: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필경사로 고용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률적인 사실이나 뭐 체록 같은 것들을 계속 손으로 받아 적는
0: 네.
1: 필경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는 꼭 필요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 내가 진짜 사람들은 다 겪어볼 만큼 겪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람 단 한 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0: 와,
1: 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0: 재밌는데요.
1: 네, 재밌어요.
0: 사실 그 시절도 재밌지 않았을까요? 이 시작이 우리만 지금 재밌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이게 왜 재미없었지? 너무 놀라운데.
1: 네, 맞아요. 익명으로 발표했을 당시에 허먼 멜빌의 심경이 어땠을지 아, 정말 저희도 작가지만
0: 네.
1: 감히 짐작조차 잘 안 돼요.
0: 그렇죠. 내 네. 이름을 그대로 쓰면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어주지 않을 테니까
1: 네, 맞아요.
0: 익명으로 네. 쓰겠다.
1: 네, 맞아요. 그래서 당대의 지금에야 뭐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허먼 멜빌 이러면서 추앙을 받고 있지만 그 모든 찬사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은 정말 비극이고 아이러니한 성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0: 그렇잖아요. 이야기에서 문제적인 상황에 봉착하고 맞닥뜨리는 실제 주인공이 한명
1: 네.
0: 있고, 그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지만,
1: 그쵸.
0: 그 주인공을 중앙에 두고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1: 네.
0: 우리가 화자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가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변호사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1: 네.
0: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1: 근데 그 중년의 변호사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0: 네.
1: 하면서 딱한 명을 지금 찍고
0: 네,
1: 있잖아요.
0: 맞아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네, 재밌어요. 뭐, 직업 특성상 지난 30년에 걸쳐서
1: 네.
0: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기이하다고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상으로 자주 접하는 직업, 변호사라는 거죠. 네. 그런데 법률 문서를 필사하는 사람들을 필경사로 고용해서 자신의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필경사를 알게 됐고,
1: 네.
0: 기분만 내키면 사실은 그 사람들 한명한 명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도 이해하거나 판별할 수가 없는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를 고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 들어볼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 와, 네,
0: 네.
1: 굉장히 호기심이 훅 솟고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뭐 우리 카페인분들 나이 다 다르겠지만 경험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을 진짜 돌아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지? 미스터리로 남은
0: 맞아요.
1: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0: 그죠. 아, 정말 희한한 사람이야. 라든가. 와, 나는 진짜 그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1: 너무
0: 그쵸?
1: 달라, 나랑. 뭐, 내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 싶은 사람, 뭐,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그런 사람을 한 명쯤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페인 분들.
0: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봤지만, 이 사람만큼은 진짜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1: 네.
0: 않는 사람이지만, 생각하면 희한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둘쯤 있을 것
1: 있을 수
0: 같아요.
1: 있죠.
0: 네.
1: 어떤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0: 맞아요.
1: 이 필경사 바틀비도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0: 맞아요. 그런데,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변호사가 필경사 바틀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1: 네.
0: 상황인데요. 이 필경사 바틀비는요, 우리가 지금 영미권 소설을 또 번역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 제 입장에서 필경사 바틀비는 새로운 필경사 바틀비가 출간되면 꼭 다시 읽어보는 작품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필경사 바틀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짐작하실 텐데, 각 출판사마다, 각 번역가 선생님들마다 이 필경사 바틀비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한국의 독자들한테 전달하는지가,
1: 네.
0: 그 창조적인 발상들이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요, 지금 우리가 열린 책들의 필경사 바틀비를
1: 네.
0: 읽으면 첫 문장이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이라고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채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나이 먹은 사람인데 Do you know who I am?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1: 네.
0: 평어체에다가 한다채인 거죠. 근데 어떤 다른 출판사에서
1: 네.
0: 나온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요, 나는 사실 좀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1: 그러니까 자기소개 분위기로,
0: 네, 어느
1: 네.
0: 정도는 씁니다.
1: 그러네요.
0: 경어체가 등장하고, 이게 마치 서간체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나에게 이 변호사가 나한테 편지를 쓰는 듯한 이제
1: 네,
0: 인상으로
1: 그쵸.
0: 문장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경사 바틀비는 뭐 스토리도 똑같고 내용도 달라지지 않는데,
1: 네.
0: 번역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읽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에 좀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그 형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특히 또 즐거운 작품이기도 네. 하니까요. 네.

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염승숙 작가가 들고 온 책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지금 1부에서 2부로 건너오면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게 판본을 좀 달리해서 찾아보는 재미도 네. 있는 책이다.
1: 네. 그래서 필경사 바틀비는 출판사가 다르다, 또 번역자가 다르다라고 네. 하면 일단 한번 새로 읽어보는 경험이 와. 너무 즐거운 작업이에요. 어우, 네, 너무 좋아요.
0: 작가 살아있을 때 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러나 작가가 남긴 책이 이렇게 네. 작가 사후에도 계속 네. 거듭 판본을 바꿔갈 때마다 다시 읽히는 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원문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면 네.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책이 있는가 하면
0: 그쵸.
1: 이런 필경사 바틀비는 우리가 또 번역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외국 작품이니까
0: 네.
1: 여기서 오는 또 독서의 즐거움이 또 새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된 필경사 바틀비는 서간체 경어투를 써가지고 아주 중후한 매력의 변호사가
0: 네.
1: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지적인 이 매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이토록 기이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바틀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이러면서 굉장히 중후한 톤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이미 멀어져 버린 거리감 있는 바틀비라고 하는 존재를 회고하거나 네. 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도의 편지글 같은 또 뉘앙스도 느껴지고 해서 네. 전혀 다른 생경함을 준다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 번역은 또 평서문의 한다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익살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0: 네.
1: 오히려 이 변호사가 가진 이 차갑고도 냉정한 매력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바틀비를 대할 때의 아주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감정에 막 휘말려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변호사의 면면도
0: 네.
1: 굉장히 부각되거든요. 그런 또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색다르고 매번 다 재미있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첫 페이지에서도 보면은 보통 나는 이런 경험들을 보통 이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굉장히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1: 네.
0: 어떤 그런 잘 고른 단어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1: 맞아요.
0: 되는지를
1: 맞아요.
0: 우리가 따라가는 그 네. 감정의 고향을 따라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소설은 필경사 바틀비가 전면에 초반부에 막 빠르게 등장하진 않거든요.
0: 네.
1: 필경사 바틀비가 얼마나 이 변호사 입장에서 기이하고 희한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사실은 필경사 바틀비를 고용할 시점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 3명 정도의 사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경사들이.
0: 네.
1: 첫 번째로는 좀 모르겠어요. 이 3명 자체를 다 굉장히 익살스럽고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0: 네.
1: 이들이 바틀비와 정말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고심하다 보면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다 싶은 우스움이 또 자아내기도 하는데
0: 우리가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된

0: 입장처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 맞아요. 그래서
0: 설명을.
1: 이 변호사가 바틀비가 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0: 네.
1: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은 뭐고 내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고 사무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0: 네.
1: 계속 상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선 내 얘기부터 하자면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호사인지, 어떻게 일해왔고 어떤 좀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0: 네.
1: 있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래요. 이 변호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 생각만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확신이 있어서
0: 안전지향.
1: 맞아요. 안전 제일주의자. 네.
0: 네.
1: 그리고 약간의 처세주의자. 처세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0: 그렇죠.
1: 이 의뢰를 받고 의뢰인들과 나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0: 네.
1: 재판에 계속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심원단 앞에서 침 튀기면서 변호해 본적 없다. 어떻게 해서든 대중의 갈채를 재판장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한 적 없다. 단지 이제 아늑한 사무실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재판들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0: 이분도 참 솔직하네요.
1: 맞아요.
0: 이분도 지금 보면 되게 솔직해서, 이것도 흔한 캐릭터는 아닌데
1: 네,
0: 싶긴
1: 맞아요.
0: 하고요.
1: 맞아요.
0: 이게
1: 그리고
0: 초면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하기가.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재판만 받는다.
0: 네.
1: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의뢰인으로 정하는 거예요.
0: 그럴 줄 알았어요. 네.
1: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나 부동산 권리증 같은 것들만 취급하면서 짭짤하게 가외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변호사라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난 더할 나위 없이 신중한 안전 제일주의자라서 뭐 예술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열정 이런 거 나의 뼈에 없어. 내 몸에 없어. 이런 정도인 거예요.
0: 근데 열정이 뼈에 새겨져 있었던 허먼 멜빌이 이런 인물을 만들었다는
1: 맞아요.
0: 게 계속 지금 평행 우주처럼 따라가니까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데요.
1: 맞아요. 실존 인물이었던 존 제이콥 에스터라는 인물을 이 변호사가 언급하거든요.
0: 네.
1: 이미 고인이 된 존재인데 실제로 독일 태생의 미국 사업가였고 모피 무역을 독점한 큰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은근히 그 명망 있는 인물이었던
0: 네.
1: 사람 제이콥 존 제이콥 에스터를 막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내 장점이 신중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꼼꼼함. 주저없이 시원스럽게 나를 그렇게 추켜 세워주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유명인사 들먹이면서 이렇게 나 칭찬할 건 아닌데 나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그랬었다고. 존 제이콥 에스터가 날 그렇게 칭찬했었어. 난 그런 사람이야. 뭐 계속
0: 네.
1: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 뭐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사람 이름 내가 자주 입에 올리는 편이거든. 그 사람이 나 칭찬한 거. 그 사람 이름 발음하기 좋잖아. 그냥 그 이유야. 라고 하는 거죠.
0: 승수 작가님은
1: 네.
0: 이 필경사 바틀비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지만 처음에 이제 뭐 판본 떠나서 처음에 이 인물을 만났을 때 그때
1: 네.
0: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 인물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화자?
1: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소설을 공부하는 학생 초반이었기
0: 네.
1: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0: 신뢰할 수 없다.
1: 그쵸?
0: 그치, 허세가 너무 있고,
1: 맞아요. 이
0: 본인이.
1: 사람이 내가 내 이야기 하는데 너무 잘난 체. 허세가
0: 네.
1: 심하고 허영기도 있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사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진짜 희한한 사람 얘기해 줄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0: 네.
1: 얘기하는 사람이 그다지 호감일 리 없잖아요.
0: 근데 저는 처음 읽었을 때 기분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가독성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일단 계속
1: 그럼요.
0: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1: 그럼요.
0: 자체도 특이한 느낌이었고요.
1: 맞아요.
0: 우리 비타민 PD님은 근데 정스러워.
1: 맞아요. 읽어갈수록, 되게 얄미운데 조금 비호감인데도 밉지 않은 사람 있어요.
0: 맞아요.
1: 겪어보다
0: 네.
1: 보면. 그래서, 은근히 되게 비호감일 것 같은데 경험해보니까 은근히 정이 가네. 누구나 다 이렇게
0: 그쵸.
1: 갈팡질팡하고.

0: 약간의 허세도 있고 자랑도 좀 하다가 잘난 척 하면서도 결국에 그 내면의 유약함,
1: 네.
0: 막 심리적인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을 드러낼 때 인간답네라고
1: 인간답네.
0: 인간적이네라고
1: 그쵸.
0: 또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변호사예요. 좀 매력 있어요.
1: 네,
0: 네.
1: 느껴집니다. 네.
0: 그래서 바틀비가 등장하기 전에 문서 필사를 담당하는 필경사 두 명을 채용하고 있었고,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12살짜리 소년 하나 하나를 이제
1: 네.
0: 심부름꾼으로 사환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바틀비가 등장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는가가 좀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거든요. 한 명은 터키라고 하는 별명을 지녔었는데,
1: 네.
0: 터키는 칠면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랬는데 이 터키는 약간 뭐랄까요? 키가 작고 몸집이 뚱뚱한 영국인이었는데 나이는 좀 많았대요. 예순이 코앞인 그런
1: 네.
0: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는 진짜 기운이 넘치고 막 능력도 많고 재주꾼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일도 막 착착 잘 처리하고 아, 저 사람 너무 일 잘하는데?
1: 네.
0: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인 정오만 지나면요. 뭔가 크리스마스에 석탄을 잔뜩 집어넣은 벽난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뭔가 이 자신의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채로
1: 네.
0: 일을 서두르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1: 아마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혹은 제가
0: 네.
1: 그래요 하시는
0: 네.
1: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맞아요. 고용주로서는 이 사람은 아침에만 일 시켜야겠는데?
1: 아, 진정한 아침형 인간입니다.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정오가 지나면서 터키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막 벌겋게 번쩍거리는 광채가 느껴지면 그의 업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니까
1: 네.
0: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쩍 이제 점심 먹고 돌아온 터키 그 사람한테 슬쩍 얘기한대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좀 누구나 피곤하니까 숙소로 가서 조금 쉬는 게 어때요? 이미 일다한것 같은데 우리? 뭐
1: 네.
0: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터키가. 오후에도 온 힘을 다해 일해야죠. 라고 하면서 너무 막 사무실 한쪽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네.
1: 의욕은 막
0: 바빠
1: 넘치고.
0: 죽겠네라고 하면서 제가 오전에 하는 일이 변호사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오후 업무도 소홀히 할수 없죠. 라고 하면서 계속 실수는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우리가 자세히 쏟아온
0: 네.
1: 인물이 화자와 이 변호사와 터키 둘인데, 둘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바틀비
0: 만만치
1: 나오기도
0: 않아요.
1: 전에도 여기 다 재밌습니다. 팔로마 페이스의 뉴욕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윤희기 번역으로 만나게 된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금 아직 바틀비 만나기도 전에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나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1: 맞아요. 약간 이 변호사 얘기꾼이에요.
0: 그러니까
1: 입담이 좀 좋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발탁된 거예요, 화자로.
1: 맞아요. 지금 터키가 나이는 60살인데 오전에는 꽤 일을 꼼꼼하게 하는데 오후에는 지금 일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네. 이 변호사가 일을 두 번, 세 번 하고 있잖아요.
0: 근데 집에도 안 간대요.
1: 근데 터키가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변호사님이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집에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스럽지만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나이를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0: 네.
1: 죄송하지만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변호사님이나 저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저를 집에 가라고 하시다니요? 뭐 이렇게 막 따져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변호사가 동료의식을 호소하며 따지고 드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 슬그머니 물러나거든요. 이런 터키와의 일화를 통해서도 이 변호사가 사실은 대단히 냉철하고 지적인 변호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자에게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허술해요.
0: 일치이고 절치이고 하는 네. 것 같은데요.
1: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인정에 호소하니까 또 한 발 물러난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럼 오후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만 맡겨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책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0: 중요하지 않은 네. 일은 뭐예요?
1: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 필경사는 니퍼스예요.
0: 니퍼스 기레드입니다.
1: 네. 안색이 조금 누르스름하고 구레나룻을 좀 길게 길러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해적 같은 인상을 풍기는 25살 청년이에요.
0: 네.
1: 좀 어리죠.
0: 네.
1: 니퍼스는.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니퍼스를 볼 때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 친구 야심 있네 이런 인물이에요.
0: 네.
1: 약간 뭔가 법률 문서나 법률적인 지식만을 베꼈으면 되는 필경사로 채용을 했는데 자꾸만 뭔가 법률 문서 원문을 작성하는 이 변호사의 일 영역에까지 손을 자꾸 뻗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턱없는 야심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운데
0: 네.
1: 그렇잖아요. 60살 변호사가 이 25살 필경사를 바라보면서 저 철없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갑자기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중요할 때마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터키만큼

0: 흥분하는 다혈질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네. 이 젊은이답게 쓸데없이 씩씩거리면서 욕을 내뱉는다거나
1: 아칩니다.
0: 특히 가장 니퍼스가 욕설을 내뱉을 때는 자기가 일하는 책상의 높이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릴 때였대요.
1: 네.
0: 그래서 기구를 굉장히 잘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책상의 높이만큼은 이상하게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이상하게 서툴고 허무맹랑한 야심가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막 매일같이 출근하면 책상 그 높이 조절한다고 나무 토막, 뭐 종이, 골판지 이런 것들 받침대로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높이를 맞춘다고 정신 사납게 군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너무 막 높이가 책상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급경사가 질 정도로 올려놔가지고 글을 쓰다가 팔에 피가 안 통해요 막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벌벌 뛰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1: 우리 정신사납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니퍼스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이 네. 책상과 의자의 높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일할
0: 맞아요.
1: 때.
0: 맞아요.
1: 뭐 그렇긴 합니다만.
0: 근데 그 높이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어느 때는 등이 쑤신다느니 어느 때는 팔에 피가 안 통한다느니
1: 아.
0: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 네, 손이 많이 가는 또 캐릭터입니다.
0: 네,
1: 니퍼스.
0: 맞아요. 네, 그래서 터키 니퍼스를 지나서 이제 12살짜리 사화는 진저너트라는 별명을
1: 네.
0: 지니고 있었는데요. 뭐 간단한 심부름 보내기 수월해가지고 계속 옆에 두고 있는 어린 사환인데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가끔 열어보곤 했었는데 왜냐면 이 진저너트가 책상에 붙어있는 때가 많지 않아서 그랬대요.
1: 네.
0: 근데 온갖 견과류 껍질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공책 하나, 연필 하나는 들어있을 법한데 온갖 견과류 껍질이 가득해가지고 아, 이걸 얼마나 먹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1: 네.
0: 하고 그리고 이제 진저너트의 유일한 업무이기도 하고 이 일하고 있는 필경사들,
1: 네.
0: 터키와 니퍼스에게 과자, 사과 같은 것들을 이제 사다 주는 일이었다고 해요. 법률 서류만 하루 종일 베끼고 있으면 입안이 마르고 목이
1: 네,
0: 칼칼해지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각종 심부름꾼을 하는 이제 진저너트가 있었는데 아 묘하게 주로 잘 사다 먹는 게
1: 네.
0: 변호사의 눈에 보이는 게 생강과자였대요.
1: 오.
0: 생강과자? 뭔가 둥근 모양인데 작고 납작하면서 맛은 또 먹어보면 알싸한 생강맛이 나는 생강과자였대요.
1: 네.
0: 그래서 그 변호사로서는 이 터키 또 사환인 진저너트까지 생강과자를 그렇게 바삭바삭 씹고 있는 모습이 어쩔 때는 굉장히 어이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그 생강과자였다고 합니다.
1: 와, 지금 이렇게 구성만 봐도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시트콤 몇 개 나올
0: 네.
1: 것 같아요. 시즌별로.
0: 맞아요.
1: 너무 재미난데.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놈의 생강과자가 얼마나 이 변호사의 신경을 건드리냐면 그 펜으로 쓱쓱 글씨 쓰는 소리.
1: 네.
0: 바삭바삭한 생강과자를 씹어먹는 소리가 뒤섞여서 이 변호사의 귀가 막 거슬릴 정도인데 터키는 점심만 먹고 나면 실수 난발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어느 때 변호사가 또 일하는 과정에 사무실을 좀 가로지르면서 터키가 뭐 하고 있나 보는데 거민증을 붙이는 그 종이 대신에 생강과자에 침을 묻혀서 붙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호사가 혈압이 오르면서
1: 네.
0: 당장 해고야. 빨리 나가서 다른 일 알아봐. 라고 소리 지르는 게 막 목구멍까지 막 치받쳤는데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터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유 내가 무슨 짓이야 이 생강과자를 왜 붙이고 있었지? 아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을 위해서 거민증 용지 한 자리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생강과자를 붙였나 봅니다.
1: 그 용지를 아끼고 있다고요?
0: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변호사는 하는 수 없이 별 수 없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1: 네.
0: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거죠. 자기 책상으로.
1: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0: 네.
1: 여기에 바로. 근데

0: 이런 지금 뭐 니퍼스니 뭐 터키니 뭐 진저너트니 이런 인물들은 그렇게 내가 이해 못하고 너무 기이하게 남아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 이세 명보다 더 난감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의 주사 자리를 이 변호사가 맡게 돼가지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막 온갖 복잡한 서류를 찾아보고 그걸 또 복사하는 것처럼 또 베껴 적어야 하는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필경사 한명더 뽑아야겠다. 이런 필요가 너무 커진 거죠, 이 변호사한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한명더 급하게 뽑는다고 뽑은 거예요. 구인 광고를 보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약간 병약해 보일 정도로 파리한데 곱상한 얼굴을 가졌대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나이 예순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면, 참 선한 젊은이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선한 느낌이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연민을 자아내는 듯한 단정한 태도가 있고, 또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쓸쓸한 인상이 얼굴에 가득해서 얘 내가 뽑아줘야겠다, 막 이런 애틋함을 불러일으키는 젊은이가 바로 바틀비였다는 거죠.
0: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틀비.
1: 그래서 뭐 면접 뭐 길게 가져갈 것도 없었대요. 그냥 자질, 능력, 어디서 일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만 몇 마디 주고받은 뒤에 바로 채용한 거죠, 바틀비를. 내심 좋았대요, 이 변호사님은.
0: 왜요?
1: 뭔가 보기 드물게 차분한 거예요.
0: 앞에 사람들
1: 네.
0: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카페 분들도 아실
1: 그쵸.
0: 겁니다.
1: 터키는 뭐 정오만 지나면 너무 정신사납고, 뭐그 리포트는 막이 책상 높이 안 맞는다고 막 욕설 막 내뱉고 있고, 진저노트는 견과류 까먹느라 정신이
0: 그쵸.
1: 없는데, 아, 이렇게 차분하고 보기 드물게 조용한 젊은이를 직원으로 두면 너무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 거죠.
0: 내심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트로이 시반의 로스트 보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루는 책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조금 전에 바틀비 면접 보고 바로 채용된 거 얘기 들으셨는데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1: 맞아요.
0: 기대됩니다. 바틀비의
1: 네,
0: 어떤
1: 그러니까요.
0: 활약이?
1: 이제 드디어 우리의 바틀비가
0: 네.
1: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변호사는 바틀비라는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 사무실 안에서 자기 책상과 가장 가까운 책상에 앉혀요. 그래서 바틀비의 자리를 자기랑 가장 가깝게 두고 소소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불러서 일을
0: 네.
1: 시키려고 아주 기대감을 갖고 바틀비 일로 와 하면서 이제 자기 옆자리에 앉힌 거죠. 처음에 바틀비가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빠르게 베꼈대요. 글도 많이 쓰고 막 무슨 굶주린 사람처럼
0: 네.
1: 일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서류에 완전히 코를 박고 집어삼킬 듯이 막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잠시 쉬면서 뭐도 좀 먹고 소화도 시키고 그러고 또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낮에는 햇볕 아래서 밤에는 퇴근도 안 하고 촛불로 불을 밝히면서 일만 했다는 거예요.
0: 네.
1: 서류를 베끼고 또 베끼고 당연히 이제 변호사는 고용주니까 자기가 고용한 직원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처음엔 좀 흡족하죠.
0: 그쵸?
1: 흡족한데, 그렇지 않았대요. 점점 바틀비가 일을 즐겁게 하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흥, 열기,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은 채로 열정 없이 기계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0: 기계처럼.
1: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필경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베껴 쓰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0: 네.
1: 잘 베껴 썼는지 원본과 대조 작업을 하는 일까지도 이제 필경사의 업무였는데
0: 네.
1: 한 사람은 필사본을 읽고 한 사람은 원본 보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서로 도와서 검증 작업을 하는 게
0: 네.
1: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뭐 따분하고 피곤하고 맥 빠지는 일이긴 한데 그게 필요하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간단한 서류 대조 작업은 빨리 끝나도 좀 방대한 양의 서류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원본을 보고 바틀비가 이제 베껴 써온 서류를 이제 대조해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바틀비를 부른 거죠. 이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 대조 작업 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바틀비가 자신의 이 변호사 책상으로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0: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변호사 지금 바틀비 약간 유약해 보이고 뭔가
1: 네.
0: 애처로워 보이고
1: 네.
0: 근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1: 네.
0: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다가
1: 네.
0: 하고 싶은 마음이
1: 네.
0: 없습니다라니.
1: 온화하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0: 네.
1: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바로 나와요.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니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할 말을 잃은 나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0: 그렇게 믿고 싶죠. 이 안전제일주의
1: 네,
0: 변호사는.
1: 맞아요.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틀비의 명언은 사실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조차

0: 누구나 한 번쯤 직장에서 네. 집단 내부에서 해보고 싶은 말일 거예요.
1: 그렇죠. 그쵸? 해보고 싶어도 입 밖으로 내뱉은 자와 아닌 자가 또 구분되기도 하고.
0: 하고 싶지만 차마 할 수 없는 말.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시킨 업무 지시를 이행하고 싶은 의지도 의욕도 마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필경사바틀비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네. 마치 재창조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I would prefer not to. 네, 이 I would prefer not to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 판본들을 보고 읽으면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네. 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서간체 편지글처럼 번역하신 분에 의하면 안 하겠소. 뭐 이렇게도 나와요. 네.
1: 마치 느낌 다르네요. 이렇게 다 네, 모아주니까.
0: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마치 제가 아까 필경사 바틀비는 출판사나 번역자에 따라서 마치 새로운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열린 책들 판본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의 조합 네, 같은데 맞아요. 이 번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발화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말인 거거든요.
0: 맞아요.
1: 아니 지금 네 마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가 네. 정말 복잡한 고능한 언어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이해와 맥락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작가님도 윤고은 작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대수야?
1: 그러니까 난 마음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서 쓸 상황인가 생각할 그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지금 그 페이지 저도 보니까 막 이런 게 막 몰려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변호사가 설득하기 위해서 바틀비에게 관례야, 의무야, 필경사의 의무야.
0: 네가 할 일이야.
1: 네. 뒤에도 보면 뭐 상식, 정의, 이치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0: 지적인 사람이니까.
1: 아, 그래. 근데 거기에 네. 마음이 딱 등장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좀 전혀 다른 게임이 된 느낌인 거예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지금 네. 변호사가 어벙벙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가 잘못 들었을까 봐 이 변호사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필경사가 해야 되는 일이 대조 작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라고 네.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너무 온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 온화하게.
0: 근데 이제 그 순간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성큼성큼 사무실을 가로질러가지고 네. 하고 싶지 않다니 마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막 다그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서류 대조하는 거 도와달라고 받아!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네. 내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네. 진짜.
0: 네. 근데 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바라볼 때 바틀비의 표정이 등장하는데 네. 이랬다는 거예요. 야위였지만 차분한 얼굴, 고요 속에 잠긴 듯 보이는 잿빛 눈, 동요의 기색이나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무례한 표정, 인상,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나가 뭐 이렇게 네.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1: 그쵸?
0: 지금은 뭐 짜증을 내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침착하고 차분한 화법을 구사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이 변호사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바틀비를 바라보는데 마치 이 변호사가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그런 네. 그림이 막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당장 일은 너무 바쁘고 바틀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닳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터키 부르고 니퍼트 불러가지고 네.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요. 며칠 또 지나서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언자의 말을 네. 체록한 서류를 이제 검증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바틀비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 리퍼스, 뭐 필사본을 다 한 부씩 들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사본 말이야 여기 대조할 거거든. 바틀비 너도 한 장 집어라고 하면서 이제 원본을 네. 이제 서류를

0: 건네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그날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네. 지금.
0: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니 조용히 칸막이 뒤로 사라졌대요. 가라소리도 안 했는데.
1: 네.
0: 그래서 또 이런 구절도 웃겨요. 나는 한 줄로 앉아있는 직원들 맨 앞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나오는 소금 기둥이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울 때.
1: 네.
0: 네, 그래서 막 따져 물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라고 막 묻거든요. 근데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아요. 바틀비는 딱 이 한 줄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자,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네. 카파인 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구에게 지금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지가 궁금한데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땐 저도 이제 이 소설을 몇 번 읽었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땐 저 바틀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0: 맞아요.
1: 여기 표현해 보면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저너트가. 변호사님 제 생각엔 저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0: 계속 흉보죠.
1: 네.
0: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1: 너무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희한한 스타일이긴 하죠.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너무 이상하다. 바틀비 뭐지?
0: 니퍼스는 너무 막 혈기 왕성한 20대니까.
1: 네.
0: 아우, 주먹이라도 꽂아야 되는데. 저렇게 버릇이 없어. 막, 변호사님, 이거 용납하실 겁니까? 막 따져요.
1: 버릇이 없다고.
0: 근데 이제 이 변호사는 되게 냉철한 척 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막 이런 말로 자기 합리화를 네. 하거든요. 하,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자. 네. 저렇게 별나게 고집 부리다가 알아서 나가겠지 뭐. 내가 뭐 계속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알아서 나가길 기다리는 마음도 네. 좀 된 거예요.
0: 맞아요. 이렇게 덕을 쌓으면 내 양심에도 보탬이 되겠지 하면서 또 슬그머니 물러나요. 이 변호사는.
1: 자, 지금 바틀비의 마음에 이어서 변호사의 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0: 네.
1: 이들의 이야기 어떻게 될지 음악 듣고 와서 따라갈게요. 톰 요크의 애널라이즈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허먼 멜빌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로서는 자기가 고용한 바틀비가 자꾸만 자신의 일에
0: 네.
1: 협조적으로 굴지 않고 이렇게 뚱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어이없고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네,
0: 그렇죠.
1: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0: 네.
1: 그리고 이야기의 서두부터 이미 이 변호사는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0: 네.
1: 때문에 아, 바틀비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 이제 바틀비는 처음에 변호사한테 보여줬던 어떤 성실함, 그리고 이 필경사 업무에 대한 어떤 집념 어린 모습,
0: 네.
1: 이런 모습보다는 자꾸만 이 변호사가 제안하고 지시하는 일을 일에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방식으로 자꾸만 이 존재감을 보여주거든요. 어쩔 때는 바틀비, 잠깐 우체국에 다녀오겠나? 지금 진저노트가 자리를 비워서 그래.
0: 네.
1: 3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갔다 와줘. 라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를 한다거나, 바틀비, 옆방에 가서 니 퍼스 좀 잠깐만 불러와 주게. 아유, 서류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다시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0: 네.
1: 이제 사사건건 이 변호사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바틀비가 이 필경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좀 방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변호사도 자꾸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이러니까 뭐 터키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저 같으면 실컷 갈겨주겠습니다 라고 막또 점심시간 지나서 막
0: 네.
1: 흥분한다거나 니퍼스도 막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죠? 라고 또 흉을 본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틀비를 직원으로 이제 함께 일해야 되는지 이 변호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라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억울해지고
0: 네.
1: 내가 내돈 내고 사람 부리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바틀비의 장점이라면 늘 변함없이 그곳에 있다라는 점이었대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0: 네.
1: 바틀비가 먹지도 퇴근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걸본 적이 없고 생강과자를 한두 번 먹는 걸본 적은 있는데 그걸로
0: 네.
1: 밥이 되나? 끼니가 되나? 의심스럽고 퇴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인데도 일찍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바틀비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집에 안 갔나라고 얘기를 해도 대꾸도 없고 마치 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만 기숙하는 듯한 인상이
0: 네.
1: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좀 해고 권유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당신과 일을 할 수가 없다.
0: 네.
1: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틀비는
0: 또 새로운 숙제.
1: 끝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와

호텔비 사이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랑이는 이 어떤 당대의 19세기 중반 뉴욕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네. 마치 자본주의에 대한

0: 시대를.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뭐든 잠시 멈춰서 거부할 권리, 그걸 바틀비가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든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저항의 방식이 때로는 가장 존엄한 거절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1: 지금 그뭐 나중엔 어떻을지 몰라도 처음에 그럴 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누구나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요청이나 어떤 부탁을 했던 나의 그 요구가 무리했나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만들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0: 맞아요.
1: 거절할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0: 맞아요.
1: 인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시정지 버튼을 좀 만들어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바틀비도 특이한 인물이지만 이 변호사도 참 특이한 인물로
1: 네.
0: 이제 결말에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데 바틀비를 향한 연민과 바틀비를 향한 이해불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아주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틀비를 해고할 아무 방법도 못 찾아서 사무실을 이사해버려요.
1: 그럼.
0: 그런데도 바틀비는 나가지 않아요.
1: 아.
0: 그래서 새로운 다른 회사가 그 사무실을 점유하게 됐는데도
1: 네.
0: 바틀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찾아와요. 이 사람 뭐냐?
1: 네.
0: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왜 그러는 거냐? 옮겨가야 된다. 다른 직장을 잡아라. 라고
1: 네.
0: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 파리하고 야인 얼굴로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저는 한 군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보여주는 어떤 연민, 모순, 죄책감, 이런 바틀비를 향한 여러 감정들이 이
1: 네.
0: 소설을 읽고 나면, 나와 다른 타인의 고통과 침묵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독자 스스로 갖게 되죠.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금 이 변호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는 새로운 사무실 입주자들이 바틀비를 고소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갇힌단 말이에요. 구치소에 갇히고 이제 교도소에 가는데도요.
1: 네.
0: 교도소에 가서도 먹지도 잠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아사하거든요.
1: 네.
0: 먹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나오는데 마치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어떤 효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잖아요, 바틀비는.
1: 그쵸.
0: 그래서 타인과의 연대,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해진 시대에서 약간의 어떤 윤리적인 성찰마저도 갖게 되는 그런 고전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1: 이게 이제 끝에 너무 충격적인 결말인데, 그 결말까지 이르고 나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설이 계속 불리고 계속 새로운 판본으로 나오고 하는지를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 독자분들도 온몸으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0: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 네.
0: 이 변호사가 바틀비에 관한 소문을 수소문해서 알게 된 진실마저도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1: 네.
0: 덧붙여져 있어요. 워싱턴의 우편물 취급소에서 일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상처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틀비였던 비극성을 더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1: 오늘도 너무나 재밌게 시작했다가 우리에게 묵직한 또 울림을 준 그런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책 예고 가능할까요?
0: 네, 다음 주 책은 앤드 마르켄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입니다.
1: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허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이하의 한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기행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일렉트로닉 전자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삶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요즘은 또 AI가 대세인데요. 음악 분야에서도 전자기계와 컴퓨터를 거치지 않은 음악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쿠스틱한 음악이라도 말이죠. 더 나아가 최근에는 AI가 만들어낸 음악이 소비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전자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차가운 사운드라서 여름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일렉트로닉 뮤직. 오늘과 내일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는 베스트 일렉트로니카라는 타이틀로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밴드 M. 게트뱅트와의 Go 토요일 세계음악기행 첫 곡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앙토니 곤잘레스의 원맨 밴드 M4뱅투와 M83의 고우였습니다. 베트남계 프랑스 가수 마이란이 보컬 피처링한 노래였고요. M83은 바다뱀 자리에 있는 남쪽 바람개비 은하의 이름이라고 하죠. 몽환적이면서도 아주 우주적인 느낌의 복고풍 전자음악으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팀입니다. M83의 노래는 Midnight City, Outro 같은 노래들이 지금도 차트에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팀입니다. 세맥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좀 더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일렉트로닉 듀오 쿱의 2001년 곡입니다. Waltz for Cube. 이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뮤지션 모비의 2000년 히트곡 Natural Blues. 이 노래까지 두 곡 들려드립니다.

전자음악이지만 따뜻한 느낌 그리고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과거지향적인 복고풍 일렉트로닉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쿱의 Waltz for Coop 이어진 곡 모비의 Natural Blues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요즘에도 차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히트곡이죠.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리 캐리의 2011년 노래 I Follow Rivers, The Magician Remix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전자음악의 강국 프랑스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활약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과 작업하는 DJ 데빗 게타의 손길이 닿은 곡 몰도바 그룹 오조네이트 곡 드라고스테아 딘데이를 샘플링한 노래입니다. I Don't Wanna Wait 미국 밴드 원 리퍼블릭과 데빗 게타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전자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곡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의 DJ 아비치의 대표곡 Levels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리 캐리의 I Follow Rivers, The Magician Remix, 데빗 게타와 원 리퍼블릭의 I Don't Wanna Wait, 그리고 아비치의 Levels,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습니다. 전자음악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원초적인 음악에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의 옷을 입힌 두 곡 골랐습니다. 말리 가수 파토마타 디아와라와 밴드 블러의 프론트맨 데이몬 알반, 그리고 독일의 DJ 솔로몬이 함께한 은세라, 솔로몬 리믹스 에디트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말리의 살리프 케이타와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 야모레, 이 노래를 이탈리아의 DJ 모 블랙의 리믹스로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 음악인과 유럽 DJ의 만남이었습니다. 파토마타 디아와라, 데이몬 알반, 솔로몬의 은세라, 솔로몬 리믹스 에디트 버전 먼저 들으셨고요. 모블렉과 살리브 케이타, 여기에 세자리아 에보라까지 함께한 야모레 이어드렸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디바 오르넬라 바노니와 그룹 뉴트롤즈가 함께 발표한

1977년 노래 띠보올리오 널 원해. 이 노래를 요즘의 인기 가수 엘로디와 디토넬라 피아가가 함께 부른 2024년 새로운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네덜란드의 DJ 티에스토와 콜롬비아의 월드스타 캐롤지의 콜라보로 콘티고 너와 함께 이 곡도 이어드립니다.

0: casino.
1: 이탈리아 깐소네 디바 신구 세대의 조합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오르넬라 바노니, 엘로디, 디토넬라 피아가가 함께한 띠보올리오, 널 원해였고요. 이어진 곡은 네덜란드 DJ 티에스토와 콜롬비아 가수 캐롤지가 함께한 콘티고, 너와 함께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보사노바 명곡을 유럽 뮤션의 전자음악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꼬르코바두를 영국의 혼성 듀오 Everything But The Girl의 해석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The Girl From Ipanema를 벨기에의 리오, 프랑스의 에틴다오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이지만요. 전자음향으로 좀 더 색다르게 다가온 노래들이었습니다. Everything But The Girl의 Corcovado 그리고 리오와 에티엔다오의 The Girl From Ipanema 조빔의 보사노바를 새롭게 해석한 두 곡이었습니다. 세계음악게임 토요일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일렉트로닉 음악은 지금은 해체했지만 여전히 일렉트로니카 씬에서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는 프랑스의 듀오 다프트 펑크의 노래입니다. Veridis Quo, 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요? 혹은 Veridisco,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제목이라고 하네요. 2001년 발표곡이지만요. 몇 년 전 명품 C사의 광고음악으로 쓰이면서 다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다프트 펑크의 Veridis Quo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4: 쇼타입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Tania Libertad,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위대한 해석자, 메르세데스 소사의 뒤를 잇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타니아 리베르타드,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사회적 변혁을 노래한 노에바 칸시온의 명단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바의 음악 전통 볼레로를 현대 라틴 팝으로 재탄생시킨 주역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친히 고른 목소리 명단에서도 그 이름 다니아 리벨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고유한 육성으로 따라간 다니아 리벨타드의 삶은 그녀의 이름에 새겨진 자유, 리벨타드에 운명적으로 다가가게 됐죠. 그것은 다니아 리벨타드의 한결같은 투쟁 끝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무대에 올랐던 신동 다니엘 리벨타드에겐 타고난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불러야 할 노래, 서야 할 무대 이 모두 아버지가 독단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그녀는 세뇌되길 거부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페루와 멕시코 민요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골라주는 노래들의 저급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 입학한 후 다니엘 리벨타드는 정치적 예술적 동지들을 만납니다.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대학가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 반전 운동, 좌파 정치 철학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누에바 칸시온을 만난 다니아 리벨타드는 마침내 이 아버지의 조련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딸이 이 대학교 교정, 노동조합 집회소, 시위 현장에서 노래하는 것에 경악한 아버지는 자퇴를 종용하죠. 이에 가출로 답을 대신합니다. 1976년 쿠바를 방문한 다니아 리벨타드는 누에바 칸시온의 주역들과 직접 교류하며 아버지, 나아가 이 사회참여 음악을 금했던 페루 군사정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누에바 칸시온의 발견은 다니아 리벨타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음악의 뿌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고향인 페루의 북부 잔냐 지역의 음악 전통,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던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이었습니다.

1980년 다니아 리베르타드는 아무 연고 없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이민이었고 정치적, 예술적 망명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무대에서 노래하고 망명자들과 연대하며 누에와 깐시온 운동의 기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클래식 벨칸토 창법, 중남미 토착 민요의 야성을 두루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프로 페루비안의 민요부터 살사와 볼레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원대한 음악 세계를 아울렀습니다. 포르투갈 문화의 거장 주제 사라마구는 다니아 리벨타드에게 이런 헌사를 바쳤답니다. 다니아 리벨타드의 노래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온 계시와 같았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누에바 칸시온부터 볼레로의 재림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음악 역사를 노래한 아티스트 타니아 리벨타드를 만나봤습니다. 두 보스, 너의 목소리. 아까 본문에서 아버지의 강압적인 어떤 A&R 행위로 이거 불러라, 또 여기서 공연해라, 뭐 이런, 그게 굳어지면은 회사 레이블이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목소리로 발랄하게 노래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또 시인의 시를 가사로 최초로 부르는 그런 시도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후에 뭐 네루다를 비롯한 그런 유명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는 음악 시도도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그 밖에 뭐 볼레로나 뭐 란체라 이런 좀 더 대중적인 장르들도 소화를 했던 분이니까 참 해석가의 삶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952년생이시니까 한참 또 커리어가 어마무시하신 분이 또 다니엘 리벨타드군요.

로마 이라마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왕이라 불렸던 스타 뮤지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인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지까지 아우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낭두트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낭두트. 2025년 1월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에서 논했던 그 장르네요. 말레이시아의 전통 오케스트라 음악 오르케스 멜라유를 바탕으로 여기에 인도의 볼리우드 음악, 아랍의 전통 음악, 그리고 서구 팝까지 과감하게 융합한 음악입니다. 로마 이라마는 낭두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음악인으로 그와 낭두트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일대기에서 암초처럼 박혀있는 사건이 이를 방증하죠. 일명 낭두트와 락의 전쟁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77년 로마 이라마와 그가 이끌던 밴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주도 만둥에서 열린 공연 무대에 오른 순간 돌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저질 음악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죠. 로마 이라마 공연을 사보타주한 이들은 낭두트를 혐오하고 록음악을 사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계는 근대 전통이 된 낭두트파 그리고 영미 문화권에서 유입된 록음악파로 양분되었습니다. 록음악에 경도된 중산층 청년들은 낭두트를 하층민의 천박한 음악쯤으로 여겼답니다. 이 공연 투석 사건은 낭두트를 향한 당시 인도네시아 청년 문화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의 공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는데요. 결국 낭두트파 청년들이 분노해 맞서기도 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이라마는 결심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으로 낭두트 음악에 락을 조금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이라마에게 서구의 록음악을 당두트에 이식하는 것은 뭐 크나큰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처음 잡은 악기는 당두트의 핵심인 두타 악기 겐당이나 타블라가 아니라 기타였거든요. 10대부터 록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진짜 로커였다죠. 하지만 로커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그는 이내 이 록음악의 세계관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록음악처럼 현대적이면서 계급적이지 않은 음악, 다시 말해서 하층민에게도 매력적인 음악, 동시에 인도네시아, 적어도 아시아의 특성을 갖춘 음악, 낭두트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로마 이라마는 밴드 소네타 그룹을 결성해서 인도네시아어로 노래하고 자카르타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색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보컬, 일렉트릭 기타, 신트사이저, 드럼으로 구성된 활기찬 앙상블이 탄생했죠. 여기에 인도 출신의 따블라 연주자를 더하고 인도와 중동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로마 이라마가 당두트 록의 포문을 열면서 사운드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넓혔습니다. 이 초창기 하층민의 사랑을 주로 노래했던 그는 강력한 록 사운드에 이슬람의 윤리를 전파하면서 빈부격차, 실업, 인권 유린, 부패된 정부 같은 사회 문제를 노래했습니다. 이 분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그의 음악을 아예 방송에서 금지시켰죠. 하지만 로마 이라마는 그 시절을 버티고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20년 만에 복귀를 알린 그의 무대는 수만 명의 다세대 관객을 열광시켰다는군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명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근대 팝, 대중을 위한 스타일과 장르 당두트를, 록음악과 첫목 당두트 킹, 나아가서 당두트 락킹이란 칭호로 또 거듭난 뮤지션 로마 이라마 만나봤습니다. 커리어가 한 수십 년이죠? 73년도 음반에서 밤샘, 메가당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밤을 세워라, 밤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후렴에 가사가 그렇다는데, 이걸 소비하는 특히 젊은 남성들은 이 밤샘의 창가로 아예 정하고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이 당두트라는 장르명 자체가 애초에는 좀 멸칭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의성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꽁짝 이렇게 표현하듯이 당두트. 그러니까 아까 당두트 연주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악기 겐당, 또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따블라, 이 리듬 내는 그런 소리, 타악기 소리를 상징하는. 그런데 여기 숨은 뜻은 아니고 그냥 좀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은, 아 그럼 그러고 보니까 뽕짝이라는 이 전통 트로트 가요를 그렇게 또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그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00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특히 TV에서 당두트를 소재로 한 그런 콘텐츠가 활발히 제작이 되고 또 환영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 방송사는 당두트의 대형 무대, 그러니까 일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연 형식도 담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층, 그 소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나 뭐 심지어는 특정 그 미디어 채널에 대해서, TV 방송사에 대해서 가사 도우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사,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의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어떤 소비를 그렇게 계층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이 당두트를 얘기하는 입장에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가 또 더 올라가면, 그 아까 그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 이야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오르케스 멜라유의 전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19세기 말부터 순회 공연으로 악단이 그렇게 다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요소들을 수용한 결과가 결국 나중에 당두트라는 형태로, 그런 다문화적이라고도 점잖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잡종성이잖아요. 이게 뭐든지 도움이 되면 수용한다라는 그런 열린 느낌인데, 형태가 그러고 보면은 어떤 일정함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요소들이 숨어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르케스 멜라유 시절에는 유럽의 오페라나 또 인도의 뭐 특정 연극이나 힌두스타니 언어로 된 그런 대중음악이 말레이시아나 또 이런 동인도 이 식민지의 최고 인기 가요로도 불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층민 위주였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순회 공연이나 그런 것을 주로 소비하는 그런 대중들이 주 고객이었으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라고 정계에서도 느꼈는지 나중에 로마 이라마 같은 경우는 정계로 또 진출하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또 정치 참여도 했고, 공연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진 선술집마다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옛 노래들. 19세기 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가난한 선창가 술집에서 태어난 파두는 지금도 세대를 달리하며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파두의 현재를 상징하는 마리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태어났지만 파두 산지의 하나인 포르투갈의 무라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집 아래층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와 인도 음식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 자욱한 식당에선 밤이 늦도록 파두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5살의 마리타에겐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이 되면 이 식당과 연결된 나무 계단을 내려갔고 부모님이 정지선처럼 쳐놓은 커튼 너머 울려 퍼지는 파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른 즈음 그 시절을 회고하며 마리타는 고백합니다. 파두에 처음 매료된 건 포르투갈 기타 선율을 들었을 때예요. 기타는 늘 가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가수가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요. 마리타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기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답하기 위해서 직접 파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의 답변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마리타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인 중 한 명, 포르투갈 음악의 구세주라고 칭송합니다. 마리타가 파두를 전통에서 현대의 목소리로 끌어올리며 파두의 생명을 연장한 건 그녀의 파두가 처음부터 남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의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파두를 훔쳐듣던 그녀는 13살에 바로 그곳에서 파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죠. 그녀의 파두가 파두 같지 않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의 친구들도 노인네나 부르는 파두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죠. 이후 아프리카 음악인 그룹에 합류했고 영미 팝 히트곡을 커버하던 마리타는 모잠비크와 가보베르데 이어서 브라질을 여행하며 각성합니다. 어머니 위에 뿌린 아프리카 그리고 파두의 영향을 받은 음악 모르나의 고향 가보베르데 그리고 브라질에서 보사노바를 만난 후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온 마리타는 파두를 부르게 됩니다.

마리자는 2001년 포르투갈 파두의 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세대 파디스타 가운데 호드리게스의 대표곡을 모아 정규 앨범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리자의 데뷔 앨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파란 신인 가수가 신과 같은 거장의 음악을 한두 곡도 아니고 앨범 규모에서 재해석하는 엄청난 도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 결과는 파두의 부활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자는 전통의 복원에 안주하지 않았죠. 전통 파두의 악기 편성을 확장했고 재즈, 플라멩코, 가스펠, 아프리칸 리듬 등등 세계 음악의 다양한 조류를 끌어들여 파두의 이른바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파두는 노인들의 음악이라고 파두 가수는 검은 옷만 입는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는 백금발의 쇼컷 헤어스타일,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소울풀하게 노래하는 마리자의 등장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죠. 그러나 마리자의 목표는 가령 크로스오버 파두로 모든 세대에 어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파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지금의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파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파두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통 파두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 마리츠

사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가운데 오제 디 다미냐 테하, 아 우리 고향 사람들아 였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대범한 그의 데뷔 음반 구성 중에서 물론 80-90%는 대선배 호드리게즈에 대한 헌정이자 통과 의례였다면, 뭐 그런 유명한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시도였다면 이 곡은 예외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젊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이 노랫말 가사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생전 집필한 그런 상당한 분량의 시 중에서 고른 거라고 하네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가사는 대선배의 것으로, 음악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고, 데뷔 과정이 뭐 무명이면서 신인 사람이 쉽지 않겠죠. 마리타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내에 있는 레이블에서는 다 거절을 당하고 해외에서 계약을 따냈다고 하죠. 네덜란드 레이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인 게 백음망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했던, 전 세계적인 30개 이상의 국가에 배급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상업적으로도 한 5,000장 팔면은 선전했다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파두의 그런 판매량보다 뭐 20배 이상의 10만,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민주화 자체도 뭐 40년 독재를 참고 지낸 그런 약간 공고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두도 공고한 전통, 우회하기 힘든 그런 어떤 통제와 규율, 그 가운데서 뭐 자율적으로 좀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곱게 보여졌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마리자가 해냈습니다.

1987년 8월 정물화를 뜻하는 타이틀의 앨범 Still Life Talking 이 작품이 첫 선을 보인 날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표현을 빌리면 재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미주리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팬 매티니가 브라질 음악에 보인 그간의 관심을 그의 음악 퍼스널리티에 추가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팬 매티니 그룹이라고 말해야겠죠. 1977년 키보디스트 라일 메이스, 베이시스트 마크 이건을 핵심 멤버로 결성한 팬 매티니 그룹은 이듬해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부터 전통 재즈는 물론 당시 유행했던 퓨전 음악과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사운드를 구축했습니다.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사운드를 조화롭게 섞은 서정적인 구성이 새로운 음악으로 여겨진 건 팬 매티니 그룹이 브라질의 전통 음악의 질감에 의도적으로 깊이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스틸라이프에 앞서 1982년에 선보인 앨범 오프램프. 이 작품은 브라질의 리듬을 실험한 팬 메테니 그룹의 초창기 걸작으로 평가받았죠. 브라질 아티스트 나나 바스콘셀로스가 연주하는 브라질의 전통 타악기 베링바우. 베링바우는 이 앨범을 글로벌 퓨전 사운드의 기념비로 세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팬 메테니 그룹의 초청을 받아서 세 장의 앨범을 함께 작업하고 세 장 모두 그래미 어워즈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아르헨티나 출신의 거장 베드로 아즈나르의 이름을 빼먹을 뻔했네요.

벤 메테니가 브라질 리듬을 도입한 시기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라틴 음악에 푹 빠졌다고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벤 메테니의 광대한 음악 여정을 조망할 때 그것은 기존의 사운드를 한층 흥미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개성을 찾아 탐사하는, 몰입하는 창의적인 습성임을 알 수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벤 메테니는 카메룬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리차드 보나를 비롯해서 베트남계 기타리스트인 응웬 르 등등과 협업하며 음악의 경계를 꾸준히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세계 음악 유산으로 자신의 음악은 물론 재즈의 외연을 끝없이 넓혀온 아티스트 팻 메티니가 만난 세계 음악을 살펴봤고요. 글로벌 퓨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곡 가운데 두 곡 들어봤습니다. 첫 곡은 폴란드의 아나 마리아 요펙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팻 메티니의 Are You Going With Me죠. PMG 팻 메티니 그룹의 3집 오프램프 82년작에 원래 수록되어 있는 곡의 2002년 발표된 해석이었습니다. 우포제니라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졌고요. 팻 메티니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지만 이 폴란드의 마르킨 키드린스키라는 프로듀서도 참여를 했고 물론 아나 마리아 요펙의 보컬 그리고 팻 메티니의 다양한 뭐 일렉트릭, 어쿠스틱, 바리톤, 또 기타 신스 43현의 피카소 기타 연주도 이 음반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깊은 몰입을 한 거죠. 두 번째 곡이 바로 솔로 음반이죠. 시크릿 스토리 1992년작 이 오프닝 트랙이었죠. 짧아서 아쉬웠던 이 곡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전통 종교 창가인 무옹수옹을 팻 메티니가 음악적 요소로 빌어온 거죠. 캄보디아의 왕립 발레단 핀피엇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했고요.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 마카시 잠시만요. 저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좀 써야 할 것 같은데요?
3: 아니, 햇빛도 없는데 실내에서 무슨 선글라스 타령이에요?
2: 아, 바로 마카시 때문이라고요. 오늘따라 뒤에 후광이 보여서 너무 눈 부셔요?
3: 뭐예요? 제가 좀 빛나는 남자이긴 하죠. 아, 근데 어디서 후광이 느껴졌나요? 이 조각 같은 비주얼? 아니면 벌크업에서 남자다워진 이 팔뚝? 아니면 애교만점 마카야의 귀여움?
2: 네, 이렇게 또 스스로 말하니까 정말 웃기네요. 자, 이렇게 사람의 한 가지 매력이나 좋은 이미지 덕에 다른 모습까지 더 멋져 보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후광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장점이 그 사람 전체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3: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덕에 더 멋져 보이는 사람, 동물을 좋아하는 모습 덕에 따뜻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캔넨 씨처럼 명언을 날리는 모습 덕에 스마트해 보이는 거요. 내 눈! 아, 갑자기 캔넨 씨가 너무 눈이 부셔요!
2: 아, 또 저희 후각은 끝이 없으니 얼른 선글라스를 끼세요. 자, Hello, I'm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하츠투하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1: Cause I like your style. 네, 캠든 씨, 오늘 오프닝에서 후광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의 뒤에 빛이 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걸 후광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열 가지가 더 좋아 보이는 순간을 말았는데, 자, 누군가를 보고 후광 효과 본 적 있으신가요?
0: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0: 데뷔 초반이었죠.
1: 네. 네,
0: 그때 이제 엔하이픈 선배님, 이제 되게 멋진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때 엔하이픈 선배님들께서 이제 스윗 베놈이라는 곡을 들고 이렇게 그 뭐지 생방할 때 네. 추는 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있잖아요. 이미 녹화를 했으면 생방 때
1: 좀 여유롭게
0: 하는 약간 서비스 네. 무대가 있잖아요. 네, 좀 여유로운 무드도 있고 근데 그 여유로운 무드가 되게 여유롭다. 진짜
1: 매력적이었군요.
0: 네, 그때 제가 데뷔 때는 막 열정 열정 이런.

0: 그렇죠. 근데 그런 여유로운 모습 보고 와 무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약간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가지고 예 되게 약간 충격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때 예, 멋있었어요 되게.
1: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Stray Kids 아. 무대를 또 보고 되게 후광 빛을 느꼈습니다. 제가 또 원래 K-POP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룹이긴 해서 그때 만난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무대를 보니까 아 이게 좀 무대를 즐기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좀 막 확실히 아티스트처럼 보이는구나라고 좀 느껴서 정말 후광 효과가 나쳤던 것 같아요.
0: 네. 마카야 씨는 나를 빛나게 만드는 후광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오히려
0: 제가 골라도 될까요?
1: 그래요?
0: 저는 마카의 입술.
1: 입술?
0: 네. 입술이 되게 약간 명란젓 같아요. 그래서 약간
1: 오동통통해서
0: 네. 이제 네.
1: 뭐 명란젓처럼 네. 통통한 거면 되게 매력적인 거죠.
0: 그렇죠. 저 명란젓 되게 좋아해요.
1: 그러니까요. 명란 파스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저는 캠디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너 웃긴 거 할 거 같아. 나
1: 아니요. 웃긴 거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캠디의 후광 포인트.
0: 네.
1: 저는 뭔가 자신감?
0: 아, 진짜 너무 별로다.
1: 그래요? 저도 좀 살짝 애매하다 생각하긴 했어요.
0: 그럼 왜 말한 겁니까?
1: 자 그러면
0: 자 한 번에 기회 드릴게요.
1: 네, 캠디 후 얼굴이죠. 에 얼굴.
0: 아 진짜.
1: 얼굴이지. 아니 이 얼굴 봐봐. 너무 빛이 나잖아. 아니 그래서 캠디가 그 프로그램 나갔을 때 난 빛나 했을 때 캠디가 제일 빛나 보였어요. 네.
0: 감사합니다.
1: 진짜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국인들의 눈부신 매력으로 빛나고 있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비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Visit the idol 한국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0: 네, 투어스 Lucky to be Loved 그리고 원필 Wish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용호, 박지은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유명할 성우 강용호입니다.
4: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은입니다.
5: 예, 그리고 카메라의 캠 나겸대입니다.
0: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 마크 D입니다.
3: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지쳐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뭔가
3: 이제 바꿔야 하나 약간. 아.
0: 카메라 캠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높아가지고.
5: 진짜요?
0: 전 괜찮았다 생각해서.
5: 고마워요.
0: 좀 당황했어요. 아, 나도 저 정도 퀄리티를 가져와야 되나 지금. 근데
5: 마가 저는 되게 눈에 띄거든요.
0: 마음껏 즐기는 마.
4: 오, 좋은데요?
0: 아니면,
3: 마음껏 즐기는
5: 마지막.
3: 갑자기
0: 마지막. 갑자기 마지막을
3: 보내는 건가요?
4: 갑자기 끝내시는 거예요?
0: 마지막. 진짜. 아, 너무해. 아, 네, 저희가 앞에서 또 후광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두 분은 누군가에게 후광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4: 있죠.
0: 언젠가요?
5: 언젠가죠.
4: 아이돌 한국어 처음 시작할 때 DJ 두 분을 보고 와, 이게 바로 연예인이구나. 와, 역시 아이돌 이라고 느꼈죠.
0: 저를 보고요. 막디 보고. 막디 보고.
3: 마지막.
5: 마지막.
0: 마지막.
4: 두 분 다죠.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영광이 있네요.
5: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0: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1: 지난 시간 드라마 시크릿 가든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흥이 넘치는 칠순 잔치 현장이었다.
2: 자, 이렇게 화목한 가족은 또 처음입니다. 아, 칠순 잔치에서 또 노래가 에? 빠질 순 없죠.
3: 이야 이야 이야 이 내 나이가 어때서.
4: 백수 용남 오빠는 하루 종일 뭐해?
5: 여긴 어디지? 칠순 잔치에 백수 아들 용남이면 혹시 영화 엑시트?
1: 그렇다. 백수 용남과 그의 첫사랑 의주의 재난 탈출기를 그린 재난 영화 엑시트에 소환된 K. 그리고 용남은 엄마의 칠순 잔치 행사에서 백수라고 무시받는 상황.
4: 오빠 오빠 대답해봐. 백수면 하루 종일 뭐해?
5: 그냥 자. 산소 낭비하면서 깨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자.
4: 와 진짜 부럽다. 내가 오빠처럼 사는 게 꿈인데.
2: 야 용남이 형이 갓난 애기냐?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1: 사촌들의 아기 없는 놀림에 점점 시무룩해지는 케이. 괜히 삐딱해지려는 찰나 눈앞에 첫사랑 그녀 의주가 나타났다.
4: 용남 오빠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우리 몇 년 만이지? 아 이렇게 오랜만에 오빠 보니까 너무 반갑다. 아, 오빠가 나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또 좋고.
5: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과거에 고백 공격했다가 차였다고 안 편할 게 뭐가 있어.
1: 이렇게 첫사랑 의지와 마주친 후 과거 차였던 순간이 떠오른 K. 갑자기 휴대폰으로 재난알림 문자가 울리기 시작한다.
6: 긴급 재난문자입니다. 유독가스 확산 중 긴급 대피 요망. 건물 옥상 대피 후 구조 요청받아.
1: 갑자기 울린 재난문자 알림에 놀란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산악동아리 출신인 K와 의주는 재빨리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유독가스가 도로에 퍼져있는 위급한 상황.
4: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1: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구조 헬기가 지나가고 탈출하기 위해 소리치는 K. 하지만 헬기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만다. 그때 절망하는 사람들 사이로 의주의 외침이 들리는데.
4: 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휴대폰 불빛을 켜서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함께 박자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5: 역시 내 첫사랑 산악 동아리 회원다운 굿 아이디어야. 그래 이 마법의 주문으로 재난을 이겨낸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1: 번뜩이는 의주의 아이디어에 감탄한 K. 지쳐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더니 어디선가 마이크를 가져와서 소리치기 시작한다.
4: 여러분 살려주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2: 온다 온다. 헬기 온다.
1: 그렇게 사람들의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고 헬기가 돌아온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5: 백수에서 국민 영웅으로 거듭난 이 용남이가 모두를 지켜줄게요. 그럼 안녕.
7: SOS.
0: SOS. 재밌죠 이는.
5: SOS가 따따따따따따따따군요.
7: 모르스고 네. 하는 겁니다.
5: 네. 아, 이게 SOS고 네. 이렇게 노래로 하면 되게 외우기 쉽네요. 혹시 나도 이제 알고 있어야겠다.
8: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이런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재밌게 알려줘서 인상 깊다 이런 평가도 되게 많았어요.
5: 아, 그러네. 네. 특히 어린애들 이런 거 보면 또
8: 잘 따라하니까요.
5: 그렇죠. 아 좋다. 아 전 개인적으로 오늘 연기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사촌 형. 아 사촌 형이 되게 비웃는 느낌이 잘 들더라고요. 아. 특히 그 마지막 그 웃음 부분.
2: 아. 약간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와.
5: 너무 얄미워.
7: 이런 거?
5: 너무 얄미워.
7: 이런 거. 네. 대박. 전문이죠.
5: 진짜 너무 좋아요.
7: 아유, 네. 감사합니다.
5: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도심을 뒤덮은 재난 상황 속에서 산악 동아리 출신의 용남과 의주가 맨몸으로 펼치는 아슬아슬한 생존기를 담은 재난 탈출 영화 엑시트에 다녀왔습니다.
0: 영화 엑시트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존 방법을 찾아내는 한국형 재난 영화인데요. 재난 영화의 긴장감은 물론 조정석, 임윤아의 찰떡 케미와 따뜻한 가족애까지 더해져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0: 여기 영화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 네. 네.
0: 자,
1: 해주세요.
0: 영화,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찾아온다면 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생존 능력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1: 아, 자신이 없긴 한데.
0: 우리 영호님 되게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2: 네.
1: 일단 전략을 좀 잘 수립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3: 약간
1: 네.
3: 장애물들 이렇게 더 들어서 던져버릴 것 같아요.
4: 아, 진짜 비켜.
1: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4: 어, 뭔가 돌들도 막. 그,
0: 네. 네. 3분이 나면 그냥 깊게 숨 한번 쉬고.
1: 어, 두 분에게 제 이미지가 약간
5: 거의 그 정도면 슈퍼맨 아닌가요?
1: 네. Avengers 약간
4: 약간 그런 느낌.
0: 맞아요.
1: 감사하죠. 예.
5: 저는 사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오면 제가 막 이렇게 자신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다들 이렇게 패닉에 빠지기 쉽잖아요.
0: 그렇죠.
5: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럴 때도 좀 차분한 편이어가지고 네. 약간 아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자. 약간 그렇게 좀 다독여줄 것 같아요.
4: 아,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독여주고
0: 서포터.
4: 뭐. 근데 가방에 샌드베이글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5: 아무데나
1: 캠든 씨 애들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날라가네요. 네.
4: 그러면서 이제 네.
0: 여기서
1: 여기서
4: 샌드베이글은 끝나지 않습니다.
1: 네. 이런 재난 상황일 때 우리 캠든 씨는 네. 이제 애드립으로
4: 네. 네, 애드립으로 사람들의 웃음.
1: 아, 네. 그렇죠. 네.
5: 아 그죠. 웃음 중요하죠.
1: 자독임을 네. 넘어서
4: 네. 네.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와, 진짜 예상을 못해서 진짜 좋았다. 이게 보통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데 오늘은 진짜 예상을 못했어. 오케이.
4: 저도 꽤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5: 마티는 어떠세요? 어떤 생존 능력?
0: 저는 그래도 좀 리더. 네.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산불 속에서 너네들을 구해주겠다. 이런 느낌.
4: 산불.
0: 네. 아, 이때 아니면 리더 언제 하겠습니까?
4: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네. 재난 영화 주인공이 된다면. 네.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 제일 먼저 주인공이라면요?
0: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4: 일단 멋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들은 이제
0: 영화니까.
4: 네, 많은 짤들이 나와야 되니까.
0: 네.
4: 무슨 모습이 있을까요? 어쨌든 주인공은 항상 사랑하는 여주인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주인공을 먼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0: 여주인공을.
4: 네.
0: 사랑꾼이구나.
5: 사랑꾼.
4: 보통
5: 주인공.
4: 제가 보는 영화들은 다
0: 그러네.
4: 주인공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0: 약간 사랑, 조금씩 더 챙겨줘요.
4: 예, 약간 조금이라도 있어요.
0: 약간 예를 들면 식량이 이제 한 명당 한 개 반을 먹어야 돼. 근데 두 개를 주는 거지. 조금 반 좀 더 챙겨주는
1: 몰래 챙겨주는 느낌.
4: 그렇죠. 그렇죠.
0: 배고프지.
1: 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일단 주인공들은 계획이 별로 없는데
4: 맞아요.
1: 좀 이렇게 마음이 앞서거나 몸이 앞서거나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저 같은 이제 전략가 타입은 이제 그런 주인공에게 그 길을 좀 알려주는 약간 이런 역할일 것 같아요.
0: 네. 주인공은 아닌가요?
1: 주인공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주인공은 왜냐하면 가장 먼저 위기와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어요.
0: 좀 세인데 그건
1: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싶어요.
5: 저도 주인공 역할은 아닐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약간 구체적인 역할이 있어요. 저 이런 재난영화 장르를 많이 보거든요.
0: 네.
5: 제가 만약에 이런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된다면
0: 네.
5: 뭔가 처음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 어울린다 어울려.
5: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일행들이랑 해가지고 땡땡아 이렇게 하면서 치마 이러면서 이제 낙오가 됐는데
4: 네, 다시 살았나요?
5: 마지막에 네. 뭔가 군대나 네. 구조대와 함께 주인공 일행을 도와주러 등장하는
4: 마지막 히어로가 돼서
5: 히어로라기보다 약간 그 앞에만 나오고 뒤에만
1: 나오고
5: 그런 등장입니다.
1: 처음에는 그 나고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요한 나고였다. 이런 느낌.
0: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고
1: 맞아요. 예.
0: 그래서 덕분에 사는 그런 캐릭터
1: 맞아요.
0: 되게 잘 어울려요. 본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 그렇군요.
4: 근데 진짜
0: 오늘 되게 영화 속으로 상상해봤는데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군인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뛰어오면서 막 뭐 영호야 내가 데려왔어 이러면서
5: 맞아요. 약간 그런 역할로.

0: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다.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나만의 원동력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뭐 가족, 친구들, 뭐 나 자신 말고 혹시 더 있는지. 네. 사실 이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 저는 그래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0: 그렇죠.
2: 그걸 어느 정도는 만약에 지켰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래도 만약에 못 지킨 상태면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저는 일단 제가 진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감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게 너무 그냥 네.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너무 소원이에요. 네.
0: 다르죠, 진짜. 네. 직접 보는 그쵸. 게.
2: 근데 그 중에서도 보고 싶은 게 북극이랑 사막.
1: 와.
2: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좀 커요.
0: 상상이 안 되긴 해. 북극이랑.
2: 그렇지. 아니, 자꾸 너무 영화만 많이 봐서 그런지 직접 보고 싶어요, 진짜로.
1: 직접 보면 더 다르겠죠.
3: 네. 그럼 캠지는 그 원하는 네.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네. 위해서
2: 그 중에서도 아마 여행을 위해서라도
0: 포기하지 않겠다.
2: 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3: 막 뛰는 그럼.
0: 저는 약간 은퇴.
2: 아하.
3: 은퇴요? 어?
0: 은퇴를 위해서.
2: 은퇴를 위해서?
0: 네. 오.
2: 은퇴를 깔끔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0: 그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진짜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
2: 은퇴 후의 라이프를.
0: 네. 은퇴 후의 라이프를.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나중에 내 가족이나 그러니까 내 애들이나 뭔가 나를 위해서라도 네.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2: 뭐 하고 싶어? 아,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0: 네, 그냥 집 사서 거기서 뭐 강아지나 키우고 뭐 채소 기르고 뭐 약간 뭐 TV 보고 뭐 그냥 그러고 싶어요. 네.
3: 나중에 이제 여유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0: 맞아요.
3: 지금 이 힘든 순간 이겨내자.
0: 그렇죠. 지금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움직이고 나중에 좀 힘들 때는 굳이 안 움직이는 게 낫잖아요.
2: 그렇죠.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시긴 하니까 나중에 뭔가 진짜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0: 제가
2: 것
0: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미래의 에너지를
2: 지금 그거를 지금
0: 네.
2: 어쩐지 너무
0: 과일같이 상큼하다.
2: 과일같이 상큼하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영화 엑시트 삽입곡 이승환 슈퍼히어로 그리고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까지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번뜩이는 의주의 아이디어에 감탄한 K.
1: Today's current expression is 번뜩이다. It means for an idea to suddenly pop into your head. It's similar to the English expression have a sudden idea or come to mind.
0: 네, 오늘의 한국어 번뜩이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번뜩이다.
3: 번뜩이다.
4: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5: 캠든이 형의 번뜩이는 애드립으로 위기를 넘겼다.
0: Thanks to Camden's brilliant idea, we overcame the obstacle.
3: 회의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0: A brilliant idea suddenly popped into my head during the meeting.
4: Yeah.
6: 아, 좋습니다. Shout out, Camden.
0: 오늘 또 캠든 형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6: 오늘 좀 날아다녀요. 네.
4: 아, 그래요? 아, 날아다니는 정도는.
0: 네, 번뜩이다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위기의 순간.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합니다. 자, 혹시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로 위기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3: 저는 있습니다.
0: 있어요?
3: 네. 그 성우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네.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부장님, 네. 뭐 이런 센터장님 높은 분들 와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제 혼자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네. 그때 이제 특기나 뭐 이런 거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저 노래를 준비해 갔어요.
0: 와우.
3: 그래서 노래를 막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0: 네.
3: 그러고 나서 네, 잘 들었고요. 혹시 뭐 다른 노래 할 줄 아시는 거 더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0: 네네네.
3: 전 노래를 이미 다 했는데
0: 아.
3: 그래서 어떡하지? 뭐 애국가라도 불러야 되나? 막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네네네. 당황하니까. 근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난 게 아침에 그 면접장 오기 전에 네. EBS를 보면서 왔거든요.
0: 네.
3: 근데 그때 그 EBS 프로 중에서 딩동댕 딩동댕이라는 어린이 프로가 있어요. 아침에 하는.
0: 네.
3: 근데 이제 그 프로 오프닝 노래가 가사가 정말 단순해요. 딩동댕 딩동댕 딩동댕 같이 가자 이런 노래거든요.
0: 네.
3: 그게 딱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0: 우와.
3: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EBS를 보고 왔는데 딩동댕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이러고 이제 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0: 네.
3: 그래서 그때 뭔가 아, 이 회사에 대한 나의 애사심과 관심도와 어떤 그런 재치가 좀 보여서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4: EBS랑 와 연관이 엄청
3: 네, 정말 그래서 솔직히 애국가를 불렀으면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그쵸. 거잖아요.
0: 그렇죠. 되게 좋은 스킬을 쓰셨네요. 네. 우리도 약간 FNC 오디션 볼 거면 약간
4: FNC 곡?
0: 네, FNC 곡으로 약간. 근데
3: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4: 저는 안 그랬어요.
3: 아 정말요?
0: 네. 그래서 딱히 전 사실 오디션 때는 준비를 뭐 안 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연습했죠.
4: 뭐 했죠 그때?
0: 저 붕붕.
3: 붕붕.
0: 하원의 붕붕. 랩 노래인데 그 고등 래퍼에 나온.
3: 네네네.
0: 그걸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3: 네.
0: 저스틴 비버 거예요.
3: 오.
0: 약간 아 뭐 유명한 거 뭐가 있지 저스틴 비버 갑자기 아 비비 아니고
4: Love Yourself.
0: Love Yourself. 왜냐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멜로디가 잘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어서.
4: 근데 저도 춤을 그때 네. 한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네.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4: 그때 이제 프로듀스 그거의 네. 시그널송에 지마라는 곡이 있어요.
3: 아 알아요.
4: 지마 이 곡으로 춤을 했어요.
0: 아 진짜요?
3: 네.
0: 좋네. 기억에 남기네.
4: 그거랑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
0: 아~
4: 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진짜 노래 너무 불러가지고
0: 와
4: 진짜 네.
0: 뭐 발라드를 했다고?
4: 네.
0: 이야 큰 도전인데.
4: 진짜 왜냐면 제 멤버들이 모를 거예요. 저 발라드를 부른 모습을 거의 한 번도 안 봐가지고.
0: 그렇죠. 사실 저희는 또 래퍼들이니까.
4: 그렇죠.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랩을 하진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6: 야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
3: 근데 그게 또 네. 나름 되게 인상이 남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막 이렇게 유행하는 뭐 댄스곡이나 이런 거 했을 텐데.
4: 네.
3: 발라드? 이렇게 약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또 주변 사람들 중 재치있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3: 궁금해요.
4: 전 마카야시요. 오. 저 항상 근데 마카한테 말해요. 마카 씨가 뭐 재치는 모르겠고 이제 순발력 아 장난이에요. 사실 둘 다 있어요. 근데 순발력이 저는 그 중에서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멋있어요.
4: 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찍고 있으면 네. 갑자기 이제 오디오가 빌 때가 있잖아요. 아, 막 빌 때도 있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 마카 씨가 진짜 그냥 아무 막말이나 던져요. 진짜 그냥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말들을 막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걸 살려준다 라는 걸 제가 크게 받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마카야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존재감? 네. 존재감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느꼈죠. 와. 어때요? 울지 마, 울지 마.
0: 힘든 만남 참 행복했어.
6: 너무 이별 노래 아니야?
4: 그러니까 뭐 나 나가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순간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100m도 함께 뛰면 낫다.
7: 생각보다 힘든데?
2: 2번 공포체험도 둘이 하면 낫다.
7: 너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2: 3번 잔소리도 같이 들으면 낫다.
8: 그만하자 그만하자.
2: 4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0: 낫기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4: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0: 4 options.
6: 네, 아, 늘 같은 번호가 정답인 것 같다는 네, 기분 탓인가요? 네.
3: 기분 탓입니다.
4: 항상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6: 아, 그렇죠. 네.
0: 오늘 바로 좋은 힌트네요 오늘. 네. 네. 자,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렇죠.
0: 네.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세정 Skyline.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기.

0: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자, 그럼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ead of Right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하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1: Hello, I made a note to study Korean.
0: 와우, 와우. 되게 사연이 이렇게 심플한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만들었어요. 저 뭔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건데.
2: 그러니까 칭찬해주세요 아니고 네. 만든 거 자체를 칭찬해달라. 네.
1: 네. 원래 약간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네. 노트를 만들었는데 네. 네.
0: 안녕하세요 만들었어요.
1: 쿨하다. 아. 쿨하다. I like 네. it.
0: 자신이 오히려, 있는 거죠.
2: 네. 전 오히려 좋아요.
1: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거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이런 건 진짜 시작이 반인 것 같은데 혹시 메모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아, 저는 진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 중학교 때 막 메모하는 법 뭐 이런 거 책 사서 읽고
1: 와 진짜요?
2: 그랬는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던 남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1: 아, 진짜요? 네,
2: 대학교 가는데 대박. 다 네, 처분하고 버리고 어디 갔지? 이런 느낌. 네.
0: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는 써야 좀 머리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어떤 수업은 그냥 진짜 듣기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하면 자꾸 이게 하품이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한 번씩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뭘 쓰고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트 하는 거를 좀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부할 때.

0: 네. 지민 씨는요?
1: 저도 사실은 항상 연초에 올해는 꼭 다이어리를 성공하고 말겠어 하면서 엄청 예쁜 새 다이어리를 사서 한 세네 장 정도까지 썼다가 이제

0: 그냥 뭐 영감 같은 거 떠오르면
1: 아.
0: 뭐 그냥 쓰고 막 가끔 그럴 때 있어. 막 씻다가 막 흥얼거리다가 왜 괜찮은데? 그럼 이거 까먹지 않기 위해 계속 흥얼거리고
1: 맞아요.
0: 있어야 돼요.
1: 그런 건또
2: 아니면 그냥
1: 이제
2: 진짜 저도
1: 까먹을 수
2: 그런 적
1: 있어.
2: 있거든요. 그냥 샤워 물 끄고 그냥 녹음해버려요. 핸드폰에다가. 네.
0: 오,
2: 나 진짜
0: 진짜요?
2: 그런 적 있어.
0: 오, 대박.
1: 와.
0: 저는 그냥 계속 이때 문제였던 게 제가 샴푸를 먼저 해요.
1: 네.
0: 샴푸 하는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한 10분,
1: 많이
0: 10분 동안
1: 씻었는데.
0: 10분 동안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하면서 몸 하면서 끝나고 바로 녹음해가지고. 아, 이런 것만 하고 저는 진짜 오히려 보이스 메모 많이 하고 적는 것보다는,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2: 아,
1: 아,
2: 그쵸.
1: 그쵸.
0: 그런 게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쵸. 말 많잖아요.
0: 말 많죠. 뭐 말할 사람 없으면 그런 데라도
2: 네.
0: 말해야죠.
2: 그쵸. 아, 오늘 캠디 컨디션 좋아. 날라가네요. 네.
3: 자, 그럼 저희가 또 슬슬 수담수담 칭찬해드려야죠.
2: 네.
0: 오케이.
3: 자, 오늘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볼까요?
2: 라이트?
3: 라이트.
0: 라이트.
3: 오케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 아, 그러시죠.
3: 자.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라이트. 잘한다, 잘한다, 스탐.
0: Yeah. Good job. 한국어 많이 많이 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탐,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3: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1: 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1: 바로바로바로
2: 4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0: 네, 아,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영호님, 지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 말로 감사드립니다.
5: 네, 그럼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

0: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공개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뜨거운 여름 이지 라이팅 이비트윈은 영어 이지 잉글리시 파워 잉글리시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 라이팅의 마스터 유진 그리고 세리나.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영어로 여러분들 깨우고 있는 이지 라이팅의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따 뵐게요.
0: 계속해서 EBT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 6시 4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3: EBT는 영어의 이현석
2: 제니퍼 클라우드입니다.
0: 다음은 Easy English 이보영 주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asy English의 이보영이고요.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4: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 7시 20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 Nice to meet you.
0: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파워 잉글리시의 크리스틴 카메론.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6: Hello everyone. Monday through Saturday, every day.
5: 7:40 a.m. 오전 7시 40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6: Kristen Cho,
5: 카메론입니다.
6: Hello.
4: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와주신 분들 정말 먼 길 이 무더위에 오신다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7: 그러니까요.
4: 네, 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전 솔직히 지금도 떨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디어 한 분 한 분 뵙게 되니까 그 떨림이 설렘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각 프로그램들의 선생님들께서 각 그 이제 할당된 시간을 아주 신나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대요. 너무 저도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호응 부탁드립니다.
7: 자, 그 대망의 첫 번째 순서는요.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우리 이지 잉글리시의 보영쌤과 주치쌤이 오늘 공개방송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건데 두 분이 이따 다시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도 잠시 후에 다시 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네,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1: 조금 어색하네요. 네.
0: 시작할까요?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안녕하십니까? Easy English의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I'm so happy to be with all of you today.
0: 네, 정말. 그 저희가 사실
1: I'm nervous.
0: Me too. It's show서 하필 저희가 또 첫 번째 순서가 돼가지고 그죠?
1: 보영쌤이니까 하셔야죠.
0: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자, 우리가 그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전국의 많은 분들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1: 네, 맞아요.
0: 자, 근데 이분들을 다 모시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가 또 사연을 특별히 같이 받고 모신 특별하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홀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연 소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연님. 네. 안녕하세요. 유병생님, 주치생님. 매일 아침 Easy English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니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두 분을 직접 뵙고 나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듣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언제나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들어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Easy English 화이팅!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네. 지금 어디 계실까요?
0: 권대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 아, 아, 저기 계시는구나.
0: 안녕하세요. 와,
1: welcome, welcome.
0: 아, 반갑습니다.
2: 진짜 너무 반가워요. 나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0: 아, 별 말씀도 하세요. 저희가 감사하죠.
1: 저희가 영광이죠.
2: 주치 네. 선생님은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너무 커요. 아, 그 사진에 너무 작게 나오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아, 그런가요?
1: 피디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게 묘사해 주셔서.
0: 출판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표지를 한번 잘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행을 자주 다니시면서 Easy English에서 들으셨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는 사연을 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요. 아,
0: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2: 저는 뭐 일단은 지금 한 5년째 저 선생님하고 매일 아침에 뵈서 지금 뭐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0: 아,
2: 그래서
0: 네.
2: 너무너무 반갑고 네. 일단 여행을 가서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0: 네.
2: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0: 아.
2: 하나 사연을 얘기하자면 네. 그때 그 북유럽에 갔을 때
0: 북유럽에?
2: 예, 예, 그 크루즈를 타고 이제 북해를 넘어가는데
0: 네.
2: 그 북해의 이름을 내가 확실히 아는지 몰라서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0: 네.
2: I would like to know the name of the sea 이렇게 물어봤더니
0: 네.
2: North Sea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 말이 되는구나.
0: 아, 그래서 네.
2: 그래서 너무 반가워. 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0: 아니, 선생님 그럴 때 What's the name of the sea?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됐을 텐데
2: 네.
0: I would like to know the name of the sea라고 하신 거예요.
1: 풀 버전으로.
2: 예.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0: 어머. 네.
1: 맞아요.
2: I would like라고 꼭 쓰고.
0: 정말 배우신 분, 배운 분이십니다.
1: 야, 진짜 멋지십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우리 I would like라는 표현을 진짜 다양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1: 일단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주변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외국 가서 써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That's the whole point.
1: That is the whole point
0: of our
1: yes.
0: program. 저희가 그러려고 하는 건데요, 뭐 그죠?
1: 그럼요.
0: 네, 선생님 어디서부터 오셨을까요?
2: 저는 가까운 데서 왔어요. 일산에서 왔어요.
0: 아유, 동네 분이시구나.
1: 네. Hometown.
0: 또 그냥 가실 수가 없잖아요. 자, 선물 제가
1: 선물
0: 준비했습니다.
1: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권대현님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한 분 또

0: 더 뵙도록 하죠.
1: 네, 김금삼님이 계시는데요. 여기 오셨죠, 김금삼님. 엄마는 4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Easy English를 들으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배운 단어를 잊지 않으려고 화장실 문에 붙여둘 만큼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그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올해는 첫 해외 여행도 가시게 되었는데요. 늘 가족이 먼저였던 엄마께 이번만큼은 엄마만을 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엄마, 우리 EBS FM 공개 방송 가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김금선님 어디 계실까요? 김금선님, 이쪽에 계시는구나.
0: 네, 김금선님. 네, 큰 우리 박수를 좀 맞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김금선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네네. 오셨을까요?
2: 네네.
0: 아, 어머님이세요? 저 언니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mother. 어디 계시나 막 이랬죠. 반갑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2: 엄마 긴장하셔가지고 선생님 뵙자마자 이제 우시더라고요.
0: 그래서. 어떡해. 뭐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아유, 어떡해. 저도 같이 운단 말이에요.
1: 네. 같이 오셔야죠.
0: 아유. 네, 어머님 그래도 오셨는데 한번 인사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께.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세 딸의 엄마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영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학교 다니면서 영어에 관심도 많았지만 그 이보영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영어를 하게 된 거거든요.
1: That's so sweet.
2: I'm gonna cry.
1: 진짜 눈물 나는
3: 거예요? 매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저를 조금만 좀 따라와서 영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의도한 그런 거였습니다.
1: 아, 계획이. 그러셨구나.
3: 예. 아이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데 네. 그때마다 아, 영어를 좀 잘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3: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영어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침에 하는 방송들이잖아요. 출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바라고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예.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왔다기보다 어머님께서 따님을 이제 끌고 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끌고 오셨어요.
3: 예, 오늘 너무 설레가지고 운전하고 어머. 부천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네. 너무 네. 설렜어요 진짜.
0: 아유 어떡해.
1: 근데 오늘 공개방송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네. 이게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3: 저는 이제 첫째 아이들이 쌍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또 있는데 첫째 낳았을 때하고 또 막내 낳았을 때하고 여기 당첨됐을 때하고 네. 그렇게
0: 어머
3: 좋아요.
1: 아, 일단 반갑습니다.
0: 웰컴, 웰컴. 여러분.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어머님.
1: 네. 네. 네. 이분들께도 선물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김금선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어머님하고도 김금선님께 또 저희가 작은 네.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이 이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0: 네, 네. 네,
1: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 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종종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만 지금 안 하고 계신다. 남들 다 하고 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옆에 앉은 분, 뒤에 앉은 분, 앞에 앉은 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흘러들을 수도 있지만 삶의 어떤 좀 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연들 제가 좀 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네. 공통점이 보였죠, 선생님?
1: 공통점이요?
0: 네.
1: 어떤 공통점?
0: 여기 놀래고 그러세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꾸준히 이분들 뭐 시험 보려고 아, 이거 이생글씨를 들으시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랫도록 영어를 가깝게 벗으로 삼고 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 Consistency.
0: 아, 일관되게.
1: Consistency.
0: 꾸준하게. Yes. Consistency. 네. 네, 이렇게 말씀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죠, 그렇죠. 순간 여기저기서 consistency 이 소리 들리잖아요.
1: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그거, 그거.
0: 공무 모두가 잡히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네. 따라하십사고 말씀 절대 안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저희가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어 공부는 뭐뭐다라고 네. 준비를 해봤죠.
1: 영어는 뭘까요? 영어는 땡땡이다. 뭘까요?
0: 외국어다. 예, 네, 이런데
1: 외국어다.
0: 영어 공부는 뭐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렇다면 제가 누구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냥 혼자서 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어는 바로 뭘까요?
0: 네, 따단.
1: Habit.
0: 습관이다.
1: 습관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그렇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가 어떤 고난의 연속이다. 내지는 오디세이 같다. 머리.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이게 그렇게 어렵고 아주 지리한 것만은 아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준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똑같이 공부하는데 아 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할 때마다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 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진단해 볼까요?
1: 첫 번째는
0: 따단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된다. Listen and repeat.
1: Listen
0: 이거잖아요.
1: And repeat.
0: 그렇잖아요.
1: 거, 예.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고 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누구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아, 안 되더라. 라는 거죠.
1: 그쵸.
0: 네.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항상 장면을 그리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듣고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다 딴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머릿속으로 다 딴 생각하실 거라고요. 어머, 사진하고 다르다. 주춤생 키가
1: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0: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 집중을 짧게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고 따라하는 거 계속했다고 할 때 20분 지났는데 어떻게 머리에 남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I would like to know the name of this building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할 때 그걸 내가 아 저기 울산바위 앞에 서가지고 하필이면 또 울산바위가 생각나는데 울산바위 앞에 서서 I would like to know the name of this mountain 이렇게 뭐 or the hil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내 앞에 닥친 거. 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그 몰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좋습니다. 두 번째는?
0: 두 번째는 보통 이렇잖아요. 아까 제가 어리세이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애기들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자 이제 재미있는 영어는 끝났고 공부하는 영어 해야지. 이제 어려운 책, 긴 책 읽어야지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아직 안 된 친구들에게는 어린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더 쉽고 만만한 글을 자주 보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어 단어나 문장 구조를 좀 더 내 거로 만들기에 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단. 네. Be going to 아시죠? Have plus PP 아시죠?
1: 그분 이미 졸업하셨죠.
0: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방금 졸업하셨죠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우리가 그걸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언제 have plus PP 쓸까요? 언제 be going to를 쓸까요? 우리가 보고 외운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와닿는 예문이 되지 않으면 그냥 떠도는 허공의 어떤 그런 좀 허망한 얘기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시험 볼 때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항상 예문과 함께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식만 외우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실패라기보다도 잘 안 되는 진단을 열어보니까 이제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 설계가 이제 플래닝 또는 블루프린트라고 표현하는데
0: 아, 플래닝 또는
1: 우리는 공부할 때 좀 체계적으로 네.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예. 블루프린트 어떤 연습에 대한 블루프린트일까요?
1: 공부에 대한 우리가 내가 배우는 어떤 패턴과 과정에 대한 이 블루프린트 설계가 진짜 중요한 게 저도 공부하면서 맨날 느끼는 게 아, 정말 체계적으로 안 하면 이게 오래 못 가는구나.
0: 저 말이 예. 너무 어려워요. 체계적인 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체계적이면 굉장히 막 플랜을 막 1년 플랜 세워서 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1: Set a goal.
0: Set a
1: specific goal.
0: 아 yes.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 이제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yeah. 연습하면 좋을지 첫 번째로 듣고 싶은 건 선생님 제가요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1: 아 말 중얼중얼거리고. 네,
0: 중얼중얼거리고 예를 들어서 날씨 꽤 더운 걸 아 여기 자동차가 보이는군 오늘 저 나무가 예쁘네 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중얼중얼 영어로
1: 그쵸.
0: 연습을 하곤 하거든요. 예, 하곤 해요.
1: 솔직히 녹음 사이사이 그렇게 하세요.
0: 네.
1: 무슨 말 하시?
0: 아,
1: 저도 가끔 이제 갸우뚱해요. 무슨 말 혼자 이렇게 하실까?
0: 네. 근데 이렇게 마치 중계하듯이 말씀해 보시는 거, 영어로 표현해 보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1: 예를 들어서.
0: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세요?
1: What do you do?
0: 아침에 일어났다.
1: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Stretch.
1: Stretch.
0: Okay, of course.
1: 또 뭐 있을까요?
0: 기지개를 켜고 you go to the bathroom.
1: You go to the restroom, bathroom.
0: To do what? Drink some water.
1: Drink some water.
0: 그리고 brush your teeth.
1: Brush your teeth.
0: 네.
1: Most people brush their teeth.
0: Most
1: right?
0: people yeah. brush their teeth in the morning. 자, 그래서 양치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해서 문장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아 이제 양치해야지, 양치해야지라는 말.
1: 양치해야지가 영어로 뭘까요? 따라해.

0: 보세요. I should brush my teeth.
1: I should brush my teeth.
0: 이게 그냥 생각으로는 하지만 네. 영어로 크게 한번 이렇게 뱉어 보세요. Oh, I should brush my teeth.
1: Oh, I should brush my teeth.
0: I should brush my teeth.
1: I should brush my teeth.
0: That's 네. right.
1: 해봐야지라고 할 때 I should brush my teeth. 그런 다음 아 이거 치과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지. 꼭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는 뜻으로 하는 말은
0: dentist orders.
1: Dentist orders.
0: Dentist orders.
1: Dentist orders. 그러니까 dentist는 치과 의사. 네. 그리고 orders 하면은 명령 혹은 지시 사항이 되기 때문에 dentist orders라고 한번 상기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Right. 그리고 나서 일을 닦으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어머,
0: refreshing.
1: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어떡하면 좋아. 자, 방송을 지금 보거나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이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절대 따라하십사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0: 그러니까.
1: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이 모습 더 배우겠습니다.
0: 멋있습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So refreshing.
1: So refreshing.
0: 아, so refreshing.
1: So refreshing. 이렇게
0: right.
1: 약간 감정을 담아 선생님 잘하시는 거. 감정을 담아서.
0: 아, 감정을 담아서. 어. Your emotions. 네. English is very emotional,
1: 그러니까
0: right?
1: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
0: So refreshing.
1: So refreshing.
0: 네, 바로 이거예요.
1: 너 몰입하는 영어, 그죠?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또 하루에 몇 번이고 찾게 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 뭘까요, 선생님?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는 게 뭐예요? Your cell phone, that's right.
1: 다 똑같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0: 우리만 그러는
1: 줄. 네. 네, cell phone 하고도 네. 우리가 충전기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희 방송 내용에서도 그 충전기에 대한 내용이 곧잘 나오고 나는데
0: 그쵸.
1: 자, 그래서 충전기를 찾는다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 라는 말을 이게 해보는 거예요.
0: 따라해보세요. My battery is low.
1: My battery is low.
0: That's right.
1: 아, 다요, 선생님?
0: My 어, 네, 네,
1: 좋아요. My battery is low.
0: 간단하죠?
1: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3%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 밖에라는 표현이 only,
1: 밖에, only.
0: Only. I only have 3% left.
1: I only have 3% left.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ave, 그다음에 얼만큼 left 하면은 얼만큼 남았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yes. 마지막입니다. 오, 이제 충전되고 있어. 충전되는구나 라는 말.
0: Oh, now it's charging.
1: Now it's charging.
0: Now it's charging.
1: Now it's charging. Yeah.
0: Perfect.
1: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꼭 하게 되는 말들을 그냥 물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뱉듯이 말씀을 해보심으로써 영어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습관화되고 있다 하고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치 쌤의 영어 설계를 들어보도록 하죠.
0: 저는 설계라기보다는 제가 옛날에 이제 독일어를 조금 배웠는데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 이것도 설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실전 노하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또는 독일어 공부를 할 때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내 삶의 사이사이에 그 1분, 2분, 3분 사이사이가 틈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사이에 이제 독일어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양치질하고 그 커피 내리는 그 1, 2분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Easy English 또는 다른 방송 들으시면서 그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리뷰하는 시간이 딱 그 시간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커피 안 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in between time, those are golden times. Those are precious times to review your English. Okay? 또 특별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잠들기 전에 아주 relaxed한 상황에서 it's the perfect time to study and review.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기 직전에 리뷰를 하면 기억에 진짜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 해보세요.
1: 네.
0: 자기 한 5분, 10분, 20분 전에 study and review everything you learned just before you go to sleep. You will remember much longer. Okay?
1: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0: 잠이 easy English. Okay.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조금 어려운 건데 그 설정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도 최근에 그 영어로 된 설정을 언어 설정을 우리말로 최근에 바꿨거든요. 좀 창피하네요. 네. 여러분들 반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You will learn all these words, terms, expressions on your cell phone every day. It will really help you. Okay?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에 영어를 자꾸 끼워 넣기라는
0: yes.
1: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1: Absolutely.
0: 자, 그래서 저희가 동작도 함께 이왕이면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뻣뻣해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1: That's right.
0: 영어 문장 다 같이 따라 말하면서 또 오신 김에 또 영어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루에 딱 세 문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쉽다. 라고 여기실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건.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1: 일어나자마자 우리 그냥 일어나야지라는 생각만 하시잖아요. 이걸 영어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지금부터. Time to get up.
0: Time to get up.
1: Time to get up.
0: Time to get up.
1: 아, 일어날 시간이다.
0: 딴따단딴. 아, Time to get up.
1: Time to get up.
0: 좋겠네요.
1: Okay.
0: 근데 일어났을 때 와 잘 잤다 개운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또 있잖아요.
1: Oh, I'm so tired.
0: So tired.
1: Five more minutes.
0: Five more minutes.
1: I'm so tired.
0: 왜 전 세계 어디든지 꼭 5분만 더라고 할까요? 7분도 있을 수도 있고 6분 반도 있는데. 그죠?
1: 맞아요.
0: The time to get up. 다음에 I'm so tired. 5 more minutes. 그리고 잠을 잘 못 잤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잠 못 잤어. 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 didn't sleep well.
0: I didn't sleep well.
1: 그래서 5 more minutes.
0: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별로 이게 좀 우울한데?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1: 부정적인
0: 반대로
1: 표현들이...
0: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1: 네,
0: 반대로 하자면 I'm so tired 대신에 어떤 게 좋을까요?
1: Oh, I feel great.
0: I feel great.
1: I slept well.
0: I slept well.
1: 네. 네, 생각하는 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0: 느끼는 대로, 느끼는 생각하는 대로.
1: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몇 분 안 지났지만 네. 여러 개의 문장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기억이 좀 남으세요? 예, 네, 여전히 사진하고 다른데 여전히 계속 이상하고 계실 거죠. 네, 하지만 이런 표현들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녹아내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 것이 될 수 있게 할까라는 것을 저도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Easy English의 또 이보영과 주유치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한마디는요.
1: 바로 이겁니다. 크게 따라해 보세요. Habits build who you are.
0: Habits build who you are.
1: Great.
0: 네, habits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이란 말이 되는 건데
1: 습관이다.
0: 자, 습관이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Habits build who you are. 그러니까 정신
1: right.
0: 바짝 차리고 yeah.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So your 네. daily consistent actions become your habits.
0: 네.
1: Okay.
0: 저희가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또 자주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Easy English에 저희가 그 꼭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따라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서 둥구둥구둥구둥구 하면 그날의 문장을 같이 말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 댓글도 받고 있고 말씀도 받는데 정말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안 따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남들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네.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이 아까 저렇게 북해도 갔다 북해 맞나요?
1: 유럽의 북해.
0: 네, 유럽의 북해. 내가 그렇게 갔다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막 사람도 만나볼 수 있고 네. 여러분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 위해서 Easy English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네.
1: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0: 네. Yeah. 진짜요.
1: Who's coming out next?
0: 아, 네.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준비되어 있는 코너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 자, 우리 그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자, Easy Right 팅의 바로 마스터 유진 선생님하고
1: 네, and Serena. 네,
0: Serena 선생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I'll see you again.

0: Welcome to Easy Writing!
1: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반갑습니다. Easy Writing의 마스터 유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Okay, stop.
1: 멈췄어야 됐는데
2: 네, 네,
1: 흥이 좀 나긴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네.
2: 너무 신나요.
1: 아 너무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함께 Easy Writing을 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죠, 쌤?
2: I think it's been about 5 or 6 years.
1: 6 years. Yeah. 5년, 6년이 이제 됐는데 함께 한 지가. 근데 그 동안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눈앞에서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진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I think 네, so. 네, sad 좀, to say, but true.
1: 네, 그렇지만 오늘 약간 꿈을 이루.

0: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1: Yes, it's a dream come true for us too.
0: 아,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네,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학창 시절에 나는 분명히 단어도 많이 외우고 문법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에? 근데 왜 나 영어 안 돼? 왜 그런 거지?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뭐 시키는 거 아닙니다.
1: 네. 대부분 다 손 들으신 것 같아요.
0: 다 그러네요. 네. 네, 우린 하나예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문법하고 이런 걸 했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영어는 스피킹이지. 그래서 무조건 말로 해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Right? 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막 찾으면서 아 그래, 원어민과 한번 바로 프리토킹을 해봐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원어민과 만나서 레슨도 받고 전화도 하고요, 화상통화도 하고요,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자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런 느낌이죠.
1: Oh, hey, Mayu. So, you know, I bumped into Chris last week, and he said that he could get us some tickets next week for the baseball game.
0: Me, English no no good very well. So...
1: 선생님, 네. me no English no no good, good very well.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0: 아, 잠깐만. 아, 좀 심했나요? 아니, 많이 갔죠?
1: 심했습니다.
0: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어민은 정말 총알을 쏘듯이 엄청난 속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겨우 단어를 엮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Right?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1: I know.
0: 그래서 이런 좌절을 하게 되다 결국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 나는 수학을 하자. 영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다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 제가 있는 곳,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나의 현재 영어 실력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저기에 다리 저 끝에 있는 세리나 쌤이 있는 부분이 유창한 영어 실력인 거예요. 유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리가 중간에 끊겨 있는 다리예요. 에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리가 끊어져 있을까요? 왜? 우리가 단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창시절에 써본 적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내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 다리 끊긴 거리가 더 넓은 거죠. 그럼 한 이쯤 있는 거예요. 점점 저희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You know?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원어민 수준으로 가게 되려면 도움닫기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심지어 제자리뛰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법을 하고 나서 써보지도 않고 손으로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패턴을 하지도 않은 채 바로 you know, 원어민 뭘 한다든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툴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조금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공사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손영작.
1: 입영작이
0: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영작을 하고 그걸 말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해서 열심히 이제 공사를 해서 어느 순간 이게 다리가 붙었을 때 우리는 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그때 돼서 우리가 원어민과 함께 연습을 더 해본다든가 뭐 프리토킹을 해본다든가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돈 아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돈 많이 쓰고 단어로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1: That's right.
0: 이해하셨나요? Yeah? Okay. 자, 그래서 제가 뭔가 소개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1: 좋아요.
0: 제가 한 10년 정도 밀고 있는, 저 혼자 밀고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전매 특허 슬로건이 있는데 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아는 영어 말고 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시는 분들만, 왜냐면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 외쳐주세요. 자, 아는 영어 말고
2: 아는 영어.
1: 오,
0: 저희 짠 거 아니에요.
1: 와, very impressive.
0: 자, 그래서 우리는 아는 영어 말고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태껏 했었던 단어, 알았던 단어, 문법 낭비다? 절대 아닙니다. 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asset, 자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확장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self-test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문장을, 우리말 문장을 드릴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꿔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단어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가 뭐예요? 알다?
1: No.
0: No. 경찰.
1: Police.
0: Okay. 바로.
1: Right away.
0: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무 친절하게 문법 힌트도 드리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뭐뭐 했을 텐데. 나 뭐뭐 했을 거야. 어떻게 할까요?
1: Would have PP.
0: Would have done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힌트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우리말 문장 드리면 3초 안에 10초? 네.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뭐 알아 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는 영어 말고 뭐라고 해요, 다시? 하는 영어. Yes. So 목소리를 내서 한번 도전해 주세요. 우리말 문장 드립니다. 그 남자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난 바로 경찰을 불렀을 거야. 한번 소리 내서 해 보세요. 각자. 각자 소리 내 보세요. 네. 다 여기 계세요? 자, 지금 어떤 분들은 눈물을 조금 흘리시는 걸 본 것 같고요. 네, 영어로 해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1: If I'd known he was there, I would have called the police right away.
0: 네, 자, 나 이거 1초 만에 튀어나왔다 하시는 분. 저기 계세요? 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고 이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위치를 파악하고 그게 제대로 됐을 때 디렉션을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는 영어 아니라 하는 영어를 하려면 뻔뻔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1: Mm-hmm.
0: Yeah.
1: That's right.
0: Okay.
1: Yeah.
0: 자, 그래서 지금부터 Easy Writing에서 실제로 다뤘던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살짝 각색을 해서 여러분과 연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영화예요, 쌤?
1: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It's been a huge hit around the world. 혹시 K-pop Demon Hunters 들어보셨나요?
0: 네. 자, 그러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1: 사실은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요. 진우가 루미를 구하기 위해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을 봤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결국 다들 디먼이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네. 뭔가 희생하는 장면. 자, 그렇다면 역할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쌤, 어떻게 쌤이 제가 루미인가요?
1: 저보다는 선생님이 좀 진우를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우 하세요.
0: 저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진우 역할을 하고요. 세나 쌤이 루미 역할을 해서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진우와 루미로 변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됐죠?
1: 저도 네네. 변신합니다. 선생님.
0: 네.
1: 저 어때요?
0: 루미?
1: 사또?
0: 저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죄송합니다. 사또라니요. I'm just being honest.
0: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저하고 세레나 쌤 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 Gino? No. I wanted to set you free.
2: You already gave me my soul back. I'm grateful for that. But now it's time.
1: What do you mean it's time?
2: I'm giving you my soul.
1: No! Gino! Keep it on, keep it on.
0: 이러고 저는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모르고 사실은 그냥 무조건 연기를 근데 하면은 발음 연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입영작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입영작으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네. I can't take you seriously with that hat. Okay, much better. Yes, okay. yes, yes.
0: All right. Okay. 자, 몸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면요, 이제 루미가 I wanted to set you free. 너를 free하게 세팅해두고 싶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너를 풀어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 이미 너는 나에게 이미 너의 영혼을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thanks 이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1: 아 약하죠.
0: 아 그렇죠.
1: 그러면 그냥 소울 다시 가져가세요. 환불할게요.
0: 아, 환불이에요?
1: 네네네.
0: 아, 아시겠죠? You gave me my soul back. Thanks.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패턴 중에 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거는 be grateful for 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great 할 때 G-R-E-A-T 스펠링 아니에요. G-R-A-T-E-F-U-L 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깊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0: That's
1: be
0: right.
1: grateful for 사용하시면 돼요.
0: 네, 많은 분들이 이제 great 할 때 스펠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약간 재밌는 게 grateful 말고도 thankfu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고맙다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어민들은 자주 섞어뒀습니다. 근데 grateful for something 뭐 grateful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진짜 좋은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thankful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요. 라는 식으로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Okay?
1: 예를 들어서 뭐 I'm thankful it worked out.
0: Yes.
1: Yeah, I'm thankful you got here safe.
0: 그래서 무슨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돼서 참 다행이네요. 라고 할 때 방금은 thankful을 썼죠. 그렇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우리는 be grateful for something 뒤에 들어가는 그 명사만 바꿔준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이 명작을. 자 예를 들어서 난 모든 것에 감사해라고 하는 것.
1: I'm grateful for everything.
0: 아, I'm
1: grateful for everything.
0: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grateful for everything. There
1: Very
0: you go.
1: Good.
0: 자, how about this? 난 너의 사랑에 감사해. 벌써 나와요.
1: Wow,
0: 벌써 나와요.
1: They beat me to it.
0: Okay.
1: I'm grateful for your love.
0: 다 같이요.
3: I'm grateful for your love.
0: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네, 옆에 같이 오신 분 계시면 해주세요.
1: Yes. 네. Say this a lot to your wife.
0: Right. Mm-hmm. 자, 지금은 예문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드릴게요. 전 당신의 도움에 감사해요. 정답 어떻게 되죠?
1: I'm grateful for your help. Very good. Well done.
0: Your help. 당신의 도움. 단순하게 명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이 순간에 감사해요.
1: Very good.
0: Okay.
1: We are grateful for this moment.
0: Ah, we are really.
1: We are.
0: Aren't we,
1: yes.
0: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라. 오, 이거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요. 가진 것에 감사하라.
1: 이거는 명령문이죠.
0: Okay. 지금 약간 입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죠? 소리가 안 나가지고.
1: 선생님 여기는 정말 잘했어요.
0: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거 나누는 거예요? 네. 자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1: Be grateful for what you have.
0: 오, be grateful for what you have.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것이라는 패턴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Right?
1: That's right.
0: Right? yes.
1: Right.
0: 자, 두 번째 우리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Right? 때가 됐어 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 영어로는 it's time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나옵니다.
0: 아, 이 뒤에 그러면 동사만 넣으면 뭔가를 할 때가 됐다?
1: 맞아요.
0: 네, 이 내용에서는 실제로는 it's time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하지만 그건 생략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문을 드릴게요. 먹을 시간이야.
1: It's time to eat.
0: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작별 인사할 때가 됐어.
1: It's time to say goodbye.
0: 바로 그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명작 준비되셨죠? Yeah, okay. 자, 1번 집에 갈 시간이야.
1: Oh. Easy peasy lemon squeezy.
0: Oh yes.
1: It's time to go home.
0: It's time
1: Very
0: to
1: good.
0: go home. All right. 두 번째입니다. 설거지할 때가 됐어.
1: 여보, it's time to do the dishes. Please.
0: 저기 지금 억양을 들으니까요. 자주 하시나 봐요, 남편분이.
1: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Oh, it's time to do the dishes. 네. 자, do the dishes.

0: dishes or wash the dishes 둘 다 괜찮고요. Right?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Easy riding 들을 시간이야.
1: That's right. It's time to listen to easy riding. That's Very right. good.
0: 네. 여러분,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냥 나 알아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Yeah? Is it better? Okay, that's good.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입영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우, 남자 역할 해주실 분 한 분, 그리고 루미, 여자 역할 해주실 분 한 분이 필요한데요. 공개 방송 신청할 때 보내주신 사연에서 저희가 좀 직접 뽑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신혜님, 지난 6년 동안 제 영어 공부의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어주신 마유쌤과 세리나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을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어요. 특히 선생님들의 다이어리 코너를 정말 애정합니다 하셨고요.
1: 오케이, 저도 한번 뽑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저희가 K-POP Demon Hunters 영화를 할 줄 어떻게 알으셨는지 운명인 것 같아요. I think it's destiny. 자, 김현주님이 저의 아침을 바꾼 Miracle Morning, Easy Riding, 매일 귀로 듣기만 했던 목소리 이번엔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싶습니다. 캐대헌 진우 닮은 남편과 같이 갈 거예요. 제 남편이 궁금하시다면 공개 방송 뽑아주세요. 네. 오, 너무 궁금한데요.
0: 와, 대체 어디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번 나 어디 계시죠 지금 하신 분들? 아, 지금 굉장히 너 왜 그랬어 이런 분이. 자, 남편분 옆에, 자 혹시 진우
1: 지금 남편분이 잠시... 모르시는 상황이나 봐요.
0: 자. 네, 저 안 오셨나봐요 오늘. 네.
1: 아니, 저는 보입니다 저기.
0: 자, 방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올라오세요.
0: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시죠. 자, 각자 소개 잠깐 한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까운 일산에서 왔습니다.
0: 오. 성함이
2: 예, 강신혜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지라이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 혼자만 듣는 줄 알았어요.
0: 있어요 또 여기저기.
2: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니, 저기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온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0: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와, 스윗하시네요. 그걸로 오늘 커버하셔야 돼요.
3: 아니, 오케이. 아니, 저도 다리가 끊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0: 자, 이제 우리가 팀을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루미 역할을 하시면 네. 되겠고요. 또 진우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세리나 쌤 팀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1: 좋아요. 저희 잘할 수 있어요.
3: 아, 저희가 같이.
1: 네네네네네. 네네네.
0: 내가
1: 네.
0: 진우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예. 주세요.
1: 진우, no. I wanted to set you free.
3: You already gave me my soul back. I'm grateful for that. But now it's time.
1: What do you mean it's time?
3: I'm giving you my soul.
1: No, 진우!
0: 와, 박수 주세요.
1: 정말 잘하셨어요. 와.
0: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 와, 이거 긴장해야겠는데요. 자,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1: 진우, no. I wanted to set you free.
3: You already gave me my soul back, and I'm grateful for that. But now, it's time.
1: What do you mean, it's time?
3: I'm giving you my soul.
1: No, 진우! 와, 정말 잘하셨어요.
0: 야,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1: 네, 완전히 감정을 담으셔서.
0: 그러니까요.
1: 최고예요. 하지만 저희가 더 최고예요.
0: 저희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시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약간 목소리 연기 톤이 좀 있으시던데.
1: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0: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연극 배우 하고 있습니다.
1: 네. No wonder. No wonder.
0: 아니 근데 영어를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2: 연락 주세요. 네. 아니 너무 너무 잘 두 분 너무 잘해 주셨고요. 이런 사실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용기 내서 두 분 올라와 주셨는데요. 두 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 와 정말. 와 어때요?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어떤?
3: 정말 뜻깊었어요. I think it was so amazing to be able to see you face to face and have these interactions. And really, it was such a special experience for us.
2: 네, 우리 너무 잊지 못할 또 날이 될 것 같고요. 또 조만간에 뵐 수 있는 시간이 또 금방 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는 Easy Riding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 뒤에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더 신나게 만들어 주실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고
3: 네,
2: 들었어요.
3: 네, 맞아요. The next performance is a very big treat. They're a contemporary a cappella group. 오직 목소리 여름 메들리입니다.
2: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 Thank you so much. Bye.

감사합니다. 아카펠라 어떻게 들을만 하셨나요?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살고 싶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하는 다섯 명 저희 오직 목소리라고 하고요. 아카펠라를 한글로 하면 아마 오직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름을 정해봤어요. 잊지 않으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하고 있는 모습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가시면서 SNS에 걔네들이 참 노래를 잘하더라 이런 거 하나씩 올리시면 저희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댓글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를 뭘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또 한 곡만 부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즐겨보던 만화영화들을 메들리로 또 엮어봤거든요. 아, 내가 요때쯤에 만화영화를 즐겨봤었구나. 또 아니면 우리 다음 동생들은 또 이런 걸 봤었구나. 이런 것도 즐기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독스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부터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2부가 시작됩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와, 정말 열광적인 무대였었죠. 저희도 뒤에서 보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자,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
3: 네.
2: 표정들이 아까보다 더 밝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현석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자, 이렇게 오랜만에 EBS FM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저희도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토요일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저희 이제 입지영에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입지영이 우리 제이퍼 선생님한테는 어떤 방송인가요?
0: 저한테 소중한 방송.
2: 소중한 방송. 네, 그렇긴 하죠. 네, 소중하죠. 네.
0: 소중한 방송이고, 네. I wish the same for all of you. 좀 특별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별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So 네. I think that makes it even more special.
2: 맞습니다. Yeah. 이게 보니까요. 올해 이제 그 진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방송이 진짜 이 방송이 특별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입티영 사연을 써보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 손 한번 들어줘보세요. 나 입티영
0: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2: 아, 이분들이 써주셨군요.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0: 네. 와.
2: 그러니까 이게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공감할 수 있어서 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0: 네, 우리가 지금 사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아주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입지영의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인가요?
2: 지금까지 저희가 5,700개 사연을 저희 방송에 나간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그 미공개 사연 하나 공개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밤에 그 책 작업하다가 온 바로 그 사연이 10월에 나가는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를 이렇게 막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지하철을 갈 때마다 타신대요. 근데 승강장에 올라설 때마다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가 매일 날 반겨준다. 진짜예요. 10월 21일 날 나오는 방송입니다. 이제 3개월, 2개월 후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타지에 와 있는 너무 집에 와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힘이 난다. 나 지하철 타길 너무 잘하는 것 같다. 누구 목소리일까요, 여러분?
0: This stop is 주엽. 주엽 station. You can transfer to EBS FM.
2: 저는 이걸 지금

0: 열 번째 듣는데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승강장에 나와야 되는 목소리가 여기 나오니까.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을 우리가 영어로 바꿔서 막 oh, sort of, oh, gives me goosebumps maybe,
1: yeah, goosebumps,
0: sends
1: sure.
0: chills down my spine 뭐 이런 거를 yeah. 소름돋아 이런 걸 이제 그때 배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영어 표현을 싹트게 하는 게 진짜 저희도 너무나 보람이 되고 그 사연 소개를 이렇게 받은 분은 또 그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날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이렇게 사연 받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막 공감 가는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막 눈물이 날 때도 맞아요. 있고 함께 웃기도 하고
0: 가족분들에 대한
1: 맞아요.
0: 이야기.
1: 네.
0: 그래서 저희 방송하다 많이 울어요. 눈물 닦고 그리고 다시 방송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그런 희로애락 여러분의 슬픔, 기쁨, 즐거움, 아픔 요즘 살기 힘들다 이런 것도 내보냅니다.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아 힘든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까 하거든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겠다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많이 써주셨는데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정은진님께서요. 네. 올해부터는 매일 본방을 듣고 저녁에 오디오 악당으로 복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지영의 사연이 두 번이나 와. 소개되는 그런 기쁨도 누렸습니다. 선생님들 직접 뵙고 좋은 기운을 받아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통한기 문장이 입에 술술 나오는 그날까지 영어 공부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은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1: 아 네. 여기 계시네요.
0: 아,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얼굴이 낯이 익어요. 네. 네네. 우리 입지영의 사연이 두 번이나 당첨되셨다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저 그 네. 5월 달에 네. 10년 다이어리 딸과 함께 쓰는
0: 기억나요?
2: 네,
0: 기억나요?
2: 같이 오늘 네, 왔고요.
0: 아 딸하고 같이 네,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오, 네,
0: 기억나요?
2: 그 사연 올렸고 8월 달에도 제 사연이 하나 또 실려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단골이시네.
2: 네, 많이 네, 쓰면서 네.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 네. 사연이 방송에 나갈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기 그날 전국의 입지영 청취자들이 그 사연으로 공부하잖아요.
2: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사연을 쓰고 나서 이제 제 사연이 방송되는 날이면 네. 이제 좀 많이 더 긴장되게 예, 되면서 듣는 것도 있고 또 아침에 본방 사수방에서 이제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듣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또 제 사연이 나올 때 축하도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런. 문화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저 10년 다이어리 네. 보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10년까지는 자신이 없고 5년 다이어리를 살까 하다가 3년 다이어리를 아, 사고 네. 선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통감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지금 바로 떠오르는 통암기 문장이 있을까요?
0: 암기하셨잖아요.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2: 네. 네. 아, 그 I decide to hit the books. 예, 네. 그거.
0: Hit the books. 아, 좋네요. Yeah. Hit the books.
1: I decided to hit the books.
0: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태영 사연 계속 그 네. 써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연의 얼굴이 생겼어요. 기억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도 사연이 있는데요.
0: 네네.
1: 오선아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을 따라 연고 하나 없는 남양주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입이 트이는 영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조금씩 타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어 실력도 함께 레벨업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저에게 공개 방송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오선아님? 오셨을까요?
1: 바로 뒤에 계시네요.
0: 저 뒤에 계시네요. 마이크 좀 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되게 모여 앉아 계시네. 네. 네. 지금 남편과 함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 입지영 공부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네. 소통하면서 조금 현지 적응을 하신 거예요?
3: 예, 맞아요. 맘카페를 통해 스터디 멤버 충원한다는 글을 보고 네. 댓글을 달아서 네, 거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새로 이사 왔으니까 주변에 네, 지인도 그쵸. 없고 좀 외로운데 네. 입지영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으시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구나.
3: 네 맞아요. 네.
0: 지금은 왜 안 하고 계세요?
3: 아 지금은 제가 입지영 네. 덕분에 네. 그 영어 공부를 좀 하면서 네. 태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관련 일을 하게 돼가지고 오전에는 합류를 못해서 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0: 네네네.
1: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옆에 계신 것 같기도 한데. not sure. 그래서 선아님을 남양주로 이끈 남편분도 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지.

0: 함께 입장을 들으시는지 그죠 맞죠?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Hello,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very quick, maybe?
1: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0: 네.
1: 아들도 듣고 저도 듣고
0: 아 모두 함께 드실 네. 들으세요.
1: 라디오를 그러니까 TV를 끄고
0: 네.
1: 라디오를 틀어놓더라고요.
0: 아.
1: 저는 자연스럽게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들어요.
2: 그냥 흘려드시는군요. 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0: 그것도 그러면. 좋아요. 네, 네. 네. Yeah, become a family. That's great. Thank 맞습니다. you so much. 네네. 감사합니다.
2: 네. 온 가족이 또 입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10시 여기 오겠다고 사연을 여러분들 다 써주셨겠지만 매일 사연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많이 해서 그 사연이 하나 모여서 오늘 날 입재영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2: 자 앞에 우리 보영 쌤, 주치 쌤 그리고 우리 세리나 쌤하고 마유 쌤하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죠?
0: 네.
2: 저희는 그 입지형이기 때문에 좀 약간 입이 트이는 영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예, 네, 좀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봅시다. 포커스 그룹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0: Sounds great.
2: 자, 우리가 그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 3대 영양사가 뭐죠, 여러분? 세 가지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또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지방. 우리의 입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세 가지 영양소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선생님?
0: 네, 표현의 힘, 표현의 양, 그리고 표현의 질.
2: 네, 되게 여러분 대중화된 용어로 만들어왔어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너무나 그냥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봐도 아, 맞다라고 이런 단어들이 지금 뭔가 내가 영어를 하는데 좀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난,
0: 없으세요.
2: 말은 하는데 아, 나 힘이 좀... 아, 내가 영어를 하는데 좀 아, 이렇게 표현의 양이 부족하지? 맨날 왜 반복하지? 네, 맞아요. 아니, 내가 영어를 하는데 왜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있다니까요.
0: It's okay. 이게,
2: 예. Yeah. 그 저희가 그 한 20년 입이 튀는 영어라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요소이고 각각 아까 3대 영양사처럼 이 중에 뭐 하나만 빠져도 좀 영어가 힘이 좀 부족해지고 불만족스러운 내가 입을로 뭘 말은 하는데 조금 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무조건 이렇게 늘려라 라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보다는 이것을 가장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해서 뭔가 해법을 하나씩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힘은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해보니까 이 구동사라는 친구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동사가 뭔가요, 선생님?
0: 구동사를 정말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입지형에서.
2: 네, 한 10개 나오는 날도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So it's basically a combination of words. 그러니까 단어 두 개를 함께 합쳤을 때 또 다른 뜻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2: 그렇죠.
0: Yeah.
2: 동사 덩어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빨리 생각난 대로 영작해보세요. 우리 EBT는 영어니까 제가 제임 선생님하고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더 서로를 아끼게 된 것 같아요. 와, 나 저거 못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준다. 빨리 여러분 어떤 단어도 생각나세요? 보완해준다 해야 되잖아요. 네.
0: 너무 어려워요.
2: 그러니까 보완.
0: 보완.
2: 보완. Help?
0: Balance out. Balance out. Balance out. 그래서 we balance each other out.
2: 그 밸런스가 그냥 균형인지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쪽이 나보다 이게 많고 하지만 나보다 이게 적어 그럼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맞아져요? 균형이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동사가 이제 두 개짜리 동사들 balance out이란 것 자체가 이제 균형을 잡아준다. 문장보다 이 두 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동사는 뒤쪽에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재임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0: balance out
2: 한 번만 더, 한 번 더. 시작!
0: balance
2: out 이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준다. 보완해준다. 자, 여러분 비행기에 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어느 나라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이 선생님은 좀 먼저 내리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뭐 줄 서는 편이세요?
0: It depends on the situation, but I tend to hang back.
2: Hang back.
0: Yep.
2: 기다렸다 가자. 이것도 여러분 let's hang back.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우리가 영어 힘이 약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요. 특히 동사 파트만 강화돼도 여러분의 그 영어 전투력이 엄청 올라가는 걸 저희가 너무나 몸소 경험했고 그래서 추천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0: 표현의 양은 영어가 암기 과목입니까 아닙니까?
1: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해요. 저도 많이 외웠어요. 네. 외우지 않고선 도저히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정직한 얘기예요. 자, 표현의 양은 우리가 매일 방송 중에 뭐 하죠, 선생님?
2: 통암기. 응.
1: 제가 방송 준비할 때 제보 선생님 뭐해? 그러면 저 그거 고르고 있어요. 네.
2: 근데 너무 많이 골라서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에 다 써놓는데 거기서 다 추려서 한 두 개? 네, 많을 땐 세 개까지 네. 이거는 꼭 암기하세요. 통암기 문장 1번, 그렇죠. 2번. 네. 네.
1: 이게 과유불급인 게 제가 여러분 아끼는 마음에 하루에 10개씩 외우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뭐야 한 개도 있는데 왜 10개? 그게 딱 그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약간 이제 딱 적정한 숫자 같은데 이제 가끔 이제 세 개까지 가는 건 좀 미안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평생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면 혹시 다시 못 볼까 봐 그것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밉티형 방송 매일 듣지만 못 듣는 날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완전 정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완전 정반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문장화해서 외워서 양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요거 제이퍼 선생님 도와주세요.
2: We are complete opposites.
1: 해보세요. 시작.
3: We are complete opposites.
1: 야, 너무 좋으신다. 네. 그래서 항상 의견 일치가 되는 거 아니고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2: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1: 시작.
2: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1: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하루에 두 개씩 외워서 한 달에 50개, 1년에 600개를 채우세요. 우리 본방 사수방이라는 채팅방이 있어요. 아침에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어떤 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2: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 방인데 이제 본 방송 때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소통하는 그쵸. 아주 멋진 방이랍니다.
1: 근데 네.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예쁜 이미지들 좀 보여드릴게요. 통한기 문장을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선한 공유를 합니다.
2: 네.
1: 너무
2: 서로
1: 예쁘죠?
2: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네. 거예요.
1: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또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단 이렇게 다 우리 통한기 문장들이에요.
2: 네, 너무나 이미지를 멋져요. 보고. 네.
4: 이거 꾸준하게 그냥... 공부하는 원동력이 돼요.
1: AI 영상으로도 만드세요. 네.
2: 깜짝이야.
1: 깜짝 놀래요.
5: Keeps you motivated to keep studying.
1: 와, 저건 AI입니다. 네. 네. 잘생기셨죠? 네. 그 다음에 퀴즈 만들어서 막 서로 공유하세요. 우리 본방 사수방이 다 있는 말입니다.
6: I did it against my will.
1: 하나, 둘, 셋.
6: I did it against 네. my will.
1: 한국말로 보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딱 둘, 셋.
6: My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1: 네. 자, 이렇게 통암기 문장이라고 해서 암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재미있고 내가 그걸 느꼈으면 외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암기하면 됩니다. 그게 하루에 두 개예요. 하루에 두 개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쌓여서 양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표현의
2: 질. 그렇죠? 네.
1: 저희가 오늘 그 AI 얘기 한 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AI를 너무 안 쓸 수도 없고 많이 쓰기도 어떻게 써야 되냐? 그중에 한 가지 정도. AI를 우리가 쓰는 시대이다 보니까 제가 영작을 튼튼히 저렇게 해보거든요. 제가 손을 쓰는 겁니다. 네. 저도 영작을 해요. 우리 영작. 진짜 제가. 그리고 막 답 보고 제가 문제 되고 제가 틀려요. 좀 창피한데 한번 틀릴 수도 있죠 뭐. 이 근데 틀렸다 맞았다의 기준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이 뭐 영작을 하고 말을 하고 나서 누가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런 거 누가 매일 해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의외로 많이 안 해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최근에 어떤 자료에서 읽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아직도 AI 사용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뭐 물어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2: 자. 근데 선생님 그게 약간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1: 있어요.
2: 같아요.
1: 정확해요. 예. 왜냐하면 AI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얘한테 그냥 이것 주고 알려줘 이러는데 막연하죠. 오늘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앞으로 AI를 영어 공부에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자, 이 영작한 거를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서 프롬프트를 주세요. 프롬프트는 최대한 뭐 문법 검사도 하고 맞아도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뉘앙스상의 뭐지 이걸 제가 본방사수방에 프롬프트를 만들어놨어요. 본인이 손으로 영작하는 게 아무래도 되게 좋은 게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게 진짜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도 손으로 영작하게 치지 말고 네. 손으로 영작해서 그 페이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을 찍어 그걸 AI한테 주고 프롬프트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2: 그래서 AI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아, 내가 문장을 어디에 어떻게 잘못 썼는지 맞아요. 확인도 하실 수 있고 또 비슷한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또 다른 표현들이 아 여기서 이 표현을 써도 되는구나라는 팁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죠. 피드백도 네. 받으실 수 있고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 T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Easy Writing, Easy English, Power English 어떤 방송이든 본인이 영작, 본인이 쓴 문장이 있으면 꼭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정답 문장이 있는 페이지랑 같이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문장 주고 내 거 좋아 이게 막연해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AI는 막연할수록 안 쓰게 돼요. 확실하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표현의 질, 즉 문법과 이 표현이 정확한 전달력을 갖게 되려면 이 AI 활용은 저는 이제 선택이라고보다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아까 프롬프트 네 가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 하나 하면서 좀 아쉬우니까 좀 게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입으로 이렇게 영어 설명을 하면 제임 선생님 맞춰보는 스피드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물 좀 드리고.
2: 잘 부탁드립니다.
1: 자, 우리 그러면 그 한 두 분 정도를 말 그대로 그 입이 트이는 게임 입트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두 분 우리 누가 좀 해볼까요? 두 분을 해서 제임 선생님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2: 오케이.
1: 제가 이쪽에서.
2: 이쪽에 지금 손 드신 분.
1: 여자분 남자분 한번 할까요? 그러면.
2: 네. 이쪽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1: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으신 분. 해보실래요? 올라오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일로 오세요. 중간에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7: 먼저. 아니요. 네.
1: 두 분이 너무 예의가 바르신 거 아니에요? 네. 네.
8: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강유미라고 합니다.
1: 멀리서 오셨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강유미님. 유미님.
8: Angela. Angela.
1: Angela.
8: Now you can call me Angela.
2: Angela.
1: 알겠습니다. 안젤라님. 네. 안젤라님으로 바꿀게요.
2: No, Sam, it's Angela.
1: Angela. Angela. 네. 저는 안젤라님. 네. 남성분은?
9: 네. 저는 화성에서 온 이동은입니다.
1: 이동은님.
2: 반갑습니다.
1: 동은님. 네. 동은이래요. 은. 네. 동은님.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일단은 10개의 문제 저희가 단어를 골라놨는데 어떤 단어들이죠?
2: 네. 단어들이요? 7월 그리고 8월 입시형 교재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왜요? 왜요?
1: 7월 8월 교재에 없어요? 괜찮아요?
2: 입시형 들으시죠? 아, 두 분 다 입시형을 안 들으세요?
1: 모를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2: 네, 두 분 다 입시형 안 들으신대요?
1: 아, 괜찮아요? 네. 뭐 입시형이 뭔지는 아시죠? EBS 방송이에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자, 아, 네, 네, 네. 자, 그러면 퀴즈 시간 각 1분씩 드릴 거고 우리 제임 선생님 좀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제임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오시고, 자, 게임은 뒤로 오시고 단어는 저희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다 볼 수 있게. 네, 그리고 그걸 보시고 영어로 제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시면 1분 안에 몇 개를 맞추는지, 자, 그것을 더 많이 맞추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할까요? 여러분 시작할게요. 시작. 네.
10: So this is a fruit from South Asia, and it's very delicious. And we usually add this to the bingsu. So shaved eyes.
2: Shaved eyes.
10: Yeah, it's yellow fruit.
2: Uh-huh.
10: And
2: banana.
10: You can cut down
2: no.
10: and
2: you mango.
10: Can, wow. Yep. Okay. So you go to the gym to make
2: muscles?
10: This one, yep.
1: Okay.
10: So it was trend in the morning to do this. So there is even a book about blah blah morning. And something unexpected thing happened and we say this word.
2: I don't know, pass.
10: What we do in the free time.
2: Sleep.
10: So when we in the first time that we do this, we ask this. Yeah.
2: I'm sorry.
1: 허비였어요. 허비.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훈님은 두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네네네. 자, 권태님 두 개. 한국말로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입티형을 평상시에 왜 안 들으셨어요? 아, 입티형 들으면 이거 별거 아닌데. 자, 볼게요.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 60초.
8: 뭐지? In the when you get up.
2: Morning.
8: Yeah.
2: Morning.
1: Morning. 네네. 정답.
8: When I take a we take a photo, I have to use this
2: camera.
8: Yes.
1: 오, okay.
8: Close it. Pass. when I go abroad, I buy this and I
2: souvenir?
8: I write some
2: postcard.
8: Yeah.
1: Wow. 네.
8: This is driveway, like a kind of driveway, and there is a toll gate and.

0: Highway?
1: Oh, yes! Oh,
2: okay. Yeah.
1: Oh,
3: graduation?
2: 이겨준대. 취소 넘어갈게요. 패스 다음 거. 네.
3: When I watched the what's the movie?
2: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분께. 네. 자 일단 중앙으로 오세요. 자 네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네 이리 와보세요. 네 아이 컨택으로. 네 뭔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젤라님 네 문제, 동우님이 두 문제 맞춰줘. 두 분 다 일단 잘했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0: Thank you.
2: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소감 한 마디씩. 자, 무대에 올라오시니까 소감.
3: 정말 I'm great honor to be here with all these perfect teachers. So I'm so happy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2: 네. 외국분이신가 봐요. 고맙습니다.
0: 그리고 동우 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 네. 아, 그 재밌는 경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thank you.
2: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드려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2: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이태영 시간을 좀 같이 채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알찬 시간 되셨나요? 네, 우리 입이 트이는 어떤 그런 데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게임하는 거 보면서 아 영어로 나도 저런 거 설명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여러분께 뭔가 좀 아쉬우니까 선생님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그 힘이 되는 우리 입태형인 것 같거든요. 멋진 구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함께하자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0: 영어로 일단 제가 합니까? 바라는 바를 살짝 먼저 말씀드리자면 입태형 안 들으시는 분들 앞으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2: 그래요?
0: 네 함께 네. 이건 어떨까요? 함께 together as one.
2: 그거 괜찮다. 함께 하나가 돼요? 약간 그런 거네. 함께 하나가 돼요?
0: Together as one.
2: 자, 여러분, together as one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비 쌤이 크게 한번 먼저 해주세요.
0: Together as one.
2: 자, 하나, 둘, 셋.
0: Together as one.
2: 네. 앞으로도 입태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공개 방송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Yes, please welcome Kristen and Cameron from Power English. Power English의 크리스틴 그리고 카메론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여러분.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1: Oh, so good to see all of you.
0: Yes. Wow.
1: Yes. It was a long wait.
0: It was a long wait.
1: 우리 계속 기다려가지고.
0: 거의 두 시간
1: 가까이. 거의. Wow. We're like, okay, when
0: 드디어.
1: is it our turn?
0: 아 목소리 너무 걱정이었어요. 와 wow, 너무 잘 부르셨어요.
1: Oh, Sam.
0: Oh.
1: Oh, come on.
0: Anyway, thank no. you all for coming
1: yes.
0: today.
1: Thank you. Woo. We are the Power English team.
0: Yes, we are.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1: My name is Kristen Cho.
0: And I am Cameron Word.
1: Woo! So we've got some Power English fans out there.
0: Oh, do we have Power English fans?
1: How many fans?
0: Yeah.
1: All around. Oh, wow. You know, Cameron.
0: Yes.
1: Power English of all the shows mm-hmm. 좀 부담이 가잖아요.
0: 그쵸, 어렵잖아요.
1: 영어로 하잖아요. 아, 안 들려.
0: 이상한 단어, 이상한 소리 많이 나잖아요.
1: 둘이만 맨날 웃고. 진짜. But you know what? And it's really true.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간대요. Like they don't understand what we're saying. 근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it starts to register.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20%. Yeah.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한 40%.
0: Yes.
1: And then it just keeps going up.
0: It keeps building up. That's right.
1: 그래서 나중에는 the ultimate goal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와.
0: 그렇죠.
1: 네. 네. This is the beauty of Power English.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You have sent us a lot of messages.
1: Yes.
0: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1: Right.
0: Yeah.
1: Okay, so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messages.
0: I hope they're here today. It would be great if they were here.
1: Yeah, I hope so. Yeah. Okay, let's take the first one here. 자, 이은숙님, 고등학교 때부터 EBS를 들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되셨어요.
0: 오! 혹시 어디 계세요?
1: 혹시 계세요?
0: 계세요?
1: There she is!
0: Wow.
1: 선생님!
0: 어,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0: 와, 축하합니다!
1: Oh, thank
0: wow.
1: you! Oh my goodness,
0: wow.
1: so we are making future English teachers, Cameron.
0: We are. 이제 좀더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1: 어깨가 무거워요. Okay, 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네, 김소연님은 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파워 잉글리시 내용을 올렸대요.
1: 와.
0: 그 쌤도 우리 책을 쓰잖아요.
1: 그렇죠.
0: 하루도 빠짐없이. 아, 매일 안 하죠.
1: 매일 안 해요. 네.
0: 매일 하는 게 네. 진짜 힘든데. 혹시 계세요? 김소연님?
1: 블로그?
0: 아,
1: okay.
0: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블로그에서 right.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All right.
0: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messages.
1: Yes.
0: Unfortunately, we can't go through all of them. We got a show to do, don't we?
1: Sure do.
0: Yeah.
1: We've got a lot of fun things for you today. 우리는 좀 가볍게, 재밌게 하겠습니다. Okay. 자, Love is an open door. 이 노래를 왜 했을까요?
0: 부를 수 있으니까
1: 아,
0: 불렀죠.
1: 예. Yeah.
0: 딴 노래 못 하니까.
1: 부를 수 있어요. 에이, 노래
0: 오직
1: 잘하면서.
0: 그, 오직 그 노래만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죠.
1: 우리 캐머리 쌤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요.
0: Only that song.
1: Okay.
0: No, but if yeah. you listen to the words, 가사를 보면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이상한 소리 많이 나잖아요.
1: Okay, 그게 바로 interjections이라고 하죠.
0: Yeah.
1: 추임새, 한국말로 추임새인데요. 뭐, 와, 응, oh my god, oh my, 와, 뭐 이런 게 굉장히 흔히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우리 ESL learners or EFL learners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조금 더 쉽게 한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Okay, so 여기에서 뭐 Can I say something crazy? 그랬잖아요.
0: Yes.
1: Right? I said, what? Okay,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What? 그러면은, 어, 뭐? Right, okay. 하지만, there are other meanings. 억양, right?
0: 맞아요, 억양, 그 높낮이. 그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1: Okay, so let's introduce some ways we say this word but has different meanings.
0: 자, 일단은 자, 노래 중간에
1: what?
0: 어떻게 말했죠?
1: What?
0: What?
1: What?
0: 그럼 어떤 뜻일까요? 어떤 어떤 뉘앙스죠?
1: 뭐? Or sometimes 왜?
0: 약간 신나게 아, 빨리 말해줘.
1: Oh, what? What? What? Oh, okay. Uh-huh.
0: 근데 다르게 하면 what?
1: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많이 그랬죠. 맨날 엄마, 엄마, 엄마, 맨날 엄마, 엄마.
0: What?
1: What? What? What? What? What? Okay. So this means obviously 이 tone을 봤을 때는 귀찮은 거죠. 또 왜? 뭔데?
0: 뭔데?
1: 아, 그만해. 이런 뜻이 다 합쳐 있어요.
0: 아하. 또 이것도 또. 있어요. What? What? 좀 이상하게 들리죠?
1: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What? Yeah.
0: 믿을 수 없어요.
1: Yeah, surprise.
0: 뭐라고 했어? What?
1: 뭐 진짜?
0: What?
1: What?
0: 진짜
1: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해요.
0: 그렇게 네. 하는 원어민들이 있어요. 저도 포함이고요.
1: 항상 네. 그래요. What? 네, what? 그 다음에 마지막.
0: Okay.
1: What? 이게 있어요.
0: 아마 what? 미드 보시는 사람 알겠지만 How you met my mother 라는 미드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대사예요. What?
1: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무슨 근데 뜻이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What? 이게 좀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Tell us, 젊은 선생님.
0: 거짓말 하지 마. 그런 느낌이에요.
1: 설마.
0: 설마. 뭐 하는 거야.
1: Yes. What?
0: 네, 이거까지 다 해야죠. 이거다. 이거 없으면 원어민급 아니에요.
1: 아, 우리, 네. 우리 Power English Level 3 원어민급. 오케이. Okay. So,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어가 뭐 물론 뭐 may I, you know, thank you so much, 뭐 how are you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if you want to increase or level up or upgrade your English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0: Yes.
1: All right. We have another one.
0: Yes.
1: Okay. So, if you look over here, it's OOF.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OOF?
0: OOF? OOF? 그거 맞은가요?
1: OOF? 이렇게 오. 표정. OOF. 네, OOF. 이렇게 좀.
0: 네. 오. 이거 오. 대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요새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사운드입니다.
0: 네. Okay. 원래 그 영어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이거 의태어로 뭐 이성어로 나오는데 OOF는 뭐 스포츠나 뭔가 이렇게 태클 당할 때는 맞을 때는 그런 우프. 소리거든요. 우프.
1: 원래.
0: 예, 원래 뜻인데 대화 속에서 들을 때는 상대방이 아 민망하겠다, 아 좀 아 힘들었겠다 그런 공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틴이 스토리를 한번 해보세요.
1: 제가 한 35년 전에 뉴욕을 갔어요. 친구들이랑 너무 신나게 이제 네 명 갔는데 점심 때 그 뉴욕 이제 멋진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 때 사람들이 우르르륵 내려오죠. 점심 이제 드시러 가려고. 근데 거기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닥을 이렇게 슈퍼맨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0: 납작하게.
1: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Are you okay? Are you okay? 근데 제가 너무 다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냥 못 일어났어요. Right? 자, 이 얘기를 So I told Cameron 이런 얘기를 하면은 Cameron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0: 우프.
1: 네.
0: That sounds embarrassing.
1: Oh, that's so... Oh, 민망해. Oof. Oof.
0: 네, 그래서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소리예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누가 좀 뭔가 좀 민망하다. 아니면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고야.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oof.
0: 네. 네. 한번 발음 연습해볼까요?
1: 오, 그럴까요?
0: 아, 예. 오케이. 우리 한번 하고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1: 오케이. 예. 여러분, 얼굴 표정도 중요해요. 네, yeah. 그냥 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Yeah. 네. Okay, here we go.
0: 네. 둘, 셋.
1: 셋. 우우. Okay, 자. 하나.
0: 아, 그래.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1: That's right. You can't laugh. 야, 이렇게 같이 공감해 줘야죠.
0: 한 번 더 할까요?
1: Okay. 1, 2, 3. 우우. 좋아요.
0: 네, 알겠습니다. Okay, we gotta move on to the next one.
1: All right, let's do the next one. Okay, this is a really good one.
0: 네.
1: Okay, very easy. You can even use this yourself. 자, 여기에서는 meh 이거예요.
0: meh 그거 아니에요?
1: 그 sheep 아니고.
0: 아, sheep 아니고, 소도 아니고.
1: meh. Yeah. 그리고 이것도 뭐 이런 거예요. So this means 뭐 그냥
0: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1: 그냥 그랬어.
0: 그랬어요. 그러지만 Kristen,
1: yeah.
0: I heard you went to that new Thai restaurant. Yeah. How was it?
1: Meh.

0: 바로 매. 이렇게.
1: 이렇게 어깨 아,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하면 돼요.
0: 야, 네. 그래서 제가 카메라한테 그랬죠. 우리 여기 청취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집에 가서 예를 들면은 뭐 엄마 엄마 뭐 아니면 아빠 아빠 how was the concert 그러면 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이럴 때는 oh my god, it was amazing.
1: Yeah.
0: Okay.
1: Okay.
0: Okay. So these are some fun sounds. Okay.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just a few expressions that we can use that are very popular on social media.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새로운 단어들도 있고 또 어떤 단어는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생긴 단어들이 있어요.
1: 네. 근데 okay. 우리는 그냥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퀴즈로 같이
0: yes.
1: 풀어볼게요. Okay. This is new word quiz.
0: Okay, here we go.
1: Yeah. Okay. Okay, here we go.
0: TLDR. 여러분 네. 들어보셨어요? TLDR.
1: 혹시 보셨나요?
0: 요새 많이 쓰거든요.
1: 네, okay. 이거 약자인데요.
0: 네.
1: 이 약자는 mm-hmm. 무슨 약자일까요? A, too late, don't run. B, too long, didn't read. Or C, T, lemon, Donut roll.
0: 아, C는 너무 좀 그렇다.
1: C는 아닐 것 같아요.
0: Okay, yeah, yeah, we'll just give it away.
1: Yeah, A나 so, B나.
0: 자, 50-50. 네, 자, who would like to try to give us the answer?
1: 맞춰보고.
0: Oh my goodness.
1: 그 중간에.
0: Oh.
2: A.
1: A. Too late, don't run. 늦어서 뛰지 마.
0: 아닙니다.
1: 네, 아닙니다.
0: Oh. Okay, okay.
1: 맞습니다.
0: Okay,
1: 우리 찬스 하나 더 줄까?
0: 저기. Okay. How about here? This young girl in the front.
2: B.
1: B 맞습니다.
0: Yes, yeah. Very good. Congratulations.
1: Too long didn't read.
0: So what does this mean?
1: 네,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우리
0: 시간이 없어요.
1: 집중 못 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발생한 단어인데요. 이제 많이 태어에서도 많이 써요.
0: 아.
1: 이거 왜냐하면 설명 너무 길어지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그
0: 우리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1: 설명 너무 길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이나 기사 읽을 때 너무 길어서 제발 한 줄로 요약해줘. 그럴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0: That's right.
1: 네, 이런 식으로 Give me The TLDR.
0: 네. Give 네. me the TLDR.
1: 네.
0: 아주 useful한 expression이죠.
1: 네. 아니면 제에서 너무 길게 말해서 아, 내가 한 줄로 요약할게요. Here's the TLDR.
0: Oh, this is really new and current.
1: Yeah.
0: Yeah. Okay, let's just do one more.
1: One more, really okay, quickly. 빨리빨리 해야죠.
0: Okay. Yeah. All right. Okay. This is also. 자, 여러분 Power English를 들으신 청취자들은 제가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팟캐스트는 제가 뭐 문화적인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그런 팟캐스트 다 듣는데 이 단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요새. Okay. 자, Riz. 뭐 뭘까요?
1: 네, Riz. Is it A, a spicy snack? B, a trendy dance move?
0: Dance.
1: Or C, the ability to attract people with charm.
0: Okay, so what could it be? Oh, all right.
1: Who do we want to choose? Who
0: okay,
1: wants to
0: how
1: go?
0: Okay, how about I saw his hand go up real fast.
1: Okay.
2: C.
0: Ooh,
1: C.
0: Yes.
1: 맞습니다. C입니다.
0: Wow, right. 역시.
1: 오, 똑똑하네요.
0: 젊은 사람들은
1: 아, 진짜
0: 알아.
1: 올랐어요? 아니면 가장 긴 보기 올랐어요?
3: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럴
0: 센스.
1: 줄 알았어요.
0: 아~
1: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0: 그럴 줄 알았어요.
1: 사실만 어원은 상관없어요. 이거랑 이 리즈는 어떤 축구 리즈 시절이라 하면 어떤 축구 선수 옛날 사람 그거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 이거 사실 카리스마의 리즈
0: 네.
1: 줄여서 이 말 생긴 거예요. 근데 네.
0: 그리고 원래 Riz가 좀 이렇게 그 연애할 때 그럴 때 조금 연애보다는 이렇게 좀 봤을 때 되게 멋있다 좀 스무스하다 이렇게
1: 그렇죠
0: 느끼하다
1: 이성에 좀 인기 있는
0: 인기
1: 그런 사람한테
0: 있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 요새는 또 다르겠습니다.
1: 어떻게 써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가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고 말도 잘하고 잘도 생

0: 생기고 그리고 센스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럴 때 riz. He has riz.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뭐 막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오, 이 캔디데이트는 riz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Yes, yes, yes.
2: 그래서 riz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의미니까.
0: 너무 잘하셨어요. 오케이. And okay. Do we have time for one more?
2: Do we have time for one
0: more? Do we have one more? One more? Yes. Okay. Let's do this one. 자, tea. It says, what's the tea?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What's the tea? 복이 없어요,
0: 복이
1: 여러분.
0: 없어요.
1: 복이 없어요.
0: 이건 정말
1: 이거 시험에서 가장 힘든. Yeah.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0: What's your taste? That's a very
1: 왜냐면 it's not my cup of tea 그 표현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It's not my cup of tea.
1: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 뜻이 아니에요.
0: 그 뜻이 아니에요.
1: 그 뜻이 아니에요.
0: Okay, oh, right here in the front.
3: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긴 있어요.
0: 살짝.
3: Spill the tea.
0: Okay. Spill the tea. Oh, yes. Spill the tea.
1: 문맥에 따라서 딱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0: 근데 그 무슨 뜻일까요?
1: 예.
3: 빨리 말해봐.
1: 빨리 말해봐. 맞아요, 맞아요.
0: That's it. That's right.
1: What's 자, the tea는
0: What's the tea?
1: 무슨 말이야? 무슨 소식이야? 무슨 뒷얘기 있었어? 이 tea는 원래 마시는 tea 아니고 문자, 글자 tea였어요.
0: That's right.
1: Mm-hmm. 왜냐하면 truth, 사실. 사실이 뭐야? 를 물은 거고 그 truth가 줄여서 tea 돼버리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예. spill the tea 하면은 뭔가 오. 비밀이 있어서 빨리 말해. 그 비밀을 말해. 그런 뜻이 있습니다.
1: 와우. 야. 진짜 최근 영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3: 소셜미디어를 거의 영어 관련된 분들만 팔로우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useful expressions으로.
0: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나
1: 진짜
0: 봐요.
1: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0: Good job. Wow. Good for you. Wonderful.
1: Okay. All right.
0: 우리 파워 잉글리시도 듣는 거 맞죠? Okay.
3: 아쉽게 딱 출근하고 끝나요. 시작해요.
0: 오디오 화학당 오디오
1: 화학당 있어요.
0: All you have to do is 맞아요. pay a very small fee. You can listen to us a million times.
1: 그리고 오후 7시 40분에 재방송이거든요.
3: 제가 오디오 화학당 구독 중이니까.
1: 네.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1: 예.
0: All right. That is
1: 여러분,
0: it.
1: 너무 감사합니다.
0: You know, as they say, when you're having fun, time flies. Time has flown.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But we do have 네, 너무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For coming all the way. It's yes. really good to see your faces and share this with you. But we've got another special guest before the concert is over. Yeah.
1: That is right. If you thought our song was good.
0: Yeah, our singing is nothing.
1: This Compare. Person is real good.
0: He's really good.
1: He's a good friend of ours.
0: Uh-huh.
1: He's also a part of the EBS FM family.
0: He was. He
1: yes,
0: was.
1: He was.
0: Yes. Uh-huh.
1: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bring to the stage Greg Priester singing I Go Party. Thank you all very much for having
0: thank
1: us.
0: Thank you. Bye-bye.
1: Bye-bye.
4: W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0: na na hey, let's go, let's go.
1: Oh.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가수 그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진짜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m so honored to be here. 예전에 I used to do a special on morning special with 이보영 선생님. 네, so maybe you used to hear me at like 7 in the morning singing. So 예전에 아침에 노래 불렀어요. But 이번 That's way back. 1989 전에 maybe 2000 13년부터 maybe 언제 했어요? 난 기억 안 돼. I'm getting old. Anyway, 다음 곡은 주말마다 이 노래 불러요. 광고에서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는 Can't Take My Eyes Off of You입니다. So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I love you, baby. Yeah, I love you, baby. Okay, 할게요. Okay. All right, here we go.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가자. Let's go.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EBS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But encore? What? 어? 끝났어? 아, 나 가요? 어? 아, 좋아요? Encore? 아, 그래서 네, 우리 EBS 선생님들이랑 마지막 곡 부를게요. 좋아요? 진짜 선생님들 오세요. Come on, teachers. 야, yeah. So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EBS EFM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And the teachers are coming out. We love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I remember all of you from years ago. 너무 너무 좋아요. So 마지막 곡은 임재범의 내가 잤노 이 밤이 지나면 저요. So 같이 부를게요. We'll sing it together.

0: go.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복습의 날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도울 때 쓰는 표현, 도움을 받았을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자원봉사, volunteer work가 할 기회가 좀 많지 않나요?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면 volunteer work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주민센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kind of volunteer work have you done in the States?
1: I've done volunteer work cleaning animals
0: at the Humane Society.
1: And I've done volunteer work in nursing homes.
0: 아, 요양원도?
1: And I've done volunteer work cleaning up neighborhoods or streets or forests.
0: 길거리랑 뭐 숲 청소도 하셨고요. 네. 굉장히 착한 어린이, 착한 청년이었네요. 네,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food bank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음식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줄 때 쓰기 위해서 저는 기억이 났던 게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canned food drive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뭐뭐 dr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drive라고 하면 운전하다로 알고 있는데 명사로 쓰면 모으기 활동? 뭐 기부하는 모금?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1: Or maybe in Korean it would be an event.
0: 약간 이벤트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canned food drive라고 하면 집에 있는 캔 음식. 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좀 긴 편이니까 푸드뱅크 같은 데 좀 오랫동안 놔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뭐 coat drive. 이런 것들에서 겨울에는 안 입는 좀 내가 이제 커서 안 입는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Give back to the community. 이런 표현들을 진짜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 이런 교육들도 우리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활동 이런 자원봉사 활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이런 문화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 이제 시작해 볼까요? Alright,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Okay, right out of the gate, we learned...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자, 도움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네요, 그쵸? 가방 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자, 직역을 하면 그 가방들에게 있어서 손이 하나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이죠. 진짜 내 손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라는 의미였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118쪽에 있는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3: I think I'm good.
0: 가방 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자, 월요일의 테마 문장이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I think I'm good.
0: 자, 빈칸.

0: 다음에는
1: I think, T-H-I-N-K.
0: 그렇죠. T-H-I-N-K. 그래서 I think라고 시작을 하면 좀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요거 헷갈릴 수 있죠. I'm good. 좋다는 건가 싫다는 건가. 괜찮다. 즉 조금 우회적으로 거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2: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3: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정말요?
1: Are you sure?
0: Are you?
1: Sure, S-U-R-E.
0: 네, 그래서 확실합니까? 정말요? 이런 말이었고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1: You don't look okay to me.
0: 자, you don't?
1: Look, L-O-O-K.
0: 네, 뭐 보이다라는 뜻의 look이었고요. 그래서 you don't look okay to me는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okay,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1: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빈칸에는
1: to, T-O.
0: 네, 여기서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to죠. 어디 어디로라는 뜻의 t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대화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3: I think I'm good.
2: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3: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on Tuesday, we learned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라고 하면 제가 뭐뭐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뭐뭐 해드릴게요라는 표현이에요. Carry는 들다, that은 그것, for you, 당신을 위해, 즉 제가 그걸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자,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시작해볼게요.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2: Let me carry that for you.
0: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1: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0: 그쵸. This bag of groceries가 이 장바구니가라는 말이었고요. Is so
1: heavy. H-E-A-V-Y.
0: 네, heavy가 무거운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들어줄게.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네, 자, 화요일의 문장이었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Let me carry that for you.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2: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마워.
1: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0: 자, that
1: would. It sounds the same as 나무, wood.
0: 오, 맞아요.
1: But the spelling is different. W-O-U-L-D.
0: 맞습니다. 그래서 L이 묵음이에요. 발음은 안 네. 되지만 있어요, 스펠링은.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죠. 뭐, thanks는 네, 좀 쉽죠.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라고 했는데.
1: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친구들이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죠.
1: Mm-hmm. That's what friends, F-R-I-E-N-D-S.
0: 네,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S까지 붙였는데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여기서 말한 친구는 특정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를 붙여준 거예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이 문장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외워주세요.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2: Let me carry that for you.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2: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자, 수요일 뭘 배웠나요?
1: Well, our sentence was...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죠. 좀 상대방이 걱정될 때, mm-hmm. 안 좋아 보일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1: Or staff are checking in on the customers.
0: 맞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고객님, 뭐 다 괜찮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0: 요럴 때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자, 그럼 대화 듣고 올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s everything okay?
2: Not really. I had a hard day.
0: 다 괜찮아?
3: Is everything okay?
0: 네, 친구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3: Not really. I had a hard day.
0: 자, not really 라고 했죠. 별로. Not really okay 인데 앞에서 okay를 이미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not really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좀 힘든 하루였어를 어떻게 말했죠? 다시 한번.
3: I had a hard day, D-A-Y.
0: 네, 그래서 D-A-Y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고요. Have a hard day가 힘든 하루를 보내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우리 have a good day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하루를 보내다. 네, 그래서 good 대신에 bad 혹은 hard 이런 단어들을 또 넣으면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I had a hard day 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이어서 말하는지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안 됐다.
3: I'm sorry.
0: 자, 여기서 I'm sorry는 내가 미안한 게 아니죠, 그쵸? 유감이네요 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공감을 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얘기하고 싶어?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빈칸에는
3: talk, T-A-L-K.
0: 여기서도 L 발음 하나요, 안 하나요?
3: 안 합니다.
0: 그렇죠, talk라고 하지 않습니다. talk이죠. 자,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니? 뭐 얘기하고 싶어?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따가
3: maybe later.
0: 네, maybe later.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고요.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3: Thanks for asking, though.
0: Thanks for?
3: Asking, A-S-K-I-N-G.
0: 그쵸. Thanks for asking까지만 얘기하면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인데 그래도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맨 뒤에 though를 붙여주면 돼요. though는 스펠링이 조금 독특해요.
3: Right, it's T-H-O-U-G-H.
0: 마지막 G-H는 발음을 여기서 하지 않죠, 그쵸? though.
3: O-U-G-H, you just have to memorize the pronuncia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ords with different pronunciations.
0: 맞아요. 왜냐면 enough는 F로 발음하잖아요, 그쵸?
3: And that's uff, but then there's cough.
0: 그러게요.
3: Where the OU is a different sound. And then there's through, where it's just ooh.
0: Ooh.
3: There's so many different sounds.
0: 맞아요. 그래서 GH, 특히 OUGH로 끝나는 단어들은 매번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그때 잘 외워두세요. Though라는 거 여기서는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수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Is everything okay?
2: Not really. I had a hard day.
1: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3: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까지만 보면 그냥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just가 나왔네요. If you need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필요한 게 있다면 이라는 말로 요 if가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요 큰 문장을 통으로 외우시면 되죠, 그쵸?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이나 우리가 배웠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1: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2: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괜찮을 거야.
3: I'll be okay.
0: 네, 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좀 쉬면 돼.
3: I just need some rest.
0: 빈칸에는?
3: Rest, R-E-S-T.
0: R-E-S-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just가 들어갔는데요. 그냥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알겠어.

0: All right.
1: All right.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그쵸. 그래서 요 문장이 바로 이날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3: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1: 고마워.
0: Thank you.
1: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0: You're so thoughtful.
1: You're so...
0: Thoughtful. Here comes another O-U-G-H. Mm-hmm. But it's easier because it also has T. O-U-G-H-T is always ought.
1: Mm.
0: So this is T-H-O-U-G-H-T-F-U-L.
1: 맞아요. Thought는 뒤에 O-U-G-H가 있지만 T로 끝나서 O-U-G-H-T는 ought 이렇게 항상 발음이 되고요. Thought는 생각이잖아요. Thoughtful, 생각이 많은, 즉 배려심이 깊은이라는 의미이죠. 당연하지.
0: Of course.
1: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0: That's what I'm here for.
1: 자, that's what friends are for 하고 mm-hmm.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0: Here, that's what I'm here for. H-E-R-E.
1: 네,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 좀 변형해서 또 사용해봤습니다. 이 문장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목요일에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3: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2: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3: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1: All right, Friday.
0: Okay, Friday's expression was,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라는 말로 정말 큰 감동이다, 나한테는 이 세상만큼 소중하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3: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0: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1: 네, I hope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 염원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자, make things easier 기억나시죠? 어떤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다, 손쉽게 만들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있어서 좀 더 일이 수월해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라는 말이었죠. 정말 그랬어.
0: It really did.
1: 네, 동사, 비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 일반적인 동사를 말했을 때 그랬어라고 대답할 때는 It did. 정말 그랬어는 It really did.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0: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0: World. W-R-O-L-D. Ignore the O.
1: 맞아요.
0: W-O-R-L-D.
1: 네, 연습 많이 하고 계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I'm just glad I could help.
3: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1: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0: I'm just glad I could help.
1: 기쁜이란 단어는?
0: Glad, G-L-A-D.
1: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0: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1: 네, better가 더 나은이라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 다 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3: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2: I'm just glad I could help.
3: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1: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0: Excellent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0: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독스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벌써 뭐 9월 이제 찬바람이라고 하기 조금 그 이른 감이 있지만서도
1: sure.
0: 서서히 이제 가을을 준비할 때가 되고 있는데요.
1: Slowly.
0: 네, 저는 yeah. 가장 가을을 먼저 느낄 때가 이제 9월호 지필할 때.
1: You feel 네. the autumn season
0: oh, yeah.
1: As you're writing.
0: Right, because I need to be sensitive about those weather changes and some,
1: course,
0: you know,
1: yeah.
0: seasonal things.
1: Right.
0: 네.
1: Well, speaking of September,
0: mm.
1: I hope you guys are all running to your bookstore to get the September Easy English book.
0: Wow.
1: What can we expect from the September book?
0: Oh, many practical expressions, of course, you can definitely use in your daily conversation.
1: Okay.
0: In many different contexts. I'm sorry, I don't remember.
1: I
0: haven't gotten the book
1: ago.
0: yet. 아직 저도 책을 못 받아봐서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The suspense 네. is building up. Yes.
0: 또 써. 선생님, 좀 과격한 표현이 많다. 뭐 run to the bookstore.
1: Run to the bookstore.
0: 않나. 뭐 suspense가 있다고 하질 않나.
1: 네. 기대되네요.
0: 아, 근데 suspense라는 표현을 suspense is building up. 이라고 하셨나요?
1: Yeah, suspense is building up.
0: 긴장감이 더하고 있습니다. Yeah. 두근 두근
1: 두근 두근. 두근,
0: 네.
1: 두근.
0: 자, 그거 다음 달쯤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 리뷰하는 날이거든요.
1: Mm-hmm.
0: 네, 116쪽에서 이제 weekly review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We learned some interesting expressions mm. in different situations this past week.
0: Yes.
1: But I liked it a lot this week because it reminded me of all my travels and how I want to travel again.
0: 네.
1: You know, we all get excited to travel, right?
0: 그렇죠. Yeah.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여행에 관련된 여행 가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1: mm-hmm.
0: 내가 이제까지는 이런 말까지 내가 안 해봤는데 한번 다음 여행 갈 적엔 한번 해볼 만하다 싶은 표현들을 저희가 모아보긴 했거든요.
1: Right?
0: 늘 쓰는 말만 쓰시는 것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1: of
0: 건데.
1: Of course, of course.
0: Definitely better than nothing. Mm-hmm. 하지만 조금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고 할 적에
1: right.
0: 한두 마디를 더 붙여보는 거
1: That's
0: 안전하게
1: right.
0: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Absolutely.
0: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내용 복습해 볼까요? 117쪽 되겠습니다.
1: Mm-hmm.
0: 월요일 17일에는 그 숙소에 도착해서 자신이 미리 예약해 놓은 상황을 이제 상태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알아봐 달라 체크하는 상황이 되겠죠. 확인하고 yeah. 들어가 보는 상황입니다.
1: Usually when you go to a hotel, when you check into a hotel, there are many things you want to say. But you can keep it simple.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0: 네.
1: 주로 이제 딱 가면 당연히 내가 체크인하러 가는데 뭐 그쪽에서 물어보는 것도 요새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물어보고 give me your passport. So I usually just walk in and say, oh, check in today. My name is Ju Chunam. This is my passport.
0: 그러니까 check in today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체크인이라는 말도 해야 되는 거고.
1: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연습 겸 해보는 게 좋아요. I'm here to check in. 배운 내용이 중요하니까.
0: 네.
1: I have a reservation under 보영리. 이렇게.
0: 예약은 제가 해드리고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대신 보영리로 하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했는데요. 라고 저는 우리말로도 시작을 하거든요.
1: I have a reservation.
0: I have a reservation.
1: Oh, there you go.
0: 바로 이제 이 말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월요일에 했던 내용인데 근데 누구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다라는 정보까지 미리 주고 있는 거예요.
1: Right.
0: 그러니까 제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1: Right.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그렇습니다. 이제 under가 들어가서요. 누구라는 이름 하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1: right.
0: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제가 예약

0: 연락을 해둔 게 있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 그다음에 누구라는 이름으로 했거든요. Under Kim.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영 쌤 남편분이 예약을 네. 해줬어. 네. 남편분 이름으로 해줬어. 네. 근데 체크는 내가 해. 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0: 그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거죠.
1: 그래서 보영 리가 안 나오고 킴이 나왔네.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언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 이제 예약을 해준 것일 수 있으니까.
1: 그냥 보영 쌤 이름으로 해주시지 왜.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죠.
0: 네. 그렇지 않나요?
1: That's why you need to understand the full context. 그래서 중요한 거네.
0: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8층에 요청하신 대로 바다가 보이는 방을 잘 준비를 해놓고 이제 고객님 그렇구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그렇죠. We have one ready. 자, 우리가 그런 거 하나를 준비 딱 해두고 있습니다.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바로 8층에 말이죠. That means you're going to have a very good view, very nice view.
1: 아, 여기 오션 뷰네요.
0: 그렇죠.
1: 멋있겠다.
0: 오션 뷰를 특히 원했다라고 하니까 자, 요청했다라는 뜻의 동사로 request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그렇습니다. A room with an ocean view. 자, 오션 뷰를 갖추고 있는 방을 달라고 request 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1: That's
0: 자, 영문 대화 궁금하시죠? 다시 들어보세요.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2: Let me check that for you. One moment, please.
3: Sure.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2: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3: Perfect. Thank you so much.
0: 네,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상층에 바로 그런 거 하나 딱 준비해 두었습니다라고 한다면
1: We have one ready on the ground floor.
0: 네. We have one ready on the ground floor. 아까는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8층에 준비해 놨다고 했잖아요. Mm-hmm. 이번엔 8층을 지상층으로 바꿔서 ground floor에 준비해 놨다. 그래서 G라고 이제 엘리베이터 보면은 버튼 중에 G라고 쓴 게 있어요.
1: G is the ground floor.
0: Ground floor.
1: Technically it's The ground floor is usually the first floor, but some hotels have a different system. Instead of saying one, it's G, ground floor.
0: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지상층이 지상층이죠?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를 한번 보셨고요. 이제 118쪽으로 가서 화요일 18일 대화를 보겠습니다.
1: Okay.
0: 자, 여기에서는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는지를 그 지역 주민 현지인에게 묻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보통
1: okay.
0: 두 블럭 정도를 쭉 걸어 가셔서 다음 왼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 Oh, so you're asking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0: That's right.
1: And the person says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0: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제 길 묻고 안내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담고 있는 대화 표현을 우리가 많은 교재에서 보게 되는데
1: right.
0: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o straight.
1: go straight.
0: 일단 go straight.
1: 일단 go straight. 근데 이런 거 어때요? 가다가 잘못 왔어.
0: 어.
1: Go back. go back two blocks. Turn right, turn left.
0: 그 좋은 말이다. 항상 go straight만 있었는데 go back. 뒤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도 그렇죠. 좋은 말인데요.
1: 근데 생각해보면 네.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네. 어느 방향이든 일단 go straight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뒤로 가리키면서 go straight 할 수도 있겠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래서 5분 정도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1: It's about a 5-minute walk.
0: It's about a 5-minute walk. 약 이렇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라는 뜻으로 about가 붙은 거고요.
1: Right?
0: It's about a 5-minute walk. 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 a 5-minute walk. 이렇게 명사형처럼 문장을
1: right.
0: 만드는 표현도 보셨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렇다면 대화 들어볼까요?
3: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2: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3: Is it far from here?
2: Not really. It's about a 5-minute walk.
3: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0: 네. 아유, 전 제가 길을 잃었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1: Oh, I was worried.
0: 그렇죠. I was worried. I was lost. 내가 뭐뭐를 했을까 봐라는 말이 이제 그 까봐라는 거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냥 I was worried. I was lost라고 하시면 그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1: That's right.
0: 내가 길을 잃었다고 나는 걱정했다라는 말이지만 결국

0: 길을 잃었을까 봐 걱정했다 이 말이죠. I was worried, I was lost.
1: 네. 딱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어제 배웠던 표현이 기억이 나는 게 네. oh, good thing I asked.
0: Good thing I asked.
1: Oh, good thing I asked.
0: 바로 그거네. 내가 이거 이렇게 물어보길 참 잘했네요, 제가.
1: 다행이네.
0: 네, good thing I asked.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보죠.
1: Okay.
0: 거기는요,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리예요.
1: It's about a two-hour drive.
0: It's about a two-hour drive. 아까는 it's about a five-minute walk라고 했거든요.
1: Right.
0: 그러니까 5 minutes, 5분 정도 걸린다라는 뜻인데 5 minutes이 들어갈 자리에 2시간 걸린다, two-hour를 넣게 되고 walk 말고 drive를 넣게 되면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1: So be sure to say two-hour drive, not two-hours drive.
0: Oh, I was going to say the same thing.
1: That's right. Five 네. minutes 마찬가지로 five minutes가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 Five-minute is one adjective.
0: 그렇습니다.
1: Two-hour, two-hour is one adjective.
0: Right.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five하고 hyphen으로 연결해서 five-minute 하면 뭐 5분짜리라는 말이 되고 two-hour 까지 말하면 2시간짜리 이런 말이 되기
1: right.
0: 때문에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옛날에 시험 참 많이 봤어요.
1: 많이
0: 이거 가지고
1: 거예요.
0: 네. 뭐 5-year-old boy라고 할 것이냐.
1: 제일 많이 쓰는 그거잖아요.
0: 그렇죠. Years old라고 할 것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골라서 하라고.
1: That's
0: 네.
1: right.
0: 자, 여기서는 걸어서 5분 가는 거리다. 이것은 it's about a 5-minute walk 였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바로 옆 페이지 119쪽으로 넘어갑니다. Mm-hmm. 수요일 19일 순서에서는요. 공항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1: 아.
0: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가 체크인 카운터인지를 지금 헤매는 상황이 돼요.
1: 아,
0: 자, 이 사람은 Air Canada 이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를 찾고 있습니다.
1: Oh,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네.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이 말을 먼저 하고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 있나요? 근데 무슨 항공사에? For Air Canada. Air Canada의 체크인 카운터 중간에 for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때 주치 선생님이
1: right.
0: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excuse me, where is the Air Canada check-in counter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1: Both perfectly fine.
0: 네, 그렇습니다.
1: Right.
0: 중요한 건 이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좀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1: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네. 그래야지 알아듣는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듣고 급하게 이제 빨리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지.
1: Right.
0: 내 마음이 급하다고 막 이렇게 굴려 말하면 yeah.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1: Oh, it's tough.
0: 네. tough. 네. 자,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죠?
1: Right. Oh,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네.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before it got too late. Before it got too late. 그러기 전에 제가 물어봐서 기뻐요. Glad I asked. 그러길 잘했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대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3: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2: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3: It happens all the time.
2: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네,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1: Okay.
0: 어머, 제가 글쎄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 있죠?
1: I was calling the wrong number.
0: I was calling the wrong number. 엉뚱한 번호로 계속 걸고 있어서 어쩐지 엉뚱하게 답이 나오더라. 자, 이건 본문에서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라는 문장을 응용한
1: yes,
0: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1: Sometimes when you call the wrong number, you immediately find out, 어, 잘못 걸었다.
0: 어.
1: Sorry, wrong number.
0: Wrong number.
1: 딱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냥.
0: 네, 네.
1: I'm sorry, wrong number.
0: I'm sorry, wrong number. 제가 번호를 잘못 걸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1: Right,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20일 목요일 순서로 갑니다. 120쪽인데요.
1: Mm-hmm.
0: 자 여기서는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가져다 줄 과자들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1: Oh, snacks.
0: Snacks. 근데 이 snacks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1: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0: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자, popular 해서요. Popular 하지 popular, popular 이렇지 않습니다. Popular 그래서 끝까지 배에 힘을 주고 발음하거든요. Popular 라고 해야 알아듣지. Popular.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So these snacks are

0: popular with tourists, right? 이렇게 What? 묻거든요.
1: Popular.
0: Popular.
1: Oh, these snacks are popular.
0: Popular. 그렇죠. Yeah. 자, popular, 예를 들어서 이 노래는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죠라고 한다면 This song is popular with teenagers.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1: Right? That's right.
0: Right 하다는 거죠. 네.
1: 네. That's right.
0: 자, 과자를 이제 외국의 친구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로 고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Mm-hmm. 비행기에 가져가기 편한 걸 찾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1: Oh,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0: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Yes.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에 쉬운 그런 거.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였습니다. Mm-hmm.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3: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3: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Okay, I'll take 3 boxes.
0: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세 개의 상자를 사겠습니다. 주세요. 고른다라는 선택의 의미에 좀 더 이렇게 좀 중심을 두고 말한다면 I'll buy보다도 I'll take 3 boxes가 더 어울리겠다라는 right. 말씀드렸죠.
1: I'll take 3 boxes.
0: 그렇습니다. 자, 응용 문제 2번에 보겠습니다.
1: Okay.
0: 제가요, 손주들한테 읽어주기에 쉬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1: I need something easy to read to my grandchildren.
0: I need something easy to read. 까지만 보자면 읽기에 쉬운 어떤 게 필요해요. I need something easy to read. 누구에게? To my grandchildren. 나의 right. 손자들에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바로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갑니다.
1: Friday.
0: 네, 벌써 121쪽인데요. 그 이제 외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이, 길에 교통량이 많은 거예요. 밤시간인데.
1: Right.
0: 그래서 아니,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많아요? 라고 묻는 말이 나오죠.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0: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바쁘다, 이 정도로 차량이 많다라는 말이 this busy, 이만큼 바쁘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 This busy
0: 그렇죠.
1: or this bad?
0: This bad.
1: At night?
0: 그렇죠. Busy 한 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bad가 되겠죠.
1: That's right.
0: 그렇죠. 교통량이 많은 것까지는 okay. 근데 너무 많아서 막힌다. 그러면 bad가 되는 건데요.
1: That's right.
0: 자, 어떤 내용일까요? 대화 다시 들어보세요.
3: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2: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3: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2: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3: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네, 자 어디로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목적지를 말할 때 Could you take me to 어디 어디? Could you take me to EBS? Could you take me to 뭐뭐 Seoul Station? 뭐 Could you take me to 뭐 이렇게 뭐뭐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Could you take me to?
0: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나오길 그렇다면 잘한 거네요.
1: Oh,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내가 그러길 잘했다. Good thing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볼까요?
1: Alright.
0: 주소를 적은 걸 보여주면서 저를 이 주소로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1: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0: 네, 간단하죠.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이 주소로 저를 데려가 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Mm-hmm. 이제 새 책과 함께 머지않아 또 구하러 가시겠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English.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0: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이름과 얼굴이 다른 동상이 있다고? 세계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 코난 도일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인데요. 생가에는 그를 위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에도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이 동상의 모습은 사실 그가 아닙니다. 파이프를 들고 긴 코트를 입은 사람. 바로 탐정 셜록 홈스입니다. 코난 도일은 자신이 만들어낸 캐릭터의 유명세 때문에 자신의 동상마저 셜록 홈즈에게 내줘야 했던 것이죠. 작품의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파리 지옥의 인지 능력은 숫자를 세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파리 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파리 지옥에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와 곤충이 달라붙을 때를 각각 상상해보자. 먼지는 살아있지 않은 무기물이므로 올가미를 자극하더라도 처음 날아들었을 때 한 번에 그친다. 반면 곤충은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올가미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파리 지옥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자극이 두 번 이상 감지되면 올가미를 닫는다. 게다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자극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자극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파리 지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식물이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가까움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곽춘명 교수의 책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클락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현대지성에서 펴낸 식물 생명과학자 곽준명 교수의 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파리지옥이 숫자를 셀줄 안다. 너무 놀랍죠? 식물들은 숫자를 세기도 하고 암기도 할수 있고요. 외운다는 거죠. 이 동물에 비해서 식물이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막연하게, 납작하게만 식물을 보고 계셨다면 오늘 아마 초대석 방송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 후 2부에 곽준명 교수 모시고 바로 이 책,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질문 있으면 많이 미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보실 수도 있죠. 반디 앱에 그 보이는 라디오 화면 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PC로도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 뒤로, 와, 이건 진짜 아주 오래된 그런 식당. 노포 이런 데 가면 벽이 다 이렇잖아요. 막 메모 같은 걸로 가득한데 지금 제 뒤에 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먼저 도착했던 엽서들 그리고 좀그 그림 위주로 일단 이렇게 이게 여기다 접촉을 시킨 거고요. 붙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붙이지 않은 엽서들까지 네, 어제까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나중에 온 엽서들은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요. 주소를 보내신 것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예, 마지막 그 도착분까지 어제까지 연휴로 배송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해서 어제까지 좀 기다렸고요. 이 모든 엽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안에 우수 엽서 그 심사를 하고 다음 주 8월 26일 방송에서 이제 그 우수 엽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엽서상 이거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북카페의 그 작명법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상 이름도 아기자기하게 붙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그런 게 떠올랐어요. 뭐, 게으른데 귀여워 상, 이런 거.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마감 넘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감님이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도착한다. 이 분명히 마감일 지났는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게으른데 귀여워 상. 이런 것도 좀 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었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뭐, 참고할게요. 혹시 이런 상 이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네, 다음 주 우리 시상에 참고할 테니까요. 뭔가 이렇게 작명 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연으로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채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니까 좀 힘나네요. 이게 뭔가 부채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엽서와 별개로 또 다른 또 7주년 앞두고 있다고 그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 이 선물도 다 소개를 못 했는데, 그중에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이민혜님이 보내주신 부채 선물이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시고 여기에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송담 도장도 딱 찍혀 있고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딱 넘기면 축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봤어요. 들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바람도 부채질도 하면서 방송할 수가 있구나. 이게 좀 재밌습니다. 7주년 당일날도 네, 이거 들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출석 이벤트 선물들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주영님도 받으셨대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돌이 계약한 것만으로도 기쁜데 오늘 북카페에서 출석 선물이 도착했어요. 아, 북카페 듣듯이 혼자 되뇌면서 즐거운 저만의 시간 즐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책 즐겨주세요. 그리고 김정중님도 받으셨대요. 아, 출석 이벤트 책 방금 받았어요. 어찌나 반가운지요. 저는 집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데 늘 방송 들으면서 반찬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받은 책 제목이, 아, 이겁니다. 반찬 만드는 이 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어머머머, 제가 반찬 가게 하는 줄 알고 보내신 건가요? 그럴 일 없는데, 우리 출석 이벤트 책은 랜덤 발송인데요. 일단 포장 쫙한 다음에 주소를 쭉 붙이기 때문에 랜덤인데 이게 운명처럼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다고,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서님도 아차상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름 내음 물씬 풍기는 싱그러운 자연 관찰 에세이를 받으셨대요. 길가 작은 풀을 통해 호숫가 월든을 꿈꿔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월든을 꿈꾸시는 최현서님 사연까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출석 이벤트 선물들 가고 있고요. 아직도 주소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접수합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9분,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파이스트의 1, 2, 3, 4, 그리고 2개월의 넘버원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이 북카페 이미지 예, 자주 즐기고도 계신데요. 라디오니까 들으시면서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흔히 똥머리라고 말하는 그 캐릭터가 있죠. 엄청나게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커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즐거우시다는 사연들도 주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부채 또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네, 한번 또 들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고운 바람 부채. 네, 좋으시죠? 거기로 바람을 지금 이렇게 제가 부채질 하고 있으니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정서진님, 반짝 고님 아이 둘과 생방을 기다렸어요. 방학이랑 아이들과 자주 같이 들어요. 채희, 이환이, 저희 아이들과 오늘도 2시간 소중히 챙겨 듣겠습니다. 채희, 그리고 이환이, 와,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 이름, 홍은식님은 문지기상 제안 주셨습니다. 첫 문을 열고 들어온 엽서,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고 온 엽서에게 문지기상 어떨까요?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은 매일이 잔치에 초대받은 기분이랍니다. 7주년 잔치요. 각자의 마음을 담아주셨기에 색색이의 반짝거림이 있어 듣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엽서 지금 다몇 장인지 아직은 헤아리질 못했어요. 어제 엽서까지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보내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우리 카페인 굿즈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카페인 21분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다 모아서 집계하고 심사하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간 카페인 전달할게요. 이번 주 주제는 너는 어디서 왔니? 입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피부 점액질과 유선형 몸매. 시속 60에서 70km라는 빠른 속도로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된 건 고단한 삶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평생을 물에 떠서 살아가는 떠사리 물고기입니다. 물속 깊은 곳이 아닌 물의 표층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죠. 포식자를 피해 모래 바닥을 파고들 수도, 바위 틈으로 숨어들 수도 없는 그들은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선형의 몸을 가진 물고기는 헤엄칠 때 물이 소용돌이치지 않고 몸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요. 또 튀어나온 부분 없이 매끄럽게 생긴 데다 피부에 점액질이 있어 마찰도 줄여줍니다. 헤엄치며 살기에 완벽에 가까운 체형이라 할 수 있죠. 고등어의 빛깔에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자면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사방이 모두 물,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같은 떠사리 물고기들은 대체로 등이 푸르고 배 쪽이 은백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 색깔이 푸른 것은 먹잇감을 찾아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바다 색과 구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배가 은백색인 이유는 물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물 속에서 수면을 보면 햇빛이 투과되어 수면의 빛깔이 은백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등어의 배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고등어는 그래서 이름도 여럿입니다.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등에 무늬가 있다고 해서 벽문어라 소개하고 있고요.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는 그 모양이 칼과 닮았다고 해서 고도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등어라는 이름은 등이 둥글고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물고기라는 의미로 그 생김새에서 유래한 이름이고요. 고등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책임져준 생선이죠. 그래서 고등어 앞에 국민이라는 말을 붙여 국민

생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고마운 물고기입니다.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에는 고등어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맛있지만 고등어가 가장 맛있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루시드 폴의 고등어 띄워드렸습니다. 와, 고등어 이야기 참 놀랍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고등어. 그 이름의 유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생김새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또 생존 전략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 등푸른 색, 덕분에 바다랑 섞여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래에서 볼 때도 이 햇살 비친 수면의 빛깔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은백색으로 이제 배를 그렇게 갖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보호색인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 지혜가. 근데 우리 또 이제 너무 식탁 위에서 많이 보니까 하미경님, 고등어의 몸매, 떠사리 물고기라니 고등어야 미안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애틋한 감정이 들죠.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저 어제 고등어 먹었어요. 기름져서.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오나 봐요. 가을이 오는 그 속도를 또 고등어의 그 맛을 통해서 이미 또 이렇게 느끼고 계시네요. 정희남님은 고등어의 생존을 위한 변신 얘기하다가 가을 고등어가 맛있다. 아, 미안해, 고등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정이 복잡합니다. 고등어는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쵸? 가을 고등어. 근데 이제 이 생태계가 이렇게도 돌아가긴 하니까요. 자,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정옥님, 라디오를 켰는데 출석 이벤트 선물 받았다는 멘트에 혹시 이름 순으로 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나도 김씨인데? 기억? 혹시 나도 왔겠다 싶어서 얼른 나가 봤어요. 세상에나 우체통 안에 들어있는 회색 봉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 이름 순으로 지금 발송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혹시 기억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 이름이 그렇게 시작되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우리가 발송한 봉투 색깔은 회색이 맞습니다. 회색 봉투가 오면 혹시 나에게 온 책일까? 책 선물일까? 개근상 선물일까? 하시면서 한번 열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엑시트 힐라리어스가 함께한 하이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 이벤트 선물 날아가고 있는데요. 아, 이 하시성을 가지신 카페인님도 방금 우편하면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가나다 수는 또

아닌가 봐요. 예,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잘 기다려 보시죠. 선물 가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읽기의 기쁨 시간에는 샘터에서 펴낸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절기,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궁금하시죠? 이 책을 열어보시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의미로 곱씹어보게 되실 겁니다. 이주연 작가는 절기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으시대요. 새로운 감각, 그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발견하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기념하게 하는 힘, 그게 절기에 있다는 거죠. 입추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이야기부터 읽어볼게요.

여름 음식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사계절 가운데서도 여름 음식에 얽힌 기억은 유난히 강하다. 아마도 여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어서일 것이다. 더위가 숨을 조이고 습기가 몸을 짓누를수록 음식이 건네는 안도와 해방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가장 버티기 힘든 순간에 스치는 작은 기쁨이어서다. 거실과 부엌에 멀쩡한 식탁과 탁자가 있어도 굳이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아 먹던 수박. 대야만한 양푼에 꽁보리밥과 열무김치를 넣고 쓱쓱 비벼 돌아가며 떠먹던 비빔밥. 몸에 쩍 달라붙은 티셔츠 옷깃을 잡아 들어 올리며 벌컥벌컥 들이켜던 차가운 보리차. 성에 낀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시던 냉면과 콩국수. 추울 때 뜨끈한 것을 삼키는 기분도 물론 좋지만 더울 때 차가운 것이 위장을 훑고 지나갈 때의 쾌감은 또 다르다. 그 순간 몸의 열이 한겹 벗겨지는 듯하다. 여름 음식에는 그런 드라마 같은 순간이 있다. 나는 4살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부모님과 오빠는 지금도 그곳에 산다. 그 자리는 LG의 전신인 금성 공장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아파트가 들어설 무렵 공장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단지 옆 금성시장이라는 이름의 시장과 그 입구에 골드스타 간판을 단 전파상이 그 시간을 대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파상 옆 작은 식당에서 여름이면 엄마와 나는 꽁보리 열무 비빔밥을 먹었다. 그 식당이 여름에만 문을 열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꼭 더운 날에만 그곳을 찾았다. 엄마와 슬쩍 눈을 맞추고 집을 나서던 기억. 보리밥 먹고 방귀 뀌면 안 된다며 웃던 장면이 겹쳐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여름에만 허락되는 작은 일탈처럼 기억한다. 계절이 바뀌면 잊혔다가 더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 보리와 열무가 여름 초입에 맞물려 여무는 작물이라는 사실은 훗날에야 알게 되었다. 꽁보리 열무 비빔밥이 단지 제철 재료의 조합만은 아니라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을 지나 자라고 열무는 더위 속에서 빠르게 여물지만 오래 두면 금세 질겨진다. 서늘한 기운을 지닌 두 재료를 함께 비벼 먹으면 달아오른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면 꽁보리 열무 비빔밥은 거창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메뉴다. 가장 더운 시기에 열을 식혀줄 재료가 함께 여물고 우리는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 비빈다. 그리고 그 조합이 꽤 잘 어울린다.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맛이 더 살아난다. 그 시절 우리가 그 집을 유독 여름에만 찾았던 이유

이유는 여름이야말로 작은 일탈과 시시한 농담이라도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계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계절의 이치를 알지 못했어도 몸이 먼저 제 균형을 찾아 그리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자친구가 부른 써니 썸머 들려드렸습니다.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 읽고 있어요. 이 여름 음식과 소소한 일탈 또 시시한 농담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카페인님들 이번 2026년 여름 아직 좀 한창이죠.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올여름 견디게 해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의 절기 감각 한번 헤아려 보시죠. 이번에 또 음식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혈당이 오르는 구조를 알고 난 뒤부터는 식전에 채소를 먹으려 애쓴다. 벌써 2, 3년은 된 습관이다. 나는 이것을 식전 채소라고 부른다. 남편에게도 용준, 식전 채소 먹으러 와 하고 부른다. 장난처럼 말하지만 나름대로는 진지한 의식이다. 여름에는 이 습관이 특히 빛난다.

열매 채소의 계절이라 색이 선명하고 형태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손질하는 동안 기분이 밝아지고 보는 눈도 함께 즐거워진다. 여름철 식전 채소가 좋은 이유는 눈이 즐거워서만은 아니다. 잎 채소를 씹을 때의 청량함 때문이다. 손바닥처럼 넓게 퍼진 잎을 와그작와그작 우걱우걱 씹을 때 특히 그렇다.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한 주름진 잎을 한 움큼 입에 넣으면 채즙이 입안 가득 번진다. 가끔은 욕심을 부리다 입가에 초록빛 물이 맺히기도 한다. 토마토는 또 다르다. 제철을 맞아 과즙이 단단히 찬 토마토는 방심하면 안 된다. 깨무는 순간 붉은 즙이 사방으로 튄다. 가끔은 남편 얼굴에 튀기도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하게 웃음이 난다. 시고 상큼한 것을 깨물었는데 이상하게 고소한 맛이 도는 느낌이랄까? 여름에는 향이 거의 없는 상추도 박하잎처럼 시원하게 느껴진다. 추운 나라에는 침엽수가, 더운 나라에는 화렵수가 많은데 이는 잎의 구조와 열을 내보내는 방식이 맞물려 있다. 잎이 넓을수록 열을 더 잘 내보낸다. 그런 성질의 재료를 먹으면 몸에도 분명히 반응이 있다. 여름에 잎 채소를 씹을 때도는 그 청량감도 괜한 느낌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유독 쌈이 당긴다. 소금에 절인 오이를 넣고 달짝지근하게 볶은 소고기를 상추에 싸먹으면 멈추기 어렵다. 거기에 방아잎이 더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입안을 화하게 식혀주는 힘이 있다. 나는 방아잎을 유난히 좋아한다. 여름이면 방아잎을 넣어 짭짤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다시 방아잎에 싸먹는다. 그 옆에는 방아잎을 넣어 부친 부추전이 놓인다. 방아는 경상도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낯설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잠시 집안일 하거나 밖에 나갔다 오거나 열받는 업무 연락을 받고 나면 몸 어딘가가 다시 달아오른다. 그럴 때 나는 냉장고에 씻어둔 방아 줄기를 꺼내 털 달린 줄기째 씹어먹는다. 화한 향이 퍼지면서 열이 한겹 내려앉는다. 기분도 따라 풀린다. 돌이켜보면 여름은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그 더위를 식혀줄 것들이 가장 풍성하게 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재료들을 골라 한 그릇을 만들고 한 장을 싸고 한 입을 씹으며 여름을 건넌다. 그렇게 생각하니 유난히 싫던 여름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싫은 계절도 결국은 먹으며 지나간다.

아리 리쥬가 함께한 곡 싱싱농장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감각 센터에서 나온 책이고요. 내일까지 이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 누군가의 어릴 때의 여름 추억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써 같이 나의 추억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참 놀랍죠? 추억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어떤 여름 음식에 기대서 이 여름 하고 계신지 볼까요? 오늘 이쌈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쌈안 드실 수 있을까 싶은데, 박주영님, 여름 내내 먹었던 것은 찐 호박쌈이요. 아, 방금 북카페 들으며 호박잎을 샀어요. 빡빡장이라는 표현도 재밌습니다. 빡빡장 해서 호박쌈 해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호박잎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호박잎 사서 쪄서 먹어봤어요. 맛있던데요. 여름은 아무래도 그 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박잎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아주 넓은 이불 같아가지고 거기 아무리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 이불이 나의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좋습니다. 그리고 노윤서님. 올여름 내내 먹었던 최애 음식은 오이냉국과 콩나물 냉국이요. 냉국에 기대서 사셨네요. 이두 음식 때문에 무더위에 입맛이 없어도 시원하게 후루룩 한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그쵸? 이서우님은 저도 호박쌈, 오이냉국, 열무김치 이런 걸로 이제 여름을 버틴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와, 이게 다 침이 고이게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아, 이승현님, 저도 밥 먹을 때 항상 채소 먼저 먹어요. 그 다음 고기, 밥은 맨 나중이요. 식이섬유가 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나요? 그쵸. 요 순서 지키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아침은 꼭 이렇게 챙겨 먹긴 하는데. 김미향님은 저의 그 실수에서 비롯되었던 말이었는데요. 물회하는 시인들. 무리하는 시인들 말고 물회하는 시인들 덕분에 물회를 다섯 번 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그쵸. 송채원님도 저도 물회 일주일에 세번 이상 계속 먹은 듯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를 버티게 한그 음식들, 아, 흥미롭죠?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엽서가 북카페 7주년 기념 엽서 보냈는데 그게 돌아간 반송된 경우가 있네요. 와, 이건 또 사연이 있는 건데, 저라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반송된 엽서, 진짜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반송된 엽서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왜 반송됐지? 궁금합니다. 이제 설의 The Lights Behind You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곽준명 교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0: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 가만히 살아간다 여기는 식물. 그런데 식물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서로 대화하고 기억하는 역동적인 식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쓴 곽준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식물생명과학자이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특훈 교수로 재직 중인 곽준명 교수님. 우리가 몰랐던 식물의 세계로 안내해 줄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북카페 첫 방문이시는데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그 아침에 그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소풍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레임도 있었고 또 이 첫 방송 출연이라는 네. 호기심도 첫 경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생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이 떨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네,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생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이기 때문에 사연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또 제가 오시자마자 오늘 우리 이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 북카페 에디션 세 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그려주실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거든요. 결정하셨나요 혹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까요?
1: 네. 물어보셨을 때 생각을 좀 했는데
0: 네.
1: 제가 거기 책에 여러 사진들을 넣었지만
0: 네.
1: 애기장 때 전체 사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애기장 때를 그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0: 와, 네. 정말 중요한 식물입니다. 이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애기장 때 전체 이미지인 거죠. 전체
1: 네.
0: 모습을. 오늘 애기장 때 에디션은 사실 북카페 몇 년을 해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 에디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책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식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 인간의 미래와도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너무나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저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1: 글쎄요. 식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0: 네.
1: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일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 식탁에서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0: 네.
1: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세포 수준이나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궁극적인 생물학적인 목적이 그 번식과 생존인데
0: 네.
1: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냥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 되게 동물적이지? 저 사람은 되게 식물적이야. 뭐 식물성, 이런 동물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정확한 구분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이 책 보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식물이 가진 게 전혀 그렇게 수동적이고, 좀 얌전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아니던데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숲을 또는 산책하거나 들판을 걸을 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데
0: 네.
1: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내면에는 아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식물들의 아주 많은 노력들이
0: 네.
1: 있습니다. 이 식물이 지상에 진출한 게 약 5-6억 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물에게 지능은 없지만
0: 네.
1: 그 사실 헤아리기 어려운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지혜는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0: 그렇죠.
1: 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뇌도 없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식물

0: 뇌는 뇌도 없고 신경망도 없는데 뭘로 그러면 그렇게 뭐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지? 의문을 품을 법한데 책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0: 예, 막 QR 코드도 막 들어가 있고. 네, 한번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써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1: 처음에 사실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책을 내기까지 같이 동행한 편집자께서
0: 네.
1: 저에게 두 번째 책을 썼으면 어떻겠냐고 한두 번째 분이셨어요. 그래서
0: 네.
1: 저라는 사람을 찾아내기까지의 노력도 사실 꽤 들였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 동료 과학자들 위해서 저희가 논문을 쓰긴 하지만,
0: 네.
1: 과학과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계시면 식물 또는 식물 세포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욕심도 좀 생겼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0: 네.
1: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나 좋았거나 하셨는지.
1: 저희가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어떻게 하면 얻은 결과를 읽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하는가,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희 책을 쓰면서도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식물들의 반응과 생명 현상 중 어떤 것을 소개하고,
0: 네.
1: 그리고 이런 과학적 발견을 소개하는 것이 어떤 이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독자들의 실생활, 그리고 독자들 읽으시면서 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구나
0: 네.
1: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게 가장 역시 어려웠었습니다. 예.
0: 근데 전달이 됐습니다. 예. 읽은
1: 감사합니다. 예.
0: 독자로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책에 보면 또 교수님이 이 식물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그 여정도 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던데요. 제가 아까 오시자마자, 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뭐, 동물 실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1: 예, 뭐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식물을 연구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그이 경력 경로를 따라가면서
0: 네.
1: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연민도 있었고, 그다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0: 네.
1: 제가 사춘기와 어려서는 안 그랬었는데 사춘기와 대학 때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근데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한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 뜻이 그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반대하신 적이 없는데
0: 네.
1: 왜 그러신지 그때 그렇게 하셨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겁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이 식물에 관한 과학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흔히들 피동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진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용감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책다 기대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여지영님은 애기장 때 에디션 정말 귀하겠어요. 나이 들수록 식물의 힘을 알게 돼서 점점 애정과 관심이 갑니다. 하셨는데요. 이 책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애기장 때 자료 사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 이 애기장 때 식물과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이게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교수님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존재인 거죠. 애기장 때.
1: 맞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 연구의 실험 재료가 애기장 때일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 네.
1: 애기장 때를 이제 실험 재료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이 애기장 때가 씨앗에서 다음 씨앗까지 나오는데 약 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나 꽃을 피우는 고등 식물이고, 그리고 씨앗 하나에서 약 1,500개에서

0: 2000개 정도의 이제 다음 세대 씨앗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애기장태가 이제 중요한 다른 작물들과 같은 그 가족인데, 이 애기장태 꽃이 책에서도 있는 그림처럼 네 꽃잎 네 개가 십자화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1: 네.
0: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식물들이 배추나 무, 유채, 양배추, 브로콜리, 뭐 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작아서 약 3, 40cm 정도밖에 키가 안
1: 네.
0: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 키우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염기서열 전체 유전 정보가 알려진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모든 유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를 도입시키거나 어떤 유전자를 결여시키는 방법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1: 그러네요,
0: 예,
1: 진짜.
0: 저 역시 그 애기장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바로 그 애기장대 에디션입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김주희님이 지금 동대구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네요. 제 고향은 김천입니다. 교수님 집에는 식물이 많나요? 제일 애정하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아까 보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가장 애정하는 식물.
0: 그러니까 이제
1: 애기장대?
0: 과학적으로는 애기장대를 가장
1: 네.
0: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향기 때문에
1: 네.
0: 좋아하는 것은 라벤더입니다.
1: 라벤더.
0: 예.
1: 그렇군요. 향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렇군요. 과학적으로는 애기장대, 그리고 향기로, 그리고 라벤더였습니다.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첫곡뭘 들어볼까요?
0: 제가 음악 좋아하는 음악을 정할 때그 가수의 음색이나 그리고 또 노랫말에
1: 네.
0: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곡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인 포리스트 블랙이라는 사람이 조이 윌리엄스랑 함께 부른 You Will Be the Proof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을 처음 선정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이 큰 범주로 실험 생물학인데
1: 네.
0: 저희는 결과를 얻어서 동료 과학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결론을 얻어서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한 증거를 결국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노랫말에 그런 중요한 단어들, show 그리고 proof 증거라는 이런 말들이
1: 네.
0: 있어서 골랐고요. 그다음에 노랫말은 사랑에 관한 것인데
1: 네.
0: 사람도 역시 보여줘야 되고 증거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곡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1: 와,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You're more than your bod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식물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출간한 곽준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책 제목만으로도 이미 저의 고정관념을 깼네요 하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이 사연 주셨거든요.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식물로 인식되는 순간. 우리 집 베란다에 살고 있는 여러 식물들과 대화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이 정말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제목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가 눈에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여기를 중시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아까 얘기하셨다면 증명하고 또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학의 시작은 아마 관찰, 자세한 관찰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0: 네.
1: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나면, 알게 되면, 과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저희가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을
0: 그렇죠.
1: 합니다. 그게 이제 실험 생물학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현상과 관련된 거죠.
0: 네.
1: 관찰과 관련돼서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련의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고
0: 네.
1: 가설과 부합되다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요. 세포 수준에서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깊이 자세하게
0: 네.
1: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반응도 사실은 세포들이 내는 반응들의 합인데 세포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포가 그리고 식물이 어떻게 외부 자극이나 내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0: 네.
1: 그에 따른 반응들을 일으켜내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모든 연구 결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기공 얘기를 해볼까요? 식물의 기공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핵심 관문 같은 것 같아요. 식물의 느낌과 행동과 기억을 얘기할 때.
1: 식물이 이제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0: 네.
1: 기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공은 식물 표면에 잎을 비롯한 표면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구멍입니다. 한
0: 네.
1: 쌍의 세포, 저희가 공변 세포라고 우리말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형성을 하고요. 이 기공이 열려야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햇빛과 함께
0: 네.
1: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요. 그 산물로 산소와 그리고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0: 내보내서 전체 지구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식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식물을 섭취한 다른 동물들을 음식으로,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
1: 네.
0: 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이 기공이 어떻게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연구했었었고요. 식물이 또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균인데 이
1: 네.
0: 세균들은 이 열려진 틈, 기공 이 틈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거기서 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1: 그러니까요. 이게 참그 기공을 열어야 하는데, 근데 또 세균은 참 두렵고 식물 입장에서도 너무 영리한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공을 열어야 하는 일출 직전에 이밤 사이에 꺼져 있었던 그 면역 유전자를 활성시킨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0: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을 할 때마다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도대체 저희가 이제 스마트하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런 일들을 어떻게 획득하게 됐을까, 그런 능력을
1: 그쵸. 그게
0: 이죠.
1: 궁금하죠.
0: 예,
1: 정말.
0: 그지. 기공이 열리게 되면 아침에 이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 틈을 통해서 세균 또는 위험 물질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를 키고 또
1: 네.
0: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행동이죠.
1: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과 곰팡이의 싸움을 또이 책에 이제 좀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서 특수부대 대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보면서 와, 식물에도 이 첩보의 세계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또 대중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풍성한 비유를 활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도 흥미롭고요.
0: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익숙하게
1: 네.
0: 전달 드릴까 싶어서 특수부대라든지 또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식물도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그리고 갉아먹는 곤충들과
1: 네.
0: 늘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곰팡이는 식물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존하고 또 번식할 수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게 식물과 곰팡이 또는 식물과 세균과의 줄다리기 전쟁이라고
1: 네.
0: 하죠. 한쪽이 땡기면 다른 한쪽도 또 역시 땡겨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곰팡이가 침입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아주 미세한 작은 RNA 분자들을 보내는데
1: 네.
0: 이런 RNA 분자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잘 분해가 되는데 그 지질에 쌓여 있는 소포체라는 것에 넣어서 마치
1: 네.
0: 그 택배를 보내듯이 곰팡이에게 보내죠. 근데
1: 곰팡이에게
0: 곰팡이는 그게
1: 보냅니다,
0: 먹을 것이
1: 정말.
0: 있는 줄 알고 썩 이렇게
1: 네.
0: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곰팡이를 무력화하는 그런 작은 분자 RNA들이 들어가서 곰팡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생에 한 번도 아니고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책에도 쓰셨지만 이거 좀 자연스러워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힘 빼고 이게 흘러가는 듯한 무언가를 상상하지만 엄청난 분투와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책 통해서 또한번 느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우려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개체 간의 식물들도 있고 다른 종과 또 경쟁하는 식물들의 노력, 동물들의
1: 네.
0: 노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잘 보지 못할 뿐이죠.
1: 맞아요. 오현주님,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교수님 이야기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재밌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밤방에 주말 재방까지 무조건 예약입니다.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방송 통해서 이 본방 혹은 재방 통해서는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

0: 더 좋을 겁니다. 이현재님은 예전에 랩걸에서 읽은 것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해충에게 공격받은 나무가 화학물질을 내뿜으면 멀리 떨어진 나무들까지 그걸 감지하고 미리 방어한다고 나무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도 그 식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더 수다스러워진다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식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즉 대화는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대장균도 소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세포 안에서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을 저희 과학 용어로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 화학물질이나 작은 단백질,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주고 그에 맞는 세포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게 합니다. 식물에게는 이제 식물도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나 온도 또는 물 부족과 같은 내외부 자극을 인식해서 그러한 소통을 세포끼리 또는 식물 개체끼리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한 식물이 어떤 화합물 기체를 만들어내서 다른 식물들에게 그런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라는 그런 신호도, 대화도 하게 됩니다.
0: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이라고 쓰셨는데
1: 그렇죠.
0: 정말 그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전인가에 밝혀진 일인데, 밝혀진 사실인데, 식물이 조용하고 침묵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 저명한 학술지 셀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조용히 있다가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이제 소란스럽게 소리를 냅니다. 그런 소리가 보통 때는 한 대여섯 번, 그러다가 물 부족되면 거의 50번까지도 많이 내게 되는데,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요. 매우 약간 초음파라서. 하지만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토마토에는 나방이 알을 낳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 알을 낳게 되면 알이 잘 자라지 못할 테니까 소리를 낸다면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0: 그러네요. 그 소리를 그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그 에어캡 소리 비슷하다고 이제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한 시간에 그게 막 30번에서 50번까지 막 뽁뽁뽁뽁 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범위의 것인 거죠.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레이첼 야마가타라고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노래 제목은 듀엣이라는 거고, 레이 라몬타뉴라는 사람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역시 노랫말이 아주 아름답고요. 또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연인 사이의 이야기지만, 부모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어서 또 골라봤습니다.
0: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출간한 곽준명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들으시고 1817 쓰시는 카페인님 선곡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쭉 들으니까 로맨티스트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정함이 느껴져요. 오늘 약간... 컨셉을
1: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책에도 보니까 그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 얘기도 수록돼 있잖아요. 그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뒀는데 고전 음악을 들으며 자란 배추라는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 실험도 재밌던데요. 록 음악 들은 것과 이 클래식 음악인 거죠. 들은 것과 그 성장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1: 식물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최근에 알려진 네. 사실이고요. 그 전에 식물이 과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매우 그 좀 난해한 헤비메탈 음악들을 들려준 식물과 고전 음악, 특히 모차르트 고전 음악인데
0: 네.
1: 봤을 때 어떤 식물들이 더 잘 자라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식물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그런 그 리듬이나 네. 이런 것들이 진동으로 그 식물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런 그 이

0: 너무 높낮이가 강한
1: 네.
0: 변화가 큰 그런 리듬이나 보다는 아마 잔잔한 그런 고전 음악들이 식물들이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더 좋아하는 것으로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1: 네 재밌습니다. 네. 임명수님 교수님 가게 앞에 분꽃이 피었는데 아, 늘 신기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낮에는 분꽃이 부끄러운 듯 웅크리고 있고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식물도 빛을 느끼나요? 여름마다 피어나는 분꽃을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여쭤봅니다.
0: 식물에게 아마 가장 큰 자극은 빛일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식물은 적색광을 보는 그런 그 세포의 단백질이 있고요. 인식하는. 네. 그다음에 청색광을 인식하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외선 역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식물은 빛을 느껴서 인식을 하고 각각 파장의 다른 빛에 따라서 다른 세포 반응, 세포 활동을 이끌어냅니다. 뭐 그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다가 보면
1: 네.
0: 이게 햇볕을 향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몸을 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1: 그렇죠.
0: 텐데 그걸 이제 굴지성 반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역시 그런 광을 인식해서 햇볕을 인식해서 그런 세포 반응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 지금 교수님이 이 북카페에 오셔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이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가장 좋아하는 식물 이런 질문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라벤더 어떤 이유로 이제 뽑아주셨죠. 향으로. 이것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질문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니까 이 EBS 방송 들으면서 이 라디오 함께 들으면서 식물들과 함께 이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북카페 이 분위기는 어떤 느낌으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네. 그 생각, 제 생각이 떠오른 식물이
1: 네.
0: 수선화.
1: 수선화?
0: 예, 수선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 봄이 되기 직전에
1: 네.
0: 봄을 알려주는 그런 전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1: 그렇죠.
0: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1: 네. 우리 북카페를 지금 식물에 비유를 해주신 거네요.
0: 네네.
1: 와 이건 득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이제 북카페 방송을 식물이 들으면 이 어떤 진동이나 주파수가 식물에게 고전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일까가 궁금했는데 이 수선화 갑자기 득템한 기분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0: 제가 네. 예, 질문을 예, 잘못 네. 이해했습니다.
1: 네. 너무 재밌습니다.
0: 우리. 아마 그
1: 네.
0: 작가님 은근 작가님 목소리랑 그다음에 네. 여기서 전해주신 음악이랑
1: 음악과?
0: 잔잔하고 그래서 아마 식물들이 좋아할 것으로.
1: 이제야
0: 예상합니다.
1: 이제 네. 네,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우리 집 식물과 함께 듣고 있는데 잘 자란다고 하셔서 네, 지금 교수님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 이지영님, 벽을 점령한 덩쿨 식물을 볼 때면 식물이야말로 힘이 세구나 생각을 하곤 했어요. 식물이 다른 종과 벌이는 치열한 싸움, 전략들도 그렇고 기공을 열어야 하는 일출 직전에 면역 관련 유전자를 켠다니 그것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식물 대화하는 거에도 지금 놀랍다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수다스러운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까지 연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애기장대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이 교수님이 그 식물의 탈리 현상 연구를 하셨는데 그 과정도 드라마 같았습니다. 시간도 네, 4년여 걸렸고요.
0: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 대학에서 연구실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할 때는 그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귀국을 하면서 식물 발달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라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1: 네.
0: 이탈리가 이제 꽃이나 열매, 잎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탈리라고 그러는데 식물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그쵸.
0: 더불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0: 작물 생산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탈리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 것인데, 야생벼를 아마 보신 분들은,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야생벼는 씨앗을 잘 이렇게 떨어뜨리죠. 이렇게
1: 야생벼.
0: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씨앗 흩뿌리기라고 하는데,
1: 네.
0: 식물로서는 번식을 잘하는 거고요.
1: 그쵸.
0: 다만 농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일일이 주워서 곡식으로, 식량으로, 양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거의 뭐 악몽과 같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씨앗이 도망가지 않는 식물을, 벼를 찾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벼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벼는, 경작하는 벼는 탈리가 일어나지 않는 벼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돼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탈리가 언제 시작이 되고
1: 네.
0: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탈리의 마지막 단계, 이 탈리가 정밀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꽃잎이나 잎이 떨어진 다음에는 외부로, 전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표면이 노출이 되는데
1: 네.
0: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수분이 도망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세균이나 독성 물질이 침입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 탈리가 일어나는 곳을 탈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두 개의 이웃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든지 앞으로 내내 그 세포의
1: 와,
0: 이름들이 실리게 될 텐데, 탈리가 정밀하게 일어나야만 식물이 생존과 번식에
1: 그러니까.
0: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런데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가 리그닌이라는 분자 울타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4년 만에 저희가 논문을
1: 네.
0: 게재를 해야 했는데, 매우 빠르게 논문을 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통 저희가 낸 학술지에 그런 논문을 내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간 그리고 노력이 소요가 되는데, 같이 일한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나 놀라운 발견인데, 그쵸? 이 연구 끝에 그런 것을 딱 이제 찾아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거든요. 예, 그 순간이 막 상상을 해봐도 저는 뭐 한계가 있겠지만.
0: 전혀 몰랐던, 그리고
1: 네.
0: 학계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논문이 게재가 확장됐을 때뭐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작은 파티도 했고요. 또그 학술지에 표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표지도 제출을 해서
1: 네.
0: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신혜우 박사라고, 이
1: 네.
0: 세뮤라를 그리시는 식물학자이신데,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제출한 그림이 이제 선정되어서 학술지 표지가 되었었습니다.
1: 너무
0: 그게
1: 뜻깊은.
0: 매우 매우 기뻤죠. 예.
1: 네.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0: 세 번째 제가 그 추천드리는 곡은 그 밴드 동물원 멤버이신 김창기 씨의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할 때, 뭐 치열하게 일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
1: 네.
0: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줘야 할 만큼 하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한 게늘 마음에 남아 있는 데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에 저와 아내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떨어져 사는,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이 늘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노랫말이 그런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의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1: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9230 쓰시는 카페인님이 들을수록 식물의 세계가 더 궁금하고 신비로운데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가지고 곽준명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은 식물 연구자분들의 상상력이 더 놀라워서 장난꾸러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덕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알려진 거겠죠. 이 배은비 님도 너무

0: 훈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모차르트 클래식을 꾸준히 감상하겠다고 또
1: 그렇습니다.
0: 하셨습니다. 네. 이 식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인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도 있겠죠?
1: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지구에는 이제 사람, 그리고 동물들, 미생물과 식물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그리고 생태계 밸런스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은 이제 뭐한 30년 정도 후에는
0: 네.
1: 지구상의 인류가 약 100억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2억 명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보다
0: 네.
1: 56%를 최소한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목표가 가능할지 아직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0: 네.
1: 식물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후 변화의 큰 주범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식물의 뿌리에 포접하여서 이렇게 그
0: 네.
1: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미국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변화 옥수수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는 작물이 그런 일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뿌리에 더 많이 포집시키게 된다 그러면
0: 네.
1: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내려가서 원래의 아름다운 지구로 되돌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그 미국 그런 연구비를 대주는 기관과 또그 아마존의 베이조스 기금 등으로
0: 네.
1: 이 연구팀이 약 9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를 뭐 매우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우리의 미래랑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책에도 그 사례들이 나와 있지만,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그 방사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바라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볼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 식물은 괜찮은 건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어떤 뭐, 중화시키고 하는 뭐, 흡수한다라고까지 방사능을, 이런 것들이 그들은 괜찮은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이더라고요. 그 사례들도 나와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좀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1: 맞습니다. 뭐 식물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진 않겠지만 많은 기여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기후 변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겪은 극심한 폭염이라든지 문제들을
0: 네.
1: 다음 세대에는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죠.
0: 그쵸. 식물도 다음 세대를 계속
1: 그럼,
0: 생각하던데요. 책에도
1: 네.
0: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쓴 곽춘명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책도 기대해도 되나요?
1: 제가 혼자서
0: 네.
1: 생각하기로는 다음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0: 이게
1: 제
0: 처음이자
1: 머릿속에
0: 마지막
1: 있던, 머릿속에 있던
0: 책이라면. 네.
1: 모든 생각과 하고자 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책 안에 다 탈탈
0: 네.
1: 털어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한 후에 기회가 된다면 과학 관련된 소설을 하나쯤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 책과 같은 류의 책은 아마 더 이상은 제첫 책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0: 지금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 어쩐지 여기 책 안에 소설 얘기도 있고 영화 얘기도 있고 풍성해서 관심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렇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애기장대 에디션입니다. 임명수님,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0: 오늘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오키쿠 이키오 쓰떼 쿠다사이.
0: 숨을 크게 들이마셔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동사의 연결령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동사의 연결령을 사용한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해주세요 라는 행위 지시 요구를 나타내는 테 그다사이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1: 테 그다사이. 테 그다사이.
0: 테 그다사이. 여러분, 테 너무 익숙하죠? 우리말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다사이 주세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테는 뭐뭐하여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 그다사이 뭐뭐하여 주세요. 즉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조금, 약간.
1: 少し 少し
0: 少し 조금 약간이란 뜻이에요.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1: 조금
0: 라는 표현을 쓰고요. 少し

0: 표현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1: 소소 소소
0: 스코시가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적을 소를 두 번 음으로 읽어서 쇼쇼라고 하면 훨씬 더 정중한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앉다.
1: 스와르 스와르
0: 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약
1: 쓰리 쓰리
0: 약을 먹다는요?
1: 쓰리요 노무 쓰리요 노무
0: 쓰리요 노무 이 노무는요 마시다 혹은 약을 복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다 라고 할 때는 쓰리요 타베르 안 합니다. 쓰리요 노무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이 쓰리가 사용된 단어 한번 알아볼까요? 약국
1: 쓰리야 쓰리야
0: 그리고 우리 손가락 중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라고 하잖아요.
1: 쓰리유비 쓰리유비
0: 쓰리유비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들이마시다 빨다
1: 스스스
0: 1그룹 동사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다
1: 쿠키오스
0: 담배를 피다
1: 타바코스
0: 타바코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소리
1: 오토 오토
0: 소리 음이라고 하는 한자 뜻을 읽었습니다. 오토라고 하는데요. TV 소리
1: 테레비노 오토
0: 테레비노 오토 바람 소리
1: 가제노 오토
0: 가제노 오토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서다
1: 타츠 타츠
0: 타츠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様でした.
0: 동료나 윗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お疲れ様でした.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지시 요구 표현인 태그다사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그다사이는요, 우리말로 뭐뭐 해주세요 혹은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지시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태그다사이 어디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동사의 태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태그다사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말하다.
1: 하나스 하나스
0: 하나스 태그다사이 연결해 봅니다. 말해 주세요.
1: 하나시테 그다사이 하나시테 그다사이
0: 하나시테 그다사이 말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태그다사이 연결할 때는요. 태형에 연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태에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1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음편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쯔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마지막 음절이 초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크그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마지막 음절이 이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경우에는 태가 아니라 대였던 것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태에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났는데요. 즉 마지막 음절이 응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뀌고 태 대신 대에 연결됐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이끄는요. 크로 끝났지만 이음편이 아니라 초금편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스로 끝난 경우에는요. 원래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스는 원래 원칙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지금 제가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즉, 1그룹 동사만 음편현상이라고 하는 예외현상이 있고요.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그룹 동사 하나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시테 그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오키르 태그다사이 연결합니다.

0: 주면 좋겠습니다.
1: 랜덤박스 지식, 일본의 전통의상 기모노와 유카타의 비밀. 기모노는 일본어로 입는 것, 옷이라는 뜻으로 본래 전통의상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입는 유카타 역시 기모노의 일종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기모노와 유카타를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예복인 일반 기모노가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과 무사 계급의 공식 의복으로 발전했다면 유카타의 경우에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사우나를 할 때 입던 옷에서 유래해 가벼운 여름용 편산복으로 정착했습니다.
1: 두 의상은 소재와 착용법에서도 차이가 나죠.
0: 네, 기모노는 실크나 울 같은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주로 가을부터 봄까지 입으며 착용 시 전통 속옷을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갈라진 흰 양말인 다비, 그리고 전통 신발인 조오리를 갖춰 신어야 하는데요. 반면 유카타는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리넨 소재로 만들어져 주로 한여름에 입고 속옷 없이 맨살 위에 걸치며 맨발로 나막신인 게타를 신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통화일본어 이은미입니다.
5: 야사시 니혼고 쇼다 데스.
4: 오늘의 타이틀은요?
5: 제히 타베테미테 그다사이.
4: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보다 라는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미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 해보다.
5: 테미르, 테미르,
4: 테미르. 여러분, 테는요? 뭐뭐 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미르는요? 눈으로 보다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시도할 때도 우리가 뭐뭐 해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일본어도 그대로 테 미르 뭐뭐에 보다 행위의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테는 뭐뭐 하여 뭐뭐 해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입다
5: 기르 기르
4: 기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입다라는 뜻인데요. 재킷을 입다
5: 자켓도 기르 자켓도 기르
4: 셔츠를 입다
5: 셔츠오 기르 셔츠오 기르
4: 블라우스를 입다
5: 블라우스오 기르 블라우스오 기르
4: 원피스를 입다
5: 원피스오 기르 원피스오 기르

0: 이 기르라는 동사는요, 주로 상의를 입을 때 사용하고요, 아니면 위에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입다라는 뜻으로 기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맛.
1: 아지. 아지.
0: 아지인데요. 다양한 맛의 종류, 이 형용사로 알아볼까요? 달다.
1: 아마이. 아마이.
0: 쓰다.
1: 니가이. 니가이.
0: 시다.
1: 스파이. 스파이.
0: 짜다.
1: 쇼파이. 혹은 시오카라이.
0: 이번에는 맵다입니다.
1: 가라이. 가라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몰래.
1: 곧소리. 곧소리.
0: 곧소리. 여러분, 곧소리 들으니까 왠지 몰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 단어 볼게요. 노랗다.
1: 기로이. 기로이.
0: 기로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다양한 색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갛다.
1: 아카이. 아카이.
0: 파랗다.
1: 아오이. 아오이.
0: 하얗다.
1: 시로이. 시로이.
0: 까맣다.
1: 그로이. 그로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여름 나왔습니다.
1: 나츠. 나츠.
0: 나츠. 여름입니다. 여름 나왔으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복습해 봐야겠죠? 봄.
1: 하루. 하루.
0: 여름.
1: 나츠. 나츠.
0: 가을.
1: 아키. 아키.
0: 마지막으로 겨울.
1: 후유. 후유.
0: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1: 시키. 시키.
0: 일본어로는 사계라고 해서 시키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학생.
1: 세토. 세토.
0: 세토. 학생입니다. 한자로 쓰면 생도인데요. 여러분, 학생하면 각세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선생님, 이 세토 그리고 각세 차이점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1: 하이, 세토는 보통 중고등 학생을 가리키고요. 각세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전문학생을 주로 가리킵니다.
0: 마지막 단어입니다. 듣다.
1: 키크. 키크.
0: 키크.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 시도를 나타내는 테미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미르, 우리말로는 뭐뭐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행위를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테미르, 테입니다. 어디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동사의 테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육에 나온 단어로 우리 테미르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노무. 마시다인데요. 테미르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셔보다.
1: 논데미르. 논데미르.
0: 논데미르. 마셔보다라는 뜻이에요. 노무. 1그룹 동사입니다. 테미르 연결하려면은 먼저 테 연결해야 하잖아요. 노무. 무로 끝난 1그룹 동사. 여러분, 누부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무슨 음편이요? 그렇죠. 발음편이 일어납니다. 발음편은 발음으로 음이 바뀌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발음은 응입니다. 그리고 은 뒤에는 태가 아니라 대 연결되는 것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셔라고 하면 논데가 되고요. 뒤에 미르 연결해서 논데미르. 마셔보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입다.
1: 기르. 기르.
0: 테미르 연결해 봅니다. 입어보다.
1: 키테미르. 키테미르.
0: 키테미르. 입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키르. 입다.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즉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기때 뒤에 미르까지 연결해서 기때미르, 입어보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주하이 맛이 궁금해서 몰래 마셔봤어요.
1: 주하이의 맛이가 기니나떼 곧소리 논데미마시다. 주하이의 맛이가 기니나떼 곧소리 논데미마시다.

0: 初めて聞きました。
1: 釜山の名物なんです。あまり辛くありませんから食べやすいですよ。
0: へえ、調べてみ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김지우가가르치고있는한국어교실에서학생이질문하고있어요.
3: お盆休みに妻と一緒に釜山旅行に行きます。何かおすすめはありますか?
2: お盆休みに、お盆연휴에妻と一緒に아내와함께釜山旅行に行きます。釜山여행을가요。何か、뭔가、おすすめは、추천은、추천할만한것은ありますか?있나요?라는표현인데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お盆休みに妻と一緒に釜山旅行に行きます。何かおすすめはありま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釜山は미르면가오스스메데스ぜひ食べてみてください
2: 부산와부산은미르면가오스스메데스밀면이추천이에요조금더자연스럽게해석하면밀면을추천해요라고하면되겠죠ぜひ꼭食べてみてください드셔보세요라는표현인데요食べる먹다행위시도를나타내고싶어요테미르연결합니다타베르이그룹동사이그룹동사의테에연결할때는어미르마떼버리면되죠타베테미르먹어보다여기에행위요구지시를나타내는테그다사에연결하고싶어요그럼미르의테그다사에연결해야하잖아요미르마찬가지로이그룹동사테에연결할때는어미르만떼버리면돼요그래서타베테미테그다사이라는표현이나왔네요먹어보세요좀정중하게해석할때는드셔보세요정도가되겠네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부산와미르면가오스스메데스ぜひ食べてみてください
2: 이어서보면요
3: 미르면ですか初めて聞きました
2: 미르면ですか밀면이요初めて聞きました처음들었어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미르면ですか初めて聞きました
2: 이어서보면요
3: 釜山の名物なんです。あまり辛くありませんから食べやすいですよ。
2: 釜山の名物なんです。釜山의명물이에요。釜山의별미에요。名物なんです。여러분、문말에은です。설명하고있죠。그런데名物명사예요。이뒤에은です。연결할때는요。예외적으로나의형태로연결하는거기억하고계신가요?명사가은です연결할때는나니나니난です나로연결하는거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아마리이아마리는부정문에서사용될때는별로그다지라는의미를나타내죠아마리갈아까아리마센까라갈아이맵다부정을나타낼때는요뒤에나이나아리마센연결할수있는데요이형용사는뒤에나이아리마생연결할때어미이를크로바꾸죠그래서카라카아리마생맵지않습니다문이끝난형태뒤에카라연결해서이유원이나타내고있고요답에야스이됐어요동사마스형의야스이연결하면요우리7월에배웠습니다뭐뭐하기쉽다뭐뭐하기편하다답에야스이됐어요먹기편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부산의명물なんです아마리카라크아리마센카라食べやすいですよ。
2: 이어서보면요。
3: へえ、調べてみ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へえ、調べてみます。와、그렇군요。알아볼게요。調べる。알아보다、조사하다、이그룹동사、테미를연결하고싶어요。이그룹동사니까동사마스형에바로테연결하면되죠。그래서、調べてみる。알아보다、調べてみます。알아볼게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다시한번들어볼까요
3: へえ、調べてみ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お盆休みに妻と一緒に釜山旅行に行きます。何かおすすめはありますか
1: 釜山はミルミョンがおすすめです。ぜひ食べてみてください。
0: ミルミョンですか。初めて聞きました。
1: 釜山の名物なんです。あまり辛くありませんから食べやすいですよ。
0: へえ、調べてみ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カタカナ조각문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3: サングラス、 선글라스,
2: 선글라스, 선글라스고요.
3: 벨트, 벨트,
2: 벨트, 벨트입니다.
3: 한카치, 한카치,
2: 한카치, 손수건인데요. 발음 디비쓸까요?
3: 하이, 한카치는 손수건을 뜻하는 영어 핸커치프의 일본식 발음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랜덤 박스 지식, 아와오돌이 춤추지 않으면 손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도쿠시마 현에서 열리는 아와오돌이 축제는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규모의 전통 거리 춤 축제입니다. 1587년 도쿠시마성 완공을 축하하며 백성들이 즐기던 데서 유래한 이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찾는데요.
3: 네, 맞습니다. 아와오돌이의 대표적인 구호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도르 아호 니 미르 아호 오나지 아호나라 오도라냐 송송. 춤추는 바보나 구경하는 바보나 어차피 같은 바보라면 춤추지 않으면 손해 라는 노랫말인데요. 이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 되어 즐기는 아와오돌이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 일본어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테이블과 카운터 拭いといて.
0: 테이블과 카운터 닦아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놓다, 뭐뭐 해두다라는 행위의 준비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오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뭐뭐 해두다, 뭐뭐 해놓다.
1: 테오크, 테오크,
0: 테오크, 뭐뭐 해두다, 뭐뭐 해놓다라는 뜻입니다. 테는 하고 해서 하여, 오크는요, 놓다, 두다라는 의미인데요. 테오크라는 형태로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넣다.
1: 이레르, 이레르,
0: 이레르. 이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넣다라는 뜻이고요. 냉장고.
1: 레이소코, 레이소코.
0: 냉장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레이소코. 선생님, 냉장고 안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하이.
0: 달걀.
1: 다마고. 다마고.
0: 우유.
1: 규뉴. 규뉴.
0: 오렌지 주스.
1: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0: 치즈.
1: 치즈.

0: ズ、チーズ、
1: 버터、
0: バター、バター、
1: 그리고냉장고에꼭있어야되는거죠김치
0: 김치김치
1: 다음단어로넘어가볼까요막차
0: 슈댕슈댕
1: 막차라고는되어있지만일본인들이주로사용하는대중교통수단은전철이잖아요그래서막차라고하면마지막전철을의미한다고보시면되겠는데요일본어로는슈댕이라고합니다이때슈는요끝날종이라고하는한자를음으로읽은거예요댕은요우리가전철이라고하는거일본어로는덴샤전차라고하는데요이덴샤의댕을사용하고있어요그래서슈댄샤라고하는것을줄여서슈댕이라고하는데요그럼선생님첫차는뭐라고해요
0: 쇼댕쇼댕
1: 쇼댕이라고합니다처음초라고하는한자음으로읽어서쇼마찬가지로댄샤의댕사용해서쇼댕이라고하면첫차가되는것이죠씻다
0: 알아우알아우
1: 알아우일그룹동사인데요선생님우리말에서는나쁜일을하다가관둘때손을씻다라고하는관용어구를사용하는데요일본어로는요
0: 아시오알아우아시오알아우
1: 우리말에서는손을사용하는데일본어에서는아시즉발다리라고하는단어를사용합니다아시오알아우채소
0: 야사이야사이
1: 우리말의채소는요일본어로는야사이한자로표현하면야채라고표현합니다나무젓가락
0: 와리바시와리바시
1: 지금도일상생활에서와리바시라고하는단어를사용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요나무젓가락이라는뜻입니다와리바시이때와리는요일본어로나누다라는뜻의와르라고하는동사가있어요그리고젓가락은하시잖아요이와르와하시두단어를합치고싶어요일본어의동사는다른단어랑연결해서복합어를만들때요동사마스형에연결한다고했습니다와르1그룹동사죠1그룹동사의동사마스형은요오랜만에복습해볼까요마지막모음우를이로바꿉니다그래서와리가되는거고요하시연결했는데땡땡붙이고싶어요그래서와리바시즉둘로나누는젓가락보통나무젓가락이그렇잖아요그래서와리바시나무젓가락입니다마지막단어죠간장
0: 쇼유쇼유
1: 선생님저이쇼유간장듣는순간간장라면쇼유라멘이떠올랐는데요우리라면종류연습해볼까요
0: はい
1: 된장라면
0: 미소라멘미소라멘
1: 소금라면
0: 시오라멘시오라멘
1: 지금나온쇼유간장사용해서간장라면한번더들어볼까요
0: 쇼유라멘
1: 이라고하면되겠습니다오늘의집중코어이번시간에는행위의준비완료를나타내는표현태옥그를배워보려고합니다태옥그는요우리말로뭐뭐해두다혹은뭐뭐해놓다라는뜻이에요어떤일을하기위한준비를이미완료했음을나타내는표현이죠태옥그태입니다즉동사의태형에연결하면되는데요단어싹트유기에나온단어로태옥그연습해볼게요먼저이그룹동사입니다넣다
0: 이레르이레르
1: 이레르태옥그연결해볼게요넣어두다
0: 이레테옥그이레테옥그
1: 이레테옥그넣어두다라는표현입니다이레르에태옥그연결해야되는데요이레르는이그룹동사이그룹동사에태연결할때는요어미르만떼버리면되죠그래서이레때뒤에옥그연결해서이레때옥그넣어두다혹은넣어놓다라는의미를나타낼수있습니다이번에는3그룹동사에한번연결해볼까요체크하다
0: 체크스르체크스르
1: 체크스르태옥그한번연결해볼게요체크해두다
0: 체크시테옥그체크시테옥그
1: 체크시테옥그체크해두다라는표현입니다체크스르상그룹동사고요스르나왔

0: 맞습니다.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스르의 동사 마스형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대, 체크시대, 체크해까지 나왔고요. 뒤에 오크 연결해서 체크시대 오크, 체크에 두다, 체크에 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 어떤 문장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음료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1: 飲み物は 冷蔵庫に 入れておきました. 飲み物は 冷蔵庫に 入れておきました.
0: 飲み物は 음료는 冷蔵庫に 냉장고에 入れておきました. 넣어두었어요. 入れる 넣다 넣어두다라는 의미 나타내고 싶어요. 태 오크 연결하면 되고요. 入れる 이 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태 연결할 때 르떼 버립니다. 그래서 入れておく 넣어두다 入れておきます 넣어둡니다. 入れておきました 넣어두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앱으로 막차 시간을 확인해 두었어요.
1: 앱으로 終電の 시간을 체크しておきました. 앱으로 終電の 시간을 체크しておきました.
0: 앱으로 앱으로라는 표현이죠. 앱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에요. 대라고 하는 것은 도구수단을 나타냅니다. 終電の 시간을 막차 시간을 체크しておきました. 체크する 확인하다, 체크시ておく 확인해두다, 체크시ておきます 확인해둡니다, 체크시ておきました 확인해두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었네요.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태, 오크, 뭐뭐에 두다, 뭐뭐에 놓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크라는 동사는 어디 위에 두다, 놓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뭐뭐에 두다, 뭐뭐에 놓다,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완료를 나타낼 때 태, 오크의 오크는요, 보조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행위 시도를 나타낼 때 태, 미르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미르, 오크가 원래 본동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 오크는요, 회화체에서는 줄여서 토크가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태, 오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씻다,
1: 아라우,
0: 아라우, 1그룹 동사입니다. 태, 오크 연결해 볼게요. 채소는 씻어두다.
1: 야사이와 아라떼오크.
0: 야사이와 아라떼오크. 아라우 1그룹 동사인데요. 우로 끝났어요.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라떼오크 씻어두다. 하나 더 볼게요. 꺼내다.
1: 다스.
0: 다스.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인데요. 태오크 연결해 볼까요? 고기는 꺼내놓다.
1: 니쿠와 다시테오크.
0: 니쿠와 다시테오크. 고기는 꺼내놓다. 다스. 스로 끝난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의 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테오크 꺼내놓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두 표현 한번 연결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채소는 깨끗이 씻어두고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놓는다.
1: 야사이와 きれいに 洗っておいて 肉は 冷蔵庫から 出しておく.
0: 야사이와 채소는 きれいに 깨끗이 洗っておいて 씻어두고 洗っておく 씻어두다고요. 여기에 또 태 연결하고 싶어요. 오크 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음편 일어났습니다. 肉は 고기는 冷蔵庫から 냉장고에서 出しておく 꺼내놓는다. 이번에는 채소는 깨끗이 씻어두고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놔 주세요.
1: 야사이와 키레이니 알아떼오이테 오니쿠와 레이소코카라 다시테오이테 쿠다사이.
0: 여기서 꺼내놔 주세요. 다시테오크에 뭐뭐 해주세요. 우리 사과에서 배웠죠? 테 쿠다사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시테오이테 쿠다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계절이고요.
1: 넥크레스, 넥크레스,
0: 넥크레스, 목걸이입니다.
1: 브레스렛도, 브레스렛도,
0: 브레스렛도, 팔찌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 넥크레스, 브레스렛.

0: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울 때 흔히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의 무보수가 일에 대한 대가, 보수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한자어라면 일본어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1: 하이, 대벤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직접 싼 도시락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갈 때 자신의 도시락까지 직접 챙겨가는 것이 성의 표시였는데요.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현재는 단순히 돈을 안 받는 것을 넘어 내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어감이 강하게 풍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하나, 둘, 셋.
3: 情况突然变了.
1: 情况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상황이지 이게 지금?
3: 什么情况?
1: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다음, 와, 너 어째서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니? 길어요.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니? 왜이샤머 말고 잠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와,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3: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이 속도로 여유 있게 따라해야 오늘 4강.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3: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我们 一起来看一下.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단어가 많죠? 빠르게 가볼까요? 오늘.
3: 今天.
1: 내일.
3: 明天.
1: 오, 검색하셔야죠. 어제.
3: 昨天.
1: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今天, 明天, 昨天. 그리고 느끼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이 잠머가 참 많이 나와요.
3: 没错.
1: 너 어째 이러니? 너 왜 그러니? 라고 할 때 이 잠머는 일상생활에서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써서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정도 빈도수는 아니겠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어째서 왜?
3: 怎么?
1: 네, 제가 많이 가져오는 이 빈도수만큼 외우셔야 됩니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할 때 신다도 됩니다. 오늘은 옷을 입다 할 때 입다인가 봐요.
3: 穿
1: 옷을 입다

0: 穿衣服，
1: 자, 문제 드립니다. 신발이 뭐죠? 하나, 둘, 셋.
0: 鞋。
1: XIE 검색해 보세요. 이성입니다. 시에 혹은 두 글자로
0: 鞋子
1: 시에즈 이성경성. 아하. 그럼 시에즈 써서 한번 해 볼게요. 신발 신다.
0: 穿鞋子
1: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데.
0: 这么
1: 这么 可爱. 이렇게 어려운데.
0: 这么难
1: 이렇게 빠른데.
0: 这么快
1: 점어 뒤에 있는 형용사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점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모한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점어 쪼어봐, 점어 쪼어. 괜찮죠?
0: 没错.
1: 이렇게 말하는 거다.
0: 这么说.
1: 그렇죠. 정식.
0: 正是.
1: 한정식 아니에요. 정식적이다. 아주 잘 차려입었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정식. 왜냐하면
0: 因为.
1: 몸무게 때문이야 라고도 외우세요.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영어의 because와 위치가 거의 비슷하네요. In way. 좋아요. 우리는 맨 뒤에 쓰거든요. 뭐뭐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앞에 있다는 거죠.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0: 因为爱你.
1: In way, 我爱你. 我를 써도 됩니다. In way. 위치 아시겠죠? 저녁.
0: 晚上.
1: 삼성경성. 나이 나이. 我们. 晚上. 기억하세요. 참가하다.
0: 参加.
1: 칸자 아닙니다. C는 치읓이에요. A 참자, B. A가 B에 참가하다. 이렇게 외우셔야죠. 모임에 참가하다.
0: 参加聚会.
1: 모임에 참가하다. 우린 모임이 먼저 오지만 중국은 뒤로 가야죠. 헷갈리시면 주어 넣으세요. 我参加聚会. U, I 사이에 에 넣어서 후, 에, 이. 제이유는 주가 아니라 쥐, 쥐, 회. 모임입니다. 모임이 있다.
0: 有聚会.
1: 요, 쥐, 회.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0: 是的.
1: 어쩐지
0: 怪不得.
1: 단독으로도 쓸수 있고 문장에 쓰이면 너무 쉬워요. 무조건 문장 맨 앞입니다. 어쩐지 이쁘더라.
0: 怪不得很漂亮.
1: 단독으로도 쓰입니다. 아, 진짜? 걔가 걔를 좋아했었구나. 어쩐지.
0: 怪不得.
1: 자매품으로 3월호부터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난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0: 난怪.
1: 우와. 맞춘 분들 있어요. 선생님 배웠나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두 다
0: 네.
1: 박수를 받겠습니다. NAN 어렵다 할때 난, 꽈이브다 할때 꽈이 집어넣어서 난과이도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이 문장 맨 앞에 있거나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쩐지 멋있더라.
0: 怪不得很帅.
1: 고맙습니다.
0: 谢谢.
1: 제발 부디 谢谢 올리지 마세요. 그 특유의 한국 발음 谢谢 감사합니다. 안 돼요. 谢谢 이렇게 딱 경성으로 끊어주시고요. 본문 보신 거 아니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오먼 이치 라이팅샤.
2: 第4课.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1: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셔도 돼요. 눈 뜨시고요, 여러분. 너 오늘 어째서 입었다? 이렇게 정식이다. 이 어순이네요.
0: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계속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도 아니죠. 올해니까 3월. 3월에 배웠던 패턴입니다. 점어 A, 점어 B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 你怎么说这么快? 괜찮습니까, 선생님?
0: 可以的.
1: 무슨 말이에요? 怎么说这么快?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 정식적으로 입었어, 이렇게? 怎么穿这么正式?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운 패턴 아니에요.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너 오늘 어째서 입는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0: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좋아요. 왜냐하면 이라고만

0: 여지 마시고 저녁에 모임에 가야 하기 때문이야. 때문이야가 먼저 옵니다.
1: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0: 모임에 참가하다. 사자성어처럼 암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1: 参加聚会。
0: 취 앞에 야오는 want, need가 아니에요. 야오는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려 하다, 해야 한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
1: 对。
0: 그리고 아까 남자 선생님께서 읽으신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완상, 사성으로 이 윗상자를 발음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1: 那也可以的。
0: 네, 완상, 완상 다 되죠, 선생님, 편하게.
1: 是的。
0: 좋아요. 이거 부담을 너무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발음은 경성이 맞다. 중국인들은 때에 따라서 완상, 사성으로 한다. 인웨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0: 후이가 아니라 회, 꼭 기억하세요. 어쩐지 이분 정도가 이렇게 멋있더라. 와우, 이거 무슨 보어예요? 1번 정도 보어, 2번 경기도 보어. 하나, 빵 터지셨어요. 괜찮죠, 이런 거. 그냥 정도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도 보어라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로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쩐지 이분 정도가 이렇게 멋있더라. 정도 보어는 여기서 뭐예요, 그럼? 저뭐 쇼아이가 정도 보어죠. 자, 들어볼게요.
1: 怪不得穿得这么帅。
0: 어쩐지 말이 너무 빠르더라.
1: 怪不得说得这么快。
0: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급해가지고 막 빨리 했나 봐요. 아, 어쩐지 怪不得他说的这么快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도 보호를 보시고 아, 알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는 아직 감이 안올수 있습니다. 오래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1: 谢谢。
0: 눈 감고 다시 들어보시면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한번 이치 라이 팅 이샤.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0: EBS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점머 A, 점머 B.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왜 이렇게 B하게 A해?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헷갈리시면은요, 예문 세 개를 통해서 어감을 익혀보겠습니다. 너 어쩜 이렇게 먹는 정도가 이렇게 빠르니? 또 정도 보호네요.
1: 你怎么吃的这么快？
0: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为什么로 바꿔도 됩니다. 你为什么吃得这么快？하지만 为什么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불만이 가득 담겨 있는 이런 핀잔을 주는 말투일 때 많이 쓰는 이 점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1: 你今天怎么起这么早？
0: 일어날 기자가 기상하다, 起床할 때그 치입니다. 기상하다 두 글자로
1: 起床。
0: QI CHAUANG 검색해 보세요. 床, 床, CHAUANG 맞죠, 선생님? 床.
1: 没错。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네요. 병음이 그죠? 起床. 너 오늘 왜 이렇게 바빠?
1: 你今天怎么这么忙？
0: 사실 이게 더 쉬운 패턴이긴 해요. 점머 A, 점머 B에서 A를 빼버리고 점머 점머 A 어쩜 이렇게 A 할 수가? 너 오늘 어쩜 이렇게 바쁘니?
1: 你今天怎么这么忙？
0: 아니 뭐 이렇게 비싸?
1: 怎么这么贵？
0: 그렇죠. 아, 뭐 이렇게 덥냐 이렇게 오늘. 어우.
1: 怎么这么热？
0: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죠? 어, 여러분 미소가 보입니다. 점머점머 A로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꼬아이보다. 자, 예문 볼게요. 어쩐지 걔가 안 왔더라.
1: 怪不得他没来，
0: 어쩐지 걔가 모르더라고.
1: 怪不得他不知道。
0: 不知道 쌍디귿이 아니라 디귿 느낌으로 不知道. 不知道, 다오 느낌으로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문장 맨 앞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와 똑같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볼게요. 어머니 칠라이 카인샤. 이제 10분 넘게 배웠으니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하나, 둘, 셋.
1: 因为

0: 그렇죠. 질문이 보통 왜이시 엄마가 많아요. 무조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많습니다. 왜 뭐뭐했어? 아, 뭐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1: 你为什么这么高兴?
0: 여기서 왜이시 엄마 대신에 점머를 써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왜이시 엄마를 쓰면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유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기쁘다예요. 기쁘다?
1: 高兴.
0: 오늘 월급 받았거든.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여기서는 문맥상 인웨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1: 是的.
0: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为什么?로 질문하면 인웨이로 말씀하시면 아주 FM 같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급 받았거든. 월급 받다 중국어로
1: 发工资.
0: 파공즈, 예, 러가 있네요. 오늘 받았다. 파공즈 러, 공즈 월급입니다. 너 어찌 학교 안 갔니?
1: 你怎么没去学校?
0: 요거는 점머 쓴 거 보니까 이유보다는 혼내는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어찌 안 갔니? 이거죠. 완료부정 매입니다. 이유를 말하죠.
1: 因为身体不舒服.
0: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요. 불편해서요. 매번 신티 부하오만 하지 마시고 부슈후 불편하다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신티 부슈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没错.
0: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인웨이부터.
1: 因为身体不舒服.
0: 부슈후 没去 学校 发工资 为什么 高兴 这么高兴 이런 단어들이 지금 잘 들려야 다음 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네 어째 먹는 정도가 이렇게 적니? 직역입니다. 의역하면 왜 이렇게 적게 먹어? 또 정도 보호네요.
1: 你怎么吃的这么少?
0: 마시다로 바꿀까요? 야, 넌 왜 이렇게 많이 마셔?
1: 你怎么喝的这么多?
0: 그렇죠. 这么多, 많을 따자, D-U-O, 떠올리셔야 됩니다. 你怎么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가 이성. 你怎么喝的这么多? 여기서 그럼 정도 보호 뭐예요? 하나, 둘, 셋, 这么多, 혹은 这么少 되겠죠. 어쩐지 방이 이렇게 깨끗하더라.
1: 怪不得房间这么干净.
0: 방젠이 방도 되고 선생님 이 방젠이 호텔에서 객실도 되죠?
1: 可以的.
0: 이렇게 깨끗하다.
1: 这么干净.
0: 더럽다는 아십니까 여러분? 더럽다 한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1: 짱.
0: Z-A-N-G입니다. 너무 짱 하시면 Z-H가 돼버려요. 가볍게 입술만 떼면서 짱, 很脏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났어.
1: 生病了.
0: 그래서.
1: 所以.
0: 인웨이 A, 소이 B. 선생님 이 패턴 가져왔는데 잘했죠?
1: Mm-hmm.
0: 아, 정말 많이 쓰죠.
1: Mm-hmm.
0: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이 나서 회사에 못 갔다. 완료 부정이니까 뿌가 아니라 메이죠. 들어볼게요.
1: 因为生病了,所以没去公司.
0: 소이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이는 반삼성이에요. 소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수어만 이성 수어이 수어예요. 수어이 메이취 공스 회사 공스 기억하시고요.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냐?
1: 天气怎么这么好?
0: 한 번 더.
1: 天气怎么这么好?
0: 선생님, 怎么这么 오늘은 이 문장 지금 4번 문장은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1: 是的.
0: 일상생활에서 怎么这么 들리면 제 기준에서는 80% 이상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하, 好像是吧.
0: 일리 있죠.
1: 怎么这么难怎么这么累
0: 이렇게 피곤하다.
1: 怎么困
0: 선생님 지금 심정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졸립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怎么这么困
0: K-U-N인데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 돼요. 쿤쿤 하지 마시고 쿤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1: 쿤쿤
0: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다가 지혜훈 아니고
1: 지혜훈
0: 어쩐지 걔 돈 많더라.
1: 怪不得他很有钱.
0: 삼성 이성 아아 요钱 삼성 삼성이니까 흔은 이성이죠. 很有钱.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師.
2: 복습 많이
4: 살 길이다.
2: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저 혼자 볼게요. 36페이지. 어쩐지 방이 이렇게 깨끗하더라. 하나, 둘, 셋.
4: 怪不得房间这么干净.
2: 한 번 더.
4: 怪不得房间这么干净.
2: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4: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2: 어, 길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4: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2: 길지만 배웠잖아요. 그럼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도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문장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내일 시험인데 긴장되니?
4: 明天考试,你紧张吗?
2: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내일
4: 明天
2: 오늘 하나 둘 셋
4: 今天
2: 어제는요 다 같이 시작
4: 昨天
2: 아니고 낮게 출발하세요 우리 왕 선생님처럼 昨天 좋아요 시험도 되고요 시험을 보다도 돼요
4: 考试
2: 한 번 더
4: 考试
2: 그럼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HSK 考试 무슨 시험이에요 HSK 시험이죠 그렇죠 중국어 시험이죠 긴장하다
4: 긴장.
2: 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간장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이런 것도 또 애드립이에요. 간장이 중국어로 뭡니까?
4: 짱요.
2: 그렇죠. 짜요가 아니라 짜요는 화이팅이고요. 짱요, J-I-A-N-G 사성, Y-O-U 기름, 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짱요, 긴장, 긴장하다. 상당히 비슷하죠? 긴장, 긴장, 很紧张, 좋습니다. 조금, 약간.
4: 有点儿.
2: 삼성.

0: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그 다음 반삼성 맞습니다. 요디알. 삼성이 연달아 세 개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긴장돼.
1: 요디알 긴장.
0: 여기서는 요디알 둘 다 이성입니다. 디알도 올라갑니다. 요디알 긴장. 진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요디알 긴장. 요디알 특징은 뒤에 보통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1: 단신.
0: 좀 걱정돼. 시작.
1: 요디알 단신.
0: 그렇죠. 단신도 요디알 뒤에 올 수 있습니다. A 단신 B. A가 B를 걱정하다. 날 걱정하다. 하나, 둘, 셋.
1: 단신我.
0: 그렇죠. 我担心하신 분들. 我担心은 내가 걱정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아니고 오유는 어예요.
1: 또.
0: 모두도 되고 이미 벌써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벌써 7시가 됐어.
1: 都七点了.
0: 또 땡땡 러는 모두 했다라 말도 있겠지만 상태 변화의 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와 러 사이에 숫자가 오면은 보통은 다 상태 변화입니다. 이미 7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치리엘러. 복습하다.
1: 후시.
0: 매번 저희가 강조드리죠. 후시. 희망하다도 있고 희망이라는 명사도 있죠, 선생님?
1: 没错. 시왕.
0: 동사로 쓰이면 특징이 있어요. 시왕 뒤에 문장이 와야 됩니다. 워 시왕 니 이런 말은 없어요. 시왕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문장이 와야 됩니다. 문제.
1: 티.
0: 어? 티, 티, 티자로 끝나는 말은 no problem.
1: 没问题.
0: 문제입니다. 어렵다.
1: 난.
0: 그럼 우리 만들어볼까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저거 티, 이것이 저거니까. 저거 티, 很难. 어때요, 선생님?
1: 没错.
0: 어, 좋습니다. 본문 보지 마시고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놓아져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실력을 높이시려면 안 보셔야 됩니다. 오면 이치 라이팅이샤.
2: 5课 明天考试你紧张吗?
3: 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3: 希望明天的题别太难。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
3: 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2: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내일 시험이야. 너 긴장되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考试, 시험보다란 말도 있고 시험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明天考试, 여기서 考试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하나, 둘, 셋.
1: 동词.
0: 그렇죠. 동사죠. 내일 시험 본다.
1: 明天考试.
0: 너 긴장되니?
1: 你紧张吗?
0: 어, 좀.
1: 有点.
0: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1: 紧张.
0: 넣어서 해볼게요.
1: 有点紧张.
0: 주어 넣을게요.
1: 我有点紧张.
0: 우와, 삼성이 몇 개입니까? 연달아, 그죠? 삼성은 맨 앞에 원은 여기서 반삼성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삼성이 주어부터 쫙 시작이 돼요. 삼성이 3개 이상일 때 그럼 워가 반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워 올리지 마시고 我有点紧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부터 주어가 연달아 3개 이상 있을 때 참고하시면 힘이 될 거예요. 워 올리지 마시고요.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我有点. 걱정하지 마.
1: 别担心.
0: 하지 마. 비에 동사 앞에 오는 부사입니다. 오지 마.
1: 别来.
0: 이렇게 가는 거죠. 오, 부정문인가요? 너 이미 다 복습했잖아. 복습한 거 아니야?
1: 你不是都复习了吗?
0: 절대로 부정문이 아닙니다. 이 어감 떠올리시면 됩니다. 너는 왜 독도 문제로 화를 안 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너 한국인 아니니?
1: 你不是韩国人吗?
0: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런 문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선생님.
1: 没错.
0: 감사합니다. 너 복습 다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습했잖아. 반어법이죠. 다시 들어볼게요.
1: 你不是都复习了吗?

0: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의 뜻이 있는 거죠, 선생님. 이미 다 한 거 아니었냐? 쉽지 않은 문장 구조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아 내가 사용해야지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듣고 혹은 보고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라고 아시면 좋아요. 목표를 좀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글 문장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한자랑 병음 손으로 가리시고 한글 해석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그럼 큰 도움 됩니다. 내일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바라다, 그러니까 희망하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하길 바래요라고 할 때 맨 앞에 시왕이 붙습니다. 당연히 주어 워가 생략이 됐죠.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희망합니다. 내일의 문제가 어렵지 않기를, 너무 어렵지 않기를, 비에 타이난. 다시 들어볼게요.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궁금한 게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따라하시죠? 한 번 더 할게요.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시작. 希望明天的题 비에 타이 아니고 비에 낮게 출발 비에 타이난 이렇게 막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따라하실 시간입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2: 一起来听一下。明天考试，你紧张吗？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希望明天的题别太难。明天考试。 你紧张吗？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EBS 초급 중국어 42페이지 upper point 함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실 땡땡마. 포인트는 이 말을 발음하실 때 부실 땡땡마 좀 깔면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실 한글마 이런 식으로요. 너 밥 먹었지 않았나?
1: 你不是吃饭了吗?
0: 결국 너 먹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걔 안 온다고 했잖아.
1: 他不是说不来吗?
0: 말하지 않았나? 안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실 땡땡마. 부실 땡땡마. 선생님 말을 까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좋아요?
1: 까는 게 좋아요.
0: 발로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쫙 깔란 뜻입니다.
1: 네.
0: 다 보실 수어 뿔라이마 이런 거보다 뿔라이마 내리라고요. 희망하다, 바라다.
1: 시왕.
0: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 희망합니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하기를 바라다, 바라다라고 할 때 이 녀석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래.
1: 希望明天天气好.
0: 어때요? 시황 뒤에 다 문장이 오죠? 내일 날씨가 좋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직역이죠. 그가 빨리 좀 오기를 바래.
1: 希望他快点来.
0: 快点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1: 希望他快点来.
0: 빨리 좀 할 때 좀이라 보시면 됩니다. 빨리 좀 먹어.
1: 快点吃.
0: 빨리 좀 와.
1: 快点来.
0: 그렇지요.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
1: 希望我们再见面.
0: 아, 이거 슬픈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거는 초급 중국어 마지막 시간 때 울면서 우리가 希望我们希望大家再见面 이렇게.
1: 是吗? 저한테 괜찮은데요?
0: 괜찮으세요?
1: 왜냐하면 꼭 再见面 할 거예요.
0: 아, 꼭 다시 만날 거니까.
1: 당연하.
0: 이야,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만나다, 再见 혹은 再见面. 그러니까 再见과 再见面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네. 하지만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见과 见面이 같은 말이지만 사용법이 좀 달라요. 见面 뒤에는 절대로 뒤에 목적어 올 수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 만난다. 见서서 해볼게요. 我见老师. 어때요, 선생님?
1: 可以的.我见面老师
0: 어때요?
1: 应该说我见老师的面.
0: 아, 见面 사이에 그 대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1: 没错.我见老师的面
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뭐와를 집어넣어서跟我跟老师见面 이렇게 쓰시거나요.
1: 可以的.见面
0: 뒤에 왜 목적어 못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면이 목적어예요. 면상할 때 면이죠.
1: 네. 已经有了.
0: 네,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见面 뒤에는 절대로 어떠한 목적어도 올 수 없습니다. 이미 면이 목적어입니다. 이런 것도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모두 말고

0: 다른 뜻으로 쓰이는 떠오 살펴볼게요. 일단 빌드업을 좀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로 우리 모두 너 사랑해.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우리 모두 널 사랑해. 하나, 둘, 셋.
1: 我们都爱你.
0: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모두입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43페이지에 있는 다섯 개 예문을 보세요. 벌써 이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미 벌써 이징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징 비슷한 뜻이죠. 벌써 12시가 되었어. 러는 상태 변화입니다.
1: 都12点了.
0: 선생님 드라마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또 7이야. 다 벌써 7시야. 이렇게 쓰이니까 또 뒤에 시간 뒤에 러 함께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 다 먹었지. 이미 이징 吃完了. 좋아요. 근데
1: 都吃完了.
0: 또 괜찮습니다. 벌써 겨울이 됐네.
1: 都冬天了.
0: 또가 아니에요. 오유는 어우예요. 都冬天了. 좋습니다. 몇 시인 줄 알아? 화난 거예요. 이런 화난 말투로.
1: 都几点了.
0: 몇 시가 된 거야? 이게 직역이에요. 야, 지금 몇 시니 지금? 어? 都几点了.
1: 对. 孩子在外面玩不回来.
0: 아, 아이가 밖에서 놀고 안 돌아왔을 때.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1: 都几点了.
0: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都几点了. 벌써 이렇게 늦었네.
1: 都这么晚了.
0: 늦다.
1: 완.
0: 그래요. 이렇게 늦다. 这么晚 집어넣어서 都这么晚了.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또가 모두가 아니라 이런 뜻도 있구나. 벌써 이미의 뜻이 있구나. 와우라고 체득하셨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 이치 진로 생화 연습.
0: 동사 뒤에 어떤 단어를 쓰면 해본 적 있다란 뜻이 되죠?
1: 没错.
0: 구어.
1: 当然啦,就是过了.
0: 네, 여러분 동사 뒤에 구어를 써보세요. 해본 적 있다예요. 바로 갈게요. 먹어본 적 있다.
1: 吃过.
0: 와본 적 있어 여기.
1: 来过.
0: 오, 해봤어.
1: 做过.
0: 들어봤어.
1: 听过.
0: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동태조사입니다. 동태조사라고 필기하실 게 아니라 동사 뒤에 구어를 체크하시면서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부실 땡땡마 보이시죠? 너 베이징에 가본 적 있지 않나?
1: 你不是去过北京吗?
0: 이런 말투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너 가봤잖아. 어? 가보지 않았나? 이런 말투인 거죠.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래.
1: 希望明天别下雨.
0: 别下雨. 비 내리지 마. 내일 비 내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시왕을 앞에 워가 빠진 거죠. 워 시왕. 네. 어, 이미 늦었다.
1: 都太晚了.
0: 또 모두가 아닌 걸 기억하시고요. 운전하다 아십니까?
1: 开车.
0: 다시 한번.
1: 开车.
0: 자동차 발음하실 때 처, 처 문맥상 알아듣겠죠. 안 예뻐요. 처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처 운전하다 한 번 더.
1: 开车.
0: 할 줄 안다. 조동사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1: 회.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이가 아니라 회. 할 줄 안다. 얼른 필기하세요 여러분. 할 줄 안다 뜻이 또 있어요. 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하곤 한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했지라고 할 때 하곤 하다. 오늘은 문맥상 제일 쉬운, 제일 많이 쓰는 할 줄 안답니다. 너 운전할 줄 알지 않나?
1: 你不是会开车吗?
0: 운전할 줄 알잖아. 왜 이래? 이런 말투인 거죠. 회, 뜻에 게,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신다면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래.
1: 希望身体健康.
0: 건강하다.
1: 健康.
0: 네, 몸. 신체라고 여기지 마시고 건강, 몸 건강할 때 몸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 좀 어때? 身体怎么样? 괜찮죠, 선생님?
1: 是的, 我们还经常说 祝你身体健康.
0: 祝你身体健康. 선생님, 그 말씀하신 그 祝你身体健康 연초에도 쓸 수 있고 연말에도 쓸 수 있는 문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1: 什么时候都可以用吧.
0: 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니로 시작하는 말, 생일 축하해, 시작.
1: 祝你生日快乐.
0: 이 주는 경축할 때 축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여기서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주니도 함께

0: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워가 빠진 거예요. 워 주니 생일 콰일러 이걸 줄여서 그냥 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무조건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첫술에 배부르랴 46페이지에 재미있는 단어 배워봤습니다. 배워볼게요, 여러분. 한 입에 뚱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직역이에요. 한번 발음해볼까요?
1: 一口吃不成个胖子，
0: 한번 더.
1: 一口吃不成个胖子。
0: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도 이런 말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어떤
1: 对
0: 학생이야.
1: 呀，别着急，
0: 아,
1: 一
0: 서두르지
1: 口
0: 마
1: 吃不成胖子。
0: 그렇죠. 서두르지 마. 첫술에 배부르랴 말하는
1: 对
0: 거죠.
1: 的，嗯哼。
0: 너무너무 좋은 격려의 문구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明天考试，你紧张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2: EBS 초급 중국어.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만이
4: 살길이다.
3: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 베이징 가본 적 있지 않나?
4: 你不是去过北京吗?
3: 지난 시간에 不是 땡땡마 요 표현 배웠습니다. 부정문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았나? 했잖아. 이런 뜻인 거죠. 동사 뒤에 꼬는 해본 적 있다. 이것도 부수적으로 배웠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내일 시험인데 긴장돼?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내일 시험이야. 긴장되니? 시작.
4: 明天考试,你紧张吗?
3: 긴장. 이것도 한번 복습하고 싶어요. 좀 긴장돼. 다 같이 하나, 둘, 셋.
4: 有点紧张.
3: 와우, 有点紧张. 삼성이 3개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지난 시간엔 요디알 둘 다 이상이었습니다. 진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요디알 진장 이런 발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너 머리 잘랐어?
4: 你剪头发了?를
3: 배울 수 있습니다. 어? 물어보는 말인데 맨 뒤에 마가 없네요. 마 써도 되죠 선생님?
4: 对.
3: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 넣어볼까요 지금?
4: 你剪头发了吗?
3: 오,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죠. 단어부터 볼게요. 오늘 하이라이트 단어입니다. 가위 등으로 자르다.
4: 젠.
3: 젠. 밑에 보시면 그 한자가 칼, 따오 그 글자가 보이시죠? 앞전자에 따오가 있네요. 자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를 자르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확실하게 머리카락이란 말을 써야 되나요, 선생님?
4: 没错. 说 젠. 아, 不是. 想一想, 네. 젠头 好像也可以.
3: 아, 젠头. 头发는 이제 두 발이고 头는 머리 두자 그냥 머리인데 그냥 젠头 해도 괜찮다고요?
4: 아, 口语里好像可以.
3: 아, 구어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4: 你剪头了吗? 好像可以.
3: 제가 유학

0: 유학생 때는요. 뭐 선생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제가 유학생 때는 젠더러 했을 때 학생들이 중국인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어, 젠더파스라고.
1: 아, 시마.
0: 네, 근데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음흠.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젠더파가 맞죠.
1: 맞죠.
0: 네, 우리처럼 머리 자르다 이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요지입니다. 머리카락 발음 들어볼게요.
1: 더파.
0: 오유는 어우예요. 도우 하지 마시고 터우예요. 이성경성이니까 아하 더파. 재밌는 건 이 파를 사성으로 발음을 정말 많이 해요. 더파.
1: 더파.
0: 네, 괜찮죠?
1: 可以的.
0: 다 됩니다. 剪头发 혹은 剪头发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1: 昨天.
0: 또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1: 今天.
0: 오, 내일.
1: 明天.
0: 나 지금 막 도착했어. 막.
1: 刚.
0: 깡, 좋아요. 깡의 위치를 본문 때 보겠습니다. 새로운.
1: 신.
0: 신, 새로운 신자죠? 발음이 똑같아요. 신, 신, 그죠? 한국어랑. 오, 헤어스타일.
1: 파싱.
0: 파싱. 재밌는 건 이 더파 할 때는 경성인데 여기는 또 사성 체크돼 있죠? 파싱. 여기서는 사성을 해주시고요. 유형 할 때 형자가 바로 이 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카락 유형, 두발 유형,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파싱. 한 번 더.
1: 파싱.
0: 어, 꽤 많은 분들께서 파싱 이렇게 발음해요, 선생님. F 발음을 좀 어려워하세요. 파싱, 파싱 아니고 파싱. 도파 아니고 더파. 정확히 F 발음 소리 많이 나야 됩니다. 정말.
1: 真.
0: 정말 예쁘다. 우리가 이제 피아오량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정말 예쁘다. 보기 좋다.
1: 真好看.
0: 칸 앞에 하오가 붙었어요. 보기 좋다. 그럼 먹기 좋다. 맛있다.
1: 好吃.
0: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어, 너무 듣기 좋아. 시작.
1: 好听.
0: 앞에 전 집어넣어서
1: 真好听.
0: 이라고 할 수 있죠. A适合B. 선생님 괜찮죠?
1: 可以的.
0: A가 B에 어울리다. 라고 하면 됩니다. 어, 예문 만들까요? 옷 한번 해볼게요. 이 옷 중국어로 이 옷.
1: 这件衣服.
0: 지에는 옷 한 벌 할 때 벌이에요. 이것 뒤에 양사 많이 씁니다. 맨날 저 이프만 하지 마시고 저지엔 이프. 이 옷은 너한테 어울려. 다 같이 하나 둘 셋.
1: 저지엔 이프 시허니.
0: 좋습니다. 매우 꽤.
1: 팅.
0: 어,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단골 단어죠. 꽤 좋다.
1: 팅好.
0: 맨 뒤에 더 집어넣을 수 있나요?
1: 팅好的.
0: 좋습니다. 만족스럽다.
1: 만이.
0: 많이 많이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이응 많이 많이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팅 써서 할까요?
1: 팅 많이.
0: 와우,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팅이 이성이죠. 팅 많이. 더 같이 써서
1: 팅 많이다.
0: 본문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 이치라이 팅이샤.
2: 你剪头发了？你剪头发了？是啊，昨天刚剪的新发型，真好看，很适合你。是吧？我也挺满意的。你剪头发了？是啊，昨天。 刚剪的新发型，真好看，很适合你。是吧？我也挺满意的。너
0: 머리 잘랐니?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너 머리카락 잘랐니?
1: 你剪头发了？한번 더。你剪头发了？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는 이성이죠. 니剪头 삼성 이성 아아 剪头 들려야 됩니다. 선생님, 굳이 말을 왜 빼는 거예요? 니剪头发了 이렇게 좀 더 가벼운 말투인 거죠. 네, 캐주얼하게 밥 먹었니? 吃饭了吗? 안 해도 됩니다. 마 빼고
1: 吃饭了로
0: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격식을 좀 버리고 가볍게 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没错.
0: 응.
1: 是啊.
0: 아 빼고.
1: 是.
0: 네. 어제 막 자른 새로운 두발 유형.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을 하면은 어제 막 스타일을 바꾼 거야. 그

0: 어디에도 바꾸다란 말이 없어요. 의역을 한 거죠. 들어볼게요.
1: 昨天刚剪的新发型.
0: 여러분, 이 더를 보시면은요. 초급자분들께서는 딱 보면 뭐뭐의만 떠올려요. 뭐뭐의, 나의 아버지, 我的 바바. 그렇게 되려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와야 됩니다. 오늘은 뭐예요? 지엔이라는 동사 뒤에 더가 왔어요.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 새로운 두발 유형, 이건 명사죠? 오케이, 좋아요. 동사와 명사 사이의 더는요, 뭐뭐의가 아니라 동사한, 동사하는 이런 뜻이에요. 막 자른, 어제 막 자른 이런 뜻인 거죠. 바로 갑니다. 예문, 집에 가시는 할머니.
1: 回家的奶奶.
0: 그 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과 명사 사이의 더는 뭐뭐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 정말 예쁘다야.
1: 真好看.
0: 너한테 잘 어울려.
1: 很适合你.
0: 그럼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새로운 두발 유형이 주어가 되겠죠?
1: 新发型很适合你.
0: 생략된 주어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新发型很适合你.
0: 그렇죠. 좋습니다. 그지?
1: 是吧?
0: 네, 是吧. 보통 이제 교재에는요. 이렇게 너랑 잘 어울린다 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교재에서는 시에시에 하라고 하잖아요.
1: 난리.
0: 난리 난리 뭐 천만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바 시바 그지? 이런 말투입니다, 여러분. 시바 시바 나도 꽤 만족스러워.
1: 我也挺满意的.
0: 잘 보세요, 여러분. 삼성이 지금 무려 연속 몇 개입니까? 네 개죠. 삼성이 연달아 4개 있으면 꼭 그렇진 않지만 연달아 4개 있으면 보통은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그 다음 이성, 그 다음 반삼성. 맞죠, 선생님?
1: 没错.
0: 가볼까요, 그럼?
1: 我也挺满意的.
0: 我 이성, 그 다음 반삼성. 我也. 挺 이성, 挺满, 많은 반삼성. 괜찮습니까? 한 번 더.
1: 我也挺满意的.
0: 네, 2대2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 반삼성, 이성, 반삼성. 이렇게 끊어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예가 또 있어요. 나도 매우 잘 지내. 어때요? 나도 매우 잘 지내. 전부 다 삼성이에요. 하나, 둘, 셋.
1: 我也很好.
0: 직역하면 나도 매우 좋다는데 나도 매우 잘 지내. 괜찮죠, 선생님?
1: 很好.
0: 我也很好.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의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很好. 반삼성이 예뻐요. 다시 들어보시면 剪头发了吗? 剪头发了. 잘 들릴 거예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剪头发了？是啊，昨天刚剪的新发型。真好看，很适合你。是吧？我也挺满意的。你剪头发了？是啊，昨天。 刚剪的新发型，真好看，很适合你，是吧？我也挺满意的。
0: EBS 초급 중국어 Upper Point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의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기 조사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마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었니? 你吃饭了吗?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마 빼고.
1: 你吃饭了?
0: 그는 집에 갔니?
1: 他回家了?
0: 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1: 他回家了吗?
0: 네. 집에 가다. 후이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回家 요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다는 절대 취지야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는 건 중국이 확실하게 회를 씁니다. 회. 그래서 귀국하다.
1: 回国.
0: 이 회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쁘다.
1: 好看.
0: 너 이 새 옷 진짜 예쁘다.
1: 你的新衣服真好看.
0: 선생님, 중국인 입장에서 你的新衣服真漂亮,真好看.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기준으로는 뭘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까? 5대5예요? 어때요?
1: 그때?
0: 달라요. 그때도 네. 달라요? 선생님께서는 그럼 와, 옷 진짜 예쁘다라고 할 때 보통 피아오량이 먼저 나와요? 하오칸이 먼저 나와요?
1: 아, 你现在问我的话, 네. 하오칸?
0: 하오칸. 아, 지금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막상 생각나는 건 하오칸이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1: 시다.
0: 근데 지금 제 표정을 보니까 거의 5대5네요, 그럼.

0: 그때그때 정말 잘하네요.
1: 어, 저는
0: 잘하네요.
1: 네.
0: 어, 그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까 봐 대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 노래 정말 듣기 좋아.
1: 这首歌很好听.
0: 노래가 중국어로
1: 歌.
0: 발음만 들으면 형이나 오빠와 똑같아요. 끄거 할 때. 그죠?
1: 是的.
0: 네, 문맥성 잘 파악하셔야 돼요. 这首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이 쇼는 뭐죠? 노래 한 곡 할 때 곡 노래 양사죠.
1: 네, 양사.
0: 당연히 이런 게 헷갈리시면 그냥 저거 그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이 노래 정말 듣기 좋아.
1: 这首歌很好听.
0: 오, 很好听. 선생님 제 목소리도 괜찮아요?
1: 你的声音很好听.
0: 声音 목소리. 声音很好听. 어, 선생님만 못합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맑아요.
1: 오호, 谢谢.
0: 아,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맑은 시냇물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1: 오, 我请你吃饭.
0: 아, 감사합니다. 한 턴 낸다고 하시네요.
1: 네.
0: 내가 너한테 밥 산다. 한 번 더.
1: 我请你吃饭.
0: 오, 예, 좋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허 배워보겠습니다. 예문이 3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외우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옷이 있습니다. 확실히 외우세요. 옷의 양사. 젠 기억나시죠? 이제 이 옷은 나한테 안 어울려.
1: 这件衣服不适合我.
0: 아니 불자 사성이에요. 근데 뒤에가 사성이면 이성으로 바뀌죠. 不适合. 不是 아니에요. 不适合. 이것도 발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这件衣服不适合我.
0: 따라하세요 여러분. 这件衣服不适合我. 이렇게 말이죠. 내 생각에는 너는 선생님을 하기에 적합해.
1: 我觉得你适合当老师.
0: 와, 이 문장은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 쓰는 말.
1: 我觉得.
0: 觉得, 주애가 아니에요.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너의 죄, 죄입니다. 觉得, 이성경성, 아하 들려야 되고요. 내 생각에는 네가 어울린대요. 뭐가 어울린대요?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을 맞다. 땅老师, 이 땅이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이죠 선생님?
1: 맞죠.
0: 좋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생님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我觉得你适合当老师.
0: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냐면요. 适合 뒤에 명사만 생각하실까 봐요. 아, 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 명사 구조가 또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오, 好厉害啊.
0: 잘했죠.
1: 我觉得你适合当汉语老师.
0: 아, 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我觉得你适合当汉语老师.
0: 어, 내 생각에는 너 중국어 선생님 하기에 딱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본에 있는 말 아니죠?
1: 是真的.
0: 네, 네. 참고로 저희는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노인들에게 적합해.
1: 这种运动适合老人.
0: 삼성이성, 아아. 아아 들려야 됩니다. 종류할 때 종, 종인데요. 이러한, 저러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런 사람.
1: 这种人.
0: 이런 책들.
1: 这种书.
0: 정말 이 종은 저와 나와 함께 많이 쓰이니까 함께 오세요. 저런, 나종, 저종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표현 한 걸음 더에서는 어떤 단어를 배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여기는 중국어로 쩔 혹은
1: 저리.
0: 어, 리를 썼네요. 여기 요리 정말 맛있어.
1: 这里的菜很好吃.
0: 참고로 이 리는요. 삼성으로 표기해도 괜찮아요. 저리더 괜찮고 경성으로 해서 그냥 저리더 다 괜찮죠?
1: 네. 这里的菜很好吃.
0: 요리, 음식, 菜. 菜 잊지 마시고요. 很好가 아니에요. 很好吃. 好吃가 한 단어입니다. 너 새 컴퓨터 샀니?
1: 你买新电脑了吗?
0: 빠진 거죠? 마 넣어서 해볼게요.
1: 你买新电脑了吗?
0: 컴퓨터 중국어로.
1: 电脑.
0: 새 컴퓨터.
1: 신电脑.
0: 좋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1: 这份工作不适合他.
0: 아마 단어들 다 아실 건데 이 글자가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份. 일의 양사예요. 아, 일도 양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양사가 있습니다. 저거 공소만 하지 마시고 저펀 펀 기억하세요. 그 영화 꽤 재밌어.
1: 那个电影挺好看.
0: 팅 뒤에 더 써볼게요.
1: 那个电影挺

0: 好看的.
1: 따라오고 계시죠? 영화의 양사를 지금 꺼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영화의 양사는 하나, 둘, 왜냐하면 배웠습니다 옛날에. 하나, 둘, 셋.
0: 부.
1: 나부, 나부 디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BU 사성 검색해보세요. 아니 불자.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기행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일렉트로닉 전자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삶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요즘은 또 AI가 대세인데요. 음악 분야에서도 전자기계와 컴퓨터를 거치지 않은 음악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쿠스틱한 음악이라도 말이죠. 더 나아가 최근에는 AI가 만들어낸 음악이 소비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전자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차가운 사운드라서 여름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일렉트로닉 뮤직. 오늘과 내일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는 베스트 일렉트로니카라는 타이틀로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밴드 M. 게트뱅트와의 Go, 토요일 세계음악기행 첫 곡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기행 첫 곡은 앙토니 곤잘레스의 원맨 밴드 M83와 M83의 Go였습니다. 베트남계 프랑스 가수 마이란이 보컬 피처링한 노래였고요. M83은 바다뱀 자리에 있는 남쪽 바람개비 은하의 이름이라고 하죠. 몽환적이면서도 아주 우주적인 느낌의 복고풍 전자음악으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팀입니다. M83의 노래는 Midnight City, Outro 같은 노래들이 지금도 차트에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팀입니다. 세맥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좀 더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일렉트로닉 듀오 쿱의 2001년 곡입니다. Waltz for Cub. 이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뮤지션 모비의 2000년 히트곡 Natural Blues. 이 노래까지 두 곡 들려드립니다.

전자음악이지만 따뜻한 느낌 그리고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과거지향적인 복고풍 일렉트로닉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쿱의 Waltz for Coop 이어진 곡 모비의 Natural Blues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요즘에도 차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히트곡이죠.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리 캐리의 2011년 노래 I Follow Rivers, The Magician Remix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전자음악의 강국 프랑스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활약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과 작업하는 DJ 데빗 게타의 손길이 닿은 곡 몰도바 그룹 오존에이트 곡 드라고스테아 딘데이를 샘플링한 노래입니다. I Don't Wanna Wait 미국 밴드 원 리퍼블릭과 데빗 게타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전자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곡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의 DJ 아비치의 대표곡 Levels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리 캐리의 I Follow Rivers, The Magician Remix, 데빗 게타와 원 리퍼블릭의 I Don't Wanna Wait, 그리고 아비치의 Levels,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습니다. 전자음악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원초적인 음악에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의 옷을 입힌 두 곡 골랐습니다. 말리 가수 파토마타 디아와라와 밴드 블러의 프론트맨 데이몬 알반, 그리고 독일의 DJ 솔로몬이 함께한 은세라, 솔로몬 리믹스 에디트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말리의 살리프 케이타와 카보베르데의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 야모레, 이 노래를 이탈리아의 DJ 모 블랙의 리믹스로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 음악인과 유럽 DJ의 만남이었습니다. 파토마타 디아와라, 데이먼 알반, 솔로몬의 은세라, 솔로몬 리믹스 에디트 버전 먼저 들으셨고요. 모블렉과 살리브 케이타, 여기에 세자리아 에보라까지 함께한 야모레 이어드렸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디바 오르넬라 바노니와 그룹 뉴트롤즈가 함께 발표한 1977년 노래 디볼리오, 널 원해. 이 노래를 요즘의 인기 가수 엘로디와 디토넬라 피아가가 함께 부른 2024년 새로운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네덜란드의 DJ 티에스토와 콜롬비아의 월드스타 캐롤지의 콜라보로 꼰띠고, 너와 함께 이 곡도 이어드립니다.

0: casino.
1: 이탈리아 깐소네 디바 신구 세대의 조합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오르넬라 바노니, 엘로디, 디토넬라 피아가가 함께한 디보올리오, 널 원해였고요. 이어진 곡은 네덜란드 DJ 티에스토와 콜롬비아 가수 까롤지가 함께한 콘티고, 너와 함께였습니다.

생음행 플레이리스트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이번에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보사노바 명곡을 유럽 뮤션의 전자음악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꼬르코바두를 영국의 혼성 듀오 Everything But The Girl의 해석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The Girl From Ipanema를 벨기에의 리오, 프랑스의 에틴다오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이지만요. 전자음향으로 좀 더 색다르게 다가온 노래들이었습니다. Everything But The Girl의 Corcovado 그리고 리오와 에티엔다오의 The Girl From Ipanema 조빔의 보사노바를 새롭게 해석한 두 곡이었습니다. 세계음악게임 토요일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일렉트로닉 음악은 지금은 해체했지만 여전히 일렉트로니카 씬에서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는 프랑스의 듀오 다프트 펑크의 노래입니다. Veridis Quo, 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요? 혹은 Veridisco,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제목이라고 하네요. 2001년 발표곡이지만요. 몇 년 전 명품 C사의 광고 음악으로 쓰이면서 다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다프트 펑크의 Veridis Quo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비에스 캠페인

0: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Tania Libertad,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위대한 해석자, 메르세데스 소사의 뒤를 잇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타니아 리벨타드,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사회적 변혁을 노래한 노에바 칸시온의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바의 음악 전통 볼레로를 현대 라틴 팝으로 재탄생시킨 주역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친히 고른 목소리 명단에서도 그 이름 다니아 리벨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고유한 육성으로 따라간 다니아 리벨타드의 삶은 그녀의 이름에 새겨진 자유, 리벨타드에 운명적으로 다가가게 됐죠. 그것은 타니아 리벨타드의 한결같은 투쟁 끝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무대에 올랐던 신동 다니엘 리벨타드에게 타고난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불러야 할 노래, 서야 할 무대 이 모두 아버지가 독단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그녀는 세뇌되길 거부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페루와 멕시코 민요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골라주는 노래들의 저급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 입학한 후 다니엘 리벨타드는 정치적 예술적 동지들을 만납니다.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대학가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 반전 운동, 좌파 정치 철학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누에바 칸시온을 만난 타냐 리벨타드는 마침내 이 아버지의 조련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딸이 이 대학교 교정, 노동조합 집회소, 시위 현장에서 노래하는 것에 경악한 아버지는 자퇴를 종용하지요. 이에 가출로 답을 대신합니다. 1976년 쿠바를 방문한 다니아 리벨타드는 누에바 칸시온의 주역들과 직접 교류하며 아버지, 나아가 이 사회참여 음악을 금했던 페루 군사정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누에바 칸시온의 발견은 다니아 리벨타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음악의 뿌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고향인 페루의 북부 잔냐 지역의 음악 전통,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던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이었습니다.

1980년 다니아 리베르타드는 아무 연고 없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이민이었고 정치적, 예술적 망명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무대에서 노래하고 망명자들과 연대하며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기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클래식 벨칸토 창법, 중남미 토착 민요의 야성을 두루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프로 페루비안의 민요부터 살사와 볼레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원대한 음악 세계를 아울렀습니다. 포르투갈 문화의 거장 주제 사라마구는 다니아 리벨타드에게 이런 헌사를 바쳤답니다. 다니아 리벨타드의 노래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온 계시와 같았다. 어떤 악기의 도움도 없이 벌거벗은 목소리 하나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온 계시였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누에바 칸시온부터 볼레로의 재림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음악 역사를 노래한 아티스트 타니아 리벨타드를 만나봤습니다. 두 보스, 너의 목소리. 아까 본문에서 아버지의 강압적인 어떤 A&R 행위로 이거 불러라, 또 여기서 공연해라, 뭐 이런, 그게 굳어지면은 회사 레이블이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목소리로 발랄하게 노래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또 시인의 시를 가사로 최초로 부르는 그런 시도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후에 뭐 네루다를 비롯한 그런 유명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는 음악 시도도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그 밖에 뭐 볼레로나 뭐 란체라 이런 좀 더 대중적인 장르들도 소화를 했던 분이니까 참 해석가의 삶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952년생이시니까 한참 또 커리어가 어마어마시하신 분이 또 다니엘 리벨타드군요.

로마 이라마. 1960, 7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왕이라 불렸던 스타 뮤지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인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지까지 아우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낭두트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낭두트. 2025년 1월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에서 논했던 그 장르네요. 말레이시아의 전통 오케스트라 음악 오르케스 멜라유를 바탕으로 여기에 인도의 볼리우드 음악, 아랍의 전통 음악, 그리고 서구 팝까지 과감하게 융합한 음악입니다. 로마 이라마는 낭두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음악인으로 그와 낭두트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일대기에서 암초처럼 박혀있는 사건이 이를 방증하죠. 일명 낭두트와 락의 전쟁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77년 로마 이라마와 그가 이끌던 밴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주도 만둥에서 열린 공연 무대에 오른 순간 돌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저질 음악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죠. 로마 이라마 공연을 사보타주한 이들은 낭두트를 혐오하고 록음악을 사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계는 근대 전통이 된 낭두트파, 그리고 영미 문화권에서 유입된 록음악파로 양분되었습니다. 록음악에 경도된 중산층 청년들은 낭두트파

루트를 하층민의 천박한 음악쯤으로 여겼답니다. 이 공연 투석 사건은 당두트를 향한 당시 인도네시아 청년 문화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의 공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는데요. 결국 당두트파 청년들이 분노해 맞서기도 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이라마는 결심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으로 당두트 음악에 락을 조금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이라마에게 서구의 록음악을 당두트에 이식하는 것은 뭐 크나큰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처음 잡은 악기는 당두트의 핵심인 두타 악기 겐당이나 타블라가 아니라 기타였거든요. 10대부터 록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진짜 로커였다죠. 하지만 로커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그는 이내 이 록음악의 세계관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록음악처럼 현대적이면서 계급적이지 않은 음악, 다시 말해서 하층민에게도 매력적인 음악, 동시에 인도네시아, 적어도 아시아의 특성을 갖춘 음악, 낭두트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로마 이라마는 밴드 소네타 그룹을 결성해서 인도네시아어로 노래하고 자카르타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색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보컬, 일렉트릭 기타, 신트사이저, 드럼으로 구성된 활기찬 앙상블이 탄생했죠. 여기에 인도 출신의 따블라 연주자를 더하고 인도와 중동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로마 이라마가 당두트 록의 포문을 열면서 사운드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넓혔습니다. 이 초창기 하층민의 사랑을 주로 노래했던 그는 강력한 록 사운드에 이슬람의 윤리를 전파하면서 빈부격차, 실업, 인권 유린, 부패된 정부 같은 사회 문제를 노래했습니다. 이 분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그의 음악을 아예 방송에서 금지시켰죠. 하지만 로마 이라마는 그 시절을 버티고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20년 만에 복귀를 알린 그의 무대는 수만 명의 다세대 관객을 열광시켰다는군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명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근대 팝, 대중을 위한 스타일과 장르, 당두트를 록음악과 첫목, 당두트 킹, 나아가서 당두트 락킹이란 칭호로 또 거듭난 뮤지션 로마 이라마 만나봤습니다. 커리어가 한 수십 년이죠? 73년도 음반에서 밤샘, 메가당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밤을 세워라, 밤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후렴에 가사가 그렇다는데, 이걸 소비하는 특히 젊은 남성들은 이 밤샘의 창가로 아예 정하고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이 당두트라는 장르명 자체가 애초에는 좀 멸칭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의성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꽁짝 이렇게 표현하듯이 당두트. 그러니까 아까 당두트 연주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악기, 겐당, 또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따블라, 이 리듬 내는 그런 소리, 타악기 소리를 상징하는. 그런데 여기 숨은 뜻은 아니고 그냥 좀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은, 아 그럼 그러고 보니까 뽕짝이라는 이 전통 트로트 가요를 그렇게 또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그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00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특히 TV에서 당두트를 소재로 한 그런 콘텐츠가 활발히 제작이 되고 또 환영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 방송사는 당두트의 대형 무대, 그러니까 일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연 형식도 담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층, 그 소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나 뭐 심지어는 특정 그 미디어 채널에 대해서, TV 방송사에 대해서 가사 도우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사,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의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어떤 소비를 그렇게 계층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또 예,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이 당두트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가 또 더 올라가면, 그 아까 그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 이야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캐스밀라유의 전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19세기 말부터 순회 공연으로 악단이 그렇게 다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요소들을 수용한 결과가 결국 나중에 낭두트라는 형태로 그런 다문화적이라고도 점잖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잡종성이잖아요. 이게 뭐든지 도움이 되면 수용한다라는 그런 열린 느낌인데 형태가 그러고 보면은 어떤 일정함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요소들이 숨어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르케스 물라유 시절에는 유럽의 오페라나 또 인도의 뭐 특정 연극이나 힌두스타니 언어로 된 그런 대중음악이 말레이시아나 또 이런 동인도 이 식민지의 최고 인기 가요로도 불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층민 위주였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순회 공연이나 그런 것을 주로 소비하는 그런 대중들이 주 고객이었으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라고 정계에서도 느꼈는지 나중에 로마 이라마 같은 경우는 정계로 또 진출하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또 정치 참여도 했고 공연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진 선술집마다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옛 노래들. 19세기 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가난한 선창가 술집에서 태어난 파두는 지금도 세대를 달리하며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파두의 현재를 상징하는 마리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태어났지만 파두 산지의 하나인 포르투갈의 무라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집 아래층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와 인도 음식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 자욱한 식당에선 밤이 늦도록 파두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5살의 마리타에겐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이 되면 이 식당과 연결된 나무 계단을 내려갔고 부모님이 정지선처럼 쳐놓은 커튼 너머 울려 퍼지는 파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른 즈음 그 시절을 회고하며 마리타는 고백합니다. 파두에 처음 매료된 건 포르투갈 기타 선율을 들었을 때예요. 기타는 늘 가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가수가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요. 마리타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기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답하기 위해서 직접 파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의 답변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마리타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인 중 한 명, 포르투갈 음악의 구세주라고 칭송합니다. 마리타가 파두를 전통에서 현대의 목소리로 끌어올리며 파두의 생명을 연장한 건 그녀의 파두가 처음부터 남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의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파두를 훔쳐 듣던 그녀는

13살에 바로 그곳에서 파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죠. 그녀의 파두가 파두 같지 않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의 친구들도 노인네나 부르는 파두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죠. 이후 아프리카 음악인 그룹에 합류했고 영미 팝 히트곡을 커버하던 마리사는 모잠비크와 가보베르데 이어서 브라질을 여행하며 각성합니다. 어머니 위에 뿌리인 아프리카 그리고 파두의 영향을 받은 음악 모르나의 고향 가보베르데 그리고 브라질에서 보사노바를 만난 후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온 마리타는 파두를 부르게 됩니다.

마리타는 2001년 포르투갈 파두의 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세대 파디스타 가운데 호드리게스의 대표곡을 모아 정규 앨범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리타의 데뷔 앨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파란 신인 가수가 신과 같은 거장의 음악을 한두 곡도 아니고 앨범 규모에서 재해석하는 엄청난 도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 결과는 파두의 부활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타는 전통의 복원에 안주하지 않았죠. 전통 파두의 악기 편성을 확장했고 재즈, 플라멩코, 가스펠, 아프리칸 리듬 등등 세계 음악의 다양한 조류를 끌어들여 파두의 이른바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파두는 노인들의 음악이라고 파두 가수는 검은 옷만 입는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는 백금발의 쇼컷 헤어스타일,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소울풀하게 노래하는 마리타의 등장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죠. 그러나 마리타의 목표는 가령 크로스오버 파두로 모든 세대에 어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파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지금의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파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파두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통 파두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 마리짜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가운데 오젠지 다미냐 테하, 아 우리 고향 사람들아 였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대범한 그의 데뷔 음반 구성 중에서 물론 80-90%는 대선배 호드리게즈에 대한 헌정이자 통과 의례였다면, 뭐 그런 유명한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시도였다면 이 곡은 예외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젊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이 노랫말 가사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생전 집필한 그런 상당한 분량의 시 중에서 고른 거라고 하네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가사는 대선배의 것으로, 음악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고. 데뷔 과정이 뭐 무명이면서 신인 사람이 쉽지 않겠죠. 마리짜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내에 있는 레이블에서는 다 거절을 당하고 해외에서 계약을 따냈다고 하죠. 네덜란드 레이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인 게 100음망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했던 전 세계적인 30개 이상의 국가에 배급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상업적으로도 한 5,000장 팔면은 선전했다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파두의 그런 판매량보다 뭐 20배 이상의 10만,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민주화 자체도 뭐 40년 독재를 참고 지낸 그런 약간 공고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두도 공고한 전통, 우회하기 힘든 그런 어떤

통제와 규율 그 가운데서 뭐 자율적으로 좀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곱게 보여졌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마리자가 해냈습니다.

1987년 8월 정물화를 뜻하는 타이틀의 앨범 Still Life Talking. 이 작품이 첫 손을 보인 날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표현을 빌리면 재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미주리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팬 메티니가 브라질 음악에 보인 그간의 관심을 그의 음악 퍼스널리티에 추가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팬 메티니 그룹이라고 말해야겠죠. 1977년 키보디스트 라일 메이스, 베이시스트 마크 이간을 핵심 멤버로 결성한 팬 메티니 그룹은 이듬해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부터 전통 재즈는 물론 당시 유행했던 퓨전 음악과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사운드를 구축했습니다.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사운드를 조화롭게 섞은 서정적인 구성이 새로운 음악으로 여겨진 건 팬 메티니 그룹이 브라질의 전통 음악의 질감에 의도적으로 깊이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스틸 라이프에 앞서 1982년에 선보인 앨범 오프램프. 이 작품은 브라질의 리듬을 실험한 팬메테니 그룹의 초창기 걸작으로 평가받았죠. 브라질 아티스트 나나 바스콘셀로스가 연주하는 브라질의 전통 타악기 베링바우. 베링바우는 이 앨범을 글로벌 퓨전 사운드의 기념비로 세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 1982년부터 1993년까지 팬메티니 그룹의 초청을 받아서 세 장의 앨범을 함께 작업하고 세 장 모두 그래미 어워즈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아르헨티나 출신의 거장 베드로 아즈나르의 이름을 빼먹을 뻔했네요.

벤 메테니가 브라질 리듬을 도입한 시기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라틴 음악에 푹 빠졌다고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벤 메테니의 광대한 음악 여정을 조망할 때 그것은 기존의 사운드를 한층 흥미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개성을 찾아 탐사하는, 몰입하는 창의적인 습성임을 알 수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벤 메테니는 카메룬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리차드 보나를 비롯해서 베트남계 기타리스트인 응웬 르 등등과 협업하며 음악의 경계를 꾸준히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세계 음악 유산으로 자신의 음악은 물론 재즈의 외연을 끝없이 넓혀온 아티스트 팻 메티니가 만난 세계 음악을 살펴봤고요. 글로벌 퓨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곡 가운데 두 곡 들어봤습니다. 첫 곡은 폴란드의 아나 마리아 요펙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팻 메티니의 Are You Going With Me죠. PMG 팻 메티니 그룹의 3집 오프램프 82년작에 원래 수록돼 있는 곡의 2002년 발표된 해석이었습니다. 우포제니라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졌고요. 팻 메티니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지만 이 폴란드의 마르킨 키드린스키라는 프로듀서도 참여를 했고 물론 아나마리아 요펙의 보컬 그리고 팻 메티니의 다양한 뭐 일렉트릭, 어쿠스틱, 바리톤, 또 기타 신스 43현의 피카소 기타 연주도 이 음반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깊은 몰입을 한 거죠. 두 번째 곡이 바로 솔로 음반이죠. 시크릿 스토리 1992년작 이 오프닝 트랙이었죠. 짧아서 아쉬웠던 이 곡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전통 종교 창가인 무옹수옹을 팻 메티니가 음악적 요소로 빌어온 거죠. 캄보디아의 왕립 발레단 핀피엇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했고요.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Writing Master 유진
1: 세리나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그라스오 왔쳤다.
0: 유리컵을 깨뜨려버렸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 라는 의미의 일본어 표현인 테시마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
1: 테시마우, 테시마우,
0: 테시마우, 뭐뭐해버리다, 뭐뭐하고 말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시마우라는 표현은 원래 끝나다, 끝내다, 즉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전철.
1: 덴샤, 덴샤.
0: 우리말로는 전철, 일본어로는 덴샤. 한자로 표현하면 전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막차. 뭐라고 했죠?
1: 슈댕.
0: 슈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슈댕은요, 슈댄샤를 줄여서

0: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늦잠, 잠꾸러기.
1: 내보, 내보.
0: 내보, 늦잠 혹은 잠꾸러기를 뜻하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늦잠 자다는요?
1: 내보스르.

0: 비다, 허기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깨다, 나누다. 와르 깨다 혹은 나누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접시를 깨다는요?
1: 사라오 와르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0을 5로 나누다.
1: 25을 5로
0: 나누다. 이렇게 와르는요, 깨다 혹은 나누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나누셈은요,
1: 와리장이라고
0: 합니다. 와르, 나누다죠? 우리가 새말 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으로 읽어요. 이 두 단어 합치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 만들 때 동사 마스형, 와르는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2로 바꿔요. 그래서 와르는 와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산 연결하고 싶어요. 땡땡. 그래서 와리잔, 나눗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처, 부상.
1: 개가
0: 상처, 부상이란 뜻인데요. 다치다.
1: 개가오스르라고
0: 하면 되겠습니다. 두 장.
1: 니마이.
0: 이때 마이는요, 한자로 낮장 매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종이나 접시같이 얇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 마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 한 장부터 열 장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하이. 1마이, 2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6마이, 7마이, 8마이, 9마이, 10마이.
0: 마지막 단어입니다. 화내다.
1: 怒る
0: 화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테시마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앞서 단어에서 설명한 대로 시마우는 끝내다, 끝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테시마우라는 형태로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하고 말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후회 혹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시마우, 어디에 연결할까요? 테가 나왔으니 당연히 동사에 태형에 연결하면 되겠죠? 단어 싹틔우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읽다.
1: 요무
0: 읽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인데요. 테시마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읽어버리다.
1: 욘데시마우
0: 읽어버리다 혹은 읽고 말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요무 1그룹 동사에 테시마우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나죠? 발음편은 응입니다. 그리고 테 대신 대 연결해요. 그러면 읽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대에 시마우 연결해서 연대 시마우, 읽어버리다, 읽고 말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두고 오다.
1: 오키와스레르
0: 두고 오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테시마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두고 와버리다.
1: 오키와스레테시마우
0: 두고 와버리다 혹은 두고 오고 말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오키와스레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에 테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즉 어미르만 떼버려요. 그래서 오키 와스레 뒤에 테 연결합니다. 오키 와스레 때 두고 와 뒤에 시마오 연결해서 오키 와스레 때 시마오 두고 와 버리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은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1: この小説は面白くて 1日で読んでしまいました.

0: 역시 조상의 영의 길이는 일본 오봉의 비밀. 오봉은 조상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일본의 조령 신앙과 불교가 결합한 전통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봉 기간이 되면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기는데요.
1: 네, 한국의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시기로 대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에는 조상을 맞이하고 배응하는 고유한 풍습이 있습니다. 13일에는 영혼이 무사히 집을 찾아오도록 문 앞에 무카에비라는 마준불을 피우고 집 안에는 오이와 가지로 만든 소와 말 모양의 조료음마를 장식합니다.
0: 그리고 오봉 기간의 밤에는 유카타를 입고 광장에 모여 춤을 추는 봉오돌이 축제가 열리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3: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조또 미테모 이데스카?
2: 좀 봐도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모 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3: 테모 이, 테모 이.
2: 테모 이입니다. 이때 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접속조사예요. 주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리고 모는요, 우리말의 뭐뭐 도에 해당하는 조사잖아요. 그러면 테모,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뭐뭐 하여도, 즉 해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요, 좋다, 괜찮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테모 이.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신다,
3: 하크, 하크,
2: 하크, 신발 등을 신다 혹은 하이를 입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신발을 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예 한번 볼까요? 신발, 구두를 신다,
3: 구츠오 하크, 구츠오 하크,
2: 운동화를 신다,
3: 운동구츠오 하크, 운동구츠오 하크,
2: 샌들을 신다,
3: 산달을 하크, 산달을 하크.
2: 그런데요, 이 하크는요, 신발 외에도 양말을 신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말을 신다,
3: 구츠시타오 하크, 구츠시타오 하크.
2: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크는 신발 등을 신다란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이를 입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바지

0: 를 입다.
1: ズボンを履く、ズボンを履く。
0: 이번에는 치마를 입다.
1: スカートを履く、スカートを履く。
0: 다음 단어 볼게요. 올리다, 싣다.
1: 乗せる、乗せる。
0: 이 그룹 동사입니다. 소설을 잡지에 싣다.
1: 小説を雑誌に載せる、小説を雑誌に載せる。
0: 이번에는 짐을 차에 싣다.
1: 荷物を車に載せる、荷物を車に載せる。
0: 좋다, 괜찮다는요?
1: よろしい、よろしい。
0: 여럿이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좋다, 괜찮다는요. 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도 좋다, 괜찮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이 여럿이는요. 이의 정중한 형태예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좋다, 괜찮다로 해석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화제.
1: 話題、話題。
0: 화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와다이. 화제의 인물.
1: 話題の人物、話題の人物、
0: 화제의 영화.
1: 話題の映画、話題の映画。
0: 이번에는 손은요?
1: 手、手。
0: 손수라고 하는 한자는 음으로는 슈, 뜻으로는 태라고 읽어요. 우리가 손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태라고 하죠. 이 손수를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서 태로 읽는 단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장갑,
1: 手袋、手袋、
0: 편지,
1: 手紙、手紙、
0: 손수 만든 요리,
1: 手料理、手料理、
0: 마지막으로 화장실은요?
1: 手洗い、手洗い、
0: 잡다, 들다,
1: 取る、取る、
0: 털을 1그룹 동사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부.
1: 全部、全部。
0: 전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전부. 전부 다 해서 얼마예요?
1: 全部でいくらですか？全部でいくらですか？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테모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테모 이 우리말로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태형에 연결되고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 대신 이의 정중한 표현인 요로시를 사용해서 테모 요로시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봐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신다.
1: 履く、履く。
0: 신어도 된다.
1: 履いてもいい、履いてもいい。
0: はいてもいい。신어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履く, 신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먼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그룹 동사 중에서 끄듬절이 크나 그로 끝난 동사는요? 그렇죠. 태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떼까지 만들었고요. 뒤에 모 연결합니다. 하이떼모 신어도 이 된다. 그래서 하이떼모 이 신어도 된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올리다, 싣다.
1: 乗せる、乗せる。
0: 올려도 된다.
1: 乗せてもいい、乗せてもいい。
0: 乗せてもいい。올려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노세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를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를 떼버려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세 이 뒤에 태 연결해서 노세떼 뒤에 뭐 연결합니다. 노세떼모 올려도 이 된다. 그래서 노세떼모이 올려도 된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봐야겠죠? 이 신발 신어봐도 되나요?
1: この靴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この靴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0: この靴、이 신발 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履いてみる、신어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태모 연결할 때는 미래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미래는 이 그룹 활용을 하죠. 그래서 동사 맞수형의 태 연결합니다.

0: 때 뒤에 모 연결해서 밑대 모, 즉 하이때 밑대 모. 신어봐도 이 데스까? 되나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대답해 볼까요? 네, 신어보세요. 하이, 도저. 네, 신어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도저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혹은 허가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실제로 네, 신어보세요. 일본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1: 履いてみてください。
0: はい、履いてみてください。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돼?
1: 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
0: この写真、이 사진 SNS에 넣을 때뭐이 올려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노세르 이 그룹 동사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말수형에 연결합니다. 넣을 때뭐 올려도 이 돼? 괜찮아? 라는 표현이죠.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1: 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ですか？
0: 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대답해 볼게요. 응, 돼. 응, 올려도 돼. 두 가지 형태 볼게요.
1: 응, 이요
0: 응. 이요, 응, 돼라는 표현이었고요.
1: 응, 載せてもいいよ。
0: 응, 넣을 때뭐 이요, 응, 올려도 돼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태모 이였습니다. 그럼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요. 동사의 부정형에 태모 이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사의 부정형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나니나니 나크 태모 이라는 형태예요. 구체적으로는 11월에 배워보고요. 지금 간단히 미리 예습해 볼게요. 1그룹 동사는 마지막 모음 우를 아로 바꾸고 나이 연결하면 되고요. 2그룹 동사는 동사 마스형에 나이를 연결하면 됩니다. 3그룹 동사는요. 뭔가 별도로 외워야 되겠죠? 크루는 고나이, 스르는 시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그냥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함께 가도 되나요?
1: 一緒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
0: 함께 가지 않아도 되나요?
1: 一緒に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か？
0: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태모, 이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찍다.
1: 取る
0: 1그룹 동사입니다. 태모 이 연결해 볼게요. 찍어도 된다.
1: 取ってもいい
0: 덧 태모 이. 토르 1그룹 동사고요.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근편이 일어나요. 그래서 덧 태모 이. 찍어도 된다. 동영상을 찍어도 된다.
1: 동화를 撮ってもいい。
0: 너가오 덧 태모 이.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1: 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
0: ここで 여기에서 너가오 텄테모 이데스까?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조금 더 정중하게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1: 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
0: 이 대신 요로시를 사용해서 요로시데스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1: すみません。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0: すみません。실례합니다. ここで 여기서 너가오 텄테모 요로시이 데쇼까?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요로시이 데스까? 되나요? 요로시이 데쇼까? 될까요? 조금 더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1: ええ、どうぞ。
0: うわあ、表紙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1: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期待以上でした。
0: え、じゃあ借りてもいいですか？
1: ええ、いい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왕링이동아리방책상에놓여진책을보고있어요。
3: あ、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2: あ、先輩、それ。あ、선배님、그거、今話題の、지금화제인、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村下冬樹의エッセイ집이죠。何々よね、뭐뭐죠라고하는표현이에요。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ちょっと、좀、見てもいい、봐도된다라는표현이죠。見てもいいですか？봐도되나요라는표현이에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あ、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ええ、どうぞ。
2: 에너죠응봐요정도입니다물론문맥에따라서네보세요정도로해석해도되고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どうぞ
2: 이어서보면요
3: 우와표시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2: 우와감탄하고있어요와표시も素敵표지도멋지다素敵素敵다라고하는나형용사인데요다를뺀어간의형태로이렇게문말에서사용될수있어요どうですか어때요面白いですか재미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우와표시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2: 이어서보죠
3: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期待以上でした
2: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이미전부읽었어요読みましたよ끝에요는요정보를제공하고있죠기대이상でした기대이상이었어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기대이상でした
2: 이어서보면요
3: え、じゃあ借りてもいいですか
2: 에어에정도의의미죠자그럼借りてもいいですか빌려도되나요라는표현이에요借りる빌리다이그룹동사죠테모이연결하고싶어요이그룹동사는테연결할때동사마스형연결하면됩니다그래서가리때모이이ですか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자가리때모이이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에이이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에이이ですよ응괜찮아요혹은네괜찮아요라는표현이죠이이ですよ이때뒤에사용된요는요강조의의미로사용되었다고보면되겠고요ゆっくり천천히読んでください읽으세요여러분てください사과에서배웠죠행위의요구나지시를나타내는표현이었어요요무일그룹동사였고요누붐으로끝나는일그룹동사는요테연결할때발음변이일어나요그리고테를대로바꿔야죠그래서여운데그다사이읽으세요라는표현이나왔습니다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이이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아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1: えどうぞ
0: うわー表紙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1: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期待以上でした
0: えじゃあ借りてもいいですか
1: えいい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3: ノートノート
2: ノートノート고요
3: セロテープセロテープ
2: セロテープセロパンテープ이에요
3: 호치키스호치키스
2: 호치키스스테이플러를나타내는표현인데요선생님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はい 호치키스라는 명칭은 메이지 시대 일본에 최초로 수입된 미국 호치키스사의 상표에 유래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적음을 넣어서 호치키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2: 그럼 오늘의 랜덤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박스 지식, 가방에 주렁주렁 자라자라 키링 문화. 최근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방마다 앙증맞은 인형과 소품이 가득 매달려 찰랑찰랑 되는 모습인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자라자라 키홀다 문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자라자라는 무언가가 많이 달려 서로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입니다. 이런 트렌드의 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Y2K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 피처폰 시절 액정 주변에 온갖 액세서리와 스티커를 매달던 헤이세이 갸르 문화가 오늘날 가방으로 옮겨온 셈입니다.
2: 이 주렁주렁 매단 키링들을 내 마음대로 조합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명품 가방에 아기자기한 캐릭터 인형을 믹스매치하기도 하고 레트로 감성의 문구류나 직접 만든 비즈 스트랩 같은 것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0: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돼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태와 이케나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1: 태와 이케나이. 태와 이케나이.
0: 태와 이케나이. 여러분, 태는요, 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와는요, 는이에요. 태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뭐 해서는 해석 가능하죠? 이케나이. 하나의 표현으로 봅니다. 안 된다,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금지를 나타냅니다. 뜨겁다.
1: 아츠이. 아츠이.
0: 아츠이. 이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이 아츠이 지금 뜨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뜨겁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한자에 따라서 덥다, 두껍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0: 여러분, 지금 쇼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츠이 동일하게 발음하지만 한자에 따라서 더울 설을 썼을 때는 덥다, 뜨거울 열이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뜨겁다, 두터울 후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두껍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운전 중.
1: 운전 중. 운전 중.
0: 운땡이라고 하면 운전, 추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보통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땡 추라고 하면 운전 중인데요. 식사.

0: 중은요?
1: 食事中。食事中。
0: 회의 중은요?
1: 会議中。会議中。
0: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공부 중이라고요? 공부 중은요?
1: 勉強中。勉強中라고
0: 하면 되겠습니다. 미술관.
1: 美術館。 미술관.
0: 미술관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미술관. 도서관은요?
1: 도서관. 도서관.
0: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박물관.
1: 박물관. 박물관.
0: 도서관, 박물관 모두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내놓다, 내다.
1: 다스. 다스.
0: 다스. 1그룹 동사고요. 안 된다, 좋지 않다.
1: 다메다. 다메다.
0: 다메다.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예요. 다메 그러면 안 됨, 좋지 않음이란 뜻인데요. 뒤에 다 연결해서 다메다라는 형태로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맨 앞에서 태와 이케나이 이때 이케나이도 안 된다, 좋지 않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메다도 이케나이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요. 다음 단어 볼까요? 타는 쓰레기.
1: 모에르 고미. 모에르 고미.
0: 모에르라고 하면 타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예요. 일본어의 동사는 보통형으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에르 고미라고 하면 타는 쓰레기예요. 고미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쓰레기를 일본어로 고미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예요. 버리다.
1: 스테르. 스테르.
0: 스테르. 버리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뭐라고 했어요? 고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버리다는요?
1: 고미오 스테르. 고미오 스테르.
0: 선생님, 우리 길을 가다가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일본어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일 혹은 우리말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1: 네, 보이스테라고 합니다. 이 포이는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툭 던지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의태어인데요. 여기에 스테르의 스테가 결합되어서 보이스테라고 하면 길거리 같은 데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즉 무단투기를 뜻합니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테와 이케나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테와 이케나이는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테와 앞에 테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태형에 연결되겠죠. 회화체에서는 태와의 축약형인 자를 사용해서 나니나니 차 이케나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럼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봅시다. 먼저 1그룹 동사예요. 마시다.
1: 노무. 노무.
0: 태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게요. 마셔서는 안 된다.
1: 논데와 이케나이. 논데와 이케나이.
0: 논데와 이케나이. 마셔서는 안 된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마시면 안 된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노무 1그룹 동사인데요. 여러분, 누부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발음 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태가 대로 바뀌죠. 그래서 노무가 논데가 됐고요. 뒤에 와 연결해서 논데와 마셔서는 이케나이, 안 된다. 그래서 논데와 이케나이, 마셔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이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테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까요? 봐서는 안 된다.
1: 미테와 이케나이. 미테와 이케나이.
0: 미테와 이케나이. 봐서는 안 된다. 미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에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뒤에 와 연결합니다. 밑에 와, 봐서는 이케나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와 이케나이, 봐서는 안 된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보면 안 된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장 키우기 한번 볼까요? 버스 안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마셔서는 안 돼.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네,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난 라디오 꼭 다시 듣게 하셔야 됩니다. 너 머리 잘랐니?
4: 你剪头发了？你剪头发了？
1: 맨 뒤에 마 집어넣어볼까요?
4: 你剪头发了吗？
1: 그렇죠.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4: 这份工作不适合他。
1: 조금 시간을 드릴 거 그랬나요? 너무 빠르게 말했나요, 우리가?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52쪽입니다. 복습.
4: 这份工作不适合他。
1: A适合 B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한 걸음 더해 예문을 이제 복습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냥 별책 부록으로 넘길 페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7강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4: 周末 一起去逛街怎么样?
1: 와, 길어요. 하지만 한 20여 분이 지나면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주말 발음은 항상 어려워요. 행복한 발음인 행복한 단어인데 그죠? 쪼모 쪼모 알아듣죠?
4: 能听懂.
1: 오유는 어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모어 어가 들려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4: 周末.
1: 한 번 더.
4: 周末.
1: 여러분 따라하셔야죠. 周末 아니고 저우. 周末 좋아요. 함께.
4: 一起.
1: 부사니까 동사 앞에 위치하겠죠. 한국어랑 어순 똑같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 하나 둘 셋.
4: 一起吃饭.
1: 그렇죠. 같이 오세요. 시작.
4: 一起来.
1: 네. 쇼핑하다. 선생님.

0: 님, 이 단어는요, 쇼핑하다, 거리 구경하다, 아이 쇼핑도 다 포함이죠?
1: 是的.
0: 네, 그래서 이 글자만 말씀하시면 앞뒤를 다 자르고 이 글자만 말하면 이게 쇼핑인지 아이 쇼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맥상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1: 광지에
0: 광지에 사성일

0: 怎么样?
1: 어땠어? 완료도 이겁니다.
0: 怎么样?
1: 네, 러 쓰면 안 돼요. 怎么样了? 이거는 상태 변화입니다. 어떻게 됐어?
0: 是的.
1: 네, 그렇죠. 완료 현재 다 怎么样입니다. 아마도, perhaps, maybe 영어였어요. 들어볼까요?
0: 可能.
1: 삼성이성. 아, 이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可能, 可어예요, 여러분. 可能. 보통은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아마 올 거예요.
0: 可能会来.
1: 이런 식으로. 와, 선생님은 会까지 붙였어요. 可能会来.
0: 뭐뭐 할 것이다.
1: 네, 할 것이다. 会, H-U-I 사성. 검색해보세요. 할 줄 안다의 뜻으로도 있는데 可能 뒤에 会 많이 붙습니다. 역시 우리 왕 선생님 중국어 너무 잘하십니다. 갈 수 없다?
0: 去不了.
1: 취불러 아니에요. 이 러가 앞에 뿌가 있으면 리아오입니다.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보어인데요. 여러분 동사 뒤에 뿌 리아오는 할 수 없다예요. 뒤에 목적어 올 수 있습니다. 나 중국 못 갈 것 같은데.
0: 취불려 중국.
1: 이렇게 말이죠. 요즘 최근 주의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0: 最近.
1: 한 번 더.
0: 最近.
1: 시간 명사예요. 3시, 2시, 오늘, 내일, 작년 이런 것들. 요즘 문장 맨 앞,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많이 놓습니다.
0: 我们经常问, 한국人经常问, 요즘 잘 지내요?
1: 最近, 한번 해주시죠.
0: 最近过得怎么样?
1: 와, 그냥 最近怎么样도 되는데, 最近过得怎么样? 오, 어떤 시간을 보내다 할 때 그 동사 过를 쓴 거죠?
0: 네.
1: 네. 방금 말씀하신 구문은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过得怎么样?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过得很好, 아니면 그냥 很好 해도 괜찮습니다.
0: 是的.
1: 좋아요. 이사하다?
0: 搬家.
1: 요것도 동사 명사 구조입니다. 동사 옮기다?
0: 搬.
1: 집.
0: 家.
1: 그렇죠. 그럼 물건을 옮기다. 하나, 둘, 셋.
0: 搬东西.
1: 물건을 모르면 검색하셔야죠. 동시. 네, 중요합니다.
0: 不用 검색.
1: 네,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 방금 우리 왕 선생님이 예문 든 거 기억나시죠? 꾸어더 怎么样 할 때 그 더가 이 한자예요. 근데 음흠. 동사 앞쪽에 있으면 더라고 읽으면 안 돼요. 동사 앞에 있으면
0: 네.
1: 해야 한다. must have to입니다. 동사 뒤에 있으면
0: 더라고
1: 읽고요. 와, 어렵죠. 해야 한다. 수습하다란 한자인데 치우다라 외우세요.
0: 收拾.
1: 일상경상 어려우세요? 엄마, 마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0: 收拾.
1: 물건.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죠?
0: 东西.
1: 물건을 치우다.
0: 收拾东西.
1: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단어였습니다. 옆에 대화문 미리 보신 거 아니겠죠?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귀가 잘 안 트입니다. 오늘 이치나이 팅이샤.
2: 第七课.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3: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2: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 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
1: 5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0: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1: 긴 문장이지만 한 단어씩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진 거죠. 我们周末 아니면 그냥 周末我们 상관없죠, 선생님?
0: 可以的.
1: 뭐, 我们 대신에 잔먼으로 바꿔도 되고요.
0: 可以的.
1: 주말.
0: 周末.
1: 함께 가다.
0: 一起去.
1: 함께 쇼핑하러 가다.
0: 一起去逛街.
1: 그러니까 우리는 쇼핑하러 가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가 먼저 오는 겁니다. 어때?
0: 怎么样?
1: 그렇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나 주말에 아마 못 갈 것 같아.
0: 我周末可能去不了.
1: 사실 여기서 可能을 빼고 그냥 我周末去不了 해도 괜찮죠, 선생님?
0: 是的.
1: 네, 可能을 쓰면 뭔가 좀 더 겸손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가.
0: 온柔一点点.
1: 네, 좀 더 온화한 말투인 것 같아요. 정말로.
0: 是的, 是的.
1: 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취불려이 안에 可能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 이거는 한국은 쇼 뭐뭐 하는 것 같다.
1: 맞아요.
0: 못 갈 것 같다.
1: 정확합니다. 못 갈 것 같아. 아마 못 갈 것 같아. 딱 이 정도 어감 차이예요.
0: 시다.
1: 그렇죠. 정확한 문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역시 한국어도 잘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어로 쇼앙위 징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두 단어 다 정통하다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怎么啦?
1: 나 요새 조만간 요새란 말도 있지만 이게 의역하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 조만간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0: 시다.
1: 요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주어 뒤에 있죠? 나 조만간 이사해야 해.
0: 我最近要搬家.
1: 야오는 원트 니드가 아니에요. 수로 앞쪽에 있으면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죠. 나 또 물건 정리해야 돼.
0: 还得收拾东西.
1: 그러니까 收拾 동사 앞에 있으니까 덜하고 읽으면 안 돼요. 得收拾, 그렇죠, 여러분? 하이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아직의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또 그리고의 뜻이 가득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이 57페이지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하이예요. 그리고 조만간. 그러니까 한글 해석만 보시고 다른 거 다 가리고 한글만 보시고 바로 이렇게 내가 내뱉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중 번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모양.
0: 说的对.
1: 네, 说的对.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sure 더 할 때 더가 이 더입니다. day.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 이치 나이 팅이샤.
2: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周末一起去逛街。 怎么样?我周末可能去不了。怎么了?我最近要搬家,还得收拾东西。
1: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다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예문을 통해서 다지는 겁니다, 실력을.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먹을 수가 없다.
0: 我吃不了辣的.
1: 한 번 더.
0: 我吃不了辣的.
1: 吃不了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吃不了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맵다가 중국어로
0: 라.
1: 형용사에 떠 집어넣으면 명사가 됩니다. 매운 것으로 되는 거죠. 짜다가 뭐죠?
0: 咸.
1: 같이 하세요, 그럼. 이제 짠 것.
0: 咸的.
1: 그렇죠. 피곤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힘들다.
0: 累.
1: 너무 힘들어.
0: 太累了.
1: 나 못 걷겠어.
0: 我走不了了.
1: 여러분 이거 오타 아니에요. 走不了了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사 不了 뒤에 러 많이 붙습니다. 절대 완료 아니에요. 상태 변화예요. 못 걷는 상태가 되었다죠. 그렇죠. 走不了了. 그러니까 이 不了 뒤에 러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외품으로 못 걷겠다. 走不了. 함께 오시면 좋겠죠. 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走. 치우다.
0: 收拾.
1: 우리는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수습이라는 한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그 수습.
0: 我知道.
1: 방을 치우다 할 때 잘 못 떠올려요.
0: 네,
1: 어지러운 걸 정리할 때 이 단어 꼭 떠올리시고요. 나는 방 정리한다.
0: 我收拾房间.
1: 동사가 먼저 와야죠. 吃饭 그 문장 구조죠. 그는 짐을 정리한다.
0: 他收拾行李.
1: 오유는 어우예요. 쇼가 아니라 收拾. 다 외우시고요. 짐, 行李. 한번 더 들어볼게요. 짐,
0: 行李.
1: 테이블, 책상 중국어로
0: 桌子.
1: 빠르다란 말도 있지만 빨리라고도 쓰입니다.
0: 快.
1: 빨리, 얼른 테이블 치워.
0: 快收拾桌子.
1: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 문장.
0: 快收拾桌子.
1: 快收拾桌子. 이렇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어로 끝내야 됩니다. 桌子 이렇게 말하다가 슈오가 아니라 슈어잖아요. 오로 끝나면 어로 끝내야 됩니다. 5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예문도 우리가 싹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또 나왔습니다. 59페이지 day. 어떨 때는 더. 사실은 발음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개만 해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더가 아니라 데이입니다. 나 병원 가야 해.
0: 我得去医院.
1: 가슴에 손 얹고 병원을 몰랐다 하면 외우셔야 되겠죠. 병원을

0: 이院
1: 숙제하다는 뭐 하다, 做 집어넣어서 做 做에도 있지만 쓰다라는 이 시에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너 숙제해야 돼.
0: 你得写作业.
1: 한 번 더.
0: 你得写作业.
1: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이 앞에 맨 앞에 주어가 반삼성이 많더라고요. 你得写 맞나요, 선생님? 아니죠.
0: 你得.
1: 그렇죠. 여기서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매우 잘 지내가 워 아니잖아요. 워, 헌하오. 맞죠, 선생님?
0: 是的.
1: 근데 여기서는 니도 이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0: 你得写作业.
1: 그러니까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니데 둘 다 이성, 그 다음 시에는 당연히 반삼성이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니데시에 이렇게 연습하세요. 우리 외출해야 해.
0: 我们得出门.
1: 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반삼성이죠. 워먼 데이 추먼. 발음 교정을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언급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출하다 추먼 외우시고요. 이번엔 수러 동사나 형용사 뒤쪽에 있으면 이제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여러분 수러 뒤에 떠 그 뒤에 정도보호죠. 뛰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직역이에요.
0: 跑得很快.
1: 주어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0: 他跑得很快.
1: 이 더라는 글자가 지금 파워 앞에 있었으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데이 파워죠. 네, 뛰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좋아, 예, 외우시고요. 6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0: 好的, 이치 진로 생화 연습.
1: 병원 기억나십니까?
0: 이院.
1: 나 병원 못 갈 것 같아. 못 가.
0: 我去不了医院.
1: 취불려 올려도 되죠. 하지만 뒤에 일성이잖아요. 올리지 마세요. 취불려 이윤 이렇게 연습하세요. 언니 누나 다 되죠. 언니가 방 치웠어?
0: 姐姐收拾房间了.
1: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맨 뒤에 여러분 하나 둘 셋
0: 마.
1: 그렇죠. 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0: 姐姐收拾房间了吗?
1: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내가 치웠다 왜? 내가 치웠다. 시작.
0: 我收拾了.
1: 그렇죠. 어? 나 안 치웠는데?
0: 我没收拾.
1: 지금 순간 분명히 뿌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사랑의 잔소리. 러로 질문하면 볼 것도 없어요. 러로 물어보면 무조건 메이예요, 여러분.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你吃饭了吗?
0: 我没吃饭.
1: 메이 뒤에 러 쓰면 안 되고요. 그는 숙제를 하는 정도가 매우 느리다. 이게 직역이에요. 갑니다.
0: 他作业写得很慢.
1: 동사를 두 번 써도 됩니다. 주술목 그리고 한 번 더 수러입니다.
0: 他写作业写得很慢.
1: 정도보호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보호 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사 뒤에 더, 수러 뒤에 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他写作业 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선생님?
0: 是的.
1: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밥을 엄청 빨리 먹는다. 자, 제가 조합을 해드릴게요. 밥 먹다, 吃饭, 선생님, 老师, 매우 빠르다, 很快. 자, 시간 드리죠,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 밥을 엄청 빨리 먹는다. 하나, 여러분, 하나, 둘, 셋.
0: 老师, 吃饭, 吃得很快.
1: 그렇죠. 吃饭的가 아니라니까요. 老师, 吃饭, 吃得很快. 이렇게 한번 동사를 더 쓰는 겁니다. 맨 앞에 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0: 老师, 饭, 吃得很快.
1: 지금 그 문장 구조를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는 빨리 외출해야 한다.
0: 我们得快点出门.
1: 빨리 좀 외출하다. 快点出门. 빨리 좀 할 때 좀이 된이에요, 여러분. 네, 수로 앞쪽에 위치해서 역시 데이라고 읽죠. 누가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제일 좋니? 이게 직역입니다.
0: 谁英语说的最好?
1: 쉬어 두 번 넣을까요?
0: 谁说英语说的最好?
1: 선생님이 영어를 제일 잘해. 먼저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영어를 제일 잘해. 하나, 둘, 셋.
0: 老师英语说的最好.
1: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sure를 역시 한 번만 쓰셨네요.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와우, 선생님 오늘 사실 정도보호를 지금 꽤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제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시죠?
0: 네, 왜냐하면 정도보유比较难.
1: 아, 정도보호 비교적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그만큼 또 장용, 자,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 이 초급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보호를 언제 써야 하는지가 좀 어렵거든요. 그게 좀 곤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은 꽝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0: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 팁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3: 여쭤보겠습니다. 정도보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언급해드렸어요. 누가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제일 좋니? 의역하면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 하나, 둘, 셋.
5: 谁英语说的最好?
3: 우리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sure 한 번 더 넣을게요. 총 두 개 넣어서.
5: 谁说英语说的最好?
3: 그렇죠.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발음했었어야죠. 더 긴 거 여쭤볼게요.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하나, 둘, 셋.
5: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3: 그렇죠. 저는 지금 60페이지에는 표현 한 걸음 더와 7과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8강 너 왜 혼자 여기 앉아있니?
5: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3: 사실 한 단어씩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선생님.
5: 是的.
3: 하여튼 조합이 어려워요.
5: 没错.
3: 단어부터 우리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엄마 이치 라이 카인샤. 우리 초급 중국어 대화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5: 对呀，真的是总是出现。
3: 네, 이제는 좀 줄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나중에 이제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네, 어째서 그 조선족 말투로 약간 하면 니 어째 그것도 모르니 할 때 괜찮죠, 말투. 어째, 어째서, 왜?
5: 怎么?
3: 그렇죠.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원래 왜가 세 글자로 왜이시야 뭐 있잖아요. 왜이시야 뭐로 물어보면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보통 핀잔 섞인 왜 그러나 도대체 이런 느낌이 가득 담겨 있다. 어째서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 명.
5: 一个人.
3: 一个人 해도 알아듣지만 이거 이성경성 아하 이 기본기 잡아주세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5: 一个人.
3: 두 명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두 명. 여러분 먼저 하나 둘 셋. 오.
5: 两个人.
3: 两个人 그렇죠. 앉다.
5: 坐.
3: 그러니까 발음만 들으면 선생님 앞뒤 다 자르고 그냥 坐 하면은 이게 앉는 건지 하는 건지
5: 是的.
3: 알 수가 없어요.
5: 음흠.
3: 문맥상 파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하다 할 때 하다도 坐잖아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한자는 지금 라디오실에 이제 왔어요. 坐. 누가 봐도
5: 칭쪼.
3: 아, 칭쪼. 앉으세요. 네, 플리즈를 집어넣네요. 우리 왕 선생님. 칭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5: 짤.
3: 여기 앉아.
5: 쪼짤.
3: 사실은 쪼짤 사이에 짤을 집어넣어서 쪼짤짤 해도 괜찮죠?
5: 是的.
3: 네, 구어체에서는 뭐 굳이 쓸 필요가

0: to watcher 하면 됩니다. 동사 목적어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1: 덩.
0: A 덩. B A가 B를 기다리다예요. 먼저 아시죠, 여러분들? 친구를 기다리다. 하나, 둘, 셋.
1: 덩, 朋友.
0: 친구를 기다리다인데 친구를 먼저 쓰면 안 되죠. 朋友等은 한국식이죠. 朋友等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친구가 기다리는 거죠.
1: 시다.
0: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느니가를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A, 덩, B. 네? 좋아요. 난 짜장면. 老师呢? 你呢? 할 때 그 너네요.
1: 시다.
0: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1: 너.
0: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니너, 이거는 이제 뒤에 물음표로서 이제 너는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바로 진행형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밥 먹는 중이야.
1: 我吃饭呢.
0: 이렇게만 말해도 밥 먹는 중이야가 되는 거예요. ing. 너무 신기하죠. 언제 끝나요, 선생님? 곧 끝나요. 곧.
1: 마상.
0: 단독으로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선생님, 아이고, 왜 안 오세요? 5분 지났어요.
1: 마상到.
0: 이렇게 곧 도착합니다. 마상到. 전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到 안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마상 마상.
1: 예,可以.
0: 금방 마상 이렇게. 자, 마상 뒤에 습관적으로 이 부사도 함께 많이 쓰입니다. 지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1: 지우.
0: 한 번 더.
1: 지우.
0: 네, 지우가 아니에요. 그럼 곧 도착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마상到 하셨죠. 이거 집어 넣어 볼게요.
1: 마상就到.
0: 가능합니다. 한 번 더.
1: 마상就到.
0: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상就到. 맨 뒤에 러 써도 돼요. 마상就到. 러 같은 말이에요. 마상就. 저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마상就到. 러 완전 같은 말로 제일 구어체로 마상到 하면 되겠죠.
1: 맞죠.
0: 도착하다 한 번 더 할까요?
1: 到.
0: 到는 사실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도착하다 외울게요. 도착했냐? 到了吗? 자, 러로 질문했어요. 아직 하이 집어넣어서 따올라마 아직 도착 안 했어요.
1: 还没到.
0: 그렇죠. 메이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동반하다, 함께하다.
1: 陪.
0: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 하나, 둘, 셋.
1: 陪妈妈去.
0: 그렇죠. 어머니 뒤로 와야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세요. 그럼 누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문맥상 뭐 내가 되겠죠.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간다?
1: 我陪妈妈去.
0: 我陪 삼성이성. 아아. 워페이 아니에요. 워페이마마취. 잠깐 동안, 잠시.
1: 이활.
0: 물론 위치에 따라 뜻이 좀 다른데 오늘은 동사 뒤에 쓰여서 잠깐의 뜻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1: 等一会儿.
0: 숫자 1을 빼도 돼요.
1: 等会儿.
0: 라고도 합니다. 오, 좋습니다. 본문 안 보셨죠? 보지 마세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나이 팅이샤.
2: 第八课，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那我陪你等会儿吧。好啊，谢谢你。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那我陪你等会儿吧。好啊，谢谢你。
0: 이제 65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1: 니.
0: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어째서 왜.
1: 怎么.
0: 혼자.
1: 一个人.
0: 여기에 앉니.
1: 坐这儿.
0: 맨 뒤에 앉은 말투예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거 쓰면 중국스러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 어째 혼자 여기 앉아 있니?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잘 보시면 한국어 어순이 비슷해요. 쪼어 짤가 위치를 좀 바꿔서 짤 쪼어만 하면 한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네, 요거를 따라하시면서 어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니자머 삼성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발음.
1: 니자머
0: 전체 문장.
1: 니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여러분 잘해요. 시작. 니자머 이거는 쪼어 짤아. 그렇죠. 나

0: 친구 기다리는 중이야.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삼성 삼성이잖아요. 그럼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1: 我等朋友呢.
0: 너 여기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기억나시는 분들 이 너 말고도 동사 앞에 뭘 쓰면 진행형이죠? 하나 둘 셋.
1: 在.
0: 그렇죠. 我在等朋友. 아니면 在랑 너를 같이 써도 돼요. 들어보시죠.
1: 我在等朋友呢.
0: 도 됩니다. 그는 곧 도착해. 제일 간단한 버전 타마상도 혹은
1: 타마상就到了.
0: 필기 준비하시죠. A 마상 B 혹은 A 마상就 B了. 이렇게 필기하셔서 장문 쓸 때는 선생님 그래서 원고지 칸도 채울 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1: 오, 没想到会这么傻.
0: 아, 생각지도 못해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네요.
1: 네.
0: 나 곧 결혼해. 我马上结婚도 좋지만
1: 我马上就结婚了.
0: 원고지 칸도 채우고.
1: 오, 多了两个字.
0: 네,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면 좀 더 문어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是的.
0: 그래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마샹따오랑 마샹쯔오따오랑 뭔가 좀 강조의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완전 똑같나요, 그냥?
1: 비슷해요.
0: 아, 비슷해요?
1: Mm-hmm.
0: 어, 비슷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표정이 완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럼 내가 너 데리고 잠깐 기다릴게.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같이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할 때 이 베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베일을 쓴다는 거죠. 너를 내가 모시고 갑니다.
1: 나我陪你等会儿吧.
0: 等会儿. 뭐가 빠진 거예요? 等一会儿吧. 그렇죠.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때로 저,
1: 그럼.
0: 그러면.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발음이 어려워요. 좀.
1: 나我陪你等会儿吧.
0: 我陪 삼성이성 아아 我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나我陪你 아이고 또 삼성 삼성 중간에 숨어 있죠. 陪你 해도 알아듣겠지만 陪你等会儿吧 이렇게 발음하세요. 자 알겠어 좋아.
1: 好啊.
0: 고맙지 그럼 내가.
1: 谢谢你.
0: 니 빼고 그냥.
1: 谢谢.
0: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발음하시면 따라하세요. 눈을 감고 어렵지만. 분명히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어머,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3: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那我陪你等会儿吧。好啊，谢谢你。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我等朋友呢。 他马上就到了。那我陪你等会儿吧。好啊，谢谢你。
0: EBS 초급 중국어 66페이지 어퍼 포인트 이미 다 언급을 해드렸지만 예문 통해서 단어 우리가 또 외워보겠습니다. 의사가 곧 옵니다.
1: 大夫 마상라이.
0: 큰데 짠데요. 따가 아니에요. 따이프입니다. 의사는 따이프 말고 또 뭐가 있죠?
1: 이성.
0: 또 있습니다. 이성, 따이프. 좋습니다. 회의가 곧 시작합니다.
1: 회의 마상就开始了.
0: 후이 아니죠.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후에이. 워낙 빠르게 발음하니까 잘 안 들릴 뿐이죠. 회의.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회의.
0: 전체 문장으로 갈게요.
1: 회의马上就开始了.
0: 여러분도 하세요. 시작. 회의马上就가 아니잖아요. 就 그렇죠. IU 사이 오 넣어서 就马上就开始了. 좋아요. 버스가 이제 곧 옵니다.
1: 공공汽车马上就来了.
0: 버스 발음 들어볼게요.
1: 공공汽车.
0: 재밌는 발음이죠. 공공汽车. 발음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택시 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택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택시도 좀 쉽지 않습니다.
1: 그 발음이 很难哦.
0: 네.
1: 出租车.
0: 出租车. 저는 왕 선생님께서 세 글자 할 줄 알았어요. 네 글자도 있죠? 出租汽车. 이 공공汽车 할 때 치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1: 是的.
0: 네. 참 좋은 소식은 여러분, 버스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자오처도 되죠.
1: 맞죠.
0: 교통할 때 교자예요. 사길 교자 검색해보세요. 공자오처. 네, 좋아요. 지금 마샹은 우리가 다 정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그럼 부수적으로 다이프, 회의, 이성, 공공汽车, 공자오처, 추주처, 추주汽车. 우리가 이런 거 다 좌뇌.

0: 운에 담아가는 거예요. 동반하다, 함께 가다, 곁에서 모시다. 한 글자 엄청난 뜻이 있네요.
1: 陪，
0: 내가 너 데리고 병원 간다.
1: 我陪你去医院。
0: 제가 예측을 좀 하면은요, 선생님.
1: 嗯哼。
0: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요거 읽어보라 그러면은요. 워다 올라가요. 네, 삼성 이성.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이제 왕 선생님도 아마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실 것 같아요. 워 페이. 다시 들어볼게요.
1: 我陪你去医院。
0: 주말에 내가 너 데리고 쇼핑 간다.
1: 周末我陪你逛街吧。
0: 逛街 나서면 안 됩니다. 아이 쇼핑, 거리를 거닐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도 언급을 안한 어법 포인트가 67페이지에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 했잖아요. 잠깐만 기다렸다. 이활. 이활이 동사 앞에 있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플리즈 문장 맨 앞에 쓰이죠?
1: 请,
0: 을 집어넣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 请等一会儿。
0: 等一会儿 동사 뒤쪽에 있죠? 이활 너무 어려우면은요. 비슷한 말로 뭐 덩이샤 해도 괜찮아요.
1: 可以的。
0: 네, 좋아요. 나 잠깐 좀 쉴게. 我休息一下。좋죠? 근데 오늘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1: 我休息会儿。
0: 숫자 1 빠졌죠? 쉬우하지 마세요.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我休息。我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我 쉬우시 会儿 이런 반삼성이 초급과 고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라가야죠. 잠깐 책좀 읽어봐.
1: 你看一会儿书吧。
0: 看一会儿，동사뒤에딱위치하죠。혹시看书一会儿하면안됩니다，여러분。동사뒤에一会儿잊지마시고요。오늘첫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새로운 포인트。동사 수로 앞쪽에 있으면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이따 만나요。
1: 一会儿见。
0: 그렇죠。 이따 출발하세요。
1: 一会儿出发。
0: 나 이따가 출발할게。
1: 我一会儿出发。
0: 중요한 건 여기서 숫자 1이 생략 불가입니다. 동사 앞쪽에 있으면 워홀 출발 안 됩니다.
1: 不可以的。
0: 숫자 1 있어야 되죠, 선생님?
1: 是的。
0: 앞에 있을 때 말이죠. 선생님은 이따 오신다.
1: 老师, 一会儿 来。
0: 그렇죠. 이활 수로 앞뒤에 있으면 뜻이 아예 바뀐다. 노트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가 좀 힘드시면은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에라도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보겠습니다.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비가 곧 내려. 우리가 날씨를 완전 100%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릴 것 같아라고 한 거지. 직역을 하면 비가 곧 내린다예요.
1: 雨马上就要下了。
0: 오, 너무 어려워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1: 雨马上就要下了。
0: 비를 중국어로 위 해도 알아듣겠지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으. 자, 여기선 이성이죠? 삼성이니까 위마샹 이렇게 갑니다. 비가 내리다 할때 내리다가
1: 下。
0: 아래 하자입니다. 뒤로 갔죠? 동사를 집어넣는 거죠. 에이마샹 지오 비러. 근데 더안 좋은 소식이에요. 에이 마샹 티오 야오 삐러도 됩니다.
1: 没错。
0: 요거를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야오로 그냥 안 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 중국인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샹 티오 야오 지에 혼란 이렇게 야오를 함께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가볍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데리고 운동 간다. 이게 직역입니다.
1: 我陪你去运动。
0: 윈동 하지 마시고 역시 와유 윤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은 만사 해결입니다. 윈동 다시 들어볼게요. 운동 발음.
1: 运动。
0: 그녀는 잠깐 울었다. 수로 뒤쪽에 있으니까 있다가가 아니라 잠깐이죠.
1: 她哭了一会儿。
0: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따 전화하실 거야.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잠깐이 아니라 있다죠.
1: 爸爸一会儿打电话。
0: 전화하다.
1: 打电话。
0: 그렇죠. 打电话 모르셨으면 체크하세요.
1: 我们还经常说一会儿打给你。
0: 주다 누구누구에게 게이를 집어넣어서
1: 嗯哼。
0: 打给你. 그렇죠. 电话 필요 없습니다. 그죠?
1: 没错。
0: 打给你 검색해 보시고요. 좋은 문장입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1: 飞机马上就要起飞了。
0: 이륙하다.
1: 기상하다,
0: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하다, 기상

0: 전에 비행기?
1: 페이지
0: 또 나왔죠? A 마샹 B 제일 긴 버전으로 A 마샹 저 야오 B 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 길이다.
4: A는 곧 B한다. 제일 간단한 버전 기억나십니까? A, B 써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시작. A 마샹 B 오 좋아요. 그럼 제일 긴 버전으로 A 마샹 就要 B了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야.
5: 飞机马上就要起飞了.
4: 지금 선생님 속도로 따라왔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래요.
5: 飞机马上就要起飞了.
4: 이륙하다, 起飞, 공항에 정말 많이 보일 수 있는 단어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
5: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4: 한 번 더.
5: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4: 잘 안 외워진다고요?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쉬운 문장 아니에요, 여러분.
5: 네,
4: 많이 10번, 20번 반복하시고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면 욕심이죠. 100번은 하셔야죠. 그렇죠? 너 요새 왜 자꾸 늦어?
5: 你最近怎么老迟到?
4: 오늘 배울 9강의 제목입니다. 잘 안 들리셨던 분들 시간을 주십시오. 10여 번 후에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한번 이치라이 카인샤. 우와, 뭔가 많아 보이죠? 72쪽. 최근, 요새.
5: 最近.
4: 기억나시는 분. 이 最近의 때에 따라서는 조만간으로도 쓰인다고 분명히 예전에 배웠습니다. 요새, 최근, 最近. UI 사이에 넣으세요. 왜, 어째서?
5: 怎么?
4: 방금 했잖아요. 우리 방금 제목이 뭐였죠? 너 어째서 혼자 앉아있니?
5: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4: 그렇죠. 늙었다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헌라오, 페이장라오, 그렇죠. 하지만 동사, 즉 수로 앞쪽에 있으면 항상 늘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늘 지각이야.
5: 老迟到.
4: 지각하다를?
5: 迟到.
4: 늘 지각이야.
5: 老迟到.
4: 너 오늘은 왜 늦었니? 말도 마.
5: 别提了.
4: 제가 무슨 말 할 테니까 또 상황극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것도 해주세요. 别提了. 네. 선생님 어제 시험 잘 보셨어요?
5: 别提了.
4: 이렇게 뭐예요? 말도 마. 그러니까 망친 거죠, 시험을.
5: 그렇죠.
4: 그렇죠. 길 위.
5: 루상.
4: 이 샹을 선생님 사성으로 해서 원래 사성이잖아요. 루상 해도 괜찮죠?
5: 可以的. 선생님

0: 선생님은 사실 궁금해요. 선생님 발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 빙시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발음?
1: 칭성,
0: 아,
1: 루상,
0: 경성으로. 루상. 우리도 그럼 칭성, 경성으로 하시죠. 루상. 그래요. 길 위에. 그러니까 길에 밖에 차가 너무 막혀. 우리는 밖에 차가 막힌다 그러죠? 중국은 길에 차가 너무 막힌다. 루가 아니라 루상을 꼭 씁니다.
1: 对的.
0: 그래요. 특히 매우.
1: 特别.
0: 특별이라 한자지만 이건 非常 혹은 很 이런 뜻이에요. 非常好, 特别好 이렇게 쓰이고요. 非常 뒤쪽에 있으면 스페셜의 뜻이죠. 무지 특별해요.
1: 非常特别.
0: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하다죠. 오늘은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막히다.
1: 堵.
0: 변기 막히다 할때쓸수 있나요?
1: 可以的.
0: 네, 변기를 중국어로
1: 马桶.
0: 마통. 그렇지. 변기 막혔어요. 호텔에서 사용해야죠.
1: 마통 堵了.
0: 그렇죠. 차 막힌다.
1: 堵车.
0: 네, 堵车. 일찍 좀.
1: 早点儿.
0: 플러스 동사라고 얼른 필기하세요. 일찍 좀 와라.
1: 早点来.
0: 요거 외우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외출하다, 나가다.
1: 出门.
0: 난 밖에 나가는 거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1: 不喜欢.
0: 하나, 둘, 셋. 워.
1: 我不喜欢出门.
0: 그렇죠. 이미 벌써
1: 已经.
0: 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수로 앞쪽입니다. 뒤가 아니에요. 이미 왔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어순이. 이미 왔다.
1: 已经来了.
0: 이미 도착했다.
1: 已经到了.
0: 따라하고 계시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이미 지각했다.
1: 已经迟到了.
0: 그렇죠. 미리미리.
1: 提前.
0: 그러니까 지금 앞당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사 앞쪽에 쓰여서 미리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사자성어처럼 외우세요. 준비하다가 중국어로
1: 准备.
0: 제가 뭐 할지 아시죠?
1: 提前准备.
0: 미리미리 준비해라. 提前 뭐가 틀렸죠? 提前 올라가야죠. 提前 준비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단어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쓴 건데 세 시간,
1: 3个小时,
0: 두 시간,
1: 2个小时,
0: 한 시간,
1: 1个小时.
0: 이렇게 한개할때 개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물론 생략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냥 꺼 쓰세요. 73페이지 안 보고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치라이 팅이샤.
2: 9课。你最近怎么老迟到？
3: 你最近怎么老迟到？
2: 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
3: 那你早点出门啊。
2: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3: 你最近怎么老迟到？
2: 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
3: 那你早点出门啊？
2: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0: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복 복습하실 때 만약에 오늘 내용은 좀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한자랑 병음을 손으로 가리고 한글 문장만 보시면서 내가 똑바로 여유 있게 중국어를 내뱉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꽤 힘들 겁니다. 그 작업이. 하나씩 보시죠. 너.
1: 니.
0: 요새.
1: 最近.
0: 어제.
1: 怎么.
0: 늘.
1: 老.
0: 지각하다.
1: 迟到.
0: 어때요? 한국어 어순 똑같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한 상당히 한국어와 어순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네, 합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1: 你最近怎么老迟到?
0: 老 올라가면 안 되죠. 삼성이성. 老迟到 이거 기억하시고요. 너 자꾸 지각이야. 말도 마.
1: 别提了.
0: 그러니까 핑계 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리액션이에요. 말하기 민망하니까 말도 마. 别提了 아니고 提了 이성경성. 아하 잡아줘야 됩니다. 아 요새 길이 너무 막혀.
1: 最近路上特别堵.
0: 아 여기서는 특별히가 아니라 무지, 매우, 당연히 非常으로 호환

0: 수 있죠?
1: 没错.
0: 사실 핑계가 안 되죠. 일찍 나와야죠, 그럼. 네. 그럼 너 일찍 좀 나오지 그래.
1: 那你早点出门呢?
0: 그렇죠. 삼성이 지금 무려 3개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1: 那你早点出门呢?
0: 나니 안 올라갔죠? 네, 삼성이 연달아 3개. 특히 주어부터 삼성이 시작일 때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반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니, 나니, 자오, 디알. 디알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결국 자오만 이성이에요. 니, 자오, 디알. 따라하세요, 여러분. 니, 자오, 디알.
1: 니, 자오, 디알, 出门呢?
0: 그렇죠. 맨 뒤에 아, 없어도 되는 어기조사지만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 이미 2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야.
1: 我已经提前两个小时出门了。
0: 여러분께 좀 압박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스트레스 드릴게요. 건강한 스트레스. 이런 문장은 암기하셔야 돼요. 两个小时 대신에 시간을 따로 외우는 거죠. 나 1시간 전에 미리 출발했는데.
1: 我已经提前一个小时出门了。
0: 선생님, 좋은 방법 아니에요. 회화는 통암기예요.
1: 是的,
0: 네.
1: 背很重要.
0: 네, 외우는 게 중요하다. 외우다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1: 背.
0: 背. 네, 한번 검색해보세요. B-E-I 사성입니다. 我已经,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올라가야죠. 我已经提前两个小时出门了. 선생님, 근데 우리 초급자분들이 빠른 버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구어체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我已经提前两个小时出门了.
0: 들리세요? 들리죠? 와,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귀가. 네.
1: 但是我觉得这个说的好像是선생님.
0: 아, 저, 제 집이 용인인데.
1: 그러니까 EBS 올 때 提前两个小时出门.
0: 네, 2시간까지는 아니고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네, 출발하고
1: 있습니다.
0: 네, 뭐 선생님도 우리 피디님도 다 고생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 라이팅 이샤.
2: 你最近怎么老迟到? 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我已经提前两个小时出门了。你最近怎么老迟到？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 你早点出门了？我已经提前两个小时出门了。
3: EBS 초급 중국어
0: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라디오 오늘 안 들으셨으면 내용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거 중국어로 확 내뱉을 수 있었습니까? 예문 중요합니다. 말도 마, 비에 딜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쉽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영화 재밌었어?
1: 昨天的电影好看吗?
0: 好看. 옷이 예쁘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보기 좋았니? 이게 직역이죠?
1: 是的. 네.
0: 말도 마, 내용 완전 지루했어.
1: 别提了,内容真无聊.
0: 무료하다란 한자입니다. 재미없다, 시시하다, 无聊. 그렇죠. 내용을 중국어로
1: 내용.
0: 오, 상당히 비슷하죠? 내용. 자, 발음하실 때 내용, L 발음 안 돼요. 내용, 롱 말아서 내용. 그래요. 너 휴대폰 어디 있어?
1: 你的手机在哪儿?
0: 말도 마.
1: 别提了.
0: 어제 잃어버렸어.
1: 昨天丢了.
0: 잃어버리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丢
0: 아니죠? 다시 한번.
1: 띠오.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띠어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띠오. 그렇죠. 아이고, 이거 분실보험 가입했나 모르겠네요. 일찍 좀. 네. 자오디알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문 보시죠. 너 오늘 밤에 일찍 좀 자.
1: 你今天晚上早点睡.
0: 유아이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쉬. 안 됩니다. 쉐이. 잠자다. 쉐이. 이 문장에서는 쉐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연하죠. 수러니까. 우리 내일 좀 일찍 만나자.
1: 我们明天早点见面吧.
0: 만나다, 见, 혹은 두 글자로
1: 见面.
0: 그렇죠. 여기서 面은 면, 얼굴에 면상 할 때 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페이지. 别提了,早点, 쉬웠어도, 내용, 无聊, 쉐이, 见面, 배웠습니다.
1: 还有妈妈们常说, 일찍 집에 들어와.

0: 아,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1: 돼야.
0: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해 보셨나요? 그럼 답을 보여드릴게요.
1: 早点回家.
0: 집에 가다, 回家.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작할 시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오다니까, 들어오다가 뭐지? 들어오다니까, 뭐, 들어오다 찐라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1: 是回.
0: 그렇죠. 回. HUI. 우리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것보다는 좀 의역을 해서 집에 가다, 보이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요. 75페이지 이징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그 문장 성분 중에 주어랑 수러랑 목적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수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没错.
0: 근데 그 수러 앞에 그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라 그러죠? 부사는 문장에서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해에서 나도 할때 도가 부사예요. 중국어에서 여러분.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면 문장이 풍성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1: 더 정확해요.
0: 정확해지고. 그렇죠. 감정이 실리고요. 이미 벌써가 그런 겁니다. 이미 벌써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징?
0: 그는 새 차를 샀다라고 하면 그냥 샀구나라고 하는데 벌써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와 일찍 샀구나. 네, 갑니다.
1: 他已经买新车了.
0: 자동차?
1: 车.
0: 처 아니에요. 车 한번 더.
1: 车.
0: 새로운 신차인가요? 새 차.
1: 신车.
0: 좋습니다. 동사 앞에 딱 위치하죠. 사다 마이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은 이미 집에 돌아가셨다.
1: 老师已经回家了.한번
0: 더.
1: 老师已经回家了.
0: 역시 回라는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결혼하다 结婚 아니죠. un 사이에 어 들어가서.
1: 结婚.
0: 그들은 이미 결혼했다.
1: 他们已经结婚了.
0: 나는 이미 한 시간 동안 쉬었다.
1: 我已经休息一个小时了.
0: 우리는 한 시간 쉬었다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동사가 먼저 옵니다. 시간의 양, 즉 실량 보호입니다. 5분 쉴게요. 5분이 중국어로 뭐죠?
1: 5분종.
0: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보세요. 5분 쉴게요. 1번, 5분종 쉬오시. 2번, 쉬오시 5분종. 하나, 둘, 셋.
1: 쉬오시 5분종.
0: 그렇죠. 이렇게 동사 뒤쪽에 나야 돼서 오늘도 쉬오시 뒤에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벌써 출근하셨어.
1: 大夫已经上班了.
0: 上班, 퇴근하다.
1: 下班.
0: 부수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이징의 위치는 상당히 편리하고 쉽죠? 좋아요. 76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제가 아까 예문 들때 우리 왕老师你昨天考得怎么样시험잘봤나요라고물어봤습니다선생님
1: 께서别提了
0: 그다음
1: 昨天的考试真难
0: 어렵다우리청취자분들외우셔야됩니다정말맨날흔만쓰지마시고요真难어제시험너무어려웠어여기서考试시험이에요시험보다예요하나둘셋
1: 시험
0: 명사죠더 뒤에 있으면 무조건 명사예요.
1: 맞죠.
0: 네, 그래요. 너 내일은 좀 일찍 가라 학교.
1: 你明天早点去学校.
0: 오, 동사 앞에 있죠. 早点去, 去 잊지 마시고요. 明天 시간 명사 주어 앞뒤 올 수 있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미 중국어 다 복습했어.
1: 我妹妹已经复习完中文了.
0: 동사 뒤에 와는 다 뭐뭐했다예요. 제일 많이 쓰는 말 다 먹었다.
1: 吃完了.
0: 그렇죠. 복습 다 했다.
1: 复习完了.
0: 중국어, 뭐 한유도 있지만
1: 중文을
0: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이미 이륙했어. 와, 두 강 연속 나왔어요.
1: 飞机已经起飞了.
0: 비행기를 아직 안 탄 분들께는 충격적인 멘트죠. 콩제라 그러죠. 스튜어디스가 이제 不好意思, 飞机已经起飞了 하면 什么? 환불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좀 일찍 먹자, 저녁.
1: 我们早点吃晚饭吧.早点
0: 뒤에 동사. 오늘은 여기서 吃 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매번 강조드리지만 혹시나 해서요. 실력 다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 78페이지 문화 플러스 이번 강에서는.

0: 한국의 AI 도대체 어디까지 왔을까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간만 더 허락이 된다면 재밌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最近怎么老迟到?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좀 말썽을 부린다거나 떼를 쓴다거나 이렇게 그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요? 자, 그 다음에 멀쩡한 기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고장이 났다는 그런 말.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신체 부위가 아프거나 재기능을 못한다는 말. 자, 영어에서는요, 이 세 가지 상황의 말들을 전부 다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정말 의외로 쓰는 동사가 act라고 하는 동사예요. act는 행동하다라는 말이긴 한데 up이 붙으면 약간 다른 의미가 됩니다. act up 하면 문제를 일으키다, 재기능을 못하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 이럴 때 쓰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고 원어민들의 사용 빈도는 매우 매우 높습니다. 꼭 배워서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동사예요. act up, act up 뒤에 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드려볼게요. He got scolded for acting up in class. 말을 안 들었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수업 중에 소란을 일으켜서 혼났다는 얘기죠. scolded 자체가 혼났다는 얘기고 He got scolded 왜 그랬다는 얘기예요? For acting up in class.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혼났다. One more time. He got scolded for acting up in class. 어배 힘주고 acting up in class.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말을 안 듣는다. 이럴 때도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Acting up again. 말을 안 듣고 때를 쓰고 있고 막 그런다는 얘기예요.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이럴 때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So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Okay. 자, 그 다음에 기계 장치 같은

acting up again. My car is acting up again. 그러면 아, 차 또 고장났나 봐. 자꾸 이상한 소리 나네. 그럴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계장치 작동이 안 될 때도 쓰지만 신체 부위가 아플 때 쓰는 것이 상당히 또 자주 쓰는 용례거든요. 무릎이 또 아프네. 해볼까요? My knees started to act up. My knees started to act up. 자, 그러면 act up 자체가 이게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전혀 감이 안 와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알고 연습을 하면 뭔가 무릎 쪽이 욱신욱신 아프다는 얘기를 act up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So my knees started to act up. 어깨가 아파요. My shoulders started to act up 하면 아, 어깨가 요즘 계속 아프네. My back started to act up. 허리가 요즘 좀 아프네. 그럴 때 쓰기 너무나 좋은 구동사입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He got scolded for acting up in class. Acting up in class. 이렇게 연음. He got scolded for acting up in class. 그 다음.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Acting up again.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Acting up. 힘주고 again.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됐죠. 그 다음에 My computer is acting up again. 마찬가지로 기계장치만 넣으시면 돼요. My computer is acting up again. Is acting up again. 다시 말썽을 일으켜서 뭐가 안 된다. 자, 무릎을 넣어볼게요. My knees started to act up. My knees started to act up. Started to act up. 이렇게. Started to 이러진 않으니까. Started to act up. My knees started to act up 하면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명작 연습. 첫 번째. 그는 수업 중에 소란을 일으켜 혼이 났다. He got scolded for acting up in class. Okay. 아이들이 또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요?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내 컴퓨터 또 이상하네. My computer is acting up again. 이럴 때도 쓰고. 무릎에 써볼게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My knees started to act up 해주시면 되겠죠. Act up 이렇게 DM 주시면서 연음 잘하세요. 자, 오늘은 상당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act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연습을 해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물건을 사람한테 건네준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친구한테 예를 들어 책을 빌렸는데 이 책 그 친구 만나면 좀 건네줄래? 그럴 때 건네주다 그런 말. 혹은 이런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 아니라 권한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다, 이양하다 이런 말. 영어에선 이걸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손이라는 단어를 쓰죠. Hand over. Hand over. Hand over. 손으로 이렇게 건넨다는 의미를 상상을 해보세요. Over는 이렇게 건너간다는 의미를 쓰기 때문에 자 over 부사를 붙이면 건네주다, 넘겨주다의 의미가 됩니다. Hand over. Hand over. 뒤가 붙어서 Dov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Hand over. 이렇게. 자, 예문 드려볼게요. 이 책 좀 그 친구한테 건네줄 수 있겠니? 의문문. Can you hand over this book to him? 누구누구에게니까 to가 붙어야 되고요. Can you hand over this book? Hand over this book to him. 이 책 그 친구한테 빌렸던 건데 이거 그 친구 만나면 건네줄 수 있니? 혹은 그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줄 건데 네가 만나는 김에 건네줘라. 그럴 때 Can you hand over this book to him? Okay. 자, 그 다음에 Please hand over your phones at the entrance. 뭔가 휴대폰 소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입구 쪽에 휴대폰을 반납해 주세요.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그렇죠? Please hand over your phones at the entrance. At the entrance. 뭔가 영어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휴대폰 앞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입구 쪽에 전화기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hand over. Please hand over your phones at the entrance. 그렇게 이야기할 수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물리적인 물건을 건네준다거나 제출하다의 의미로도 쓰지만 넘겨주다, 이양하다의 의미로도 씁니다. 책임이나 권한을 주로 많이 붙여요. 책임을 붙여보겠습니다. I hand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him. 그럼 내가 맡고 있던 책임을 그 친구한테 넘겨줬다란 말이 됩니다. 뭐 인수인계한다는 뭐 그런 어감에서 많이 쓴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I handed over, 이디 붙여서 handed over, I hand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him. Okay? 그 다음에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이럴 때도 씁니다. 즉, 물려주다의 어감으로도요.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그래서 to가 뒤에 따라 나와서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Can you hand over this book to him? Hand over, hand over, 뒤에 잘 주시고, this book to him. 자, 한 번 더. Can you hand over this book to him? 자, 휴대폰 제출. Please hand over your phones at the entrance. At the가 되겠죠? Please hand over your phones at the entrance. 자, 그 다음에. I hand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him. 다시 한번. I hand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him. Responsibilities. 거기 강세죠. I hand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him. 그 다음에 회사 넘겨줬다.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붙여볼게요.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 문장 드려볼게요. 영어로 영작 해보세요. 입영작 연습 갑니다. 이 책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니? Can you hand over this book to him? Okay. 입구에서 전화기들을 제출해 주세요. Please hand over your phones at the entrance. 그에게 내가 맡은 책임을 넘겼다. I hand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him. Very nice.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He handed over the company to his 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hand를 이용한 구동사 handover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나 상점을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 우리 폐업한다고 한다든가 문을 닫는다고 하죠. 영어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구동사는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관계기관이 특정 장소나 활동을 강제 중단시킨다. 이럴 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확장 범위가 넓은 그런 구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close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down 힘 줘야 되고요. close down, close down. 자, 이렇게 폐업하다, 즉 영업을 중단하다에 해당하는 그런 뜻의 문장들을 몇 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 카페는 폐업 예정이라고 들었다 해볼까요? I heard that this

cafe is going to close down. 여기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말이 되겠죠. is going to close down. 앞으로 예정이죠. 이러면 cafe 뒤에 강세 잘 주시고 I heard that this cafe is going to close down. 이렇게 하면 폐업 정리할 예정이다. 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팬데믹 기간 중에 많은 사업체들이 폐업을 했다. Many businesses closed down during the pandemic.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어려웠던 그런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So many businesses closed down during the pandemic.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폐업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지만 강제 중단의 의미로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 행사가 취소되었다 혹은 중단되었다라는 의미로도 The event was closed down due to bad weather. 뭐 행사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 하기 전에 취소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단되었다 한다면 The event was closed down due to bad weather. 네, 취소되었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The police closed down the illegal operation. 불법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었는데 거기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Closed down the illegal operation. 불법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강제로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The police closed down the illegal operatio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down의 힘을 잘 주셔야 되겠죠. Closed down. 과거로 해도 closed down. ed 붙여서 closed down. 첫 번째 문장. I heard that this cafe is going to close down. cafe 발음이요? cafe. I heard that this cafe is going to close down. okay. 그 다음에 many businesses closed down during the pandemic. closed down. ed 붙여서 살짝 다르죠? closed down. Closed down during the pandemic. Mm-hmm. 그 다음에 The event was closed down due to bad weather. Due to bad weather. Bad, 길게, bad weather. Bad weather가 아니라 bad weather. The event was closed down due to bad weather. 그 다음, 경찰이 The police... 강세 잘 주세요. police가 아니라 police. The police closed down the겠죠? The illegal operation. The illegal operation. 한 번 더. The police closed down the illegal oper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폐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강제 중단시키다에 해당하는 close down.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병작 해보세요. 그 카페는 폐업 예정이라고 들었다. I heard that this cafe is going to close down. Mm-hmm. 많은 사업체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Many businesses closed down during the pandemic. 자, 그 행사는 안 좋은 날씨로 중단되었다. The event was closed down due to bad weather. 오케이? 마지막으로 경찰은 불법 영업을 강제 중단시켰다. 더 붙여야죠. The police closed down the illegal operation. 자, 오늘은 close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어딘가에서 강제로 추방되다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쫓겨나다는 의미로 쓸 때 많이 쓰이겠죠. 자, 어떤 동사를 쓰냐면요. kick 동사를 쓰는데 바로 뒤에 out을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냥 킥하면 발로 차다라는 얘기죠. 근데 킥아웃 하면 발로 뻥 차서

내보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kick out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건 쫓겨나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get kicked out 혹은 be kicked out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들도 그렇게 섞어서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쪽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해볼까요? They threatened to kick me out. 자, 대명사는 구동사 중간에 넣어줘야 되죠. Kick out me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래서 kick me out. Kick me out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써야 되죠. They threatened 위협했다. 과거형 threatened. They threatened to kick me out. They threatened TH 발음 to kick me out. 선생님 주시고 자 그는 부정행위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런다면 He was kicked out of school for cheating. 어디에서 쫓겨났다를 붙이려면 of를 붙여야 돼요. Of He was kicked out of school. He was kicked out of school.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He was kicked out of school. 이건 퇴학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 형태로 was kicked out of school. 뭐 때문에? For cheating. 다시 한번. He was kicked out of school for cheating. 부정행위로 학교에서 쫓겨났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 쫓겨날 수도 있다. 만들어볼게요.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이유는 항상 for를 이용해서 붙여야 되죠. 그것 때문에 너 쫓겨날 수도 있다. 그거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어감.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바에서 쫓겨났다. 해볼까요?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뒤에다 of를 붙이면 되겠죠.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그러면 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 쫓겨났다.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of 붙여서 장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연습해보세요. 힘주는 연습. They threatened, 힘주시고, threatened to kick me out. They threatened to kick me out. Kick 강세, out 강세. Kick me out. Kick me out. They threatened to kick me out. They threatened to kick me out.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He was kicked out. 앞에 힘 빼고 out 힘 주시고 He was kicked out. He was kicked out. D가 붙어서 doubt처럼 발음 되죠. He was kicked out of school for cheating. 붙일게요. 다시 한번 He was kicked out of school. He was kicked out of school for cheating. Cheating. Okay? 그 다음에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Get kicked out. Get에 힘주고, out에 힘주고. 자, 다시 한번.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이렇게 힘 잘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He got kicked out. 양쪽에 힘주고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Of the bar.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연습한 문장들을 영어로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그쪽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They threatened to kick me out. 그는 부정행위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He was kicked out of school for cheating.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어. You could get kicked out for that. 해주시고 마지막. 그는 바에서 쫓겨났다. He got kicked out of the bar.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kick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만나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No way. No way. No way.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no way라는 감탄사는 놀람, 불신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좀 비격식적이고 친근하고 일상 대화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No way. 말도 안 돼. 진짜? 설마? 그럴 리가? 에이, 거짓말이지. 대박. 다 똑같은 표현으로 no way, no way, no way 사용하는데요. 두 단어 no하고 way,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된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거짓말, 대박, no way라는 표현을 이 감정, emotion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What kind of emotion? 예를 들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놀랐어요. 나 영어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 I got 100% on my English test. 말도 안 돼. No way. That's amazing. 대단하다. 여기서 no way 하면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너무 기쁘고 놀랍고 이게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No way. Surprise. I'm happy for you. 그런데 정반대로, 완전 반대로 불신인 상황에서, disbelief이라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James가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대. 꼭대기까지 갔어. James said he climbed Mount Everest. That's amazing. 이럴 때 그냥 amazing 해도 되지만 말도 안 돼. 기가 막히다. No way. 믿기 힘들 때도 no way고 그냥 그럴 리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할 때도 no way 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약간 불신도 섞여 있으며 대단하다는 의미도 섞여 있으며 이렇게 약간 복합적인 의미에서 차원에서 no way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돼, 믿기가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no way 할 때는 그냥 no way보다는 no way, 약간 이런 톤으로 no way, I don't believe it, 믿기 힘들다. 오케이? 세 번째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shocking 한 situation에서 그들은 단 2주 만에 데이트를 시작한 후 결혼한대. 2주 만에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No way. 쇼킹한 상황에서는 좀 더 강하게 no 하고 way를 좀 strong하게 no way. That's shocking. No way. That's shocking. 좀 강하게 쇼킹한 느낌을 이게 느낌이 나오게끔 no w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no way를 좀 이렇게 흥분한 상황에서 exciting한 상황에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엘리란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대. Ellie got accepted to Harvard University. No way.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완전 대박. 짱이다. No way. No way. 이것도 그냥 느낌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No way. I'm so happy for her. No way. That is amazing. I hope she does well. Okay? So, there are four different no ways. 놀랐을 때, no way. 불신, no way. Shocking, no way. Excitement, exciting, no way. All right? So remember, no way in many different situations when you're surprised. Okay, it's time to practice. Your turn.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I got 100%.

real reaction.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네, 과연 무슨 뜻일까요? Are you serious? 너 지금 진지해? 진짜야? 심각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Are you serious? 진짜야? 정말이야? 진심이야? 설마 진짜야? 진짜라고? 다 이런 뜻입니다. Surprise number two.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정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고 싶으시다면 영어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react하고 응답하고 respond하고 네, 이렇게 surprise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really? 우리 다 really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풍부하고 재밌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surprise number two. Are you serious? 정말? 진짜야? 그럴 리가 있을까요? Are you serious?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톤으로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나 복권에 당첨됐어. I just won the lottery. Are you serious? That's unbelievable. 믿기지 않아. 진짠가? 거짓말인가? Are you serious? 약간 의심하는 톤으로 Are you serious? Hard to believe. Are you serious? 그런데 갑자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Are you serious? 해도 돼요. I'm flying to Paris tomorrow morning. 갑자기 나 내일 아침에 파리로 가야 돼. Hello, bonjour. I'm flying to Paris tomorrow morning. 정말이야?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너무 갑작스러운데? That's so sudden. 갑자기 왜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출장이 생겼어.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suddenly? Are you serious? That is so sudden. 정말이야? 너무 갑작스럽게 왜 가야 되는지 믿겨지지가 않은 거죠. Are you serious? 약간 이게 걱정되는 톤으로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그런데 반대로 놀라운 상황들이, surprise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How about a good surprise? 좋은 상황에서 좋은 놀라움. Good surprise. Are you serious? 약간 웃으면서 Are you serious? I got promoted to manager today. 나 오늘 매니저로 승진했어. Are you serious? Oh, I'm so happy for you.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That's incredible. 대단하다. 진짜야? 진심이야? 정말? 대단하다. Are you serious? So you have to sound very up and exciting and very happy for someone. Wow! 해서 Wow, are you serious? Wow, are you seriou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놀랐을 때 really, really surprised 한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과연 무슨 뜻일까요?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나한테 지금 농담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joking 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리가 있나? 장난해?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네, 좀 이렇게 황당하거나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현하는 네, reaction English입니다. You've got to be kidding me. 근데 발음이 중요해요. You've got to be. Got to be를 gotta be, gotta be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ve got to be. You've got to be kidding me. Are you kidding? 아시죠? 너 장난해? 농담해? 장난치지 마 할 때 stop kidding.

around.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해도 되고 you've got to be kidding me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You've got to be kidding me. 네, 이번에는 surprise reaction number 3, 세 번째인데요. Shocked and frustrated. 충격과 좌절. 네, 충격적인 상황, 좀 이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쇼킹할 때 Oh,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그 프로젝트 마감일이 내일로 앞당겨졌어. The project deadline got moved up. 앞당겨지다. Moved up to tomorrow. That's not fair. 말도 안 돼. You've got to be kidding me. 농담이지.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좀 진짜 강하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You've got to be kidding me. 근데 kidding에 강조하셔야 돼요.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Shocked and frustrated.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unbelievable 한 상황에서 나 어제 스포츠카를 샀다. I just bought a sports car yesterday. 말도 안 돼. You've got to be kidding me. 같이 뭐 exciting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약간 의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Really? Wow, that's amazing. You've got to be kidding me. 말도 안 돼. You've got to be kidding me. 좀 더 이렇게 약간 엄숙하게 말투를 조금 내려가지고 You've got to be kidding me. What? You've got to be kidding me. Da-da-da-da-da-da-da. You've got to be kidding me. That's unbelievable. You've got to be kidding me. Unexpected surprise. 뜻밖의 놀라운 상황이 생겼어요. Wow. Really? 이런 상황 있잖아요. Wow, really? It's snowing in Seoul in June. 아, 6월에 서울에 눈이 오고 있어, 지금. 지금 6월인데 눈이 오는 게 말이 돼, 지금? 설마, 진짜야?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근데 이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요. 거의 다 다양한 상황에서 말도 안 돼, 진짜? 그럴 리가. 장난해? 농담이지. 거의 비슷한 톤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근데 6월 달에 서울에 눈이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좀 약간 놀란 상황에서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주 쇼킹한 상황에서 너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너 상사에게 너가 실수한 거 있잖아. 그 며칠 전에 그거 다 꼬질렀다? 다 말했다? No way. 그럴 리가.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말도 안 돼. 그 배신자. 어디 있어 지금? I'm going to call him right now. You've got to be kidding me. I don't believe it. 좀 이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네. Surprise number 3. You've got to be kidding me.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리가. 장난해 지금? 농담이야? You've got to be kidding me.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Oh, the project deadline got moved up to tomorrow. Action. You've got to be kidding me. Oh, 짜증나. You've got to be kidding me. 그죠? Hey, I just bought a sports car yesterday. Action.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네, 잘 연습하고 계시죠? You've got to be kidding me. 뜻밖의 놀라움. It's snowing in Seoul in June. Action.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Really? Is that true? You've got to be kidding me. 네. Next. Your best friend told the boss, told your boss about your mistake. Action.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That traitor, that 배신자. You've got to be kidding me. 네, 잘하셨습니다.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ve got to be kidding me. 말도 안 되는 소리. 당황하거나 황당하거나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죠. 장난해? 농담이야? You've got to be kidding me. Now, please remember, when you're studying English, emotion is key. Emotion is key. Please keep that in mind.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자,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요. 그렇게까지 뭐뭐는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난 그렇게 많이 배고픈 건 아니에요.
2: I am not that hungry.
1: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셨나요? 이렇게 not that 혹은 not very 또는 not too 어떠어떠한 이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2: I am not that hungry.
1: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배고프지는 않아요 라는 말이 돼요. 자, 우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지금 상태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2: I am hungry
1: 라고 말하게 되죠. 난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는 말은 I am, 그 다음에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를 뒤에 붙여서 hungry 라고 하면 내 지금 상태가 hungry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크게 아니다 라는 뜻의 말로 not를 집어넣게 되면
2: I am not hungry
1: 가 되죠. 이건 내 상태가 지금 hungry한 건 아니다가 됩니다. 즉,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말이 되죠.
2: I am not hungry.
1: 자, 여기까지는 부정문을 만드는데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데 이게 배가 그렇다고 아주 안 고픈 건 아니고 배가 또 많이 고픈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고프진 않다라는 뜻으로 I am not hungry에다가 또 한 단어 that을 붙이면 됩니다.
2: I am not that hungry
1: 하게 되면 난 그렇게까지 많이 배가 고프진 않아요 라는 문장이 돼요. 이때 that, T-H-A-T, 이 that은요. 이것, 저것, this, that 할 때 그 that 하고 똑같이 쓰기는 하지만 뜻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not that hungry.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진 않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잘생겼는데 뭐 그렇게까지 잘생긴 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he is not that handsome. 이렇게 말하면 된다니까요. He is not that handsome. 하면 그는 아주 아주 잘생긴 것까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he is not handsome. 이라고 하면 그는 아예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그렇게 많이 배고픈 건 아니에요.
2: I am not that hungry.
1: 자, 많이 연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표현은요. 난 모모가 아닌 건 아니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가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는 그 당시에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I was not unhapp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Happy 하면 와, happy, happy. 행복한, 기분이 좋은 또는 아주 만족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우리말로 쓰게 되는데요. Happy,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앞에다가 UN, 즉 UN이라고 발음되는 UN을 붙이게 되면 happy가 unhappy가 됩니다. unhappy라고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이란 뜻의 즉 happy의 반대말이 돼버려요. unhappy, 행복하지 않은, 즉 안행복한 이런 말이죠. 또 친절한 이란 뜻의 단어 kind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안친절한 이런 말을 만들자면 마찬가지로 앞에 un을 붙여서 unkind, unkind라고 하면 됩니다. 친절하지 않은 이란 뜻이 돼요. 자, 그런데 I was unhappy 라고 하면 나는 안 행복한 상태였어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 I am 하면 지금의 내 상태는 이겁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I was 하면 나는 그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건데 I was unhappy 하면은 나는 안 행복한 상태였어요 라는 뜻이 되지만 I was not unhappy 라고 하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돼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아주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행복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건 부분 부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I was not unhappy. 난 그랬던 건 아니에요. unhappy였던 건 아니었죠. 난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던 건 아니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당신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You were not kind 라고도 할 수 있고 You were unkind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넌 친절하지 않았던 건 또 아니었어. 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할 때 You were not unkin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친절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도 또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You were not unkind 라고 하거나 unkind가 생각이 안 나면 You were not not kind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구어체일 때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요. 인기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인기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She was not 그렇죠. unpopular. She was not unpopular 라고 하게 되면 아주 인기가 많은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인기가 없던 것도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She was not unpopular.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난 그때 행복하지 않았던 상태는 또 아니었어요. I was not unhappy. Okay,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표현은요. 뭐 그다지 뭐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까지 뭐뭐는 아니에요. 라는 말이 있었죠. 자, 비슷하긴 하지만 동사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즉,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영어로 I do not have much time. I do not have much tim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not much 뭐뭐라고 하면 아주 많은 뭐뭐를 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돼요. 이때는 아주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I do not have much time 이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I have time 이라고 말하면 저 시간 있는데요. Yeah, I have time. 저 시간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I do not have time 하게 되면 그렇죠. 중간에 do not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동사, 일반 동사에 대해서 부정문을 만들 적에는 do not 혹은 does

나 쓸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I do not have time.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예 시간이 없단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not much로 해서 I do not have much time. I do not have much time. 좀 더 짧게 I don't have much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간이 없다고 할 때 우리말로는 저 시간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은데요. 조금 돌려서 I don't have much time. 왜냐하면 상대방이 들어서 섭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예의를 차려서 I don't have time at all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I don't have much time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순화해서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주어에 따라서 do not 혹은 does not 다음에 동사 원래 모양을 그대로 이어붙여서 말하면 뭐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 이때 much나 many를 끼어서 말하게 되면 아주 많은 뭐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 사과가 있는데요. I have apples. 근데 사과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I do not have apples. 라고 하면 되는데 사과를 여러 개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한다면 I do not have many apples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플 하나, 애플 두 개, 애플 세 개 수를 정확히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뭐뭐가 있다 없다라고 할 적엔 many를 쓰게 되고요. 수를 셀 수 없는 즉 돈, 뭐 기운, 시간 이런 것들은 모두 much를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I do not have much money 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더 짧게 I don't have much money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영어로 I do not have much time. 아시겠죠?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스무 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23rd of August.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listen to a song first. Here's Louise Tucker, Midnight Blue.